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오늘 아이들 학교 잘 갔어요? 기말고사 보는 중고등학교가 많아서 요 며칠 아이들이 예민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에서 보내주신 소식을 보니까 여기 중학교는 오늘이 기말고사 마지막 날이래네요.
1: 아우, 기말고사 중요하죠. 더구나 대학에 진학하려는 고등학생들에게는 내신이 중요하니까 아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말고사 기간이면 독서실이나 도서관 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내 방이 있지만 더 집중하려고 그런 곳에 또 가더라고요.
0: 네, 그 얘기도 들었는데요. 요즘은 AI를 활용해서 관리해주는 독서실이 생겼대요.
1: 예?
0: 뭐 딴짓하거나 한동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거나 고개를 일정하게 끄덕이며 졸고 있으면 관리자가 와서 깨워주고 공부와 관련된 책이나 인터넷 강의 말고는 다른 거 절대 못 보게 감시하고 휴대폰 압수하고.
1: 이야, 이게 뭐 일부 부모님들은 반기실 수 있겠는데.
0: 그러시겠죠?
1: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확실한 관리, AI를 활용해서.
0: 아니야, 난 이건 아니야.
1: 그래요?
0: 네.
1: 이렇게까지
0: 오죽하면 너무 졸겠어요. 아유. 그 잠시 잠깐이라도 좀 맛있게 졸게 내비두고 이게 집중이라는 게 무슨 몇 시간 한다고 집중을 계속하느냐? 절대 아니잖아요.
1: 그럼 그렇죠. 네, 맞아요.
0: 한 40분 집중하다가 한 15분 쉬게 하고
1: 잠깐 좀 쉬었다.
0: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딴 거는 절대로 못 봐. 막 이러면 아우, 애들이 그 압박감을 어떻게 하겠어요.
1: 그러게요.
0: 좀 그렇게 봐요. 이게 뭐 진짜 뭐 웹툰도 살짝 보고 게임도 슬쩍 하고. 아유, 아니다. 공부하자. 다시 또 후다닥 공부하는 거고. 그렇지.
1: 그걸 확실하게 딱 한 군데를 끄고 다시 집중하고
0: 그렇죠.
1: 하고 잠깐 또 쉴 때는 딱 쉬고 요걸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관리만 받다 보면
0: 안
1: 이런
0: 돼,
1: 것들을
0: 안 돼, 안 돼요.
1: 스스로 개척하는 능력,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들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줄 것인가, 한편으로는 어떻게 스스로 하게 해줄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우리가 그랬듯 우리 아이들도 좌충우돌하겠지만 결국은 잘 자라리라 믿으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4: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3: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4: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3: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제일 중요한 이것부터 챙겨볼까요?
5: 건강이죠. 네. 건강에 좋은 아침 체조 우라차차차 만세 해주세요. 자, 오늘은 등 근육을 풀어보겠습니다. 양팔을 몸통 옆으로 가볍게 벌리고 이렇게 허리에 얹고 등쪽 날개뼈를 서로 인사시킨다 하는 느낌으로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와, 가슴이 저절로 활짝 펴지죠? 어우. 이번엔 반대로 품에 큰 공을 하나 안는 것처럼 등을 최대한 둥글게 말아주세요. 날개뼈가 서로 멀어지겠죠?
3: 네.
5: 이렇게 등 뒤에 날개뼈가 서로 만났다가 멀어지고 만났다가 멀어지는 과정을 천천히 몇 번 반복하시면 등 뒤가 시원해집니다.
3: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뇌풀기 퀴즈. 이번 주는 일간 여성시대, 여성시대와 더 친해지는 문제로 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수박 주스 10잔 쌓아놓고 문제 나갑니다. 여성시대 코너 제목 맞히기예요. 여성시대 3, 4부 코너 중에 가장 오래된 장수 코너가 있죠. 바로 오늘 금요일에 하거든요. 3, 4부에. 우리 문제없어요.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 우리 문제없어요. 이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5: 네, 벌써 오랫동안 들으신 당당이님들은 정답! 하고 외치실 것 같은데 또 새싹 당당이분들도 계실 테니까 보기 드립니다. 1번 일중이. 우리 일중이 문제없어요. 2번 희은이. 우리 희은이 문제없어요. 3번 아이.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3: 이것도 1번이랑 헷갈린다 그러시면 또 골치 아픕니다. 자, 시원한 수박 주스를 드리고 싶어서 내는 문제. 문자 또는 미니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문자 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3: 네, 1번 우리 일중이 문제없어요. 2번 우리 희은이 문제없어요. 3번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네. 자, 오늘의 첫 사연은 천안에서 왔슈. 송재훈님. 안녕하세요. 양희은 선생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2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방송에서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은 그대로세요. 2003년 5월 여성시대에 사연을 보냈는데 그 사연이 채택이 되어 방송에 소개되고 월간 여성시대에도 소개가 되었었죠. 작가님과 사진작가 두 분이 오셔서 식자재 유통일을 하던 저랑 다니면서 업체 사장님들 인터뷰도 하고 또 저의 일과를 담아 그해 5월 여성시대 책자에도 실렸었던 송재훈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심으로 세 동생들과의 힘든 삶 이후 가수로서의 짧은 활동 중 신인 가수로 첫 앨범을 파주 킹레코드사에서 녹음을 하던 중에 양희은 선생님께 첫 인사를 드렸었던 일과 갑작스런 결혼과 직장생활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큰아들이 벌써 32살

0: 20살의 나이로 퓨전 음식점 매장의 사장이 되었고 3살이었던 딸아이는 26살로 나름 공부를 잘해 우리나라 유수의 공과대학과 대학원을 나와 졸업 후 대기업 바이오 분야의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올 8월에 들어갑니다. 저는 주말 빼고는 거의 매일 여성시대를 애청하고 있습니다. 사연 소개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제가 벌써 환갑이 다 돼가는 나이가 됐네요. 2003년 사연 소개 후 2010년 15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선배와 함께 작은 유통사업을 한답시고 뛰어들었다가 선배의 배신으로 2년간 잘 되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한순간 5억의 빚을 떠안고 아이고. 15년간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구입한 집과 재산을 다 처분해 일부를 갚고 지인분의 융통으로 빚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처가에 맡기고 아내와 저는 정든 서울을 떠나 천안에 2011년 내려와 작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오픈했습니다. 낯선 곳이라 텃세도 심했고 정착하기까지 힘들었답니다. 친구와 후배, 여기저기 돈을 조금씩 빌려 창업 자금으로 하다 보니 저희 부부 살 집이 없어 매장 한쪽 칸을 방으로 만들며 두 사람이 옆으로 자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에서 자면서 아내는 매일 울었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죠. 1년을 이 악물고 장사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장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동네 분들은 아이고 무슨 치킨집이 새벽부터 준비를 하냐 하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그게 궁금하셨는지 저녁에 퇴근 후에 오셔서 드시고 맛있다며 가족도 지인도 데려오고 홍보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치킨이 맛있고 젊은 부부가 친절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산 지 1년 만에 집을 얻어 같이 살게 되었고 창업 시 빌린 지인들 돈 또한 이자 넉넉하게 준비해서 3년 만에 다 갚고 다시 열심히 번 돈으로 집도 사고 매장도 3개 늘렸습니다. 13년간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로 전쟁이 시작되었죠. 코로나19 기간 때도 문 안 닫고 적자 내면서 직원들 퇴직 안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퇴직하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어려워도 함께 이겨내보자 하면서 2년간 월급 주고 운영하다 보니 코로나19가 끝날 조짐이 보였어요. 이제 장사 잘 되겠지 했지만 장사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외식 문화는 이미 배달 문화가 자리 잡아 손님들 먹거리 문화가 완전 바뀌어 오프라인 자영업자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24년 모든 매장을 정리하고 코로나19 때 진 빚도 매장 정리한 걸로 해결하고 지금은 직장에서 대형 화물차로 물류 배송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납골당에 들러 인사한 후 납골당 앞 작은 호수 옆 의자에 홀로 앉아 제 인생을 잠시 돌아보았답니다. 물끄러미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는데 어릴 적 먼저 가신 엄마의 얼굴이 보이네요. 환하게 웃으시며
1: 훈아 잘 살아줘서 고맙고 동생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0: 그런 환청이 제 귓가에 작게 들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은 나 몰라라 했던 아버지도
1: 고맙다. 큰아들로 넌 훌륭했어. 장하다.
0: 그러시네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엄마 아버지. 저 잘 산 거죠 그쵸? 동생 셋 다 결혼시켜 잘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 다 키웠고 잘 키웠고 항상 제 일이라면 기죽지 않게 편들어준 아내 실망시키지 않고 33년간 잘 살고 있고 천주교 신자로 어려운 분들께 봉사활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엄마 아버지 계시는 곳에 갈 거예요. 그때 만나면 쓰담쓰담 해주세요. 24년간 여성시대를 사랑하고 애청하는 팬으로서 기쁜, 슬픈, 화나는 사연이 있지만 여성시대는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힘을, 가슴 아픈 일엔 공감을, 불의에는 통쾌함을 주는 방송입니다. 양희은 선생님 건강 잘 챙기시고 함께 하시는 김일종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23년 만에 두 번째 사연을 보낸 계기는 첫 사연 소개 후 나중에 우리 막내 대학 졸업 후 꼭 첫 사연 후기를 적어보자 했는데 아우 그 약속이 23년이 걸렸어요.
1: 야.
0: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젊은 날
1: 인터뷰 기사 내용이네요.
0: 아유 아기를 그냥 다
1: 내 식구에 이렇게 사진을.
0: 아 그랬구나.
1: 당시 사진.
0: 오.
1: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장성한 네 두 자녀 뒤에 이제 서셔가지고
0: 네
1: 사진을 또 함께 찍으셨네.
0: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1: 정말 사연 주신 것처럼
0: 이제 다 지나갔어요. 네.
1: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두 분도
0: 네.
1: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잘하고 있다.
0: 잘했다.
1: 너무 잘했다.
0: 쓰담쓰담 용타 장하다.
1: 맞습니다.
0: 우리 큰아들. 네.
1: 아우 여성시대와 또 이렇게 우리 희은 누님과 네. 오랜 인연을
0: 세월이
1: 맺고
0: 깊어요. 그죠?
1: 그러시네요. 네.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건강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0: 그럼요,
1: 감사해요.
0: 그럼요. 네.
1: 우리 송재원님도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박신숙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께 가는 길에 이 방송을 듣다가 문득 우리 신랑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작년 5월 아버님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며 허리를 다치셨고 시멘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워커를 밀며 조금씩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금방 회복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시기에는 힘드실 것 같아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됐고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건 바로 제 남편의 토요일. 남편은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아버님을 찾아갑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그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이 다리 힘을 키우시면 다시 빨리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전거 타기와 기구 잡고 서는 연습을 꾸준히 도와드렸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으로 상반신이 굳지 않도록 스트레칭도 함께하며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아버님의 말씀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급해져서 더 강하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님 상태보다 제 조급함이 앞섰던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제 옆에서 늘 한결같았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병실에 들어서면 먼저 아버님의 안부부터 살뜰히 챙깁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침상 난간을 잡고 앉으실 수 있도록 몸을 일으켜드리고 휠체어에 태운 뒤 아버님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유도합니다. 발을 들어올려 휠체어 발판을 직접 내리시게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내려가는 버튼 누르기,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층수 버튼 누르기 등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돕습니다. 재활실에 도착하면 남편만의 작은 운동 코칭이 시작됩니다. 아버님의 굳어버린 다리를 손으로 받쳐 하나씩 천천히 펴드리고 무릎을 접었다 펴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시켜드립니다. 발목이 굳지 않도록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밀어내는 동작도 하고 침상 위에서 아버님의 발바닥을 남편 몸에 받쳐들고 체중을 실어보는 연습도 시킵니다. 아버님이 아유 못하겠다 힘들다 하시면 저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속상한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데 남편은 다릅니다. 아버님께 늘 긍정과 희망을 말합니다.
0: 잘하고 계시니까요. 몇 번만 더 해보세요. 오 됐다 봐요. 아까보다 훨씬 낫잖아요.
1: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아버님 곁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연함을 이토록 지켜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

0: 마음이 짠해집니다. 여보, 방송 듣고 있죠? 당신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미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듣고 더 열심히 하지는 마. 아버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는 당신이 당신의 몸과 마음도 조금은 돌봤으면 좋겠어. 너무 애쓰기만 하지 말고 가끔은 당신의 인생도 즐기며 쉬어갔으면 하는 게 나의 솔직한 바람이야. 여보, 사랑해.
1: 와, 참
0: 진짜 효자시다.
1: 네, 어차피 뭐 본인의 부친이라고 하고 이 편지를 주신 분의 시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 한결같은 아버지를 향한 그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네. 아내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0: 그러게, 전문 요양기관에 계시지만 그래도 매주 토요일 찾아가서 이렇게 아버님의 스트레칭 운동을 재활을 야 조급해하지 않고
1: 천천히 그거 봐요. 네. 아이고 아이고 이번엔 되셨네 하니까 되잖아요 이러면서
0: 이거 진짜 말이
1: 쉽지 않은 거야 이거
0: 진짜 어려울 텐데
1: 맞아요 맞아
0: 옆에서 또 보시면서도 참 내 남편 대단하다 근데 아내분으로서는 남편분의 걱정도 되는 거죠
1: 그렇지
0: 본인 컨디션도 좀 잘 챙기셨으면 자 우리 남편이랑 같이 듣고 싶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박신숙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0: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세 달이 됐는데 자영업하시는 당당이님들 지난달 월세 잘 내셨어요? 여기 식당 하시는 당당이님은 보증금 다 까먹게 생겼다고 걱정하셨어요. 어려운 덱이 많대요. 한국은행에서 지난 1분기에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얼마나 대출했을까 살펴보니 역대 최대 규모일 거라 했답니다. 자영업자 가운데 대출했다가 연체한 금액도 사상 최대. 연체 비율 역시 10여 년 만에 최고.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를 고소득 자영업자, 중소득 자영업자, 저소득 자영업자로 나누는데 인상적인 것은 연체율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와 저소득 자영업자가 모두 높아졌고 저축 같은 이금융권과 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과 카드, 캐피털 같은 여신 전문사 연체율도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다 어렵다는 얘기죠. 만약에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빚이 있는 자영업자는 아마 부담이 더 커지겠죠. 국회에 제출된 세대별 채무에 대한 금융감독원 자료도 주목됩니다. 보통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다중채무자는 전체적으로 작년 말보다 1.1% 감소했답니다. 대출 잔액도 1.7% 줄었고요. 그런데 세대별로 살펴보니 20대, 30대, 40대는 금액이나 채무자 수가 모두 감소했는데 50대는 1%대로 증가했고 60대 이상 다중 채무자는 10.5% 늘었고 대출 잔액도 12.5%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내리게 되는 결론, 고령의 다중 채무자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고령층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나이니까 소득이 감소하는데 기본생활비는 여전하고 또 몸이 아프거나 여러 사정으로 돈이 더 필요한 경우도 생기고 이러다 안 되겠다 장사라도 하자 이렇게 나서면 또 큰돈이 필요해지기도 하니까요. 급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지만 그런 일은 마음과 달리 빨리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 재우고 잠시 멈추고 숨 고르기 하는 시간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태도 그랬지만 사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1: 속상하죠.
0: 좀 무거워지고
1: 속상하죠.
0: 속상하죠.
1: 네, 네.
0: 네. 하지만 늘 그랬듯 뭐 나만 힘든 거 아니다. 그래 또 이런 시기 다 우리 버텨오지 않았나.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1: 아이고,
0: 생각을
1: 그러니까
0: 좀,
1: 말이에요. 그러니까.
0: 예, 숨을 고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지나가겠죠. 우리 또 이겨내지 않았으니까.
1: 버텨야죠. 버텨야죠.
0: 힘든 시기들 잘 이겨내왔으니까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조성월님이세요. 50대 후반에 38년차 여성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정년퇴직 이후를 또 열심히 준비 중인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88년 3월 21일 신선한 봄날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짧은 커트머리에 섣머슴 같았던 제가 회사에 첫 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전 직원이 50명도 안 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통근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첫 직장이었지만 회사분들이 고등학생 티가 물씬 나는 저를 매우 잘 살뜰히 챙겨주신 덕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들 대학에 진학할 때 저는 국가유공자이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몸도 불편하신 채로 농사를 지으며 5남매를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부모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진학을 미루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조금 특이했던 건 출근하면 매일 업무 시작 전에 전 직원이 앞마당에 모여서 인사를 나누고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국민체조 시작! 하는 구령과 함께 음악에 맞춰 다 함께 체조를 하는 문화였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 시절 월요일 조회 때마다 전교생이 하는 국민체조를

0: 직장에 와서도 아침마다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38년 전에 입사한 그 회사를 제가 여태 다니게 될 줄도 몰랐네요. 38년 전 촌스러운 단발머리 손머슴 같았던 저는 그 사이에 성실한 남편을 만나 두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내 산악회 회장이었던 남편과 총무였던 제가 눈이 맞아 사내 커플로 결혼하게 됐고 이후 남편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 사이 IMF가 터지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고 저희 부서에서도 인원 감축 얘기가 흘러나왔을 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회사 규정상 신입사원부터 감축 대상이 되는데 이럴 때 제일 언니인 당신이 다닐 만큼 다녔으니 알아서 퇴사해주면 나이 어린 신입들이 부담을 덜고 다닐 수 있지 않겠냐고요. 이럴 때 선배, 언니 노릇을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입사 10년 차였던 저는 큰아이가 5살이었고 처음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도 들어가던 때라 퇴사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젊은 날에 손때가 묻은 회사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게 된 겁니다. 퇴사 후 친정엄마께 큰아이 돌봄을 의지해왔던 것을 만회라도 하듯 아이 손을 잡고 아침 일찍 아무도 없는 공원에 나가 뛰어놀았습니다. 그렇게 바뀐 생활에 아이도 저도 차츰 적응해가던 무렵 퇴사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근무하던 부서의 팀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경력사원이 필요한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공장장님께서 저를 적극 추천하셨다는 겁니다.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려고 퇴직금과 결혼 예물로 받은 금까지 팔던 때라 남편과 의논 끝에 재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사와 인연을 맺은 지 올해로 어느덧 38년. 세월이 흐르면서 잠시 사라졌던 국민체조가 최근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회사 앞마당에서 사무실로 바뀌었지만 그때 그 시절 음악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사무실 천장 스피커에서 국민체조 시작! 구령이 울려 퍼지고 음악에 맞춰 부서별로 체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회사도 성장해서 50명도 안 됐던 직원이 이제는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50대 후반에 중년이 되어 있지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쁜 삶을 살아내면서도 잠시 놓았던 공부를 이어가며 학위도 취득했고 이제 정년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습니다.
1: 와.
0: 50대 동년배들이 겪는 당연한 고민이겠지만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고 몇 년 전부터는 주말마다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60대의 삶을 위해 평소 늘 해보고 싶었던 굴착기부터 로더, 지게차 등 중장비 면허에 도전한 겁니다. 중장비는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분야로 알고는 있지만 학원에 가보니까 정말 온통 아저씨들 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몸집에 중년 여성이 배우겠다고 앉아있으니 모두들 하나같이 신기하고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어이 해내고 말겠다. 당차게 시작한 도전이었고 그렇게 하나둘 늘어난 자격증이 이제는 드론 교관을 포함해 10여 종이 넘습니다.
1: 와!
0: 이 쓰임새가 어떻게 발휘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또 압니까? 60세 퇴직 이후에는 제가 저와 같은 50대 중년들의 은퇴 후 삶을 돕는 일을 하고 있을지 잠깐 해보는 상상이지만 왠지 모르게 든든하고 위안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회사 생활도 더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던 해나 그 한참 이후에 태어난 직원들이 이제는 동료로 함께 일하고 있죠. 오늘도 업무 시작 전 아침 7시 30분이면 변함없이 사무실 천장 스피커에서 국민체조 음악이 흘러나오고 제 양옆에는 한참이나 나이 어린 동료들이 함께 체조를 합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생산기획팀에 입사한 수빈이는 우리 집 막내 또래인데 보고 있으면 38년

0: 10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응원을 하게 됩니다. 또 제 옆에 서는 세림이는 제가 뛰기 운동을 할 때 너무 진지하게 높이 콩콩콩 뛰는 모습이 웃기다며 오늘도 저 덕분에 웃음이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일선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모든 동년배님 열렬히 응원합니다. 다가오는 제2의 인생을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
1: 파이팅!
0: 파이팅! 야, 야, 굴착기.
1: 아저씨들 사이에서 이 굴착기 교육받고 있는 사진.
0: 와,
1: 감동입니다. 감동이야, 그러니까. 진짜.
0: 그래, 좀 뭐 성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의지만 있다면.
1: 아니, 근데 드론 교관까지 해서 자격증이 10여 종이 넘으니까 진짜 퇴직 이후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기대가 돼요. 야, 기대가 돼요.
0: 벌써 퇴직 이후의 삶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 자격증도 따시고 로또가 저런 거군요. 저런 거 불도저 아닌가? 저렇게 쫙 위로 붙이는 거. 오,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1: 뭐라 할 말이 없네 진짜. 이런 류의 장비가 자격증이 모두 10여 개가 넘는다니. 아우 진짜.
0: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10여 개가 넘으신다고 하니까.
1: 야 참.
0: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인생 선배님으로서 나중에 또 이런 자격증 준비나 이런 걸 하는 중년들에게도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임이 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정말?
1: 네.
0: 네.
1: 아니 본인이 이분이 입사하던 해에 태어난 또는 한참 그 후에 태어난 직원들이 동료로 함께 일하시니까 조성월님 동료들이 야 38년 근속 대단하다.
0: 그러니까요.
1: 네. 이게 국민체조 음악 한번 듣고 싶지 않아요?
0: 아, 계속 우리
1: 어렸을 때 맨날 있었어요.
0: 그러니까 그 우렁찬 딱 그 목소리부터
1: 있어요? 쇼가 있어. 네.
0: 그래요? 이거다.
1: 맞아.
2: 국민체조 시작! 하나 둘
0: 다리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따라라라라
0: 다리, 아, 다리부터 하나?
1: 이 국민체조가 얼마나 중요한데.
0: 이거 운동장에 모여서 그냥 다 같이
1: 하셨는데. 했었잖아요. 순서 따라서.
0: 맞아요.
1: 우리도 아침에 으라차차차 맨날 하는데.
0: 네. 으라차차 시작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 그쵸? 이 국민체조 참 기본 체조예요 사실.
0: 네, 우리 사원들끼리 직원들끼리 아침에.
1: 난 처음부터 같이. 다시 배우고 싶어. 이거 다 잊어먹었어.
0: 그렇죠.
1: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이게 한 10여 분 제법 운동될걸요? 10여 분에서 15분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스트레칭이 정말 꾸준히 습관처럼 하는 스트레칭이 참 좋다고 하니까 예. 일단 여성시대를 통해서도 매일 아침 함께 해주세요.
1: 네 좋습니다. 생각하고. 정말 좋아요.
0: 네네.
1: 아유,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동년배분들한테 얼마나 기운을 그 설레임과 기운을 북돋아 주셨는지 몰라요.
0: 맞습니다. 나이와 성별은 최고야, 최고, 아무 이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네.
0: 아주 열정적인 우리 조성월님의 사연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신여봄의 노래예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함께 들으시죠.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IBK

0: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0: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0: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구기내에서 밀키트,
0: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의 사연 소개 대신 송재훈님과 조성월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를, 박신숙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해서 종합선물 세트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오늘 일간 여성시대 퀴즈. 금요일 3, 4부에 이어지는 코너 이름 맞히기였죠. 우리 문제없어요. 정답은요.
0: 일중이도 아니고 희은이도 아니고 아이.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였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여성시대와 더 친해지고 시원한 음료도 챙길 수 있는 일간 여성시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준비할게요. 정답 미니로 주시면 또 우대하니까 아직 미니 어플 없으신 분들은 챙겨주시고요. 시원한 수박
0: 주스.
1: 일중이 문제 있네.
0: 네, 1번 일중이, 2번 희은이 아니고 3번 아이입니다.
1: 네. 시원한 수박 주스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희 뉴스까지 듣고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데세.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4: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5: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

0: 를 알려드립니다.
1: MBC 열시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업종이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 상장 30개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지 시간 2일 5.4% 떨어지며 이틀간 낙폭이 11%를 웃돌았습니다. 메모리 제조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날 10.6%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5.49% 하락했고 샌디스크, 마벨 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기업도 낙폭이 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 떨어진 반면 다우지수는 1.14%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해 브렌트유는 0.3% 오른 배럴당 $71.80,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2% 상승한 배럴당 $68.69에 거래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스페인이 오야르사발의 멀티골을 앞세워 오스트리아를 완파하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오스트리아와의 32강 토너먼트 경기에서 전반 36분 오야르사발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21분 페드로 포로의 추가골로 앞서갔고 후반 종료 직전 오야르사발이 쐐기골을 터뜨리며 3대0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스페인은 포르투갈 크로아티아전 승자와 오는 7일 16강전을 치릅니다. 미국 백악관이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쿠팡과 관련해 어떤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간 2일 미국 연방 하원이 전날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구호로 무리를 빚은 배재구 야구부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한 시민단체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인사들을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의 최고 40mm, 전라권과 경상권의 최고 30mm입니다. 소나기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최대 20mm까지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주식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여도 투자에 참여하기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이죠. 대부분의 증권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인데요. 음성 해설이 지원되지 않아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결국 매매를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 증권사를 찾아가거나 전화 주문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더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경쟁하는 증권사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입니다.
9: 아들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7: 글쎄, 뭘까요? 인성? 아니면 건강? 아이의 건강.
9: 네.
7: 중요하죠. 오늘 사서함 제가 모시겠습니다.
10: 고3 멋진 내 아들 순년아. 매일매일이 유쾌해서 공부에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 친구가 너에게 너 요즘 힘들어? 라는 질문에 눈물이 났었다는 너의 얘기에 엄마는 그날 가슴으로 울었단다. 학업을 포기하라고도 힘들어도 끝까지 하라고도 하지 못하는 엄마이지만 딱 한 가지 너에게 흔들리지 않고 말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지식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주고 싶어. 언제나 내 뒤에 너를 응원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잊지 말고 하루하루 지금처럼 유쾌하고 즐겁게 보내자. 고맙고 사랑해, 우리 아들.

0: 네, 박영희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듣고 왔습니다.
1: 아니, 음성에서 뭐 엄마의 사랑이 뭐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0: 맞아요.
1: 그렇죠. 네. 박영희님께는 든든한 여성시대표 쌀 20kg 푸짐하게 보내드리겠어요.
0: 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아드님 신현아군 아, 신현이겠구나. 신현아 이렇게 부른 거였으니까 네. 우리 신현군 그래 너무 학업 스트레스 너무 심하게 시달리지 말고 네 그래 인성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몇몇 당당이 분들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음성편지 남기신 분들은 다 목소리가 나긋나긋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점점점.
1: 음성을 남겨볼까 연습했는데 영 부끄러워서 글로 사연 보냅니다.
0: 아유,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야 한다? 아니죠. 부끄러움 많은 사람은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든 당당이님들의 목소리라면 오케이입니다. 편하게 부담 없이 전화주세요. 열린 43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서천석 박사님과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시고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이어갑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뜨겁게 내리쬐다가 무섭게 쏟아지는 소나기. 변화무쌍한 여름 날씨 속에서도 무럭무럭 크는 나무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중입니다.
8: 날씨를 내 맘대로 할 수 없듯이 아이 키우는 일도 참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알면서도 지치고 힘들 땐 언제든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응원하는 마음으로 상담해드리죠.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7: 날씨 따라 우산도 되어주고 양산도 되어주시는 하이브리드 맞춤형 전문가 서천석 박사님, 그리고 여름날의 낭만을 아는 캠퍼 엄마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시고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9: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네, 방금 경아 씨를 캠퍼 엄마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아이들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캠핑 좀 다니고 했습니까?
9: 그렇죠. 예. 네. 어렸을 때 그 뜻이 맞는 엄마들이랑 그 미즈캠이라고 하거든요.
8: 미즈캠?
9: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다니는
7: 미즈.
8: 네. 진짜?
9: 많이 했죠.
8: 그렇구나. 네. 이야, 노력 많이 하셨네.
9: 그 저는 캠핑을 좋아해서 한 거고 진짜? 남편은 캠핑을 싫어해서.
8: 우리 집이랑 반대네.
9: 아니 그 남편은 이해를 못해요. 왜 하룻밤 잤는데 집을 가져가야 되냐. 그게 이제 그냥 우리 캠핑이 요즘 캠핑은 정말 그 집을 옮기는 수준이잖아요. 차가 미어 터지도록.
8: 욕심내면 또 한도 끝도 없지.
9: 네. 그래서 근데 남편이랑 같이 가면 팩을 박는 것도 아무래도 제가 의지가 하게 되니까 그냥 그거를 이제 궁시렁거리면서 팩 박는 모습도 저도
7: 보기 싫고.
9: 에이.
7: 맞아.
8: 그래서 육아 동지인 우리 엄마들하고 에이. 아이들 데리고 그냥
7: 차라리 그게 속 편하지.
9: 그게 속 편해요. 힘들어도.
7: 비 올 때도 갔어요?
9: 비가 올 때도 가죠. 우중 캠이 또 낭만이 있으니까.
8: 그래요. 그 훅훅 떨어지는 그 텐트에 떨어진 빗소리.
9: 너무 많이 떨어지면 막 이게 다 무너지는데
8: 아, 물론.
9: 적당히 떨어지면 낭만적이에요.
8: 아, 물론. 네. 아, 그렇죠. 네. 네. 야, 점점 남편들의 설 자리가 없네.
9: 아, 잘 서 있죠. 집에 잘 서 있어요. 더 좋아하죠. 네. 스스로 잘 서 있어요. 아, 잘 다녀와. 그래? 재밌게 놀다 와. 그러는데 재밌어 보이냐? 괜히. 저 혼자 가고 싶죠.
8: 아, 네. 그래. 맞아. 아이들이랑 함께 가고.
7: 한 사람 더 신경 써주는 거 그거 더 귀찮아요. 그죠?
9: 그러니까요. 캠핑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나오지?
10: 아, 그래서 가면은 이제 애들은 또 애들끼리 모여서 노니까.
9: 맞아요. 네,
7: 맞아.
8: 오히려 조금
7: 손이 쉽죠.
10: 예, 예. 예.
9: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 노는 맛이 또 다르니까.
8: 어떻게 박사님은 등산 말고 캠핑도 좋아하십니까?
10: 캠핑도 좀 뭐 당연히 하게 되죠. 저는 이제 비박이라고.
8: 아, 비박.
9: 야, 진정한.
8: 그 벌칙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비박이. 예.
10: 예.
9: 산 중턱에서 그냥 그렇죠. 단독으로 지내는 거 아니에요, 거지?
10: 그렇죠. 예.
8: 와.
10: 가볍게 해가지고.
9: 예.
8: 예.
9: 맞아.
10: 제가 이제 과천 사는데 예. 과천에 서울대공원 캠핑장이 있어요.
9: 너무 좋겠다.
10: 거기 이제 아예 그 텐트가 쳐 있어요, 거기는.
8: 심지어.
9: 야. 네. 글램핑으로
10: 그래서 슬슬 걸어가서 거기서
7: 좋다.
10: 이제 하긴 했죠. 예.
9: 네.
8: 그렇게 좀 즐기셨구나. 그래 아이들과 자연으로 나가면 참 아이들에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10: 그렇죠? 저는 비박을 좋아해서 우리 네. 아들하고 같이 비박을 하려고 했더니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고생을 하냐.
9: 정말 싫을 것 같은데요. 네.
8: 아유 참. 자 본격적인 상담 전에 사랑스러운 아이들 목소리부터 듣고 갑니다. 동심 퀴즈입니다.
7: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11: 강원도에는 이게 엄청 많아요.
12: 이걸 한 줄씩 먹어야 맛있어요.
13: 여기에는 수염이 있어요.
14: 노란색 이빨처럼 생겼어요.
15: 이걸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팝콘이 돼요.
7: 아이고. 아유, 뭐 다 나왔네 힌트가.
9: 힌트 되는 것도 알고.
7: 자, 두 분 힌트 보태실까요?
9: 우리 어린 시절에 코미디 원판치 쓰리 강냉이냐 이거 맞아.
14: 한번 툭 치워라. 구두둑.
9: 그거 네. 원재료가 이거.
14: 네. 강냉이
9: 아닌가요?
7: 어. 맞아요.
9: 이거 맞아요? 네. 네.
10: 강냉이라고 하죠. 강냉이.
14: 아, 여기 여름철 간식으로 실은 할머니 집 가면은
7: 네.
14: 좋잖아요.
9: 이거 갓 삶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7: 최고죠. 여름 간식으로.
14: 맞습니다.
7: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14: 네. 자, 정답 주시는 동안 첫 번째 상담 사연을 만나볼까요?
9: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시골 중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주셨습니다. 저녁에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면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책이나 운동은 멀리한 채 쇼츠 같은 짧은 영상을 습관적으로 시청하곤 했죠. 자칫 도파민 중독에 빠져 생각이 멈춰있는 죽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염려가 됐습니다. 잠시라도 핸드폰 보는 시간을 줄여주고 싶어 고민하던 차에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슬쩍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게임 재밌니? 핸드폰 오래 보면 눈 피곤하지? 잠깐씩 쉬면서 가볍게 운동도 하면 어때? 그러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아이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섯 개도 채우지 못하고 바둥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자라면 기본으로 10개는 해야지 했더니
15: 쌤은 몇 개 할 수 있어요?
9: 한 아이가 바로 대꾸하더군요. 요 녀석들 내 작전에 걸려들었구나 싶어 냅다 엎드려 가뿐하게 50개를 보여줬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요때다 싶어 아이들을 꼬드겨 헬스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때? 너희들도 쌤처럼 운동 잘하고 싶지? 우리 헬스장에 가볼까? 운동을 하면 체형이 멋있어지고 키가 크는 것은 물론 체력이 좋아져서 성적도 오른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운동기구를 만져보며 호기심을 보이길래 사용법도 알려주고 각자 체형에 맞는 운동도 알려주며 지도했습니다. 운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핸드폰 보는 시간은 자연히 줄어들 거라 생각했죠. 아이들이 언제까지 헬스장에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운동에 첫 발을 들여놓은 것이 큰 수확이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이들은 기숙사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던지고 쪼르륵 헬스 기구에 달라붙었습니다. 오. 처음에는 장난으로 하더니 차츰 진지하게 운동에 임하더군요. 며칠 뒤에는 운동한으로 밥맛이 너무 좋다며 활짝 웃기도 하고 서로 알통을 자랑하고 우와. 상의를 걷어올려 배에 새겨진 복근을 봐달라며 힘을 주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팔씨름 시합을 할 때는 핏줄이 툭툭 튀어나올 만큼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운동 습관을 들이다보니 반팔을 입는 여름이 왔습니다. 주말에 집에 갔다 오면 운동하기가 너무 싫다는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운동하기 싫어도 무조건 헬스장으로 와라. 정말 하기 싫으면 그냥 와서 친구들 하는 거 구경만 해.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운동도 그냥 습관이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의지가 흔들릴 때 그걸 이기는 건 습관이야.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확실히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줄었고 몇몇 아이는 핸드폰을 일찍 반납하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운동에 관심 없던 아이들까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팔 사이로 드러난 친구들의 근육을 보며 자극을 받은 모양입니다. 처음엔 팔굽혀펴기 5개도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20개를 해냅니다. 어이구. 내성적이던 아이도 마음을 열고 함께 어울립니다. 운동에서 얻은 자신감이 공부로 이어져 모두 성적도 향상됐습니다.
14: 오호.
9: 이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한 뼘 더 성숙해진 아이들이 참 대견합니다. 기특한 마음에 단팥빵을 사와 나눠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기숙사 생활 잘해줘서 고맙고 꾸준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한 너희가 자랑스럽다. 남은 시간도 변함없이 파이팅하자. 외치는 제 말에 잘 먹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아이들 속에서 사는 저는 참 행복한 사감쌤입니다.
7: 와 멋지시다 세상에. 네. 오, 이 사연과 함께 운동하는 애들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예. 두 장 보내주셨는데
9: 건실하다, 건실해.
7: 운동한 아이랑 안 한 아이가 팔뚝을 비교하는 사진 하나랑
14: 이야 차이가 있어.
7: 있어 확실히 있네.
9: 오른쪽 얇은 애는 우리 아이다.
7: 근육이 생겼잖아요. 아유. 또 하나는
9: 어머어머 저 설명 어려운데
7: 헬스장에서 모여서 운동하는 그 사진도 예. 보내주셨어요.
14: 턱걸이도 하고 있고 야, 막 벤치프레스 하려고 하고 그러고
9: 저는
14: 있네요.
9: 저 있는 내내 아니 네. 언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너무 마음이 좋아요 지금.
7: 행복한 사람 선생님.
9: 헬스장에서 사고가 났나 뭐 어쨌나 너무 불안했는데.
7: 야, 그렇게 유도를 하셔서 네. 아이들의 성적도 또 향상하고
9: 그러니까요.
7: 다들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9: 선순환이 됐어요. 예.
14: 핸드폰도 적게 보죠.
7: 선생님이 일단 올랐지. 팔굽혀 펴기를 진짜 킹왕짱으로 해낸 게 그게 설득이 된 빌미야.
10: 금지하기보다는 대체 경험.
9: 유도를
10: 다른
9: 네.
10: 다른 할 수 있는 거를 다른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주는 게 핸드폰 시간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9: 맞아.
10: 금지를 시키면 어떻게 몰래 할까?
9: 맞아요. 맞아.
10: 몰래 할까?
14: 네. 더 하고 싶어 하고.
10: 몰래 할까? 네. 그 방법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지보다는 대체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9: 그러니까.
10: 그리고 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제 어른이 먼저 모델이 돼 주는 거.
7: 네.
10: 먼저 실천하는 거. 이 모습을 보여 줘야지 아이들이 변하기가 좋죠.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우리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7: 네. 네.
10: 아이들이 뭔가 잘하려면 내적 동기가 생겨야 된다.
9: 내적 동기.
10: 왜 우리의 내적 동기라는 게 어디 가면 살 수 있는 거냐?
9: 내적 동기 알려주는 과외쌤을 붙여서
14: 아이템이라면 정말 구하고 싶다.
9: 아카데미를 한번 알아봐서.
10: 근데 이렇게 동기가 내면화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율성, 네.
9: 자율성,
10: 그다음에 유능감, 관계성 세 가지인데 자율성이라는 건 이제 내가 직접 선택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자 모두 나와 응?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7: 네.
10: 가볼까?
7: 네.
10: 이런 식으로 가볼까 하니까 이제 몇 명이 따라 나온 거잖아요.
7: 네.
10: 안 나온 애들도 있을 거예요.
7: 네.
10: 그 자리에서
7: 그렇죠.
10: 어쨌든 자율적으로 시작했다는 거
9: 자율성.
10: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해볼까 해서 자기 힘으로 시작해야지
14: 예.
10: 억지로 하면은 동기가 안 만들어집니다.
9: 그렇지.
10: 두 번째는 유능감. 세 개밖에 못하던 애가 한 20개까지 하게 될 때 이렇게 성장한다는 걸 자기가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9: 네.
10: 그다음 마지막으로 관계성이에요. 친구들이 이제 같이 몰려오잖아요.
14: 네네.
10: 몰려오고 같이 팔씨름도
9: 재밌지.
10: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알통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9: 네.
10: 그러면 내적 동기가 잘 생겨요. 뭐 세 가지 과정을 선생님이 어떻게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7: 네.
10: 의도하셨는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끌고
7: 됐어.
10: 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요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7: 네.
10: 아이들이 핸드폰 할 때가 아니야 나 들어오면 운동해야지 그런 내적 동기를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9: 핸드폰 없어도 이제 할 게 많아졌어요.
7: 예. 그러니까 근데 서로 또 비교하면서 더 불타오를 수 있어.
9: 그럼요.
7: 뭐 쟤 좀 봐라. 야 나도 저만큼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9: 대학교 이제 난리 나겠네. 네.
14: 이거 정말 엄청난 성공 사례 아닙니까?
7: 그렇죠.
10: 엄청 예. 성공 사례.
14: 학부모님들도 주말에 올 때마다 기특하고 정말
9: 그렇군요.
14: 되게 뿌듯하실 것 같은데.
9: 네. 뿌듯합니다.
14: 예.
10: 뭐 물론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제 다른 데서 따라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9: 네.
14: 어떤, 어떤 게요?
10: 이제 운동 가지고 이제 또 서열화 시키면 안 돼요.
14: 아, 네, 네.
9: 아이고야.
10: 누가 더 잘했나 이렇게
7: 네.
10: 누가 더 각자 자기가 성장하는 걸 강조해야지.
7: 그렇죠. 맞아요.
10: 일부 애들은 더 열심히 하지만
7: 네.
10: 일부 애들은 왠지 헬스 클럽 가기 싫다.
14: 그러니까.
10: 느낌 별로다. 자기는 쩌리 같다 이러면서 자기는 별로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면서 안 가게 되거든요. 근데 두
14: 예.
10: 번째는 몸매 근육 칭찬 같은 거는 이건 좀 적당해야 돼요.
14: 적당히.
7: 네.
10: 적당해야지 요걸 너무 많이 하면 과도한 상태가 생길 수 있어요.
7: 네.
10: 예를 들어 먹는 거를 너무 피한다든지
7: 무슨
10: 단백질 같은 거
7: 네.
10: 막 먹고
9: 쉐이크
10: 막 이러면서
9: 먹고.
10: 쉐이크 먹고 하면서 과도하게 집착할 수 있는데 그런 거보다 꾸준한 거
14: 네.
10: 자세를 가지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려는 거 열심히 참여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얼마나 자주 왔는가
7: 네.
10: 이런 거에 오히려 보상을 거는 게
7: 네.
10: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9: 네.
10: 기구 운동이니까 안전교육 하셔야죠. 이거 안전교육 안 하면 아, 그 애들이 기구 이상하게 쓰다가 좀 부상 위험이
9: 우게친다고
10: 부상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만 않고. 조심한다면 네. 너무나 좋은 사례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14: 네, 아, 너무 뿌듯하게 광고도 듣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9: 네?
14: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4: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6: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0: 여성시대 금요일 코너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 모든 날 상담해 드립니다. 하이브리드 맞춤형 도깨비 서천석 박사님 그리고 지은탁 뺨치게 귀여운 엄마 아저씨 사랑해요.
1: 선생님 사랑해요.
0: 코미디언 김경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아이 문제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 또는 방송 나가는 중에는 문자로 사연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모든 사연은 익명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소개할까요?
3: 네, 이번 사연은 아이마다 다른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아이 셋 키우시는 다둥이 엄마가 주셨습니다. 도저히 한계에 부딪혀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딸 하나, 아들 둘, 셋을 둔 다둥이 엄마입니다. 다들 금실이 좋아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냐고 하시는데 저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낳다 보니 어느새 셋이 되었네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춘기가 오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잘 알지만 여전히 너무 어렵습니다. 첫째인 중학교 2학년 누나는 사춘기가 무난히 지나갔고 둘째인 초등학교 6학년 형아는 사춘기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셋째인 초등학교 4학년 막내 아들이 지금 사춘기 최고조인 것 같아요. 막내라 아직 품에 끼고 함께 자는데 어젯밤 잘 때만 해도 분명 기분 좋게 잤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짜증부터 냅니다.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얼마나 타는지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고 제 아이지만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 마음을 추스르고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감정적으로 반응하니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어느 정도는 받아주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이미 제 자신도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에게 저도 덩달아 화가 나요. 아이가 문득문득 엄마를 무슨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것 같아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머리로는 성장통이려니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선을 긋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필요를 느낍니다. 박사님,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이 커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일까요? 뾰족뾰족 선인장 가시 같은 4학년 막내 아들, 뾰족한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0: 야,
3: 4학년이?
0: 초등학교 네. 4학년, 이거 사춘기 맞아요? 근데 아직 품에 끼고 함께 잔다는 이게... 얘기에...
3: 그러니까요.
4: 사춘기 이제 전 사춘기죠. 이제 사춘기 전에
2: 전 단계,
4: 전 단계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다른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다른 스트레스로 좀 힘든데 특히 아침에만 심한 아이들은 네. 학교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3: 학교 가기 싫어서
4: 학교에서 생긴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짜증이 그 짜증이 혹시 뭔가 나오는 게 아닌가
3: 그래서 네.
4: 아이하고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교 선생님하고도 좀 상담을 하면서 혹시 학교 생활 잘하는지 이런 것도 네. 물어보고 네. 다른 어떤 좀 증거를 좀 찾아봐서 얘가 혹시 힘들어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이에게도 진지하게 너 요즘 감정 조절이 너가 봐도 좀 안 될 때가 있잖아. 특히 네.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좀 가라앉았을 때 네.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힘든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좀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뭐가 있다면 이제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도 아이가 이제 감정 엔진은 커지는데 네. 엔진은 커지는데 이제 브레이크는 아직 안 듣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브레이크 기능을 갖다가 높여줘야 되니까 부모가 어떻게 얘한테 대해줄까 이런 원칙을 정해야 돼요. 우선 부모가 아이가 화를 내고 막 폭발할 때는 네.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2: 아, 네.
3: 대응을 아예 하지 말까요? 네.
4: 아이가 폭발하면 네. 야, 그런 상태에서 말할 수가 없어.
3: 지금 안 돼.
4: 우리 집은 화는 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를 공격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건 안 돼. 다른 사람은 상처받아. 엄마가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화나면 집에 와서 너를 한 대 때리거나 너한테 잔소리를 심하게 하면
0: 안 되죠.
4: 너는 어떻겠니? 그건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하고 요 얘기는 이제 가라앉았을 때 하는 거고 아이가 흥분했을 때는 일단 그 자리를 화났을 땐 얘기하지 않아. 화 가라앉고 얘기하자. 하고 피하는 게 좋아요.
0: 결국 부부싸움에서도 지켜야 되는.
4: 부부싸움에서도 그러는 게 좋죠.
0: 그렇죠. 응? 서로 이렇게 막
4: 서로 화가 났을 때 하는 말 때문에 또 그 상처가 돼가지고
3: 그 말이 또 파생돼서 예, 뭐라 2차전, 그랬냐?
4: 2차전, 3차전.
2: 뭐라 그랬냐?
3: 뭐라 그랬냐?
2: 너 지금 뭐라 그랬냐?
3: 야, 됐다? 뭐 이러면서.
0: 자녀와도 그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너도 이렇게 뭐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건 다음에 하자.
3: 그 자녀가 사춘기일 때 엄마를 좀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한테 막말하고. 근데 밖에 보면은 막 편의점에서도 두 손으로 막 거스름돈 받고 아, 안녕하세요 세상 공손하면서 엄마한테만 어? 그거는 좀 이해해줘도 되나요?
4: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독립욕구 아이가 이게 남한테 욕구.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독립욕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엄마로부터 이제 이 아이는 지금 독립욕구도 있지만 또 엄마한테 의존하는 밤에 가면 밤이 되면 엄마랑 같이 살려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독립욕구를 가지고 엄마한테는 나 그렇게 어린애가 아니야 나 애기 취급하지 마 이런 모습 보이는 거는 이해해 줄 수 있죠. 말을 세게 하고 네. 그런 네네네.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고 저게 제정신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나치게 화를 내고 폭발을 하고 함부로 대하면 네. 그때는 얘기하지 않는다. 어? 그때는 얘기하지 않는 게 우리 집의 규칙이다. 소리를 지르면 대화가 중단. 응?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 공격을 하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갖다가 피하고 오, 응? 네. 그리고 진정 후에 네가 다시 말하면 그땐 또 들어줄 거야. 진정한 다음엔 들어줘. 응? 진정 안 했을 때 얘기해봐야 화가 나고 그쵸. 엄마도 솔직히 인간이니까 참는데 엄마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3: 그러니까요.
4: 네가 정도가 지나치게 하면 나중에 너를 때리고 나면 너한테 욕을 하고 나면 엄마가 그 상황을 엄마 스스로 견디기 싫을 것 같아. 그치. 나 그거 안 하기 위해서 피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아이한테 전달하는 게 좋아요.
2: 근데 누나나 형아가 좀 어떻게 손 좀 봐주면 안 되나요? 그러지 마. 그러니까. 너 지금 뭐야? 언니가. 이러고 중간에 형한테 얘기해봐.
4: 둘이서 싸우니까 이제 더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아이들은 위아래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3: 평등해가지고
4: 네. 네, 서열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둘 간에 싸우면 이제 둘 싸움 또 말리느라
0: 오히려, 오히려 싸움 하나가 더 늘 수 있다. 예.
3: 속 시끄러워질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0: 누나 형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3: 참 쉽지 않네. 아니 셋이면 막내는 아유 그냥 제일 소중하고 거저 키우는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가 않네요.
0: 그러네. 여기 셋째가 사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4: 그래서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대화 안 하면 훨씬 좋아지고 특히 아침 시간에 말 많이 할 일을 피해야 돼요. 아침 시간에는 여러 가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애가 짜증이 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할 뭘 정할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옷 갈아입는 거 가지고 막 그런다. 아침에 입을 옷도 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그대로 움직이게 하고 아침에는 내가 얘한테 개입할 일을 줄여야 돼요. 심지어는 이게 너무 안 된다 싶으면은 아침에 엄마가 일찍 나가세요 그냥.
0: 알아서 아예 그냥
3: 알아서 알아서라도 학교 갈 거니까.
4: 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나가라. 응? 엄마가 밥도 다 차려놓고 했으니까 적당히 하고 나가.
3: 그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애가 학교를 막 안 갈라 그래요. 그러면은 8시 50분에 간신히 정문을 통과해요. 알림이 오잖아요.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잖아요. 8시 18분에 정문을 통과해요. 그렇게 학교를
2: 지가 알아서
3: 일찍 가요.
0: 이게 집에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렇게 더 늦어지고
3: 그러네. 발라라, 옷이 발라라.
2: 자율성.
4: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자기 감정 불편한 감정 다 풀면서 어떻게 보면 감정을 처리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2: 그것도
4: 우리가 또 옳다 내 감정이 내가 쓰레기통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감정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아이가 감정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지만 브레이크는 걸어줘야 되니까 지나치게 소리 지르고 흥분하면 그때부터는 대화를 멈추고 만약에 더 흥분한다면 그냥 집을 나가세요. 내가 알아서 그 규칙은 아이가 잠잠하고 가라앉은 저녁 시간에 차분할 때 규칙을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0: 사춘기라도 지켜야 하는 선은
3: 그럼요.
0: 지켜낸다. 딱 앉혀놓고 말씀하세요.
3: 휘둘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0: 자, 사연 하나 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3: 자, 이번에는요. 작년에 어렵게 아이를 출산하신 엄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작년에 너무너무 예쁘고 작고 소중한 아기를 어렵게 낳았어요. 그런데 출생 검사 중 청각 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온갖 신경이 아이 귀에 쓰였고 하루 종일 정보를 찾아봐도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많은 그래서 첫 검사 때는 그럴 수 있고 2차 검사에서 정상 판정이 나오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보며 애써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출생 후 30일과 100일에 각각 진행한 2차, 3차 청각 검사에서 저희 아기는 고도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 청각에 이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글을 잘 쓰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는 볼 수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차라리 원인이라도 안다면 치료할 계획이라도 세워볼 텐데 원인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각이 좋아지는 일은 거의 없고 나빠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게 최선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요. 그렇게 우리 아기는 귀에 보청기를 끼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난청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돌이 지난 후 언어평가에서 발달이 늦다는 얘기를 듣겠구나 각오했었지만 그래도 역시나 또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눈물을 보여서 집에 와서 매번 후회를 합니다. 아기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현재 저는 아이를 거의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일 주말 없이 매일 출근해서 아이가 잠든 시간에야 돌아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갑작스러운 큰 사고로 거동을 못하시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직장에 다니십니다. 아기는 태어나서부터 거의 매일 저하고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 발달이 늦는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습니다. 첫 아이라 서툴고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자책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에 보내서 또래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언어 자극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까 생각했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36개월까지는 아이가 주 양육자와 충분히 애정과 신뢰를 형성한 뒤에 어린이집에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는 제 몸도 아프고 심적으로도 많이 지친 것 같아요. 한 팔로 아이를 안고 집안일과 요리를 하다 보니 어깨가 많이 불편해졌어요. 팔을 올릴 때마다 통증이 있고 저릴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다 보니 병원에 가기도 힘들어서 그냥 참고 있어요. 잠든 아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고요. 스스로 약해 빠졌다고도 생각합니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우리 아기 어린이집 보내는 시기를 어쩌면 좋을까요? 제 계획대로 내년에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36개월을 채우고 보내야 할까요?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계속 미안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4: 와,
0: 태어난 지 이제 20개월도 안 된 아이인데요. 고도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그러니까, 괜히 엄마 탓 같고 막 그러시는 마음인 것 같아서.
2: 그렇죠.
3: 네.
0: 근데 하루 종일 이제 엄마랑만 있는 아이. 아이 걱정도 있지만 실은 이 엄마 걱정이 난 더 드는데.
3: 육아 우울증 심한 상태신 것 같아요.
0: 아이하고만 온종일 있으면
2: 아니,
0: 이게 엄마도 힘들어.
3: 몸도 안 좋고.
4: 뭐 산후 우울도 있을 수 있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고 장애아이를 혼자 감당해서 키워야 한다는 게 주는 부담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0: 맞아요.
4: 이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정신적으로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로 보이고 이렇게 아이 혼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 수가 있어요.
2: 그렇죠.
4: 아프면은 또 아프다 보니까 또 정신적으로 또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들어가는데 지금 어머님 어린이집 내년에 보내도 괜찮습니다.
0: 네. 괜찮아요?
4: 예, 네, 괜찮고요. 네. 36개월까지 뭐 꼭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0: 오,
4: 그게 이제
0: 다행이다.
4: 선생님이 뭐 하신 말씀은 취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 보청기를 끼는 아이들은 또래 어린이들한테서 받는 언어 자극보다는 어른한테 받는 언어 자극이 더 좋아요.
3: 좋으니까.
4: 왜냐하면 어른이 정확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0: 네.
4: 정확한 목소리로 앞에서 보면서.
2: 그렇지.
4: 근데
2: 그렇죠.
4: 아이들은 일단 정확한 목소리도 아니고 대충 얘기하는 데다가 앞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후 사방에서 그냥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2: 그렇죠.
4: 그 말을 얘네들은 앞에서 입모양을 보면서 딱 정확하게 말할 때 그 소리를 갖다가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집을 좀 뒤늦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어머님의 정신 상태로는 응? 제대로 아이하고 네. 소통하고 놀아주고 이러기가 네. 쉽지 않아요.
3: 혼자 있잖아. 혼자 조잘조잘 하는 것도 네. 쉽지 않아.
4: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어린이집에 좀 맡겨서 응? 어린이집에 맡겨서 오전 시간만이라도 네. 반일이라도 있게 한 다음에 네. 엄마는 그 시간에 조금 쉬고
3: 병원도 응? 좀 가고
4: 병원도 가고 그 다음에 자기 보호도 좀 하고 그런 맞아요. 다음에 오후에 또 아이 보면서 같이 또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3: 저 동네 언니처럼 네. 박사님 올 가을에 보내면 안 되나요?
4: 그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있어요. 네.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는 집에 와서 해주는 거예요.
0: 방문해서
4: 집에 방문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2: 네.
4: 가정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비용은 차이가 있는데
2: 네, 네.
4: 이건 차이가 있는데 아이가 특히 장애가 있다면 또 다른 서비스가 있어요.
2: 네.
4: 장애 진단을 해가지고 그 진단을 받으면 집에서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고 아이만 돌봐주는 서비스도 있고
2: 네.
4: 그다음에 아이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서비스까지 있어요.
3: 네. 알아보셔야겠다.
4: 네, 그것을 네. 알아보셔가지고 네. 만약에 이제 요 비용이 이제 경제적 사정이 그렇다면 비용이 거의 시간당 뭐 한 1,500원
3: 네.
4: 또는 5,000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서비스도 있어요. 근데 네. 경제적으로 이제 괜찮으면 시간당 12,000원인데 13,000원 네. 되는데 네. 훨씬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요것도 활용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2: 그렇죠.
3: 그러니까 난 필요하다고 네. 봐.
2: 네. 필요해요.
0: 네.
2: 그러지 않으면 엄마가 너무 무너져 버려.
3: 아이한테 네. 안 좋아.
4: 그분이 또 이 아이한테 더 좋은 언어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4: 예, 줄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서비스도 같이 이용해 보시면서 혼자만 이렇게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0: 네. 어린이집은 꼭 그렇게 기다렸다가 보내실 필요 없다.
4: 네, 그럴 필요 없는데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는
3: 네?
4: 아이 수가 좀 적은 곳으로.
2: 네,
4: 적은
2: 네.
4: 곳으로.
2: 네.
4: 아이 수가 적은 곳으로.
0: 왜요?
4: 아이 수가 많으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0: 아.
3: 그럼 얘가 너무 많은 자극이
4: 얘가 들어오니까. 자극 소리를 갖다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금 아이의 어떤 보청기 상황에 대해서
2: 알고 계시죠?
4: 알고 그거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곳. 소음이 너무 심하면 골치 아프고 보청기를 끼는 아이들은 앞에서 목소리를 좀 천천히 해서 정확히 말해주는 게
2: 네.
4: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그런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야 되겠죠.
2: 그래. 네.
4: 장애 통합 어린이집 같은 데는 네. 또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2: 네.
4: 선생님들이 좀 그런 도움을 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2: 네.
4: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 통합 어린이집으로 가시는 것도
3: 네.
4: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2: 정보를 좀 수집을 하셔서 지자체 사무실이나 이런 데 뭐 찾아가시든가 전화를 거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좀
4: 예,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가지고 네. 요 부분에 복지. 대해서 네. 어머님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최대한 받으면서
2: 네.
4: 엄마 혼자 하면 어느 누가 해도 이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2: 맞아요.
4: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0: 네.
4: 이 일은 누가 해도 잘 못하기 때문에
0: 네.
4: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만드는 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0: 네.
2: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0: 네.
2: 두 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7: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8: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7: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8: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7: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8: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7: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8: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8: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8: 네, 7월의 첫 번째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시간에 내드린 동심 퀴즈 정답 맞춰봐야죠.
7: 오늘의 정답은 옥수수였습니다. 커피수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8: 오늘 끝곡으로 박학기의 그대 창가로 눈부신 아침이 함께 듣겠습니다.
7: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올게요. 여러분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세상의 무수한 돌을 가리키며 작가 메릴린 레이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가만히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네요. 때때로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세상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을 떠올려봐. 그 암석들이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거기 있듯이 너도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한 몫을 우린 든든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ABC.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현재 11시 뉴스입니다. 어제 7% 넘게 급락하며 7600선까지 밀려났던 코스피가 오늘은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91.66포인트 1.20% 오른 7739.75로 출발해 장 초반 7700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부 해소되며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나스닥 지수가 0.8% 하락하고 S&P 500 지수는 0.01%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1.3원 내린 1544.5원의 주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기 위해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물가 상승 압력과 고용 둔화, 환율 금리 변동성에 대응해 민생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존 정책금융 23조 7천억 원 가운데 13조 3천억 원을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신규 자금 1조 1천억 원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쿠팡과 관련해 어떤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간 2일 미국 연방 하원이 전날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실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시간 2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양국 실무 협상에서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통행료 징수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동결 자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봉쇄 해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연 400억 달러, 62조 원 가량으로 이란은 미국 측의 제안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김건희 씨 서면 답변서 사전 조율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김 씨 조사 장소를 언제 알았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기 전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에는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을 포착해 이 전 지검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의 최고 40mm, 전라권과 경상권의 최고 30mm입니다. 소나기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최대 20mm까지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영화 속의 지구 멸망 이야기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인데요. 사실 소행성 충돌은 영화 속 상상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소행성들을 추적하고 있고요. 만약에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와 함께 소행성은 무엇인지, 정말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인류는 과연 소행성 충돌을 막을 수 있을지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윤하의 오르트 구름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2: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1: 복권도 과학이고요.
2: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1: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2: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1: 그럼 관상도?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별을 사랑하는 천문학자이자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위해서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1: 오늘은 지구를 사랑하는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오늘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네. 나누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2: 네, 네.
1: 소행성 충돌 얘기는 뉴스, 영화 이런 데서 종종 들려요.
2: 그렇죠. 예. 심심하면 가끔씩 뭐 지구 근처로 뭐가 지나갈 것이다. 뭐 심지어 과학자들도 몰랐는데 뭔가 지나갔다더라.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1: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우리가 네. 이목을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다 지구를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2: 아마 지구가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또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우주적 재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1: 예전에 그 뭐 아마겟돈, 네. 딥 임팩트. 네, 네. 뭐 그런 소행성 충돌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2: 그렇죠.
1: 예, 요즘은 네. 그 소재는 조금 뜸한 것 같아요.
2: 뭐 또 최근에 네. 그 돈트 룩 업이라는 영화, 네. 약간 네. 블랙 코미디 같은 영화도 있었고, 네. 뭐 소행성은 아니지만 그 아예 이제는 달을 떨어뜨리는 네. 문폴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영화도 있었고요. 뭐 계속해서 지구의 뭔가를 자꾸 떨어뜨리는 시도는 다양한 블록버스터 감독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그러네요. 말씀 네. 듣고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계 각국의 우주 기관들이 지구 근처 소행성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면서요?
2: 네, 네.
1: 예. 오늘은 그래서 인류가 왜 소행성을 주목하는지, 정말 위험한 존재인지 한번 속속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소행성이라는 단어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익숙은 한데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네. 저조차도 네. 저는 우주를 되게 사랑하고 그 네. 단어들도 뭐 사전 찾아보고 하는데도 네, 네. 소행성이 뭐야 하면 정확하게 설명 못 하겠더라고요.
2: 사실 우리말에서는 소행성 말 그대로 작은 행성 같은 어감이 좀 들어요.
1: 맞습니다.
2: 그래서 이게 좀 난감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명왕성 때문에 네. 또 새롭게 만든 드워프 플래닛, 그러니까 외소행성이라는 표현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드워프 플래닛은 우리가 적절하게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드워프, 외소한 행성. 너무 잘 이름을 지었는데 예. 앞서서 조금 잘못 번역된 표현으로 소행성이 있었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만들어진 외소행성과 소행성의 우리말에서의 의미 차이가 조금은 애매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1: 외소행성보다 좀 클 것 같아요. 느낌상은.
2: 그렇죠. 뭔가 외소한 친구보다는 그래도 덜 작은 친구.
1: 덜 작은 친구.
2: 소행성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소행성의 영어 표현을 보면 사실 더 그 제대로 원래 어떤 의미로 그 단어가 만들어진 건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영어로 소행성을 뭐라고 하냐면 아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1: 예.
2: 아스테로이드. 이게 사실은 합성어입니다.
1: 어떤 말과 어떤 말이 하죠?
2: 일단 앞에 별을 의미하는 아스터. 아스터가 이제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오이드는 모모를 닮은 모모와 같은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1: 그러네요. 네.
2: 사람 형태 로봇을 이제 사람을 닮은 로봇이라고 해서 휴먼 노이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스테로이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제 한창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새로운 행성을 찾아보려고 뭐 천왕성, 해왕성 같은 거 한창 찾고 있을 때 그럴 때 갑자기 뭔가 행성이라기에는 애매하고 너무 작고 근데 별도 아닌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씩 조금씩 관측할 때마다 위치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천체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 같기는 한데 근데 행성이었다면 좀 더 큼직하게 목성이나 토성처럼 얼굴이 보였어야 하는데 네. 이 친구들은 너무 작다 보니까 마치 별처럼 작은 점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별은 아닌데 별 같다라고 해서 별을 닮은 천체 아스테로이드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애초에 소행성이라는 그 이름은 크기에 대한 개념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단지 그냥 망원경으로 봤을 때 별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붙어진 이름이었던 거죠.
1: 이런 소행성들은 처음부터 우주를 이렇게 떠돌고 있는 존재였는지
2: 네.
1: 어떻게 하다가 태양계의 식구로 우리가 네.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2: 사실 소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요.
1: 네.
2: 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사이즈로 성장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예. 또 반대로 커다란 친구들이 쪼개져서 반대로 다시 지금의 작은 사이즈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태양을 빚고 주변에 남은 찌꺼기들도 이제 큰 원반을 채우고 함께 빙글빙글 돌고 있었겠죠.
1: 네.
2: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돌고 있는 친구들을 여기서 이제 뭐 플래네티시멀 혹은 미소행성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성이 되기 전에
1: 네.
2: 정말 그런 파편 조각들이 이제 한창 태양 주변을 떠돌고 있었을 텐데요. 그것들이 많이 모이면 지구나 화성 같은 덩치 큰 행성이 되는 거고 미처 그런 행성을 반죽할 때 쓰이지 못하고 남은 정말 찌꺼기들이 있을 텐데
1: 네.
2: 이제 그것들이 이제 지금껏 태양계 주변을 돌면서 지금의 소행성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일 겁니다.
1: 네.
2: 근데 이거 말고 또 한때 태양계 주변에 존재했던 덩치 큰 행성체들이
1: 네.
2: 또 부딪히고 쪼개지면서 혹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때 튀어나라간 파편들도 여전히 또 우주 공간을 떠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장해서 만들어진 소행성도 있고 또 다시 반대로 쪼개져서 만들어진 소행성도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만들어질 때 어떤 예를 들어 지구로 생각해 볼게요.
2: 네네.
1: 지구를 막 이렇게 빚을 때 어떤 애들은 끌려와서 지구의 한 부분이 되고 어떤 애들은 왜 끌려오지 않아서 소행성으로 남아 있을까요? 작은 애들이 있으면
2: 네.
1: 큰 질량을 가진 중력을 가진 행성이 주변에 있으면 끌려올 것 같은데
2: 네네.
1: 왜 쟤네는 안 끌려오고 남아있을까 좀 궁금하긴
2: 해요. 아,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1: 네.
2: 이제 특히나 지금도 보면 소행성들이 아무데나 있지 않거든요.
1: 네.
2: 보통 소행성들이 몰려있는 구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성과 목성 사이 부스러기가 잔뜩 깔려있는 소행성 벨트가 하나 있고
1: 예.
2: 또 목성 궤도 상에도 목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한 변의 길이를 정삼각형으로 완성하는 그 궤도 상의 오른쪽 왼쪽에도 또 소행성들이 밀집된 그 집단이 있거든요.
1: 네.
2: 그리고 아예 이제 태양계 바깥으로 벗어나면 또 명왕성과 그 친구들
1: 네.
2: 더 작은 친구들이 함께 맴돌고 있는 카이퍼 벨트라는
1: 카이퍼 벨트. 네.
2: 또 이제 바깥 소행성 벨트가 있는데요.
1: 네네.
2: 이렇게 소행성들이 특정한 구간에 몰려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2: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계 안에서 큼직한 행성들이 하나 둘 목성도 탄생하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덩치가 커진 먼저 빚어진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중력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1: 네.
2: 그러면 그 목성 같은 행성이 대표적인데 목성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 일대를 청소하게 될 거고요. 네.
1: 중력으로 그리고, 끌어당기는 거죠.
2: 맞아요.
1: 네.
2: 그리고 또 목성보다 안쪽에 있는 소행성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목성이 바깥쪽으로 끌어당기는 힘과
1: 네.
2: 또 태양의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또 균형을 이룰 수가 있겠죠.
1: 네.
2: 그러면 이 구간에 돌고 있는 소행성 부스러기들은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1: 힘 제일 센 애랑
2: 네.
1: 두 번째로 힘 센 애 그 힘의 중간 지점
2: 네.
1: 거의 힘이 같아지는 그 지점쯤에는
2: 네.
1: 어느 한쪽으로도 끌려가지 않게
2: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정된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간들이 이제 역학적으로 보면
1: 예.
2: 실제로 특정한 지역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스러기들이 거기에 잘 퇴적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거기에 흩어져 있는.
2: 네.
1: 근데 우리가 소행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상만 소행성이고 나머지는
2: 네.
1: 그냥 우주 먼지로 치자.
2: 네네.
1: 뭐 이런 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2: 아,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1: 네.
2: 사실 소행성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1: 네.
2: 일단 관측이 돼야 할 거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사이즈는 필요하긴 할 겁니다.
1: 아, 네.
2: 그래서 뭐 그래도 수 미터 정도 스케일은 돼야
1: 우리 눈에
2: 네.
1: 망원경으로
2: 관측이 돼야 이제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독립된 천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더 작아지면 아무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작은 덩치에 반사된 태양빛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관습적으로 이야기하는 소행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일단은 우리 눈에
2: 수미터?
1: 예,
2: 네.
1: 지구인에게 관측이 되려면
2: 네.
1: 수미터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2: 네, 네.
1: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행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돌 때문에
2: 네, 네.
1: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 과학자들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을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2: 네.
1: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걸까요?
2: 사실 이게 간단한 게요.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가는 농구공을 보고 있다고 해볼게요.
1: 네.
2: 그럼 그 농구공이 앞으로 한 5분 있다가 어느 정도 굴러가서 멈출지를 계산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 찰칵찰칵 스냅샷 한 3, 4장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있었고 몇 초 있다가 이때 여기 있었고 그럼 이 정도 빠르게 굴러가고 있으니까 이따가 저 정도쯤에서 멈추겠구나 라고 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1: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2: 그렇죠. 네. 뭐 공 굴러가는 거 정도는 사실 감으로도 우리가 어림짐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1: 맞아요.
2: 그래서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물체가 앞으로 어디에 놓일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 4장 이상의 이제 스냅샷을 찍으면서 네. 지금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속도로 어디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스냅샷이 있다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네. 그 스냅샷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
1: 왜냐면 작아서 잘 눈에 안 띄니까
2: 너무 작기도 하고 또 소행성들 대부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네. 혜성과 다르게요. 소행성은 매끈한 얼음 같은 그런 태양빛을 잘 반사하는 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검댕이인 네. 거죠. 그래서 조금만 거리가 멀어도 반사하는 태양빛의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어지간해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이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발견을 해야 더 우리도 서둘러서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있을 텐데 소행성이 발견되려면 코앞에 와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발견해도 뭐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 며칠 뒤에 가까워질 겁니다. 이렇게 네, 해버리니까.
2: 네, 네 맞습니다.
1: 발견하자마자.
2: 네.
1: 너무 크면
2: 너무 크면 네. 오히려 그래서 네. 이게 크기가 작으면 네. 멀리 있을 때는 미리 발견을 하지 못해서 네.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대신 크기가 작으면 설령 늦게 발견해도 지구에 부딪혀도
1: 부딪힌다고 해도
2: 큰 타격 없이 네. 그냥 대기권에서 타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너무 크면
1: 그럼 일찍 발견할 수 있네요.
2: 그렇죠.
1: 네.
2: 그러면 지구에 부딪히면 엄청난 위험한 사고가 나겠지만 그래도 크기 때문에 또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큰 애를 만약에 조금 일찍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전략을 짜서 이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을 피하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1: 네. 우리가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힐까 아닐까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들었는데.
2: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름의 예. 그 소행성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예.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망원경들이 지구에 쫙 깔려 있고요.
1: 아틀라스는 한글로 얘기하면은 뭐라고요? 지구 충돌.
2: 네네. 지구 충돌 조기 경보 시스템.
1: 조기 경보 시스템.
2: 네, 약간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지구 방위대 이런 느낌이죠.
1: 예.
2: 그래서 실제로 지구 주변에 지나가는 천체들을 우리가 천문학적으로는 지구 근접 천체라고 불러요.
1: 네.
2: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Near Earth Object, NEO라고 부르고요. 즉 그것들 중에서 위협적인 천체들이 또 있겠죠.
1: 네.
2: 즉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궤도를 계산하면서 혹시 100년 안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판단을 하고 만약에 위험한 게 발견이 되면 이제 그거를 또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혹시 어떤 한 지점에 한 나라의 관측소에서 위험한 소행성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네. 너무 밝지 않아서 네네. 몰랐다고 했을 때 한 네. 군데서 딱 발견을 하면 전 세계에 알람이 뜬다거나 뭐 이렇게 경보가 전 세계에 퍼진다거나 뭐 이런 시스템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2: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지구의 한 곳에서 보였다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보일 것 같기는 해요.
1: 너무 밝지 않아가지고 눈에 띄지 않았다가 한 곳에서만
2: 뭐 망원경의 성능만 충분히 갖추어졌다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은 지금은 워낙에 자동화된 망원경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하늘을 훑어보고 있기 때문에
1: 예.
2: 아마도 대부분의 천문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검증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설령 한 곳에서 그런 의심스러운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1: 네.
2: 당연히 모두 천문학자들에게 공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게 우리가 가끔 영화 보면
1: 네.
2: 그 뭐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이나 뭐 운석이 날아올 때가 되면 과학자들이 자기들만 미리 알고 뭐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구랑 충돌하기 직전까지 비밀을 꽁꽁 숨겨놓고 뭐 이런 설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모든 나라에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독립된 천문대 망원경으로 관측들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그걸 미리미리 공유하고 함께 공개된 토론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더 현실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토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뭔가를 발견하면 다 서둘러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야 이제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1: 네.
2: 그 재미있는 게 이 소행성과의 충돌을 만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행 연습을 해요.
1: 네.
2: 가상의 어떤 지구 충돌 위협 천체가 발견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제 각자 역할을 맡아서
1: 네.
2: 이걸 어떻게 방어할지, 어떻게 추가 관측을 할지, 어떻게 사회에 공표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약간 전쟁 워 게임 연습하는 것처럼
1: 네.
2: 그렇게 예행 연습들을 합니다.
1: 어, 그렇군요.
2: 네.
1: 영화에서는 충돌한다고 막 과학자들이 막 위험합니다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우도 많고.
2: 네.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1: 현실에서는
2: 네.
1: 그런 미리 예행 연습도 하고
2: 네.
1: 잘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하고 있군요.
2: 네, 맞습니다.
1: 아틀라스라는 시스템.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지웅배 교수와 함께 소행성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네.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 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 아틀라스라는 관측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근데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충돌 확률이라는 거를 알려주곤 해요.
1: 네.
0: 예, 이것도 아틀라스라는 관측망에서 계산을 하는 건가요?
1: 그렇죠. 아틀라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모니터링 관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천체들 중에 좀 낌새가 이상한데 좀 지켜봐야겠는데 싶은 친구가 발견되면 이제 추가 관측을 계속하면서 궤도를 미세하게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그런데 충돌 확률이 처음에는 뭐 3%, 3.8% 뭐 이러다가 0.01%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확률이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그 변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1: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소행성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고 이제 마음을 바꿔서
0: 그러니까 궤도를
1: 바꿔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그 소행성의 이제 궤도를 계산할 때 당연히 처음에 초반에 관측을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스냅샷 데이터가 굉장히 적겠죠.
0: 네.
1: 그럼 처음에 움찔움찔한 거 그 조그만 움직인 것만 가지고 궤도를 추적하게 되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0: 아, 두 점만 가지고 궤도 전체를 추정하려면 좀 불확실하다.
1: 맞아요. 네. 특히나 소행성의 궤도를 구할 때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이게 결국 천문학의 모든 문제가 다 그런데요. 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0: 그렇죠.
1: 네, 왜냐하면 소행성도 그 사진 속에 밝게 찍혔다고 해서 왜냐하면 거리가 멀지만 우연하게 표면이 매끈매끈한 얼음 같은 물질이 많아서 더 밝아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훨씬 가깝지만 표면이 정말 아스팔트같이 까만 물질이어서 훨씬 어둡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실제로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알려면 또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여러 데이터를 비교를 해야 되고 또 가끔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소행성의 실제 지름,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 우연하게 소행성이 멀리 배경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엄폐가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은 배경에 그러니까 태양계 바깥에 있는 별을 배경으로 소행성이 우연히 그 앞을 가리고 싹 지나가면 소행성의 지름만큼 그 지름이 별을 가리고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별빛이 잠깐 어두워져 보이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소행성의 지름을 더 정밀하게 재기도 합니다.
0: 재밌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 가운데 실제로 과학자들을 긴장시킬 정도로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 라고 했던 사례가 최근에 있다면서요?
1: 맞아요. 일단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우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아실 만한 소행성인데 아포피스라는 유명한 소행성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꽤 오랫동안 2030년쯤에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파괴적인 신의 이름을 따서 아포피스라고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도 궤도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충돌 확률은 이제 크게 내려가기도 했고 또 가장 최근에 천문학자들을 좀 긴장하게 했던 소행성 중에 하나가 그 YR4라고 하는 소행성이 있거든요. 얘는 처음에 발견됐을 때 지구랑 충돌 가능성이 거의 뭐 3%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0: 3%면은 굉장히 위험한 정도로 친다면서요?
1: 그럼요.
0: 천문학에서는
1: 3%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0.01%도 되게 드문데 3%는 사실 까딱하면 우리가 진짜 충돌 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었거든요. 천문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심지어 그 100년 안에 이제 충돌할 확률이 그렇게나 높다라고 나오니까 그때 이제 조금 경보가 울린 거예요. 아틀라스 시스템에 이제 경보가 울린 거죠. 그래서 또 실제로 그때에도 천문학자들이 다급하게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정말 궤도가 그런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제 다양한 또 과정을 거칩니다. 즉 그렇게 계속 신경 쓰면서 관측을 해 보니까 다행히도 궤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구랑 충돌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제로로 수렴을 했죠.
0: 다행이네요.
1: 그런데 이 YR4의 궤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구는 비껴나가지만 달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꽤 높다.
0: 그 확률은 또 얼마나 됐어요?
1: 한 4%까지 또.
0: 지구 예측보다 더 커졌네요.
1: 확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지구가 바로 얻어맞진 않지만 달에 부딪히면서 밝은 섬광 정도는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이제 계산이 바뀌었었죠.
0: 부딪혀도 우리 지구에서는 섬광 정도를 보는 그 정도인 거예요?
1: 뭐 달이 산산조각 나서 달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수준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만에 우리 지구와 달 시스템을 향해서 뭔가 명확한 소행성이 충돌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벤트였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주목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달 말하고도 별로 부딪히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아 다행이다. 마음 놓으세요라고 이제 지금은 바뀐 거죠.
0: 만약에 달에 부딪힌다고 했을 때는 달에는 이제 큰 크레이터라고 하는
1: 맞아요.
0: 그런 구덩이 같은 게 파일 수밖에 없겠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 우주인들이 네. 달에 다녀올 때에도 사실 달에도 실시간으로 계속 크고 작은 운석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달은 지구와 다르게 대기도 없다 보니까 작은 조각이 떨어져도 네. 다 크레이터가 남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구 지상에서도 네. 달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달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충돌할 때 번쩍하는 섬광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0: 사실은 충돌하면은 막 먼지 폭풍 같은 게 확 일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루나 플래시라고 부르거든요.
0: 그래서 그게 빛으로 보이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때는 아주 높은 속도로 꽝 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달의 지면도 녹을 수도 있고요. 그때 충격으로 인해서 잠깐 번쩍하는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르테미스 2호 우주인들도 그때 달 코앞을 또 지나가다 보니까 되게 많은 섬광들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격한 그 순간에 새롭게 만들어진 크레이터에다가 새로 또 이름도 지어주고 뭐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죠.
0: 지구는 그래도 대기가 있어서 운석 같은 게 떨어지면 대기 중에 다 타버리고 땅에 부딪히는 거는 좀 드물다고는 하는데
1: 맞아요.
0: 다른 대기가 없으니까 거의 다 그냥 땅에 부딪히겠네요. 달 표면에.
1: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뭐 달에 기지를 짓겠다라고 할 때에도 제일 중요한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달에 그럼 운석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0: 그러게요.
1: 그렇죠. 그 얼마나 내구성 좋은 기지를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죠.
0: 네. 달에 운석이 부딪히는 거는 지구에서는 어떤 큰 영향은 없는 거겠네요. 그러면 잠깐 섬광이 보이는 정도.
1: 그렇죠. 뭐 사실 공룡을 멸종시켰던 네. 그런 정도의 운석이 만약에 달에 떨어진다고 하면 네. 그거는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은 줄 겁니다.
0: 네.
1: 그 파편들이 당연히 지구로도 일부 쏟아질 거고 또 달의 궤도도 심하게 틀어질 거고 그러면 달과 지구 사이 거리가 달라지면 또 지구와 주고받는 조성력도 달라질 거고
0: 네네.
1: 그건 뭐 지구에서 벌어지는 밀물과 썰물, 해일 같은 그런 간접적인 영향도 순차적으로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큰 운석이 지구건 달이건 떨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만약에 뭔가 날아오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걸 이제 쫓아내야 하는 거죠.
0: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궁금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1: 네.
0: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는데 그리고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밝혀졌다면 그럼 우리는 막을 수 있을까가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그럼 이제 아주 커다란 탁구채를 만들어서 지구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 그러긴 어렵겠죠.
0: 네.
1: 그나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0: 네.
1: 실제로 소행성으로 당구를 치는 겁니다.
0: 소행성으로 당구를 쳐요?
1: 네. 그래서 소행성을 향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0: 네.
1: 탐사선을 날려보내서 말 그대로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탐사선 자체의 질량은 물론 소행성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가볍겠지만
0: 네.
1: 충분히 빠른 속도로 날려서 또 여러 번 날릴 수 있다고 하면 조금씩 궤도가 틀어지게 됩니다.
0: 네.
1: 그러면 조금 일찍 충분히 일찍 소행성을 발견해서 궤도를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하면 무사히 지구를 비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궤도를 제어할 수도 있는 거죠.
0: 당구공의 그 궤적을 바꾸듯이 탕 부딪혀가지고
1: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당구공은
0: 네.
1: 그래도 당구공으로 당구공을 때리는 거잖아요.
0: 질량이 거의 두 개가 비슷한
1: 근데 이거는 약간 뭐냐면 그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당구공이 빠르게 굴러가고 있는데 그거를 방향을 틀기 위해서 코딱지를 날리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근데 코딱지를 여러 번 날리고 충분히 빠른 속도로 날린다고 하면
0: 네.
1: 그러면은 조금씩 궤도가 틀어져서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0: 주인별 교수님이 코딱지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이질적으로 들립니까?
1: 아 그런가요? 저도 어렸을 때 하고 살았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0: 아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요 정도 생각했는데
1: 네.
0: 당구공 코딱지가 훨씬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아 근데 막 1000개를 던진다고 하면
1: 네.
0: 조금 바꿀 수는 있겠지만
1: 그렇죠.
0: 예. 네. 천 개를 또 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구에서는.
1: 맞습니다.
0: 엄청 큰 코딱지를 던져야 될 것 같긴 한데.
1: 근데 사실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이 소행성으로 궤도를 맞추어서 틀어버리는 예행 연습을 실제로 시도했고 꽤나 성공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물론 이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이어서 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탐사선을 날려보내서 그 소행성의 궤도를 트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실제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아주 안전한 소행성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한번 임의로 실험을 해본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이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쌍소행성입니다. 네. 이중소행성. 그래서 중심에 큰 소행성이 하나 있고 또 주변에 위성 같은 작은 소행성이 하나 빙글빙글 돌고 있고 예, 예. 그래서 디디모스 그다음에 디모르포스 이렇게 불리는 두 소행성인데 네. 여기에서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같은 소행성으로 곤두박질을 친 거예요.
0: 좀 상대적으로 작은 애한테
1: 네, 상대적으로 작은 친구를 겨냥해서 네. 여기에 이제 탐사선을 날려보낸 거죠. 네, 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속도가 조금 느려졌고 그리고 돌고 있는 주기도 약간 몇 분 정도 줄어들었다.
0: 오.
1: 그래서 아 우리가 충분히 탐사선 한 대만으로도 소행성 하나의 어떤 속도를 유의미하게 변형시키는 게 가능하구나 네. 라는 거를 검증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어떤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소행성 이라고 하면 우리도 탐사선을 조금 더 큰 걸 보내가지고 이제 비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각도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는 있겠네요.
1: 그렇죠. 근데 이 예행 연습이 약간의 함정은 있어요.
0: 네.
1: 조금 나쁘게 말하면 성공이 보장된 실험이기는 했습니다.
0: 걔가 너무 작았나요?
1: 작은 것도 그렇고요.
0: 네.
1: 특히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구를 위협하는 실제 소행성의 궤도를 틀어야 한다고 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소행성의 궤도는 태양을 중심으로 크게 도는 궤도일 거예요.
0: 네.
1: 근데 이번에 우리가 변형시킨 궤도는 그런 개념의 궤도를 바꾼 게 아니라
0: 예.
1: 그 소행성 하나 주변을 작게 그리고 있는
0: 예.
1: 그 궤도를 변형을 준 거죠.
0: 태양 전체를 도는 궤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작은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변형이 가능한 그 대상을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물론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고요. 실질적으로는 정말 커다란 빠르게 돌고 있는 그 태양 주변 궤도에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면 한 대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죠.
0: 예. 그리고 탐사선도 엄청 커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로켓 자체를 그냥 거기다가 황 엄청난 그 연료를 뿜어내면서 속도로
1: 네.
0: 빡 부딪히는
1: 네.
0: 그런 방법도 고민을
1: 뭐 그럴 수도 있고요.
0: 예.
1: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예행 연습 과정에서 또 천문학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0: 네.
1: 더 많이 속도가 달라졌거든요.
0: 오.
1: 이게 왜 그러지?를 분석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0: 예.
1: 충돌 과정에서 소행성의 파편이
0: 네.
1: 팍 하고 뿜어서 나가겠죠.
0: 오, 그렇죠.
1: 근데 그게 일종의 그 제트팩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역추진 로켓을 분사하는 것처럼 소행성의 파편이 아주 길게 가스처럼 쫙 분사가 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또 추가적인 궤도 변화를 일으켰던 거죠.
0: 우리가 연료를 쫙 뿜어내면서 추진력으로 날아가듯이
1: 네.
0: 그냥 부딪히면서 날아간 먼지가
1: 맞습니다.
0: 연료를 뿜어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면서
1: 네.
0: 반대쪽으로
1: 네.
0: 속도를 가지게 된다.
1: 그래서 이게 사실 천문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남겼어요.
0: 네.
1: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할지 말지 다급한 상황에서 소행성의 암질이
0: 네.
1: 그 바위의 성질이 얼마나 말캉말캉한지 얼마나 파편을 잘 뿜어내는지 딱딱한지
0: 네.
1: 이런 거를 사실 파악할 겨를이 없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일단 살아남자 들이받아라고 해서 날려버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궤도가 틀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네요.
1: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지구의 소행성이 다가오고 있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여유롭게 일단 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질의 밀도가 어떤지 그 광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서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이제 날려보내야 이상적인 그 지구 살리기가 가능할 텐데
0: 그렇죠.
1: 과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라는 이제 물음표가 남는 거죠.
0: 기회가 얼마 없는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부딪히면 안 되니까.
1: 그렇죠. 거의 도박을 해야 되는 거죠.
0: 그러네요.
1: 네, 맞습니다.
0: 실제 지구 역사에서도 거대한 소행성 충돌이 있었다면서요?
1: 많이 있었죠.
0: 네.
1: 처음에 아나운서님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소행성 충돌을 무서워할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우주 재난들, 뭐 블랙홀이 다가오고 하는 그런 것들과 달리 소행성의 충돌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0: 그러네요.
1: 네. 네. 그 소행성의 충돌은 이미 지구 전역에도 다양한 크레이터를 남겨 놓았잖아요.
0: 네.
1: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룡을 멸종시켰던 사건도 지금은 대부분 그 소행성의 충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때 남겨진 그 크레이터가 지금 멕시코만 칙술루브 크레이터라고 하는 그 아주 아주 커다란 바닷속에 잠긴 크레이터로 지금은 확인이 또 되고 있죠.
0: 예.
1: 그래서 실제로 지질학적인 기록을 보면 대충 한 6,500만 년마다 한 번씩 그 크고 작은 대멸종이 반복되었고 또 그때마다 지구에 소행성이 쏟아진 것 같다라는 좀 어설픈 네. 상관관계가 보이기도 해요.
0: 네.
1: 그래서 일부 이제 지질학자나 고생물학자들은 그동안 지구에 벌어진 큼직한 대멸종 사건 대부분 다 아마 소행성 충돌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들 추론을 하기도 하죠.
0: 그 추론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뭘까요?
1: 사실은 그 패턴이 비슷하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그 화석의 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때 지구에서의 생명체들 생태계가 대폭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던 네. 것 같다라고 유출할 수 있을 거고 그때 이 땅의 나이를 재볼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러면 지구에서 언제쯤 대멸종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타이밍을 잴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지구 전역에 갑자기 고르게 지구에서 보기 어려운 이상한 원소가 갑자기 많아지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없었던 지구 바깥에 있었던 소행성 같은 게 날아와서 그게 지구 전역에 고르게 오염을 시키고 성분을 남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
1: 근데 그 패턴을 보면은 대멸종이 있었던 때마다 뭔가 커다란 크레이터가 남았고 뭔가 커다란 운석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하는 그런 비슷한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0: 네.
1: 이제 일부 고생물학자 지질학자들은 아마도 이 운석 충돌이 지구 멸종의 제일 중요한 기작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우리가 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쭉 퍼져서 이게 낙진이라고
1: 네네.
0: 하나요? 이게 바닥에 쭉 떨어지는 게 일시적으로 여러 지역에 걸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서요? 화산재만 해도
1: 네, 맞아요.
0: 거의 지구 전 지역에 비슷한 화산재가 떨어진 그쵸. 것처럼.
1: 왜냐하면 대기가 계속 돌고 있다 보니까 네네. 빠르게 퍼지는 거죠.
0: 그 한 시기에 어느 시기에 화산이 터졌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을 정도라고 네네. 하니까 그 화산재가 딱 퍼진 그 시기를 측정을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운석이 떨어졌을 때 외계에서 온 원소라고 추정하는 것들이
1: 네.
0: 전 세계에 쫙 퍼져 있는
1: 네.
0: 그런 걸 확인하면 이 즈음에 떨어졌겠구나 그래서
1: 네.
0: 전체적으로 이렇게 낙진 효과처럼
1: 네, 네.
0: 이 원소가 다른 곳에도 쭉 퍼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1: 맞습니다. 그 네. 대표적으로 이제 공룡을 멸종시켰던 그 사건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성분 중에 하나가 뭐 이리듐 뭐 이런 원소들이거든요.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이 갑자기 특정한 지층 경계선에서 뚜렷하게 많아 보이다 보니까 이때 아마 우주에서 날아온 돌멩이 같은 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0: 네.
1: 이제 이런 가설들을 완성해 나간 거죠.
0: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소행성이나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 남아있다.
1: 네.
0: 굉장히 유명하다면서요, 과학계에서는.
1: 맞아요.
0: 네.
1: 이게 제가 알기로 아마 동아시아에 있는 최대 사이즈 크레이터 중에 하나일 텐데요.
0: 예.
1: 바로 합천에 가시면.
0: 경남 합천에.
1: 네. 정말 지도로 보면 분지예요, 분지.
0: 분지.
1: 그래서 그냥 산이 동그랗게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최근에서야 그 지질학자들이 여기가 그냥 산이 모여있는 분지가 아니라 오래전에 한 5만 년 전에 운석을 얻어맞고 생긴 크레이터였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0: 그럼 어떻게 크레이터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1: 이제 운석에 충돌하게 되면 높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0: 네.
1: 그럼 그때 녹아드는 광물질들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것들을 그 크레이터 일대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여기가 평범한 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져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광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땅속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0: 네.
1: 우리가 이곳은 운석 얻어맞은 아마 5만 년 전이면은 구석기 신석기쯤 됐을 텐데 그렇죠?
0: 네.
1: 그럼 그때 살고 있던 우리의 먼 조상님들은 한반도에서 갑자기 뭔가 큰 지진과 뻥 하는 불꽃을 아마 봤겠죠.
0: 봤겠죠.
1: 네.
0: 무서웠을 것 같아요.
1: 굉장한 엄청난 재난이었겠죠.
0: 그럼 광물들을 가지고 여기가
1: 네.
0: 크레이터라는 거를 이제 밝혀낸 거예요.
1: 네, 네.
0: 오승훈의 이과학적 과학 지웅배 교수와 함께 소행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TV.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8: 키 성장엔 알클 타임.
9: 키가 크고 싶다면
10: 키 성장엔 알클 타임.
11: 키 더 늦기 전에 알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14: 우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에어로 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세이.
1: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2: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정원뉴스입니다.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왔던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추진했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생 계획에 필요한 운영자금 2천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자금을 확보해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면 회생법원 재판부가 이번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회생 계획안 논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현지 시간 24일 발생한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2,500명을 넘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진 사망자가 2,59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0: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부상자가 12,000여 명을 넘어섰고 건물 189채가 완전히 붕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전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목리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지난 한 달간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젠 방탄 국회니 의회 독재니 선동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 가운데 약 3분의 2가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분석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오늘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TRM 랩스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올해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자산이 총 6억 4,3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통계엔 피싱과 암호화폐 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실제 암호화폐 관련 수익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이 경기 막판 터진 역전골을 앞세워서 크로아티아를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포르투갈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크로아티아와의 32강전에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3분 호날두의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잃은 뒤 후반 추가 시간 하무스가 헤더 결승골을 기록해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월드컵 우승 후보로 꼽히는 스페인은 오야르사발의 월드골을 앞세워서 오스트리아를 3-0으로 완파하고 16강에 진출했는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나흘 뒤 댈러스에서 8강전을 치릅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22.2도로 평년보다 0.8도 높았지만 역대 가장 더웠던 작년보다는 0.7도 낮았습니다. 전국 폭염일수는 0.61로 평년 수준에 그쳤고 특히 서울의 경우 4년 연속 이어지던 6월 열대야가 자취를 감추는 등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6월 기후 특성을 발표하면서 6월 초순과 중순에 두 차례 기온이 크게 올랐지만 그때마다 상층 찬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평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제주에 내리고 있는 비는 늦은 오후부터 전남 남부로 이어지겠고 내일은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권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1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 엄지원이었습니다.
1: 대한민국 안전 1번지 여기는 울산. 시민이 안전의 주인이 되어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놀면서 배우고 느끼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공감하는 2026 울산 119 안전문화 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방복을 입고 직접 불을 끄는 화재 진압 체험부터 지진 대피와 암벽 탈출 체험까지 심폐소생술과 소방시설 교육, 심리안전 교육 등 재난에 대비하는 유익한 안전 체험을 만나보고 소방안전과 불조심을 주제로 한 안전 골든벨과 전국 119 소방동료대회 울산 대표 선발전도 즐겨보세요. 우리 가족 안전지수를 높이는 특별한 경험을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에서 함께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석희 12시입니다. 어느사이에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의 시작곡은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어트였습니다. 너무 제목이 좀 직접적인가요? 그러니까 더 와닿긴 하죠. 매스미디어에 중독돼서 비판적 사고가 불가능한 미국인처럼 되고 싶진 않다. 그걸 거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비단 미국뿐만은 아니겠죠. 점점 세상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드리려고 하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자, 내일 7월 4일인데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미국 사회는 이 기념일마저도 서로 맞싸우면서 맞게 되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손석희 12시 MBC 라디오 표준 FM 95.9M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손석희 12시 검색하시면 역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은 샤프 8001번으로 보내주시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석희 12시에서는 약간의 이벤트도 마련을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매일 10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미니로 보내주실 분들은 정확한 연락처로 개인정보를 좀 업데이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뒤 세계 接轨.
3: Conectarse con el mundo.
4: 세계와 つながる.
5: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6: Connect with the world.
7: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8: 예, 지구촌 사이드 A 오늘도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7월 4일 미국의 250번째 독립기념일이죠. 숫자가 이제 딱 떨어지니까 미국 사람들도 아마 나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기념일 행사도 뭐 크게 벌일 그런 모양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두 쪽이 나 있다고 하는군요. 역시나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축제 전야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라는 이름의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 송인근 편집장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세요.
8: 예, 이틀 만에 연결하게 됐습니다.
9: 네.
8: 예. 주말이면 이제 그 미국이 독립 250주년을 맞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하고는 시차가 있으니까 우리는 모레쯤 될 것 같은데 250주년 행사를 앞두고 뭔가 좀 잡음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왜 이렇게 생일 파티를 앞두고 싸우고 있나요?
9: 네, 파티를 이제 주최하겠다고 나선 그 주체가 미국 정부 안에서도 이제 두 군데로 갈려 있기 때문입니다. 250주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의미가 이제 크기 때문에 네. 무려 10년 전인 이제 2016년에 의회 차원에서 아메리카 250이라는 이제 초당적인 위원회를 꾸려서 행사를 준비해 왔는데요.
8: 예.
9: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프리덤 250이라고 이제 별도의 대통령 직속 기구를 따로 만듭니다.
8: 예.
9: 이 프리덤 250이 독립 250주년 행사 예산들을 이제 마구 끌어다가 쓰면서 미국 정부 안에서 만든 이제 기구와 위원회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마찰이 일어난 겁니다.
8: 예. 기존의 조직을 완전히 무시하는 뭐 사실 그런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두 개의 행사가 그러면 동시에 열리게 되는 건가요?
9: 그런 셈입니다.
8: 예. 근데 이게 뭐 주최자는 다르더라도 어쨌든 독립 250주년을 기념한다는 목적은 같긴 하겠죠.
9: 네, 그렇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목적이 똑같으니까 뭐 큰 문제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8: 예.
9: 이제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각 그 기구 위원회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사뭇 다른데요. 당장 이제 7월 4일 그 당일에 개최되는 행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워싱턴 DC에 가시면은 내셔널 몰이 있잖아요. 그
8: 예.
9: 링컨 메모리얼부터 그 의회 의사당 건물까지 쭉 이어지는 거기서 프리덤 250이 주관하는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 이 행사가 자칭 이제 역대 최고의 트럼프 랠리입니다.
8: 아.
9: 그렇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 랠리가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의 하이라이트에 트럼프 유세를 이제 배치해 놓은 겁니다.
8: 예.
9: 또 이제 반대편에 가면은
8: 예.
9: 이제 그 서부 그 LA에 가면은 반대로 이제 아메리카 250이 준비한 생일 파티가 또 따로 열리고요.
8: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대 도시에서 다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본의 아니게. 근데
9: 네.
8: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주최한 행사에는 뭐 출연을 거부하는 사태도 있다면서요.
9: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독립을 기념하는 행사에도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된다.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행사를 준비해 왔는데요.
8: 예.
9: 행사 성격만 보더라도 온통 이제 본인 취향에 맞춰져 있어서 왜 지난달에 이제 백악관 앞마당에서 UFC 그 격투기 대회도 열었었죠.
8: 예.
9: 그리고 250주년을 기념하는 이제 역사 홍보 그런 행사를 주최하면서 그거를 프레이저 유라는 이제 극우 성향 교육단체한테 맡겨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8: 예.
9: 예를 들어서 프레이저 유는 대표적으로 노예제를 미화해서 논란의 중심에 이제 쓰기도 했던 곳인데요.
8: 예.
9: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덤 250이 주최하는 콘서트에 초대받은 가수들이 정치적 논란에 이제 한가운데 서기 싫다면서 잇따라 출연을 이제 고사하는

0: 일도 있었습니다.
1: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일을 좀 뭐랄까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나름 또 그 정치적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저는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에 이제 뭐든 간섭하는 거를 이제 극도로 싫어하는 트럼프의 성향이 뭐 그대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 일을 복잡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아마도 상황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 크게 개의치 않을까 싶은데요.
1: 예.
0: 이게 트럼프나 그 측근들한테 이 프리덤, 이제 자유라는 개념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방해받지 않고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데만 이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지금 송 편집장께서 보시기엔 이게 어떠한 뭐 배경, 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트럼프의 성향,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군요. 근데 네. 그 예를 들면 이렇게 기존의 제도나 뭐 절차 같은 거를 계속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 사회 내에서는 그걸 뭐 제어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나 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0: 뭐 사실 이제 트럼프 2기 특히 두 번째 임기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지난 예. 1년 반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그런 이제 기존의 절차, 제도, 관행을 마음껏 무시할 수 있게 자기가 마음껏 무시할 수 있도록 내부의 견제 장치들을 이제 무력화해 온 시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실제로 트럼프는 입법부인 의회나 또 사법부인 대법원을 끝없이 이제 무시하고 우회하고 또 필요하면 힘으로 눌러왔으니까요.
1: 예.
0: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제도적 근간이나 특징을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장치가 있다고 답을 할 텐데 애초에 트럼프는 이 대전제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이
1: 예.
0: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렇게 대통령직을 이제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뭔가 평가는 따라야 할 텐데 예를 들면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뭐 다른 양상이 좀 벌어질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냥 마이웨이를 갈까요?
0: 저더러 이제 예상을 물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마이웨이를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 또는 상원 다수당이 된다면은
1: 예.
0: 그러면 지금보다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 목소리나 실제로 권한들이 훨씬 더 많아지긴 할 것 같습니다.
1: 예예, 예. 그건 뭐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지금의 성향으로 봐선 그렇게 확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군요. 그런데 글쎄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걸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가 일단 미국 독립기념일이 주인공이 미국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 예.
0: 이 세상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심지어 그래서 아니 그런 식으로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려는 거는 너무 좀 독단적인 모습 뭐 그런 거 아니냐 미국의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은
1: 예.
0: 또 그 사람을 향해서 거침없이 이제 날선 공격을 쏟아내겠죠. 그래서
1: 예.
0: 미국 사람들이 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진영에 따라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완전히 서로 다른 그래서 이른바 평행우주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1: 예.
0: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독립기념일이 이제 250번째 생일이라는 게 마땅히 좀 축하받아야 할 또 축하해야 할 그런 날인데
1: 예.
0: 그게 아무래도 좀 빛이 바래고 좀 김이 빠진 것 같습니다.
1: 예. 미국 사회 일반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나눈 거에 의하면 기존의 기구하고 트럼프가 만든 기구, 그러니까 기구와 기구 간의 대립 정도로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뭘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전히 그것도 지지층과 연관돼서 그렇게 나뉘어지나요?
0: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심지어 자기가 속한 진영을 통해서만 좀 세상을 바라보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편 행사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좀 갈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1: 예. 근데 지금 트럼프가 주최하는 행사는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하셨고 그러면 10년 전부터 이걸 준비해온 쪽에서는 LA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같은 워싱턴에서도 행사가 벌어지는 게 있습니까? 만에 하나 뭐 독립기념일 행사가 서로 갈등을 더욱더 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은 워싱턴에서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0: 아, DC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치 뭐 맞불 집회처럼 뭐 그런 식으로 행사가 열리고 그렇게 기획이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예. 이게 7월 4일 오늘 그 당일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 이제 서로 이 뭐 의미를 되새기는 뭐 학생들한테 뭐 에세이 콘테스트를 열거나 뭐 그런 홍보 행사를 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제 예산을 둘러싸고 그다음에 어떤 미국의 역사를 해석하는 방향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제 좀 갈등이 있었던 거지 뭐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있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송 편집장께서는 뭐 1기, 2기를 다 겪으셨을 텐데, 그죠? 미국에서. 예.
0: 네.
1: 미국 현지에서 겪은 일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뭐랄까 트럼프가 행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트럼프가 역점을 뒀던 출생시민권 제한은 대법원에서 제동에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네. 작용과 반작용이 여전히 있긴 있지만 뭐랄까요 그 교포라고 불러드려도 됩니까?
0: 교포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미국에서 이제 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1: 예.
0: 경계인으로.
1: 직접 겪으신 뭐 좀 황당한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있습니까?
0: 글쎄요.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만큼 뭐 그런 확 와닿는 그런 황당한 일은 없지만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돼서 지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치권에 이제 등장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쭉 돌이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행, 관례, 제도, 관습을 이제 철저히 이제 무시하면서 자기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걸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한테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어떻게 보자면은 뭐 이게 뉴스에서 다 같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2020년 대선 결과를 아직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1: 예.
0: 그거를 두고 사실 의사당 그 테러 2021년 1월 6일에 그것을 사실상 방조하고 뭐 부추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트럼프를 다시 이제 사법적으로 어떤 처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자라고
1: 예.
0: 다시 한번 선거로 그걸 가려내면 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에 힘입어서 2024년에 다시 그렇게 그 트럼프가 선거용지에 투표용지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었던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1: 예.
0: 좀 충격적이고 놀랐던 일이 아닌가
1: 그렇군요.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사실 22년의 일을 지금까지도 거론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집요한 측면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그러고 네. 보면 미국은 뭐 나라 이름부터 유나이티드로 시작하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그런데 연합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모습은 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갈라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세계인들의 눈에도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인근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저희가 노래는 셔를즈의 소울저 보이를 골랐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이른바 걸그룹 붐을 이끌었던 그런 여성 4인조인데 이 들려드릴 노래는 소울저 보이는 전쟁터로 떠난 연인을 기다리는 소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 이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오스카상 작품상 받은 One Battle After Another 이 영화하고 1990년에 그 개봉됐던 탐 크루즈 주연의 7월 4일생 미국 독립기념일 말합니다. 7월 4일생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영화 모두 미국 사회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렇게 보면 이토록 아름다운 화음의 전쟁 노래가 동시에 이렇게 두 영화에 나왔다는 게 뭐랄까 지금 미국의 현실을 좀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선곡위원들은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Soldier Boy, The Shuttles의 곡으로 듣겠습니다.

0: 예, 잠시 후 2부 한 걸음 더에서는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고란 경제 전문 기자를 만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네이 사망에 대해
6: 시 주석은 투끼리 레스의 함정을 언급했습니다.
7: 일론 머스크의 SpaceX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8: 국제 뉴스 그리고 음악 MBC 라디오 95.9MHz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제치고 잠시 시가총액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언론들이 뭐 속보를 많이 쏟아냈고 분석도 물론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 기업의 시가총액 이 경쟁은 아주 화제를 모을 만한 그런 뉴스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이 시가총액의 순위를 주목하는 이유 그러니까 시총은 이게 단순한 어떤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제 세계

0: 그 주도 산업이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상 시각을 좀 세계로 더 넓혀서 오늘은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 변천사 쪽으로 한 걸음 들어가겠습니다. 고란 기자, 복잡한 경제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기로 소문난 기자, 고란 경제 전문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제 소개가 마음에 드십니까?
1: 네, 감사합니다. 네, 알기 쉽게 풀어준다라고 해서요. 예. 제가 운영하는 채널 얘기해도 되나? 네, 채널 이름이 알고란이거든요. 알기 쉽게 풀어준다라고 해서요. 네.
0: 아, 이렇게 또 광고를 하세요.
1: 네.
0: 아무튼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예. 경제에서 시가총액 1위가 갖는 상징성 혹은 뭐 실질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저 이거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주류 산업 그리고 거시경제 권력 이동 증명하는 어떻게 보자면 가장 확실한 도장이라고 볼 수 있죠.
0: 아, 그런가요? 예.
1: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 자본시장의 총합체가 바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의 덩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0: 예.
1: 이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위가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산업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럼 어떻게 보자면 돈의 흐름과 시대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를 예. 보여주는 게 시가총액 1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나마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눌렀던 건 특히 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독주였어요. 2000년대 이후로 그냥 삼성전자가 항상 1등이었거든요.
0: 그러게요.
1: 그리고 이제 2, 3, 4, 5등 요 2위 싸움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처음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누른 거라서 뭐 잠시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대서 특필했던 것 같습니다.
0: 예. 그게 그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다고까지 보긴 어렵잖아요.
1: 네, 그렇죠.
0: 시가대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 이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자면 현재 체력이 아니에요. 미래의 꿈에 대해서 매겨진 가격입니다.
0: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사실 A 회사가 돈은 훨씬 더 잘 벌고 있는데 A 회사 시가총액보다 B 회사가 더 커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하고요.
0: 예.
1: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요.
0: 아.
1: 상장하자마자 뭐 사실 한때는 막 주가가 오르면서 아마존까지 누르면서 글로벌 시총 5위 기업까지 올랐었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아마존이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였어요.
0: 그렇죠. 맞아요.
1: 돈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매겨준 겁니다. 왜?
0: 예, 예.
1: 앞으로 많이 벌 거니까. 게다가 스페이스X가 꿈꾸는 건 여기 지구가 아니야. 우주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표현했던 거고요.
0: 예, 미래 가치를
1: 거고요.
0: 결정한다는 게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1: 네,
0: 있겠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뭐 하이닉스가 다시 1위로 잠시나마 또 올라설 가능성은
1: 있죠.
0: 언제든 있는 거죠.
1: 왜냐하면 앞으로 AI 산업이 더 발달하게 되고
0: 예.
1: AI 산업에 있어서 메모리는 핵심이고 그 메모리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SK 하이닉스잖아요.
0: 예.
1: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합 종합전자회사라고
0: 예,
1: 볼
0: 예.
1: 수 있죠. 반도체 좋아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사업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다 하는 삼성전자보다도 더 시가총액을 높게 매겨준다는 건 사람들이 앞으로 반도체만 보겠다라는 미래 꿈에 대해서 배려를
0: 예.
1: 한 거니까. 네.
0: 정말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1: 네.
0: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랄까 시가총액의 변천사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사실 90년대만 해도 굴뚝산업 그리고
0: 예.
1: 금융 이게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 거기가
0: 예.
1: 사실 잘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0: 예.
1: 지금은 잊혀졌지만 대우.
0: 예. 그래서 한국전력은 꽤 오랜 기간 동안.
1: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그대로입니다.
0: 예.
1: 그런데 순위가 점점 밀리고 있죠. 왜?
0: 예.
1: 다른 기업들이 크면서.
0: 예.
1: 제가 무슨 어제 뭔가 어떤 자료를 보다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로 20%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0: 그런가요?
1: 네. 코스피 지수가 예. 100% 오른 상황에서도. 어쨌든
0: 예.
1: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 말에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한전과 포항제철 제치고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연말 기준 시총 1위에 등극하게 된 겁니다.
0: 예.
1: 그다음부터 이제 쭉 삼성전자는 1위 독주 체제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1위만 놓고 보면은 우리 시장은 변화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2위부터 아주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2000년대 중반을 보자면요. 혹시 차화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주식 투자 안 하셨구나.
0: 예, 배우 이름 아닌가요?
1: 아, 네. 아, 그런가요? 네. 주식 투자 아마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0: 예.
1: 우리 2000년대에 갑자기 이제 펀드 붐 일면서 중국이 미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0: 예.
1: 차이나 펀드가 막 열풍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0: 아, 그래서 차이나, 차.
1: 네, 차. 예. 아, 그 차이나는 아닙니다.
0: 아닙니까? 예.
1: 차이나에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
0: 예.
1: 화학, 정유. 이 중국 특수를 누르면서 이 차화정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0: 예, 예.
1: 이때 뭐 현대차, 기아,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이런 애들이 이제 시총 탑5를 이제 예. 장악하기 시작.
0: 애들은 아니고요.
1: 네, 죄송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0: 예.
1: 네. 그리고 2010년대 후반부터 보자면 그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이제 중국 중심으로 막 가던 시장이 조금 꺾이면서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습니다. 이때 또 나온 용어가 모르실 것 같은데 BBIG라고.
0: 예. 그건 더 모르겠습니다.
1: 네네. BBIG, B 뭘 것 같으세요?
0: 말씀하세요.
1: 아, 네. 바이오.
0: 예, 바이오. 네.
1: B 배터리.
0: B. 배터리. 예.
1: I 인터넷.
0: 예.
1: G 게임.
0: 아,
1: 여기 열광하게 된 거죠.
0: 아, 그 네 개로 딱 집약이 되는군요, 진짜.
1: 네,
0: 예, 예.
1: 그러면서 뭐 이런 기업들이 거기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 초반까지 좀 여기를 예. 막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지금 현재 2026년을 보자면 그냥 반도체라고
0: 아,
1: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건 압니다, 저도.
1: 아, 네, 네, 네.
0: 좀 넓혀보겠습니다.
1: 네, 네.
0: 미국 얘기로 미국은 뭐 압도적으로 세계 1위 시장이면 틀림이 없고 미국 기업들의 시총 변화가 세계 산업의 변화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1: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자면 수출 뭐 1국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해왔던 거고
0: 예.
1: 전 세계를 주도하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이거는 미국이 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기업의 시총 1위 역사를 보면 아 산업이 어떻게 달라졌구나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보자면 1980에서 1990년대를 보자면 제조, 유통 그리고 거대 금융의 시대였는데요. 이때 한창 잘 나갔던 기업이 GE. 제너럴 일렉트릭.
0: 예, 예.
1: 여기 잭 웰치 회장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0: 예, 뭐 예, 워낙 유명하니까.
1: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책상에 이렇게 책장에 꽂혀 있잖아요.
0: 예.
1: 그중에 인상적인 기업이 혹시 굿트 그레이트라고 해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0: 예.
1: 아마 다 꽂혀 있었을 텐데 되게 놀라운 게 그때는 막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요. 그리고 잭 웰치는 거의 경영의 신 이렇게 이제 추앙을 받았고요.
0: 어렸을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1: 거예요? 네. 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보세요.
0: 대단한 분이군요.
1: 아, 나, 예. 네. 그렇게 제 나이가 좀 많아서요.
0: 예.
1: 근데 그때 그 굿트 그레이트에서 이제 그레이트 기업으로 꼽혔던 게 GE였거든요.
0: 예.
1: 그런데 GE는 그 이후에 이제 쇠퇴를 했습니다.
0: 예,
1: 산업이 그만큼 달라진 건데요.
0: 예.
1: 어쨌든 그렇게 해서 GE 같은 엑소모빌, 월마트 이런 기업들이 80년대, 90년대 잘 나가다가
0: 예.
1: 2000년대 초중반에는 화석연료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엑소모빌.
0: 아, 예. 네.
1: 이 회사가 있고요. 그럼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모바일 생태계
0: 예.
1: 그리고 플랫폼 빅테크들이 시장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0: 우리하고 흐름이 뭐 크게 다를 수는 없는
1: 네네.
0: 상황이고.
1: 우리도 어쨌든 미국 경제 변화의
0: 그러니까요.
1: 흐름에 따라서 맞춰갔기 때문에요.
0: 예, 예.
1: 그러면 이때 뭐 모바일 생태계, 플랫폼 빅테크 하면은 당연히 애플 떠오르죠.
0: 예, 예.
1: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플이 먼저 이제 모바일 생태계 장악하고 나면서 1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대 이제 막판에 가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곳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0: 예, 예.
1: 그리고 26년, 25년 말부터 나타난 변화인데요. 시총 1위가 달라졌죠.
0: 예. 네,
1: 엔비디아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0: 아, 그 엔비디아.
1: 네, AI 예. 수혜를 전면에 받은 엔비디아.
0: 그러게요.
1: 네.
0: 예. 회장이 한번 오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엔비디아.
1: 네. 예.
0: 그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예. 중국은 뭐 미국하고는 한창 기술 혁신을 위해서 경쟁 중이긴 한데 제가 과거에 그 다큐멘터리 하나 제작하면서 미국 전문가 얘기 들어봤더니 결국은 미국이 기술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중국에.
1: 네네.
0: 미국의 유일한 그 생존 방법은 기술에서 앞서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1: 네.
0: 중국은 뭐 그 기술 혁신이 지금 뭐 눈부시기는 합니다. 시가총액 순위에서 중국에서 주목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1: 이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 보자면요. 중국 시총 상위권을 보자면 다 국유 기업들이었어요.
0: 국유.
1: 예. 예, 예. 어쨌든 중국이 이제 국가 주도의 산업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0: 예.
1: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은행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0: 예.
1: 지금 제가 아까 오면서 시가총액 1등부터 16등까지 봤거든요. 은행이 그러니까 금융주가 하나도 없어요.
0: 아 그렇게 됐나요?
1: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 상위에 단에는 사실 다 금융주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0: 예, 예.
1: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빅4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국 공상은행, 뭐 건설은행, 농업은행, 뭐 공상은행 뭐 이런 것들이 다 국유은행
0: 예.
1: 이런 것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0: 예.
1: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페트로차이나. 여기도 이제 석유 관련
0: 예.
1: 기업이잖아요.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 인상적이었던 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제가 아까 2000 초반에 엑슨모빌이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0: 예.
1: 그때 그때 약간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페트로차이나가 2008년에는 무려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0: 전 세계에서.
1: 전 세계에서.
0: 예, 예.
1: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한 기업이 시가총액이 어딜 것 같으세요?
0: 어딜까요?
1: 말하는 그 약간 뉘앙스로 봐서는 페트로차이나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중국 경제가 막 성장할 때 페트로차이나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달라졌냐를 보자면요. 되게 놀라운 게 아까 우리가 다 AI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AI의 지금 현재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건 반도체 기업들이죠.
0: 예예.
1: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나가는 거고요. 올해 나타난 중국 시장에서의 변화가 뭐냐면
0: 예.
1: 중국에 있는 은행주를 다 합친 것의 시총보다 반도체 기업들의 시총이 더 높아졌어요.
0: 좀 무지막지하군요. 네, 반도체.
1: 중국도 이렇게 기술력 투자에 어마어마한 예. 자금을 지금 정부 단에서 쏟아붓고 있으면서
0: 예.
1: 중국 정부의 산업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예. 그 일본을 보면 우리처럼 뭐 AI 반도체 경쟁이 여전히 뭐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시가총액 순위에도 그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1: 네, 맞습니다.
0: 당연히.
1: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도 참 슬픈 역사,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면서
0: 예.
1: 80년대 말에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87년에 그 NTT라고 하는 일본 전신 전화, 우리 지금 예. KT 느낌의 회사가
0: 뭐 지금도 있습니다.
1: 네, 예.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87년 상장하면서 단숨에 미국 당시 IBM 시가총액 3배가 넘는 수준으로 폭등하면서 자산버블 정점에서는 NTT가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0: 아.
1: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예. 그때 일본 버블이 정말 어마어마했구나라는 게 이게 보자면 89년 말 이쪽 보자면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운데
0: 예.
1: 8개에서 9개가 일본 회사였습니다.
0: 정말 대단했군요.
1: 네. 네. 버블이 정말 지금 상상했던 것과는 더 그러게요.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습니다.
0: 그 저 화면 옛날 영상을 보면요.
1: 네네.
0: 버블 시대 일본 사람들은 지금하고 달라요.
1: 뭐 어떤가요?
0: 지금은 좀 다소곳한 게 좀 있잖아요.
1: 네.
0: 그때는 뭐 굉장히 활발하고 가슴 쫙 펴고
1: 네.
0: 예? 하여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더라고요.
1: 아, 네네. 아 그만큼 자신감이 묻어났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건가요?
0: 예. 그러다가 이제 뭐 폭삭했으니까 버블 네네. 꺼지면서 네. 요즘은 좀 다소곳해지고.
1: 네. 아, 이 다소곳한 일본의 태도가 네. 약간 경제력 차이에서 드러난 거다.
0: 그거 무시할 수 없겠던데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버블 꺼지면서 일본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가 나타나면서
0: 예.
1: 2000년대는 사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부동의 1등이었다면 일본에서는 부동의 1등은 도요타.
0: 그렇죠.
1: 전통 예. 제조 강국이었고요.
0: 그건 뭐 최근까지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최근까지도 그러다가 6월 달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계속 도요타였다가
0: 예예.
1: 6월 달에 6월 초에 갑자기 이 회사가 일본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합니다.
0: 어딘가요?
1: 소프트뱅크.
0: 아, 예.
1: 예. 소프트뱅크가
0: 결국, 예, 예.
1: AI에 대한 투자를 막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했잖아요.
0: 손정희 회장의.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1: 그 당시가 언제냐면 ARM이라는 그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
0: 예.
1: ARM 가치가 이제 급등하니까 소프트뱅크가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한 거예요.
0: 예.
1: 그러고 있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6월 11일에 그 소프트뱅크를 누르고 이 회사가 1등을 차지합니다.
0: 또 바뀌었습니까?
1: 네.
0: 예.
1: 그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0: 예.
1: 바로 키옥시아.
0: 키옥시아.
1: 키옥시아.
0: 예.
1: 여기가 뭐냐면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요.
0: 예.
1: 도시바라는 어마어마한 거대 기업이 있었잖아요.
0: 예예.
1: 거기에 낸드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0: 예.
1: 근데 도시바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원전 사고 터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0: 그렇죠.
1: 겪으면서 이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을 매각을 했어요.
0: 예.
1: 그 매각을 해서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탄생을 했고요. 그 회사가 아까 우리도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아까 삼성전자를 일시적이지만 넘어섰잖아요.
0: 예예.
1: 이게 바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원툴 회사고요. 키옥시아
0: 예.
1: 역시 낸드 원툴 회사입니다.
0: 아.
1: 여기가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면서
0: 예.
1: 와, 전 세계적으로
0: 굉장히 극적이네요. 일본
1: 네.
0: 시장은.
1: AI 열풍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0: 예. 그 국가를 구분하지 말고요.
1: 네네.
0: 세계 주식시장 전체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다면?
1: 네. 1등은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0: 예.
1: 여기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은 회사가 됐어요.
0: 뭐 숫자가 굉장히 무감해집니다.
1: 네, 네, 네. 뭐 압도적인 일이고요.
0: 그러게요.
1: 그다음에 뭐 흔히 아시는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0: 예.
1: 제가 인상적인 게 16위까지 끊어봤습니다.
0: 예.
1: 왜 16위까지 끊었냐면요. 16위가 바로 SK 하이닉스라서요.
0: 아, 그렇군요.
1: 예. 네, 그래서 지금 좀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한때는 더 높았는데 어쨌든 16위까지 끊은 이유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도 있고
0: 예.
1: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은 회사라서 1조 달러 넘는 회사가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16개가 있었습니다.
0: 예, 그중에 16위가 SK, 네. 삼성은요?
1: 삼성은 요거보다 높죠.

0: 12위.
1: 그러니까.
0: 네.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16개 가운데 이 달라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6개가 반도체 기업이에요.
1: 예.
0: 그 정도로 지금 AI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데
1: 예.
0: 일단 AI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AI를 통해서 고객과 만나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보다는 일단 인프라 깔아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인프라에 해당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일단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6개였다.
1: 근데 이렇게 보면 네. 우리가 오늘 안 다룬 데가 있잖아요.
0: 네.
1: 유럽.
0: 아, 네네.
1: 거기는 뭐 별로 힘을 못 쓰나요?
0: 네, 유럽은 위에 없습니다.
1: 아예 16위 내에는.
0: 그러니까 지금 1조 달러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1: 예.
0: 전 세계 1조 달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단 4곳에 불과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 뒤 혹은 10년 뒤 뭐 아니면 좀 더 가까운 시기 내라도 이 순위가 좀 주도 산업이 바뀔 가능성 없을까요?
0: 일단 뭐 주도 산업은 어쨌든 지금 AI가 더 갈 텐데요.
1: 예, 예.
0: 근데 AI가 지금은 인프라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소위 말한 피지컬 AI 그리고 AI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마 그 밸류를
1: 예.
0: 갖고 갈 것 같고요.
1: 예.
0: 지금은 약간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 회사들이 아마 두각을 나타낼 것 같고요.
1: 예.
0: 그 점에서 저는 하반기에 상장이 기대되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뭐 단숨에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 예.
0: 보다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이들 기업이 엔비디아를 누르고 1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스페이스X 우주입니다. 우주.
1: 아 여전히.
0: 지금 돈 못 예. 벌고 있지만 향후에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1: 예.
0: 얼마나 산업이 커질지 기대가 되는 바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도 이 이제 변화하는 흐름에 좀 잘
1: 예.
0: 올라탔어요. 우리가 잘 올라타서 지금 이렇게
1: 그러게요.
0: 올해 성장률이 예. 4%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1: 예.
0: 좀 앞으로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경제전문기자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또 뵙겠습니다.
0: 네.
1: 예. 자, 이문세 씨의 조조 할인을 듣겠습니다. 왜 갑자기 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한때 음악 시장에 뛰어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90년대죠. 그러니까 삼성, 뭐 SK, LG, 두산, 웅진 뭐 가릴 것 없이 다 이제 뛰어들었는데 예를 들면 삼성 계열의 제1기획은 오렌지라는 기획회사가 있었고요. SK는 좀 특이하게도 메탈 음악을 하는 메탈포스라는 기획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삼성과 SK는 이렇게 해도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다가 이제 IMF가 터지면서 모든 대기업들이 음반산업 시장에서 다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철수를 했죠. 오늘 들을 이문세 씨의 조조 할인. 바로 오렌지 기획에서 나온 히트곡이었습니다. 요즘도 조조 할인 있죠. 저는 왕가 사는 남자 조조 할인으로 봤습니다. 이문사 씨의 조조 할인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봉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in me
5: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주식시장의 역사를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고란 기자의 방송 내용 말씀해 주셨네요. 송인근 편집장님도 조곤조곤 말씀을 잘 하셔서 듣기가 좋았다고 유튜브에 어드밴스드 클래스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오늘 넥타이를 좀 메고 왔는데 제 복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뭐 더 입을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저 라디오는 사실 편한 점이 있었다면 그냥 같은 옷을 매일 입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되다 보니까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도 없고 하여간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입고 나올 옷이 이렇게 제가 많지 않습니다. 제 별명이 원래 교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넥타이를 좀 맸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48 쓰시는 분께서 손석희의 12시를 2시간 완전히 다 듣기가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프닝 시그널은 따로 없나 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시그널은 따로 없이 예, 그날의 뭐랄까 기준을 잡아주는 노래로 첫 곡을 삼아서 오프닝 시그널처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어트였죠. 라디오 듣고 있는데 문자 보내는 번호를 놓쳐버리셨다고 했는데 문자 번호는 샤프 8001번입니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루에 한 10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 보내오신 분도 계십니다. 아 요즘 세상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시다니 그래서 반가워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사시는 정광재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저 친정으로 복귀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좀 긴장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기대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라고 저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0: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드릴 일상이 별 말씀드릴 일상이 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여행 사진도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베 사진을 보내오셨네요. 예, 잘 봤습니다. 자, 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은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DC. 도시의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사는 주민은 호우가 예상될 경우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집안의 물건 중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높은 선반이나 장롱위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둡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반도체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늘어나는 양만으로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원전을 좀 더 추가로 지어야 될지 여부는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인과 호남에 현재까지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만 해도 1.4기가와트짜리 원전 15개 정도가 들어가야 양쪽 반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왔던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추진했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생 계획에 필요한 운영자금 2천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자금을 확보해서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면 회생법원 재판부가 이번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회생 계획안 논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군 돼지농장 한 곳과

0: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 소농장 5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예천과 안동, 의성, 상주, 문경, 영주, 충북 단양 등 인접 6개 시군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예천 돼지 농장에서 지난달 29일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됐고 인근 소 사육 농장까지 정밀 검사를 확대한 결과 돼지 14마리와 소 24마리에서 항원 양성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의 이른바 오메가 열돔이 덮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만 폭염과 관련해서 지난달 2천 명 넘게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6월 폭염에 따른 초과 사망자가 1,0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프랑스 당국도 6월 말 폭염이 덮치며 이전 월말과 비교해서 약 1,000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열돔이 오메가 모양으로 유럽을 에워싼 이번 폭염은 7월까지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종전 협상을 벌이는 이란 대표단을 암살하려 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일 미국 전현직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암살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갈리바프 의장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전투기 두 대가 이란 영공에 진입해 접근했고 이에 따라 이란 대표단은 인근 공항에 긴급 착륙한 뒤 육로로 수도 테헤란으로 복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이 경기 막판 터진 역전골을 앞세워 크로아티아를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포르투갈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크로아티아와의 32강전에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3분 호날두의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이룬 뒤 후반 추가시간 하무스가 헤더 결승골을 기록해서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1도입니다. MBC 한시뉴스 엄주원이었습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5: 예, 늘 이렇게 성시경 씨의 목소리로 안내받는 거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아, 손석희의 12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는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 오래된 대답, 그 설명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팬들이 워낙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 황정은님과 함께 오래된 대답을 진행하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7: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10: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3: 예, 원래 평일에 3부는 인물 초대석으로 손석희 질문들을 진행해왔는데 금요일은 좀 특별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책에서 오늘의 살아갈 답을 찾아보는 순서. 그래서 금요일 3부 코너의 이름은 오래된 대답입니다. 제목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일단 예, 오래된 대답. 그 첫 시간 함께 답을 찾아줄 황정은 작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13: 예, 반갑습니다.
14: 네, 반갑습니다.
13: 예, 저희 유튜브에 아까 그 저 사진이 떴는데,
14: 네,
13: 그 사진과 너무 달라서,
14: 네,
13: 보신 분들이 딴 사람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4: 네,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저 사진을 보고. 제가 사진을 잘 찍질 않아서,
13: 예,
14: 저게 그나마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8년 전. 이라서요. 네, 예.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어서,
13: 예,
14: 머리색도 좀 바뀌고.
13: 그렇군요.
14: 길이도 달라지고 그랬네요.
13: 예. 뭐 자세한 사연은 안 여쭤보겠습니다만, 그럼 네, 8년 동안 사진을 안 찍으셨다는 말씀인가요?
14: 원래 네, 네. 저의 사진을, 얼굴을 찍는 사진을 잘,
13: 예,
14: 찍질 않아서요.
13: 그러기 쉽지 않은데.
14: 네.
13: 예. 근데 오늘 이렇게 그 보이는 라디오로 얼굴을 완전히 공개해 버리셨으니 거북하십니까?
14: 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라디오라고만 생각하고.
13: 그렇군요.
14: 네, 네. 예.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13: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4: 그래서. 네, 아,
13: 예.
14: 고맙습니다.
13: 12년 만에 장편 소설 출간을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4: 네, 마감을 앞두고 있지요.
13: 아, 마감을.
14: 네.
13: 예. 제목은 여쭤보면 안 되는 거죠?
14: 네, 아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13: 예. 아, 그 비밀입니까, 그런 거는?
14: 그게 글 쓰는 사람들의 이상한 징크스 같은 걸 수도 있는데.
13: 예.
14: 이게 발표되기 전에 먼저 얘기를, 예, 해버리면 왠지
13: 알겠습니다.
14: 기미 돼서.
13: 그 징크스라면 제가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14: 네, 네, 감사합니다.
13: 예, 예. 워낙 뭐 잘 알려지신 작가시니까 굳이 이력을 뭐 하나하나 나열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겠습니다.
14: 아닙니다. 저 그냥, 예? 소설 쓰는 황정은으로 충분합니다.
13: 아니, 제가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14: 네, 네. 아, 네. 네.
13: 혹시 또,
14: 예, 네,
13: 혹시 알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14: 아, 네. 예. 네.
13: 2005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셨고요. 백의 그림자, 파씨의 입문, 디디의 우산, 연년세세. 너무나 유명한 소설들이죠. 신동엽 문학상, 젊은 작가상, 이효석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만해 문학상 등등. 거의 모든 상을 받으셨네요.
14: 네, 많이 받았습니다.
13: 예.
14: 네.
13: 겸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길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짧게 그냥 많이 받으셨다고요.
14: 네.
13: 생방송이 오늘로 두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14: 라이브 방송 참여는 중간에 살짝 애매한 방송이 있긴 했는데 예. 오늘이 두 번째예요.
13: 아, 근데 첫 번째 방송도 저와 했다고 하셨는데.
14: 네네네. 21년 전에.
13: 21년 전에.
14: 네.
13: 그러니까 2005년이면 등단하셨을 때.
14: 그렇습니다.
13: 시선 집중해서 하셨습니까?
14: 네, 그때 앵커님이.
13: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14: 아, 당연히 기억이 예.

0: 아시죠? 잠깐 스쳐가는 코너였는데 예. 기획으로 신춘문예 특집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예. 제가 그때 인터뷰 2로 앵커님과 전화로 인터뷰를 예. 했지요.
1: 기억납니다.
0: 네? 네?
1: 제가 괜히 기억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춘문예 특집을 했던 기억은 아, 분명히 네. 납니다.
0: 네.
1: 그때가 아마 그 서울 특집인가?
0: 네.
1: 그렇게 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0: 네. 새해가 되자마자.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저한테는 작가가 되고 첫 공식 인터뷰였던
1: 그렇군요.
0: 셈인 거죠.
1: 예, 제가 뭐 그때 뭐 괴롭혀드렸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죠.
0: 그건 아니고요.
1: 예.
0: 마지막에 기억을 당연히 못하시겠지만
1: 예.
0: 만만하지 않은 분이시네요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1: 아, 예.
0: 제가 21년 동안 기억을 해뒀습니다.
1: 예.
0: 만만하지 않으셨구나.
1: 예.
0: 네.
1: 얼마나 저를 괴롭히셨으면.
0: 아, 그게 제가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1: 예.
0: 그 기획의 취지를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1: 예.
0: 나름 성실껏 정말 열심히 대답을 했는데
1: 예.
0: 그 모든 대답이 다 비껴가는 대답이었나 봐요.
1: 아마 그랬겠죠.
0: 네네. 그래서 예. 그런 마무리를 그렇군요. 하셨죠.
1: 아 근데 오늘은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느낌이 그렇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저 지금 예. 너무 떨려서 심장이 지금 거의 목까지 올라갔거든요.
1: 아 그 네. 믿어지지 않습니다.
0: 아 네 열심히 떨고 있습니다.
1: 예.
0: 네.
1: 아 뭔가 이 코너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예, 듭니다. 평소에 고전 작품을 많이 읽으시나요?
0: 고전을 어릴 때 많이 읽었어요.
1: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저는 사촌이 집에 물려준 세계문학 전집이 있어서
1: 예.
0: 새로 쓰기로 된 되게 낡은 책이었거든요. 어른들이.
1: 아, 그 옛날 책이군요.
0: 네. 그 옛날 책을
1: 예.
0: 저희 집에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1: 예.
0: 고전으로 글자 공부를 했어요.
1: 아.
0: 그래서 그때.
1: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0: 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1: 글자 공부를 고전으로 하셨어요?
0: 네. 내용도 잘 모르면서 글자 읽고 소리 나는 게 너무 좋아서
1: 예.
0: 읽어가면서 낭독해가면서 글자 공부를 했고
1: 예.
0: 또 그러다가 한참 안 읽다가 요즘 다시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고전 문학의 매력은 뭘까요?
0: 고전 문학이요?
1: 너무 많이 듣는 질문이시겠지만
0: 네. 일단은 저는 고전이 재미있어서 읽어요.
1: 예.
0: 재미있어서 읽고 매번 읽을 때마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을 아주 생생하게 만나는 것 같아서
1: 예.
0: 기억에 상당히 오래 남거든요.
1: 그렇군요.
0: 제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의 삶을 그런 생생한 이야기로 만나는 재미가
1: 예.
0: 저는 고전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1: 예. 요즘 뭐 고전이 그 젊은이들 말하는 표현으로 힙한 그 콘텐츠가 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0: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예. 저도 몰라서.
1: 그렇다고 합니다.
0: 네. 그렇다고 하네요.
1: 예, 예.
0: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요즘에 자신이 책을 읽은 감상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1: 예.
0: 그걸 공유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1: 독서 모임도 많습니다.
0: 네. 그런가 예. 봐요. 그리고.
1: 저 고등학교도 독서 모임 유행이었거든요.
0: 네.
1: 그 다 이제 뭐 여고생들 남고생들 모여서
0: 네.
1: 독서 모임 클럽 만든다고 그러고.
0: 네.
1: 독서는 안 하고
0: 네.
1: 다른 짓들을 했던
0: 빵을 드셨군요.
1: 예, 뭐 그러기도 하고 네. 뭐 어디 가서 갑자기 농구를 하기도 하고.
0: 농구요?
1: 예.
0: 네.
1: 그래서 이게 스포츠 클럽이야, 독서 클럽이야 그러다가 그만둔 네. 적도 있긴 있습니다.
0: 원래 독서 클럽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1: 하긴 그렇습니다.
0: 네, 뭐 삶에 대한 얘기도 하다 보면은
1: 예.
0: 뭐 빵도 먹을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1: 오, 만만치 않으신데요, 역시.
0: 네.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오늘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 네.
1: 오늘 인사를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0: 저 지금 되게 조바심나요. 이 책을 소개를 하려고
1: 예.
0: 준비를 많이 했는데
1: 예.
0: 시간이 짧다고.
1: 제가 딴 얘기만 해가지고요.
0: 적당히 해주십시오. 네.
1: 예. 나중에 네. 또 모실 거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가져오셨습니까?
0: 네. 요즘에 유튜브에서 예. 요약 콘텐츠들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1: 예.
0: 10분 요약, 30초 정리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보거나 아니면 1.5배속 혹은 2배속 등으로 빨리 감기로 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가성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1: 예.
0: 그 말에 이어서 시성비라는 말까지도 등장하는
1: 모양입니다. 시간 할 때 시차를 써서.
0: 네. 그런가 봐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살면서
1: 예.
0: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살다 보니까 영상 서사를 감상하는 시간조차도 좀 효율적으로
1: 예.
0: 잘 보내고 싶은 거죠.
1: 심지어는 FF로 돌려보기도 하고요.
0: FF가 뭐죠?
1: Fast Forward요.
0: 아, 네.
1: 예.
0: 네. 빨리 감기. 네.
1: 예.
0: 그렇습니다.
1: 예. 네.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감상하는 시간조차 더 효율적으로 잘 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예. 또 우리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할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냐고요.
0: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예. 네, 좀, 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네,
1: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 세태가 그런 거라고요.
0: 아, 빨리.
1: 예,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세태를 좀 한 번 더 역으로 생각해보자 하는 취지로 오늘 만나본 인물이요.
1: 예.
0: 효율이나 이득을 생각하는 대신에 무모한 꿈을 꾸고 가능성 없는 길로 뛰어든 낭만기사 돈키호테입니다.
1: 아, 예.
0: 네, 이제 사실은 속이 좀
1: 제가 그 돈키호테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0: 네.
1: 아, 그 여태까지 너무 많이 했잖아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0: 네.
1: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돈키호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러게요.
1: 예.
0: FF에 역행하고자
1: 그러게요.
0: 네, 하는 예. 서사를
1: 이건 뭐 그 세계 유명 작가들이 꼽은 뭡니까 최고의 책 1위라면서요.
0: 그렇습니다.
1: 예, 책에 대한 설명 잠깐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돈키호테는 17세기 초반인 1600년대에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 베드라가 쓴 소설인데요.
1: 예.
0: 세르반테스가 1605년에 1권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1: 예.
0: 당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위작이 발표가 되는 등의
1: 아, 위작까지.
0: 네네, 위작이.
1: 예.
0: 돈키호테가 그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 1권을 마무리할 때 그 묘비명을 제시를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암시적으로 돈키호테가 이미 죽었다는 걸 언급을 했는데
1: 예.
0: 이제 위작이 나온 거예요.
1: 어.
0: 가짜 작가가 가짜 돈키호테를 쓴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가 1615년 10년 뒤에 2권을 집필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실히 돈키호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소설을 쓰는데 예. 라만차의 돈키호테는 성서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고요.
1: 그런가요?
0: 그렇다고 예. 합니다. 네, 그리고 근대 소설의 효시라는 평가도 들었고 도스토옙스키라든가 혹은 기스타프 플로베르 마담 보바리의 작가죠.
1: 예.
0: 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감정교육이라는 소설의 작가이기도 한데
1: 예.
0: 이런 작가들한테 뭐 돈키호테 속에서 나의 근원을 발견했다라든지 이 작품보다 더 숭고하고 박진감 넘치는 픽션은 없다
1: 예.
0: 등등의 영감을 준 고전이라고 합니다.
1: 예. 뭐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그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그 돈키호테가 어떤 사람인가를 간략하게 짚어보면 소설의
1: 예.
0: 내용도 좀 짚일 텐데요. 흔히들 광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몽상가, 이상주의자 혹은 기사도의 실천이라는 면에서는 대단히 엄격한 원칙주의자이기도 했고
1: 예.
0: 자신의 궁핍과 가난으로 모욕을 경험한 자, 또 소설을 읽다가 미쳐버린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독자나 작가의 은유라고 읽히기도 하죠.
1: 예.
0: 옛날에 라만차 지역에 지금 시간이 없다고 메시지가 자꾸 올라오는데 이거 예. 어떡할까요? 정말 효율적으로 확 줄약을 해버릴까요?
1: 아니요. 그냥 네. 자기 속도로 가주시죠.
0: 그럴까요?
1: 예. 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래서. 저희가 2주 후에 네. 또 만날 거기 때문에.
0: 네. 그때는 다른 소설을 또 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1: 예.
0: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1: 예.
0: 라만차 지역에 이제 가난한 이달고 계급의 키하나라는 노인이 있었는데요. 이 노인이 기사 소설에 푹 빠져 지내다가 스스로에게 돈키호테라는 기사 서임을
1: 예.
0: 내립니다. 기사 서임을 받고 이웃집 농부인 산초 판사를 종자로 꼬드겨서 이제 섬을 주겠다. 그 섬을 당신이 다스리시오.
1: 예.
0: 이런 식의 약속을 하고 세 차례 집을 떠나서 모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예. 그러나 마지막은 좀 서글픈.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네. 네. 결말에서 돈키호테가
1: 예.
0: 패배한 기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렇게 집에 돌아온 뒤에는 더는 꿈도 꾸지 않고 모험도 나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지난날의 방랑과 모험의 가치를 대단히 강하게 부정을 하죠.
1: 예.
0: 네.
1: 그럼 뭐 어찌 보면 그 마침내 미치광이의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식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 품었던 어떤 꿈, 낭만 때로 그것이 무모함으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부서진 비극이 되어버리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네.
1: 그런 면에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또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 어찌 보면 소설가의 직업 자체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소설가를 하겠다고 그러면 좀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네. 앵커님이 21년 전에 저한테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1: 예.
0: 기억을 못하시겠죠.
1: 아, 그 자꾸 21년 전 말씀을 꺼내시면 제가
0: 네네.
1: 예.
0: 네, 그때
1: 많이 맺히셨던 모양이네요.
0: 아, 그게 왜냐하면 저는 예. 이제 프로그램의 취지를 모르고 인터뷰를 했는데
1: 예.
0: 그 프로그램의 취지가 신춘문예 이대로 괜찮은가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신인 작가를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예. 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 질문을 계속 주셨는데 제가 예. 아니요, 전 글 쓰는 거 재밌고 책 읽는 것도 재밌고 예. 그냥 이거 자체가 저한테 너무 빛나는 일인데요 라고 대답을 계속 해가지고
1: 얘가 또 딴 데를 세고 있습니다.
0: 네, 아, 네. 그래서 아, 그런데 그 제가 21년 동안 일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고요. 예. 저 좋았어요. 좋았고. 네, 다만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고.
1: 그러게요.
0: 그리고 여전히 그 걱정하는 분들, 걱정하는 예. 질문을 받는 작가들이 많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글을 쓰고자 하는 작가한테는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원고를 채우는 일. 예.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일.
1: 예. 네. 돈키호테를 단 한 장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면 어느 대목을 꼽으시겠습니까?
0: 역시 풍차돌진이 그렇겠죠.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누구나 읽지 않은 분들조차 아는 바로 그 장면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예. 장면이 사실은 소설 매우 초반에 등장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1: 예전에 읽은 기억으로는 그쵸. 초반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0: 그게 이제 제가 완역본을 읽었는데 완역본은 예. 1400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두꺼운 소설이거든요. 예. 그 소설 분량에 비해서 상당히 초반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의 최초의 돌진입니다.
1: 예.
0: 최초의 돌진이고 두 번째 방랑에 나선 돈키호테가 들판에서 서른 개가 넘는 풍차들을 보았을 때 예. 이제 돌진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1: 예.
0: 근데 이 장면이 이제 그냥 읽을 때는 희비극으로 읽혀요. 엉뚱한 모험이고 무모한 모함이니까. 그런데 아까 저희 이야기 나눴듯이 마지막에 기력을 잃어가는 돈키호테가 자신의 몸을 부정하는 돈키호테를 만났을 때 예.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장면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잃어버린 것으로 경험되는 아. 놀라운 전환을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다시 경험을 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고전의 특징은 그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든다는 것이기도 한 것
0: 네.
1: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1: 그 돈키호테는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읽었을 때 느낌이 또 다른 네, 그런 네. 것이 고전의 특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0: 네.
1: 그 만일에 돈키호테가 동시대 실존 인물이라면 돈키호테가 달려들었을 대상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0: 불가능과 현실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 풍차의 의미하는 바가
1: 예.
0: 그게 이제 30개에서 40개나 되는 거대한 풍차 군단이거든요.
1: 예.
0: 저는 풍차 돌진으로 아까 한 장면 설명하는 한 장면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예. 우리가 이 장면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풍차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이 방랑 기사가 있기 때문에
1: 예.
0: 그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1: 그러게요.
0: 생각도 들고요.
1: 예.
0: 아무튼 네 돈키호테에게도 그것은 대단한 불가능 혹은 꿈꾸지 못하는 더는 꿈꾸지 못하는 현실이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1: 의미를 조금 넓게 넓혀서 본다면 이게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쓸모없는 일일 수도 있고
0: 네.
1: 또 딱히 뭐 득될 건 없는데 다만 가슴은 뜨거워지게 만든다라는 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작가님한테도 혹시 무모하게 돌진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까?
0: 네.
1: 예.
0: 네. 최근에 있었죠.
1: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0: 최근에 있었죠.
1: 예.
0: 제가 이 1400페이지가 넘는 돈키호테 완역본을 일주일 만에 읽고 이 방송을 아. 준비하는 과정이
1: 예.
0: 약간 창을 들고 풍차에 돌진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기도 했고요. 예.
1: 그리고 저는 하루에 그 200페이지씩 읽으신 거네요.
0: 제가 산소를 잘 못해서요.
1: 예.
0: 페이지를 세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한 5일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두
1: 예.
0: 권을 나눠서 읽는데
1: 근데 제가 한 280페이지씩 읽으셨군요.
0: 어우, 훌륭하십니다.
1: 저는 산술 좀 잘하거든요.
0: 네네.
1: 수학은 못하지만.
0: 훌륭하시네요.
1: 예.
0: 네. 제가 묵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음독을 하기 때문에
1: 예.
0: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1: 아, 그러세요?
0: 네.
1: 예.
0: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읽었고
1: 예.
0: 그래서 이제 네. 고민이 많았죠.
1: 예.
0: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렇지만 저는 이제 풍차 돌진하는 심정은 저 이 대답하고 싶었는데 읽기와 쓰기가 늘 그렇다는 이런
1: 예.
0: 진지한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네.
1: 읽기와 쓰기는 늘 무모한 도전이다.
0: 그렇죠.
1: 네. 작가한테도.
0: 무모하고 달갑기도 하고 뭐 여러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1: 예.
0: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또 읽기와 쓰기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1: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읽기와 쓰기를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0: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에 그런 생각들에 반박을 하려고요.
1: 예.
0: 그렇지만 언제나 내 마음과 정신을 뜨겁게 뒤흔드는 일 역시 읽기와 쓰기입니다.
1: 예.
0: 저에게는요.
1: 그 와닿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1: 그 돈키호테가 사라진 시대 우리한테 답을 줄 만한 문장을 주신다면?
0: 네. 그 마지막 싸움에서 패배한 돈키호테가 예. 깊은 상실감에 잠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름다운 목조지를 보면서 산초에게 건네는 말이거든요.
1: 아, 예.
0: 네. 안영옥 번역가가 옮기고 열린 책들 출판사에서 출간된 돈키호테에서 예. 제가 골라왔습니다. 오 산초, 우리가 목동으로 지냈으면 하네. 나는 목동 키오티스가 되고 자네는 목동 판신호가 되어 산이며 숲이며 초원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노래하고 저기서 애가를 읊고 샘에서 나는 수정 같은 물이나 깨끗한 시냇물이나 수량이 풍부한 강물을 마시는 걸세. 더 있는데요.
1: 더 해주세요.
0: 더 해도 되나요?
1: 예.
0: 노래는 즐거움을, 눈물은 기쁨을, 아폴로는 시를, 사랑은 영감을 주니 우리는 이것으로 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기에서까지도 영원하고 유명해질 걸세.
1: 예.
0: 네.
1: 많이 정화가 되는 느낌이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예.
0: 네.
1: 낭독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워낙 또 음독을 하신다면서요.
0: 그게 이렇게 목소리 내는 건 아니고요. 소근소근.
1: 예. 뭐 어찌됐든.
0: 소근소근. 예. 네.
1: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0: 돈키호테의 마지막 꿈이에요.
1: 아.
0: 돈키호테의 마지막 꿈인데 꿈을 잃어가면서도 꿈을 꾼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예. 부분을 골라봤습니다.
1: 예.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책, 오래된 대답의 첫 번째 책은 미쿠엘 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정은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노래도 잠시 후에 Man of La Mancha에 나왔던 The Impossible Dream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2: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시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오늘 들어볼 얘기는요?
0: 네, 오늘 할 이야기는 게임 이야기고요. 특히 전자제품 제국, 현재는 게임 제국을 만든 소니의 이야기입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예, 예.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소니가 게임 CD를 정리하는 첫 번째 콘솔 게임 회사가 되었다.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소니는 뭐 게임 회사로 알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을 텐데.
0: 예.
1: 원래는 뭐 가전 제국을 세운 회사이기도 하고요.
0: 네.
1: 그러나 우리 LG나 삼성한테 밀린 지는 오래됐고 트랜지스터를 처음으로 개발했고 그래서 라디오를 소형화시킨 것으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죠.
0: 맞습니다. 예. 뭐 라디오 얘기하셨는데 아날로그 라디오를 지금 이제 듣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보다는 오브제로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1: 저는 뭐 듣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이제 현재는 이 음성이나 뭐 음악 메시지를 듣는 어떤 하드웨어는 없어지고 유튜브라는 이제 가상의 플랫폼이 주가 된 것 같은
1: 예.
0: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할 이야기가 바로 그 세대 교체 이야기입니다.
1: 예.
0: 말씀하신 것처럼 소니는 처음 가전 업체로 1946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94년에 게임 시장에 발을 내디디면서 플레이스테이션 1을 내놨고
1: 예.
0: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1: 예.
0: 대표적인 게임이 아마 안 해보셨어도 알 것 같은데 철권이라는
1: 예.
0: 게임이고요. 이제 기존의 닌텐도 같은 경쟁사가 팩 형태의 카트리지로 게임을
1: 끼워가지고
0: 예. 했었는데 이때 이제 소니가 CD 형태의 게임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혁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1: 뭐 엄청나게 팔았을 거요?
0: 예, 54억 6천만 장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CD만.
1: 예, 거의 세계 인구만한.
0: 예, 그래서 이렇게 54억 장 이상 엄청나게 팔린 잘 나가는 게임 CD를 소니가 2028년 1월부터 생산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1: 예. 오히려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0: 맞습니다. 뭐 예. 그냥 지금의 현상을 보면 아무래도 디지털 다운로드가 너무 이제 범용화가 됐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늦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1: 예.
0: 사실 이제 원래 이 소니 같은 경우에는 DJ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가전업체 이미지였죠.
1: 예, 옛날 뭐 소니 텔레비전은 화질이 좋다고들 소문이 나긴 했었습니다.
0: 예.
1: 예.
0: 그래서 가전을 떠올렸던 회사에서 지금은 조금 이미지가 많이들 바뀌셨을 텐데 그 중심에 이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게임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기계를 팔다가 그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다운로드 받고 또 네트워크 사용료를 받고 게임에 따라오는 라이선스 비용을 또 받고 하는
1: 예.
0: 그래서 그 매출 구조가 정확히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게 됐고요.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 산업 중심을 이끄는 회사로 변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뭐 소니가 체질 개선을 훌륭하게 잘했다.

0: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소니가 기존에 경쟁했던 다른 기업들, 그 당시의 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굉장한 거거든요.
1: 예.
0: 뭐 파나소닉, 히타치, 도시바, 필립스, 샤프 등 굉장히 굴지의 기업들이 있었는데
1: 예.
0: 뭐 파나소닉과 히타치처럼 B2B 기업으로 아예 업종을 변환한 기업도 있고
1: 예.
0: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1: 아, 결국.
0: 예. 그리고 예. 샤프는 대만에 인수됐고요. 그러니까 아예 좀 내리막길을 걸은 기업들도 있는 걸 감안을 하면 소니가 굉장히 영리하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면서 새로운 제국을 만들었다고 평가를
1: 예.
0: 할 수 있겠습니다.
1: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참고로 삼을 만한 내용들이 뭐 많이 있겠네요. 그렇게 보자면.
0: 네.
1: 예. 하여간 뭐 게임 산업 생태계를 좌우지간 주도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매출도 상당히 안정적일 것 같은데.
0: 예.
1: 왜 그러면 실물 게임 CD 생산은 중단하기로 했답니까?
0: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디지털 다운로드가 범용화가 됐고 중심이 됐기 때문이고요.
1: 예, 예.
0: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80% 정도가 이미 디지털 다운로드라고
1: 아, 벌써
0: 해요.
1: 그렇게 되나요?
0: 네, 그리고 예.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CD를 판매할 때보다 뭐 유통 과정이니 배송 과정이니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마진율이 100% 이상이라고 하고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 가지 재밌는 이면을 짚었는데 바로 반도체 붐과 이게 관련이 있다는
1: 아,
0: 거예요.
1: 예.
0: 게임 플레이어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비용이 비싸지니까 소니 입장에선 어딘가 마진을 줄여야 하고 그러면은 CD 게임을 생산 중단하자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1: 예.
0: 이걸 또 바꿔 생각해보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냥 이제 기업 입장에선 언제나 비용을 줄이고 싶죠.
1: 그러니까 예.
0: 반도체 붐이 굉장히 좋은 명분을 준 것 같아요. 이때다 싶어서 CD 생산을 그만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1: 예.
0: 들더라고요.
1: 그럼 경쟁사들도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0: 맞습니다. 뭐 닌텐도나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변화의 중심에 있고요.
1: 예.
0: MS 엑스박스의 경우에는 게임팩 생산 중단 선언만 안 했지 이미 디지털로의 어떤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을 해놨고
1: 예.
0: 닌텐도 같은 경우가 이제 팩 게임의 원조격이거든요. 그래서
1: 예.
0: 생산은 하고 있지만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디지털을 선택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뭐든지 그대로 쭉 이어가는 거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늘
0: 변화해야 하죠.
1: 예, 특히 디지털이 바꿔놓는다는 것이 처음에 디지털이 나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세상을 바꿔놓고 있으니까요.
0: 예.
1: 예.
0: DJ께서도 원래는 보이는 라디오에 약간 안티셨다가 바꾸신 것처럼
1: 뭐 안티까지는 아니고
0: 적응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1: 자꾸 말씀하지 마시죠.
0: 네.
1: 괴롭습니다.
0: 네. 예.
1: 게임업계 음반 산업하고 닮아있는 면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저희가 LP를 마지막 코너에 늘 고집하는 이유이긴 한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뭐 그리움 그런 것을 또 많은 분들이 또 느끼고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글쎄요. 이제 실물 게임 좋아하는 팬들 듣기에는 좀 서운한 뉴스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를 시작합니다. 세계사의 A면과 B면을 한 곡의 노래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순서죠. 이번 주 주제는 늘 말씀드렸지만 시대를 이끈 노래였습니다. 오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은 좀 다른 결을 가진 노래인데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입니다. 다 아시는 곡이긴 하죠. 전주에 흐르는 건반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아, 이 노래 하지 않을까 싶은데 디스코 시대를 상징하는 메가 히트곡입니다. 물론 뭐 번안곡도 있습니다. 난 괜찮아라는 번안곡으로 더 친숙하기도 합니다. 자켓을 가져왔는데요. 이거 어저께 말씀드린 그 MBC 레코드실에서 일산에 있는데 급히 저희들한테 갖다 준 레코드입니다. 보면 그 1979년 9월 30일에 입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27년 전에 MBC 레코드실로 들어간 곡이죠. B면 첫 곡이 바로 I Will Survive라는 곡인데 정말 오래된 곡인데 근데 레코드판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깨끗하길 일단 좀 바라긴 합니다만 빗소리도 들리면 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뭐 고창한 시대적 어떤 그 메시지를 품

갖고 탄생한 곡은 아니고요.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나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뜻을 가진 곡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1970년대하고 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성소수자 단체가 이 노래에 자신들의 삶을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부터 95년 무렵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에이즈가 그때 한창 창궐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곡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은 동료들을 잃고 세상의 편견 또 차별 여기에 맞서야 했던 성소수자들이 이 노래를 자신들의 음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든 견디고 살아남겠다. 많은 편견 속에서도 이런 그 성소수자 공동체의 눈물겨운 연대이자 생존의 찬가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뭐랄까 한 사람이 만들지만 그 의미는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완성해 나가기도 하는 거죠. 선곡위원 박정용 씨가 이 곡을 건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과 정체성대로 살아남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손석희 12시도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예,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 같은 프로그램은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시대를 이끈 노래, 그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 Gloria Gaynor, I Will Survive. LP 버전이 무려 8분입니다. 라디오로서는 무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석희의 12시답게 다 듣겠습니다. 바늘을 올려놓죠.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0: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8분 가까운 곡을 다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네요. 멋지다 MBC 하신 분도 있습니다. 박종식 씨 고맙습니다. 레코드판이 여기 저 앨범 자켓이 여기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새로운 경험을 해봤는데 워낙 오래된 자켓이라서 이게 냄새를 맡아봤더니 정말 오래된 그 옛날 종이 냄새가 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옛날 곡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냄새로도 듣는구나 하는 걸 오늘 좀 느끼게 되네요. 예.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황현철 씨 고맙습니다. 5095님 뭔 노래가 이래 길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5201님도 빗소리가 들려도 친숙한 곡이라고 좋아하셨습니다. 니니의 리나 씨께서는 LA에서 곡에 맞춰서 춤추며 듣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 너무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의 강명화 씨, 무모한 8분, 돈키호테랑 이렇게 연결고리가 멋집니다 하셨네요. 황정은 작가와 함께한 오래된 대답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황정은 작가는 다다음 주에 다시 나오실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박연준 시인께서 이 코너를 오래된 대답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아마 역시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금요일 새 코너 오래된 대답은 많은 분들이 아까 반응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다시 보기로도 보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튜브 클립도 물론 올라갑니다. 유튜브는 검색을 손석해 12시 하시면 나옵니다.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다고 저한테 위로해 주셨고요. 3148 쓰신 분께서 주말에는 푹 쉬라고 하셨는데 주말에도 이 방송은 나갑니다. 예, 그래서 내일 토요일은 저 손석희 12시에 참여하고 계신 선곡위원 세 분, 박정용, 김학선, 김윤하 이 세 분께서 출연을 직접 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음악 얘기 물론 하고요. 또 그분들께서 추천하신 곡을 제가 고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좀 핀잔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내일 함께해 주시죠. 그리고 모레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작가 등이 참여하는 순서가 또 있습니다. 그날 아마 좀 의외의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 기대하고 들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손석희의 12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곡은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Always Walking With You라는 곡, 저희 방송에만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들으시면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4: G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너

0: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A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2: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반면 어제 8000선을 내줬던 코스피는 4% 이상 반등하며 다시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코스피 시장, 그 배경은 무엇인지 경제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오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충남 아산에서 각각 서남권과 충청권 첨단산업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서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발전 국민보고회를 엽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270조 원 안팎으로 잠정 집계된 영남권 투자 계획이 청사진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2: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뒤 귀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출발 직전 공항에서 만난 MBC 기자에게 홍 전 감독은 팀 내부는 없었다면서도 할 말은 있지만 지금 답할 수 없다면서 미묘한 뒤끝을 남겼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네, 첫 소식입니다. 이틀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2시 직전 코스피가 장중 8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최근 급격한 증시 변동성과 향후 전망, 경제팀의 구민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 기자, 오늘 증시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어제보다 1.2% 오른 7,739.75로 출발했지만 10분도 안 돼 하락 전환했죠. 이후 7,378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오후에 8,000포인트

0: 지를 회복했습니다. 이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후 1시 47분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했던 반도체주도 덩달아 오르는 중인데요. 삼성전자는 30만 원대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23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1: 네, 오늘 반도체주도 많이 회복됐네요. 미국 빅테크 메타에서 시작된 AI 과잉 투자 우려. 이제 좀 해소가 된 건가요?
0: 네, 전문가들은 아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0.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4% 급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도 장 초반 7,300선까지 하락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오전 한때 204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변동성이 큰 장세일수록 이 투자자들이 호재보다 조그만 악재성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건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단기 반등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어제 9%, SK하이닉스는 14.5% 급락 마감을 했었거든요. 레버리지를 기준으로 보면 30% 정도 빠진 건데 이 많이 빠진 만큼 기술적인 매수세가 몰린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1: 네, AI 투자 과잉 우려와 함께 언급되는 게 반도체 고점론인데 지금이 반도체 주가의 정점이다. 앞으로 꺾일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잖아요.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0: 네, 시장에서는 아직 정점을 지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관건은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 사이클이 꺾이는지 여부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들이 AI 투자를 경쟁적으로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코스피의 이익 펀더멘털도 견조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시장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 증권사들의 평균 전망치는 85조 원을 넘을 걸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분기보다 1730% 정도 급증한 수치입니다.
1: 네.
0: SK하이닉스도 미국 나스닥 상장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이달 말에는 미국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예정이 돼 있죠. 하지만 실적이 좋더라도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 브로드컴 사태처럼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어서 이번 달 상황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1: 예,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코스피도 최근 들어서 아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오늘도 그렇고요. 이런 코스피 시장의 이른바 널뛰기 장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0: 네, 지난 한 달은 정말 이례적인 장세였죠. 시장이 급격히 하락할 때 매매를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지난달에만 3번 발동됐습니다.
1: 예.
0: 지난 1998년 도입돼 지금까지 11번 발동됐는데 이 중 3번이 6월에 나온 겁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 효과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사이드카는 이제 익숙해질 지경입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반도체 쏠림이 심화된 걸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반도체 주도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변동성을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이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이 5% 오르면 10% 수익을 돌려주고 반대로 5% 떨어지면 두 배 손실을 보게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주식만 사서는 두 배 수익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 옵션 선물 같은 파생 상품을 활용하게 되죠. 결국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오르게, 내릴 때에는 더 끌어내리는 겁니다. 실제로 두 배 ETF 출시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에서 하락한 종목은 2,268개로 전체 상장사 95%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1: 예.
0: 금감원장이 뒤늦게 출시를 막았어야 했다며 후회했지만 이미 나와 있는 상품들을 규제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현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예, 끝으로 환율 짚어볼까요?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0: 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1.3원 내린 1544.5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장중에는 1537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 가파른 상승세는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여러 번 올릴 거라는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팀의 구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를 밟아왔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회생에 필요한 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법원이 오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건데요. 직원들과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3: 법원이 오늘 오전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추진했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생계획에 필요한 운영자금 2천억 원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홈플러스의 일부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나머지 부문 매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영업매출도 감소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을 유지시키는 경우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때 전국에 140여 개 점포를 갖추며 대형마트 업계 2위 자리를 지켰던 홈플러스는 11년 전 레버리지 바이아웃, 즉 차입 매수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사모펀드 NKB 파트너스에 인수된 뒤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데 1년 4개월 만에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 직원과 입점업체 등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홈플러스 직원 12,000여 명에 간접 고용 인원 1,000명까지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홈플러스의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곳도 평균 7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자금을 확보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하면 이번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회생계획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장 자금 2천억 원을 끌어올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만큼 가능성은 낮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일정으로 경남 진주를 찾아서 영남권 첨단산업발전 국민보고회를 엽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비롯해서 방산과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규모만 2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일정으로 경남 진주를 찾아 영남권 첨단산업발전 국민보고회를 엽니다. 서남권과 충청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현대차, 한화 등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약 270조 원 규모로 잠정 집계된 영남권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약 146조 원, 피지컬 AI 13조 원, 자동차와 조선, 우주항공, 에너지 등 분야에 111조 원 규모 투자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가 발표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임기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공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5: 인허가 같은 거 밤을 새워서라도 해라. 내가 직접 책임관이 되겠다. 용인에서 첫 삽을 뜨는데 6년이 걸렸잖아요. 네. 그거는 영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최고 권력자의 의지입니다.
2: 김우창 청와대 국가 AI 정책 비서관입니다.
4: 아울러 연일 기업 팔 비틀기라는 관치 투자 논란을 반박해온 만큼 관련 언급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어제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압박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 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면서 대규모 투자를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정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재생에너지의 늘어나는 양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원전을 좀 더 추가로 지어야 될지 여부는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건설 부지와 관련해선 영광 한빛 원전의 2기, 울주 쪽에도 2기가 더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범진보 세력의 연대와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 없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대통령이 지지자들은 한뿌리 동지들이라며 한뿌리 동지들로부터 똘똘 뭉쳐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가 다음 주로 예고된 당 윤리위 개최와 관련해서 징계 수위가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장동혁 대표가 당 기강 확립 방안으로 징계 재개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 당의 기강 확립은 징계를 통해 확립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단합하지 못하면 단일한 대여 투쟁 대오를 형성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고교 야구 경기 도중 5.18 민주화 운동을

0: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오는 6일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은 오는 6일 광주 제1고에 방문해 잘못을 사과할 예정입니다. 두 학교는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진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할 예정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례를 추가로 두 곳 더 파악해서 현재까지 모두 10곳에서 착오 입력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 동두천시와 양평군에서도 개표 입력 오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지역들에선 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일부 정당의 득표수가 밀려 입력되면서 개표 결과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배터리 제조사 허위 안내 논란을 빚은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EQE 일부 차량에 대해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공식 수입 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개시 결정에 따라서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추가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벤츠 전기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사실은 지난 2014년 7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늦은 오후부터 전남 남부로 이어지겠고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권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산지 많은 곳 150mm 이상, 전남 남부 최대 80mm로 예보됐습니다.
2: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계획 수립과 이행, 개선체계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시 단위 평균인 82.1점으로 또는 90점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울산시는 국가산단 통합관제체계를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정책을 펼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페달 울산물 소비행사가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두 서비스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5천 원 할인 쿠폰이 선착순으로 제공되고 울산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8%의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가맹점 지인 추천 행사도 진행해 기존 가맹점 추천으로 신규 가맹점이 입점하면 두 가맹점 모두에 2주 동안 할인 쿠폰이 지원됩니다. 전체 조합원 838명의 남구 비해 01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1,530여 세대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공자 선정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 신정동 1,441-6번지 1원 93,000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용적률 281% 이하를 적용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530여 세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중동 사태가 진정되면서 하반기 울산의 주력 산업 전망도 업종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하반기 산업 기상도를 보면 자동차와 조선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대체로 맑음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배터리 업계도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 확대로 업황이 긍정적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산업은 종전 이후 원료 수급은 안정화됐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제품 가격 하락으로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폐업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의 폐업자 수는 1만 7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폐업자는 4,3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는데 정년 이후 생계를 위해 막연히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빚만 떠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주군이 11일부터 올해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자

0: 3만 명을 대상으로 기념메달 배부를 시작합니다. 기념메달은 앞면에 겨울 설경 속 고헌산 능선이, 뒷면에 정상석과 돌탑 모습이 담겼으며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했습니다. 현장 수령 희망자는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센터에서 수령하고,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9월 3일부터 우편 배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에 역점을 둔 울산교육청이 각 학급에 서로 존중하는 교실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를 제공했습니다. 포스터에는 학생은 선생님께 예의를, 선생님은 학생에게 존중을 이라는 표어를 새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서로 존중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울산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후 들어 흐려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년 수준인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기온은 20도에서 27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7.3도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의 탑승에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화개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아, 이제 하반기에요.
1: 아, 시간 너무 빠릅니다.
0: 너무 빨라요.
1: 예. 올해 시작과 함께 다짐했던 계획들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책 읽으려다가 쇼츠 보고, 다이어트 하려다가 야식 딸랄랄랄랄, 괜찮습니다. 이거... 내일이 있잖아요.
0: 제 모습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1: 저도 어제 치킨 먹었어요. 야.
0: 멘탈 코치인 마르틴 베를레라는 분에 따르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둔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마르틴 코치에 따르면 긍정에도 해로운 것과 건강한 것이 있대요.
0: 그러니까 해로운 긍정주의는 창밖에 비를 부정하고요. 건강한 낙관주의는 비를 보고 우산을 챙긴다 그럽니다.
1: 아니, 창밖에 비를 부정하면 어떨 거, 어쩔 그러니까. 거야? 비 맞을 거예요?
0: 우리는 둘 중에 아무래도 건강한 낙관주의 아닐까요?
1: 다행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실수 없이 치려야 하는 공연이 아니고 실수를 거듭해도 조금씩 나아지는 실험에 가깝다고 하네요.
0: 그러니까 오늘 다이어트 포기하고 치킨을 시킨 거는 실패가 아니라 실수라는 거죠.
1: 와. 너무 실수를 오래 하는 게 문제.
0: 요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와닿네. 예.
1: 되게 좀 뭐랄까 포장이 잘 돼 있네요.
0: 그러니까 작은 실수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점점점 나아지는 실험을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우리 변명을 거창하게 하니까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치킨은 7월에도 맛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7월을 응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소란이 불러줍니다. 살 빼지 마요.

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6: 자, 인생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실험에 가깝다.
7: 네.
6: 아, 인생을 실험이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뭐 두려워하지 않고 막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7: 아, 그동안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실수를 매일 반복하는데요. 언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좀 괜찮아질지 스스로를 기대해 보면서 가보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 아닐까요?
7: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6: 자, 잠시 후에는요,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수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같이 가수 수자 씨 함께하겠습니다.
7: 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최우진입니다. 사랑은 뷰티풀.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네, 송태희의 꽃고름 들으면서 화끼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순서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남작 남선영 작가와 함께 같이 가서 수자 씨 이어집니다.
1: 세상은 변견 없이 바라볼 때 가장 예쁜 색깔을 띈다고 하죠.
0: 모양과 색이 달라도 각자의 모습대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웃의 이야기죠.
2: 같이 가 소수자 씨.
1: 남선영 씨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지난 20여 년간 울산 어르신들의 뇌건강을 책임져 온 분입니다. 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라고 9988365를 외치면서 치매 예방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인데요. 네. 현대예술심리재활센터의 이태우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치매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태우라고 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타지에서 살다가 25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도자예술과 예술치료, 심리치료학을 공부했고 대학 강단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향 땅에서 가치 있는 흔적을 한번 남기고 싶어 치매의 고통을 막는 일을 시작하여 통합예술심리치료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 건강증진과 인지재활을 목적으로 치매 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재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와 인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4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연초만 되면은 심리학적 뇌기능검사,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이 미술, 음악, 언어, 신체활동, 영화활동 등 다양한

0: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와.
2: 네. 아, 23년.
3: 네.
2: 와, 정말 울산 치매 예방의 산증인이신데.
1: 울산이 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이유가 와. 있었습니다. 이분 덕이에요.
2: 어, 연인원 6만 명.
3: 네.
2: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울산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이미 유명하시겠는데요?
3: 맞아요. 이게 주 무대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어딜 가든 어르신들을 늘 만나신다고 하더라고요.
1: 네.
3: 특히 대표님께서는 이 치매를 병으로만 보지 않고 그냥 즐거운 삶의 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1: 너무 멋진 표현이다.
3: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재밌게 다가가신다고 합니다.
1: 사실 이게 치매 예방 교육이라고 하면 말만 들어도 내가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안 가려고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3: 네.
1: 근데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네요.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 활동 시작하실 때가 23년 전이니까 치매라는 말조차 또 꺼내기가 힘든 때였잖아요.
1: 예.
3: 그때부터 재밌게 좀 마음을 열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 건데 이게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어야만 고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네.
0: 제가 예술과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강당과 현장에서 제 재주를 활용하다가 보니 고령화 사회에 즈음하여 자연스럽게 은퇴 후에 제 삶으로 이어졌지요. 이 세상에는 약으로 접근되지 못하는 질병이 많지요. 그 중에 치매와 뇌졸중은 아직 의학으로는 온전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병은 고령화 사회와 함께 늘어난 질병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한 개인의 생명이 송두리째 무너지며 가족과 사회는 엄청난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은 비극의 현장입니다. 그곳에는 우애도 없고 효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메릴랜드 노인연구소도 찾아가서 길을 찾아봤고 포틀랜드 노인인지재활교육장도 다니면서 치매 없는 세상 만들 수 없나 하고 다니다가 보니 노인들 옆에 와 있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있었지만 노인들의 박수 소리가 코로나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저희 센터를 찾아주신 어르신들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2: 네, 아 조금만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렇죠. 예방이 가장 좋은
1: 맞아요.
2: 거니까 현장에서 직접 겪으신 안타까움이 지금의 활동을 만드신 원동력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지금은 이제 치매를 쉬쉬하려는 것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뭐 약을 드시든지 예방을 하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3: 네.
1: 교육을 또 들을 수 있는 것도 많은 거죠?
3: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울산은 지난 2014년에 치매 유병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표님 조금 기여를 하셨다고
2: 그러게요.
1: 그런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상을 두 번이나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나 치매야라고 말하기가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1: 네.
3: 또 숨기려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것들을 조금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0: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확한 치매 정보가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두렵고 관심 있는 것이 지금은 치매입니다. 우리 사회가 치매에 관심이 높은 것은 참 좋지만 정확한 치매 극복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면 그건 또 다른 고통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치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기도 치매 예방, 저것도 치매 예방, 이건 먹어도 치매 예방, 치매 예방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치매를 바로 알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치매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매를 막는 길은 바로 개인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치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뭐 결국 치매는 기억만 잃는 병이 아니라 익숙했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1: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강조해 주시기도 했는데 우리도 좀 따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취자분들도요.
3: 왜, 흔히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라 혹은 퍼즐 같은 인지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2: 예.
3: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예술 활동을 꾸준히 해봐라 하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 치매의 증상은 기억력과 판단력, 심지어 수면장애, 나중에는 모든 인지기능이 무너집니다. 경제적, 심리적, 인간관계까지 무너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술 가치를 가장 적합하게 노인들의 인지 재활에 활용한 프로그램을 수천 장 갖고 있으며 지금도 저희 센터가 제작한 학습지 치매예방365를 많은 노인들이 전국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명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유수한 교육자 심리학자들 중에 함께 엮은 예술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0: 예, 예술 교육의 목적을 보면은 예술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바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그 딸인 안나 프로이드가 오랜 연구로 이룬 정신분석학이 예술치료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1: 예, 치매 예방도 뭐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2: 네, 맞습니다.
3: 대표님께서도 실제로 도예가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오랫동안. 네. 그래서 직접 손을 움직이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하신 예방법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어요.
2: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치매를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에게는 사실 말 못할 어려움도 많을 것 같거든요.
3: 맞아요. 그래서 치매가 환자 개인만의 문제나 환자의 가족들까지 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보듬어야 될 과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2: 네?
3: 그 이태우 대표께서는 그 무엇보다 기다려주는 태도랑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2004년 어느 날 경북 예천의 한 퇴직 교장 부인이 뇌졸중과 치매 초기 증상으로 어느 대학병원에서 2년간 치료하다가 병이 짙어져서 저희 센터에 그 며느리가 모시고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 앉아있기도 힘들었고요. 연필과 그래파스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을 2년여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작품 전시회까지 하고 건강하게 돌아가서 지금까지 10수년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삶의 문제라고 합니다. 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번에 지방선거 4,200여 명 당선된 분들이 한 분도 치매 막자고 하는 분들 소리하는 걸 못 들었습니다. 제도와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치매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요 마음입니다. 치매 환자를 이상하게 보는 눈을 없애하고 치매 환자를 가장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 네, 기다려주는 마음, 또 함께하려는 마음이 치매를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2: 네, 그리고 또 치매를 가족만 감당해야 되는 문제로 남겨두기보다 주변과 지역사회가 함께 보듬는 문화는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럼요.
2: 네. 네. 네.
3: 그런 의미로 이태우 대표께서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도 담아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0: 사회가 함께 책임을 가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래전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위하여 전 국민이 애를 쓸 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나 자신은 물론 내 부모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치매는 예방만이 극복의 길입니다. 예방은 가능합니다. 치매는 누가 막거나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준비하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 매뉴얼을 개발하여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는 매월 치매 예방을 위한 학습지를 발간하고 30주의 무상 조여 훈련으로 치매 예방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 제도들이 더 넓게 확산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는데 오늘은 신청곡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오승근의 내 나이가
2: 그쵸, 그쵸. 아, 딱입니다.
1: 그럴 것 같았어요.
2: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닙니까?
3: 맞아요. 또 어르신들한테 치매 예방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트로트 얘기를 하면은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진대요.
2: 이게 이유가?
3: 알고 있는 얘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져서 아, 나 그거 봤는데 그 노래 좋은데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2: 이게 알고 보면 이제 공통점이나 유대감을 형성하는 건데. 네, 네. 우리 선생님 이태우 선생님도 그렇고 어르신들 확개라 많이 들으시면 트로트 많이 나옵니다. 아,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좋은 시작이 될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흥얼거리면서 들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들려드리면서 남작 남서정 씨와는 작별하겠습니다.
2: 서정 씨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자, 오늘 같이 가수 수자 씨는 치매 예방 전도사 이태우 네. 대표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2: 아, 많은 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임채무 씨의 9988 내 인생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1: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0: SBS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왔던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추진했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생계획에 필요한 운영자금 2천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자금을 확보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하면 회생법원 재판부가 이번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회생계획안 논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반도체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늘어나는 양만으로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아 원전을 좀 더 추가로 지어야 될지 여부는 빨리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인과 호남에 현재까지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만 해도 1.4기가와트짜리 원전 15개 정도가 들어가야 양쪽 반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이 경기 막판 터진 역전골을 앞세워 크로아티아를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포르투갈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크로아티아와의 32강전에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3분 호날두의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이룬 뒤 후반 추가 시간 하무스가 헤더 결승골을 기록해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월드컵 우승 후보로 꼽히는 스페인은 오야르사발의 멀티골을 앞세워 오스트리아를 3-0으로 완파하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나흘 뒤 댈러스에서 8강전을 치릅니다. 유럽의 이른바 오메가 열돔이 덮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만 폭염과 관련해 지난달 2,0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시간 2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6월 폭염에 따른 초과 사망자가 1,0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늦은 오후부터 전남 남부로 이어지겠고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권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150mm 이상, 전남 남부 최대 80mm, 경상 남해안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7.6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미국 시애틀 영재학교 교사 김소연입니다. 저의 몰입학습법은 아이들의 생활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아이들 역시 자기 일처럼 느껴질 때 몰입 스위치가 딸깍 켜졌고 현실에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일에 참여하는 순간 깊은 몰입을 경험했어요.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순간은 아이가 사는 현재에 있습니다. 공부가 자기 삶과 이어질 때 몰입은 물론이고 살아갈 힘까지 배우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kakung, kakung, ala la la la la la la la.
1: Omo, Rishin, 애기가 더 크게 울잖아요. 손주예요? 애기는 왜 갑자기 데려오신 거예요?
0: 아이가 우리 집 증손주인데 우리 손자가 애 보려고 얼마 전에 육아휴직을 냈어. 그런데 3일 만에 집을 나갔다 아이고.
1: 아유 어머 그러니까 손자가 육아휴직 3일 만에 힘들어서 가출하는 바람에 어르신이 증손주를 맡았다는 거네요.
0: 아 그렇지. 나 아니면 맡아줄 사람도 없어. 아 왜 더 울어. 웃겨주는데.
1: 어르신이 우르르 깡깡할 때마다 애가 더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0: 그럼 자네가 좀 맡아줄란가.
1: 어머머 제가 왜 애를 맡아요.
0: 안되나.
1: 여기 무슨 타가 손주라시나. 애 엄마 어디 갔는데요.
0: 아 엄마 당연히 회사 가서 일하지.
1: 아유 요즘은 여자가 일하고 육아랑 집안일은 남자가 도맡아서 하는 집이 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업주부 남성이 27만 명이나 된대잖아요. 글쎄
0: 아이고 많다. 하긴 우리 집도 아내가 나보다 돈을 잘 벌어서 내가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손주도 키운다. 아이고 여보 영원히 벌어다 줘요. 집안일 많이 힘드네.
1: 아유, 예전에는 집안일은 여자 몫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2021년부터 가사일을 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0: 아 요즘은 전문직으로 일하는 여자들도 늘고 우리 집처럼 남자보다 더 잘 버는 여자도 많아져서 아 집안일이야 뭐 시간 많으면 사람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러냐 손주야.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 역시 돈 얘기하니까 웃네.
1: 우리 집은 슈퍼도 내가 보고 집안일도 내가 하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요. 못 살아.
0: 자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접시를 깨야 되겠네. 김국환입니다.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둥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박그로시.

0: 타우론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3: 이 곡은
4: 처음이죠.
3: 트로트 발라드, 로큰 댄스, 포크, 힙합, 재즈, 블루스, 팝송, 오페라, 클래식, 동요, 장르 불문 신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4: 이 곡은 처음이죠. 학계레가 고르고 고른 따끈따끈한 신곡 전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신곡부터 만나볼까요?
3: 김희재 씨가 이날을 기다렸네요.
4: 팬들이 벌써 너무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3: 이런 날 기다렸나요?
4: 지금 듣겠습니다.

0: 네, 김희재 씨의 이런 날 기다렸나요? 아, 이 노래도 또 방방 뜨겠죠?
1: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가수들이 계속 신곡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또 나 혼자 산다에서 활약 중인 가수 박지현 씨의 신곡입니다.
0: 노래가 아주 간단하네요. 무.
1: 그리고 본인 다 가졌어요.
0: 이게 없을 무예요?
1: 그러니까 없을 무.
0: 없을 무. 먹는 무 아니죠?
1: 하지만 본인은 키도 크고 멋있고 다 가졌어요.
0: 그러네.
1: 박지현의 무 함께 들으시죠.

0: 네, 박지현의 무 함께 들었습니다. 무가 없는 게 아니네. 다 있네.
1: 그러게 말입니다.
0: 다 갖췄네, 다 갖췄네.
1: 아, 정말 무 많은 사랑 또 부탁드리고요. 이번 곡은요, 트로트도 잘하지만 예. 1등들이라는 MBC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하. 발라드까지 잘한 가수 안성훈 씨입니다. 안성훈 씨. 예. 굉장히 또 실제로도 따뜻한 남자라고 하죠.
0: 사랑 고백하셨네.
1: 사랑해요.
0: 사랑해요.
1: 자, 이 곡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안성훈의 사랑해요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이 곡은 처음이죠. 신곡과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의 이름을 넣은 노래를 만든 가수네요.
0: 장한별 씨.
1: 네.
0: 예, 그대는 나의 별이요.
1: 아, 이름이 예쁘니까 와, 노래도 그러네. 만들어지네요. 네, 자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함께 듣겠습니다.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도시 아이들의 달빛 창가에서로 확깨는 라디오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어서 척척박사 새박사 윤기득 작가와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새 이야기 들려주실지 만나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밤하는 미용사에게 짜장면은 중화 요리사에게 맡겨야 하는 법이죠.
1: 세상의 소소한 궁금증은 척척박사님이 해결해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우리의 새소리를 찾아서 울산 전역을 누비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1: 척척박사 새박사 윤기득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울산의 아름다운 새를 찾아 열심히 탐조하는 윤기득입니다.
1: 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의 새는 누구일지
1: 궁금합니다.
2: 네, 궁금합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며칠 전에 찍은 오늘 소개해드릴 새는 여름밤의 작은 지배자 소쩍새 이야기입니다.
0: 와. 소쩍새.
1: 소쩍궁, 소쩍궁.
2: 네, 맞아요.
1: 맞습니까?
2: 네, 맞습니다.
1: 아니, 근데 여름밤의 작은 지배자.
2: 네.
1: 이렇게 하니까 좀 멀어지게 느껴지지만 노래에선 네. 되게 친근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네. 소쩍새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24-6호로 우리 머릿속에 친근한 시골의 여름밤을 떠올리게 하는 새이지만
1: 네.
2: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작고 야무진 맹금류로서의 치밀함과 신비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0: 아~ 네. 아니, 소쩍새가 맹금류였어요?
2: 네, 맹금류입니다. 덩치는 작아도 엄연한 맹금류입니다. 맹금류라 하면은 독수리나 수리봉이처럼 거대한 새를 떠올리기 쉽지만은
0: 예.
2: 소쩍새는 크기가 약 20cm 정도로 그 비둘기보다 훨씬 작고
1: 네?
2: 참새보다는 조금 큰 수준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2: 하지만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 그리고 야간 시력을 갖춘 엄연한 밤의 포식자입니다.
1: 네.
2: 주로 나방, 매미 같은 대형 곤충이나 거미를 잡아먹으며 때로는 자기 몸집보다 큰 지나 작은 새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1: 대단하네요.
2: 네.
1: 그럼 이제 이 소쩍새가
2: 네.
1: 텃새인지 철새인지 궁금하거든요.
2: 네, 소쩍새는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고 가을이 되면 따뜻한 동남아 지역으로 날아가 여름을 나는 여름 철새입니다.
1: 네.
2: 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내내 머무는 텃새 무리도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0: 철새이긴 하지만 텃새 네. 무리도 있다.
2: 네네.
0: 그럼 소쩍새는 어디에 둥지를 트나요?
2: 소쩍새는 밤의 지배자이자 맹금류이지만 불이나 발톱이 수리봉이처럼 거대하지 않아 스스로 나무에 굼을 뚫지 못합니다.
0: 예.
2: 그래서 둥지를 털 때 아주 영리하고 독특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0: 아.
1: 그럼 남의 둥지를 탐하는 그 친구 저희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2: 네, 맞습니다. 네, 소쩍새는 스스로 집을 짓지 않고 주로 다른 새들이 썩어버린 구멍이나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 구멍을 찾아내 둥지로 삼습니다.
1: 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2: 네.
0: 이 소쩍새가 주로 누구의 둥지를 애용합니까?
2: 다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0: 네.
2: 소쩍새가 가장 좋아하는 둥지 명당은 바로 딱따구리. 파놓고 이사간 빈 나무 구멍을 사용합니다.
0: 예.
2: 크기와 깊이가 소쩍새에게 아주 안성맞춤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최근에는 숲이 개발되면서 오래된 구멍이나 딱따구리 구멍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소쩍새는 사람이 산이나 공원에 달아놓은 인공 새집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1: 와, 네. 아니, 우리 딱따구리가 피해가 많네요, 여러모로.
2: 네.
1: 아, 우리 윤기득 작가님이 나무구멍에 둥지를 튼 아주 귀한 속조새 사진을 직접 촬영하셨는데요, 얼마
0: 예.
1: 전에요. 학계라
0: 네.
1: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올려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만나보세요. 와, 눈빛이 보통이 아닙니다.
0: 이게 놀란 눈빛이 아닌 거죠?
1: 그냥 평소의 눈이죠?
0: 평소의 네. 눈빛인 거죠?
2: 평소의 눈빛인데

0: 바깥 세상을 처음 보는 거예요.
1: 아이 친구들이요?
2: 새끼들인 거 봐요?
0: 네, 새끼인데 이 정도 둥지에서 두 마리가 막 바깥쪽을 쳐다보고 할 것 뜨면은 네. 곧 둥지를 벗어나 이소할 상황입니다.
2: 그렇군요.
1: 아니, 왜냐면 이 안에 좀 끼이네요. 네. 몸이. 네.
2: 눈이 너무 동글동글해가지고 네. 마치 우리 집에 누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어 진짜? 깜짝 놀란 표정 같은
1: 네. 너 누구야 이러는 것 같아요.
2: 그런 표정 네, 같아요.
0: 맹금류들은 눈이 좀 다 이런 식으로 좀 그렇군요. 생겼습니다.
1: 와 근데 뒤쪽에 그럼, 보면
2: 두 번째 네. 사진은 예. 네. 이게 애미인가요?
0: 네, 어미 아닌데 새끼입니다. 새끼 아, 새끼군요. 이소해서 나온
1: 너무 귀엽다. 네,
0: 나와서 그 주위에서 나무 주위에 딱 앉아가지고 막 나온
1: 근데 자세가 굉장히 됩니다. 좋네요. 엄청 그러니까. 꼿꼿합니다.
2: 근데 네. 머리털을 보니까 약간 보송보송한 게
1: 귀여워.
0: 예. 아, 엄청 귀여워요.
2: 새끼 같아요.
1: 약간 네. 부엉이 느낌도 있어요. 작가님.
0: 네. 이 올빼미가 부엉이 저 종류입니다.
1: 아, 그래서 네, 네. 비슷한 친척이군요.
0: 네. 친척입니다.
2: 아니 우리들은 이거 부엉이하고 구분을 잘 못할 것 같은데
1: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2: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0: 아, 네. 소적새와 부엉이는 모두 올빼미 목에 속한 사촌지 아니라 사진으로만 보면 생김새가 아주 비슷하지만은 네? 크기, 울음소리 그리고 세부적인 외형을 보면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2: 예? 네.
0: 소쩍새는 우리나라 올빼미 목 조류 중에 가장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네. 어른 주먹 두 개 정도 포개놓은 크기로 캔 음료수 정도이고
2: 예?
0: 부엉이는 올빼미 목 중에 가장 대형 조류입니다.
2: 아, 가장 큰 대형 조류.
0: 네네.
1: 이 소쩍새하면 소쩍소쩍하고 네. 우는 울음소리가 제일 유명한데 네.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네. 소리를 내는 이유.
0: 그렇습니다. 소쩍새는 우리 선조들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접동새라고 불리는데요. 민간에서는 이 새의 울음소리로 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곤 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소리가 소쩍 이렇게 울면은 솥이 작으니 큰 솥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그 해에 곡식이 넘쳐나 풍년이 들 것이라는 징조로 여겼습니다.
2: 그래요?
0: 네, 소리가 소쩍다. 소쩍다 이런 소리를 들려요.
2: 아, 적다.
0: 네, 네. 그러면 밥을 담을 때 솥이 부족할 정도로 저 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지만
1: 네.
0: 반대로 먹을 밥이 없어서 슬피 운다는 의미로 보아 흉년을 예견한다는 소리로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1: 그런 또 네. 소리 있네요.
0: 네.
2: 구전에 따르면 이제 소쩍다라는 소리가 네. 며느리의 한이 서린 소리다.
1: 진짜요?
2: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
0: 네, 저도 들었습니다.
2: 예.
0: 네. 시어머니의 구박으로 밥을 굶어 죽은 며느리가 새가 되어 솥이 작다, 밥을 못해 먹었다. 밤마다 소쩍다 하고 우는 애달픈 설화도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1: 왠지 이런 동화도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러면 정말 한이 서린 네. 게 맞는지 네. 소쩍새 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0: 네.
1: 지금부터 여러분께 두 개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둘 중에서 소쩍새 소리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네.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0: 예, 두 번째 소리는
1: 약간 꺾이네요.
0: 말하는 것 같네요.
1: 약간 트로트 네. 느낌이 드는데 따따따 약간 꺾는데 네. 네.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쩍새 소리라고 느껴진다 하는 소리 1번인지 2번인지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0: 그런데 소쩍새가 육아도 아주 치열하게 한다면서요?
1: 어, 그래요?
2: 네, 봄철에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알을 낳는데요.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 나랍니다.
0: 아. 예. 네,
2: 알은 한날 한시에 깨어나지 않고 시차를 두고 깨어납니다. 이 때문에 첫 번째와 막내의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먹이가 부족한 해에는 먼저 태어난 강한 새끼만 살아남는 냉혹한 자연의 섭리가 적용하기도 합니다.
1: 근데 소쩍새가 위장도 잘한다면서요?
2: 네. 낮 동안 소쩍새는 포식자의 눈을 피해 나무구멍이나 우거진 나무 사이에 숨어 지냅니다. 그래서 저도 못 봤습니다.
1: 아, 탐조가 안 되네요.
2: 네. 힘들어요.
1: 네.
2: 이때 깃털색과 무늬가 나무 껍질과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 데다 위험을 감지하면 몸을 위아래로 길게 늘려 마치 부러진 나무 가지처럼 위장을 합니다.
1: 네. 네.
2: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옆에 두고도 찾기가 힘들어요.
1: 옆에 있...

0: 저도요. 네. 와, 진짜 보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1: 그러면 요즘 도시에서 그 네. 소적세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쵸?
0: 그런 것 같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점점 도시의 불빛이 밝아지고 숲이 사라지면서 소적세가 둥지를 틀 고목과 밤새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조용한 어둠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조용한 시골 밤하늘을 채우던 그 애달픈 울음소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자연의 빈자리를 나지막하게 경고하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1: 아, 그러냈네요. 진짜.
0: 네. 좀 미안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네. 소적새한테 배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작가님.
2: 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고요히 제 역할을 다하는 소적새의 모습은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용한 울림을 줍니다.
1: 예. 네.
2: 소적새는 스스로 둥지를 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딱따구리가 쓰고 남은 둥지나 오래된 고목의 자연적인 구멍을 찾아내 그곳에 보금자리를 꾸밉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변을 파괴하거나 억지로 새로 만들기보다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영리하게 재활용하고 쓰고 남은 흔적을 감사히 쓰는 공존의 태도를 배웁니다.
0: 네.
1: 그렇습니다. 재활용한다. 우리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1: 자, 오늘은 서글픈 울음소리의 주인공 소적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출제해드린 세 퀴즈 정답을 이제 발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1번과 2번 중에 소적새는?
2: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 2번이었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예쁜 1번 소리는 누구 소리였나요?
2: 지난주에 애청자분들은 맞출 수 있는 진홍가슴새 소리입니다.
1: 진홍가슴새.
0: 아, 역시 매주 들어야 맞출 수 있는 그렇습니다. 소리였습니다.
1: 네. 자, 네. 그렇다면 1번과 네. 2번 소리를 다시 한번 차례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2: 네.
1: 1번입니다.

0: 소쩍다.
1: 네 맞아요. 소쩍다 소쩍다 그러네요.
2: 소쩍다 약간 네. 꺾이는 트로트 그렇습니다. 소리. 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저희가 문자 네. 맞추신 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선물. 예. 자 오늘도 소쩍새 이야기로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소쩍박사 새박사 윤기득 작가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2: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0: 길 가다가 이렇게 소쩍새 소리를 들으면은 정말 하루가 멋진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 정정하였습니다. 뷰티풀 데이.
1: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2: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화끼나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1: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도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2: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1: 진짜 최고다.
2: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1: 와우!
2: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1: 우후!
2: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1: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2: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1: 진짜네.

0: 꿈틀은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3: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납치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설명 청취 및 내용 이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0: 하늘 사이언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자, 오늘 새 박사는 소적새. 네. 아,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새예요.
6: 아, 근데 이제 얼굴은 올빼미과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부엉이랑도 닮았고.
5: 맹금류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6: 맞습니다. 자, 소적새에 관한 이야기 함께 했으니까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안 들을 수 없네요. 소적궁 노래가 소적궁. 나오는 한석영의.
5: 예, 한석영의
6: 낭낭 18세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5: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2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6: 여러분 20분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안녕히 계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4시 뉴스입니다. 고교 야구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오는 6일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교장과 교직원 등 80여 명은 오는 6일 오후 3시 광주 제1고에 방문해 잘못을 사과할 예정입니다. 두 학교는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진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범진보 세력의 연대와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며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며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의 움직임을 보고 오늘이 아니라 역사의 큰 물줄기를 보겠다며 민주주의 이어달리기를 하는 충실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상실감과 실망을 안겼다고 언급한 이원택 전북지사를 향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북 소외론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정청래 전 대표도 약간 동조하는 말씀을 했는데 집권 여당의 자세는 이것을 오히려 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1일 이 지사 취임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북도민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줬는데 광주 전남에 주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전북은 뭐냐 서운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음 주 전체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괴기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유튜브 채널 부산일보TV에 출연해 당권파가 책임지고 퇴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징계를 꺼내 눈을 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권파가 물러나고 보수 재건의 길로 나아가는 첫발만 떼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10%포인트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 일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 그 밖에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150mm 이상, 전남 남부 최대 80mm, 경남 서부 남해안은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7.3도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9: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8: 미국 어느 기업가의 고백인데요. 그녀는 노벨 문학상 작가 토니 모리슨의

0: they say.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자

참 좋아한답니다. 사실 토니 모리슨의 문장은 읽기가 꽤 어렵죠. 그런데 한 남자가 토니 모리슨의 책을 두 달 동안 읽고 독후감을 써서 보내줬답니다. 그녀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했죠. 나중에 보니 그 남자는 딱히 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해보자 이 마음으로 바짝 집중한 거죠. 누군가를 위해 안 하던 걸 해보려고 애쓰기, 그게 사람 마음을 흔듭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선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이게 네. 우리 아니고 Z세대. 이 Z세대 사이에서 가짜 배달 앱이라는 게 인기래요.
0: 가짜 배달이면 주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음식이 안 온다는 건데 왜 주문을 해요?
1: 자, 들어봐봐요.
0: 네.
1: 예를 들어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났어.
0: 예.
1: 아, 근데 너무 배가 고파. 뭐라도 먹어야 돼.
0: 예.
1: 근데 다이어트 중이라 먹으면 안 돼. 한밤중에 먹는 게 건강에 안 좋아.
0: 그래서요?
1: 이럴 때 가짜 배달 앱을 켜요. 자, 먹고 싶은 음식 막 담아. 장바구니에 담아. 뭐 담을래요? 뭐 매운 닭발? 담아, 담아.
0: 닭발 넣고 육회비빔밥.
1: 육회비빔밥 막 쓸어 담는 거야. 막.
0: 넣어야죠. 부대찌개 담고 막.
1: 오케이. 네. 다 담았어요.
0: 네.
1: 그다음에 결제 안 해.
0: 네?
1: 하지만 배달 기사님이 어디까지 왔나 뭐 이렇게 위치는 뜬대요.
0: 다 가짜잖아요.
1: 되게 오. 네. 실제적으로. 그런데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배달 기사님 위치 말고 먹지 않는 칼로리 그리고 쓰지 않는 음식값 요런 게 숫자로 뜬대요.
0: 아, 그러니까 먹고 싶은 충동을 그 앱에 일단 담은 건데.
1: 그죠. 담는 행위로도 충분 어떤 포만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0: 먹었으면 내가 얼마나 살이 찌는지랑 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알게 되는 거군요.
1: 그렇지, 그렇지. 너 우와. 지금 6만 1천 원 벌었어.
0: 오, 너 그리고 한 700칼로리 안 먹었어.
1: 700이 뭐야? 7만 칼로리 벌었어. 뭐 이런 거.
0: 오.
1: 이게 심리학적으로 용어가 있는데 네. 기대보상 효과라고 한대요. 사람은 실제로 물건을 손에 넣는 순간보다 구매를 기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0: 아.
1: 이 정도만 해도 도파민이 자극된답니다.
0: 아, 왜 여행도 그렇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재밌잖아요.
1: 빙고.
0: 그죠?
1: 맞아요.
0: 똑같은 거구나.
1: 짐 싸면서 행복한 것처럼.
0: 네.
1: 저는 이제 그랬잖아요. 네. 문천식 씨가 제 소비 패턴 네. 뭐 지적할 때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1000분의 1 산다. 왜? 다 장바구니에 일단 담아놓는다.
0: 아.
1: 그 담는 행위로 굉장히 그 기대 보상 효과를 얻는다니까.
0: 그런 거군요.
1: 그렇다니까.
0: 전 워낙에 강한 도파민에 자주 자극이 돼가지고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1: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가짜 배달 앱에 막 저녁에 마시고 싶은 술을 다 담아.
0: 우와.
1: 술 담아, 안주 네. 담아, 막.
0: 다 담을 수 있어요?
1: 다 담아요. 주종 막 비싼 위스키도 담아 막.
0: 네.
1: 배달을 기다리는 척하면서 사실상 참은 술병을 세워보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0: 엄청 좋죠.
1: 그죠.
0: 쓸데없는 돈 70만 원 정도 아낀 거잖아, 제가.
1: 그리고 거기 아마 간 수치도 들 거야. 네가 오늘 그렇지. 지켜낸 너의 간.
0: 네. 이런 이걸 안 먹음으로써 더 오래 살게 된 날짜들.
1: 그렇죠.
0: 한 3일 더 살 것 그렇죠. 같은데.
1: 야. 그리고 생명만 있어? 가족들에게 이쁨 받는 날짜.
0: 그러네.
1: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날짜. 이런 게 쫙 뜬다고 생각해봐요.
0: 아, 이거 오늘 좋은 토크인 게 금요일이잖아요.
1: 맞아요.
0: 예. 네. 술 약속, 저녁 약속 있는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1: 참고할 거예요.
0: 그렇죠. 전 요즘 1차에서 끝내요.
1: 오.
0: 내가 너무 대견해.
1: 안 놀아줘서 네. 그런 거 아니야?
0: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1: 아니 어제 문천식 씨가 한 달을 탁 건강관리 잘하면서 참았더니 모든 네. 수치가 정상을 쳤대요.
0: 예.
1: 다시 달리겠노라고 선포했거든요.
0: 아니, 그 얘기만 안 하면 되잖아.
1: 토마처럼.
0: 아니 누나 그 얘기는 쏙 빼고 하시라고요.
1: 이 얘기가 재밌는 건데 이 얘기를 어떻게 쏙 빼. 그 전 얘기가 빌드업인데.
0: 아.
1: 근데 어쨌든 오늘 오프닝으로 인해서 문천식 씨는 좀 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
0: 예.
1: 오늘 이걸로도 효과를 얻은 거예요. 우리.
0: 네, 저는 조금씩 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50대니까 철이들에 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형님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1: 저처럼 무슨 청취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0: 아 50은 돼야 되는구나 철들라면. 아 40은 어려워 솔직히. 네 내가 사람이니까 40은 아직 어려.
1: 이제 받아들이기로 네. 한 거예요.
0: 그렇죠.
1: 오라는 숫자를.
0: 네네.
1: 빅뱅의 네.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뱅뱅뱅.

0: 천식 씨가 네. 자기 철 들었다고 한 한마디가 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1: 왜요? 왜요?
0: 윤 장원님. 예. 아! 아, 문천식 씨 철 들었다는 소리에 밥 먹다가 코로 밥풀이 나와 버렸네.
1: 아니, 장원 형. 내가 철 들었다는데 왜 그래요?
0: 진짜 많이 놀라셨죠? 예. 5011님. 네. 천식아. 예, 예. 이제 형은 60대 중반인데. 네네. 네, 아직도 어? 철이 안 들었어.
1: 아, 그래요, 님?
0: 50에 잠깐 철이 들었다가 다시 빠졌어.
1: 아하.
0: 염색약 같은 거야. 그래요.
1: 아, 수시로 철을 챙겨

0: 되는구나.
1: 그러니까 잠깐 문천식 씨가 잠을 지금 푹 차서 컨디션이 좋아서 그래요.
0: 아, 그런 거군요. 네.
1: 다시 또 이제 돌아와요. 네. 3941님. 전시가 우린 철들면 죽어. 그냥 살자. 철드는 거 반대하는 오빠들이 되게 많으시네.
0: 개그맨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1: 맞아요. 예. 우린 철들면 못 웃긴다.
0: 예. 예.
1: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는 저는 납득이 가요.
0: 그렇죠.
1: 예. 예.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도 철든 애들이 있는데 안 웃겨.
0: 맞아. 굉장히 인생 시름이 깊어.
1: 그리고 너무 어른이야.
0: 맞아요.
1: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0: 만나면 주식 얘기하고 세금 얘기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1: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요. 네. 잠깐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아마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돌아와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네, 여러분 네. 좀만 기다리세요. 주말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0: 저는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헛소리에다가 돌아가겠습니다.
1: 네. 돌아온 것 같은데 이미. 벌써 왔어. 예. 야 오프닝 첫 곡 듣고 나서 바로 온다.
0: 오늘 기대되는 날이에요. 금요일이잖아요. 정선희 씨.
1: 예. 예. 사랑 이야기가 함께.
0: 어느 날 사랑이 이거 하는 날입니다.
1: 자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모시고 3부부터 함께 할 텐데요. 네. 근데 사실 김영선 성우님이 진짜 이 사랑극장 초반기에 멀쩡하셨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가 그 광고 나가고 노래 나가고 틈틈이 토크토크가 있단 말이에요. 문천식 씨랑 스몰 토크를 몇 년 하시더니 네. 배렸어.
0: 제 형님은 약간
1: 사람이 네. 자꾸 시종잡배 역할을 너무 잘해.
0: 오염시켜드렸습니다 제가.
1: 그죠? 좀 이제 느끼죠?
0: 예, 예.
1: 얼룩이 묻은 거. 예. 큰일 났네.
0: 원래 재밌는 역할 제가 하기를 바라면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자꾸만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니까 빵빵 터뜨려주세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0: 하이퍼스 세라하임
1: 한올 사이언스 타타타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키움증권
0: SK케미칼
1: 올품
0: IS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백조싱크
0: 브람스 안마의자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3: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세상 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7: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6: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을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7: 또!
8: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6: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아,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7: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6: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7: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9: 지라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0: 선이 이모랑 천식 삼촌이 읽어주는 건 다 재밌더라.
6: 제목, 누수 때문에 오신 손님. 부산에서 조동훈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1: 아, 안녕하세요. 선유 누나 천식이 형.
6: 예.
11: 어느 날 아래층에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죠.
12: 내 친구 중에 누수 전문가가 있어. 기술이 좋아. 그 친구라고 할 거니까 이따가 오면 문 열어드려.
11: 아버지 지금 화장실에 계신 거예요?
6: 아니요, 고명한 씨 흉내낸 겁니다. 예.

0: 얼마 후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아버지 친구분이 오셨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딱 보면 아는데 이제 저 물이 떨어지는 건
0: 예.
1: 이제 보면 배관 문제가 아니고 욕실 바닥에 이제 저 유가 문제야.
0: 육아요? 아, 육아가 뭔데요?
1: 이제 그 이게 뭐냐면 그 욕실 바닥에 있는 그 배수구 있잖아.
0: 네.
1: 배수구 그 이제 그 전체를 말하는 게 육아야.
0: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다른 건 안 봐도 되나요?
1: 이제 여기 육아 밑에 방수를 치고 이제 새 육아로 교체하면 돼요. 타일도 교체할 필요가 없지. 이제 내가 20년을 누수 전문가로 일을 해가지고 이제 가만 보면 이제 물방울 모양만 봐도 나는 이제 다 알지 이제.
0: 물방울 모양 다 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짝 갸우뚱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다음날 아저씨는 장비를 챙겨 오셨고 육아를 교체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일을 되게 요란하게 하시더라고요.
1: 으아!
0: 아 깜짝이야. 예. 낡은 육아를 제거하고 와 바닥에 시멘트를 긁어낸 후에 방수를 하고 저건 뭐지? 시멘트를 바르고 새 육아를 붙였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일을 끝낸 아저씨는 갑자기 허리를 잡고 소리를 내셨습니다.
1: 아유
0: 세상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1: 아야야야야.
0: 왜 어디 아프세요?
1: 아유 너무 쪽으로 앉아서 일을 했더니 저 종아리.
0: 아 저희 종아리 마사지기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1: 아 그래 있어 그게? 그럼 해볼까?
0: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저기 여기요.
1: 근데 이제 네 아버지가 이거 저 뭐야 저 그 예. 무릎 찜질팩 샀다고 한번 나한테 이제 그 자랑한 적이 있는데.
0: 예 있어요 있어요. 아 무릎 찜질팩도 드릴까요?
1: 그럴까?
0: 그렇게 아저씨는 누수를 교체하고 저희 집 소파에서 종아리 마사지와 무릎 찜질을 하셨어요.
1: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아우 정말 아니 저게 날이 너무 덥고 해가지고 내가 삼계탕을 좀 끓이는데 아 깜짝이야.
1: 아이고
0: 손님이 계셨네.
1: 예, 아이고 누구? 예, 저는 저 예. 20년째 누수 전문가이자 이제 저 문명환이 친구 되는 사람인데요.
0: 아
1: 여기 욕실에 누수가 따라가지고 이제 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제일 먼저 와서 말끔하게 수리를 마친 거죠.
0: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예. 아 그러면 저기 넉넉하게 가져왔는데 어떻게 삼계탕 좀 드실래요?
1: 그럴까요? 아유. 그렇지 않아도 인전 공사를 했더니 내가 좀 기운이 빠져가지고.
0: 예, 육아만 교체했을 뿐인데 아저씨는 우리 집에서 삼계탕을 또 드셨습니다.
1: 아, 이거 특가나 좋다. 야, 안전 저 거기 밤하고 말이야. 인삼하고 대추하고. 어, 그거 안 먹을 거면
0: 아, 예.
1: 내 접시에 담아라. 이거. 어.
0: 아, 야, 예, 예.
1: 어, 속이 특하니. 아, 아, 힘이 난다 이제. 아, 힘이 나. 아.
0: 그러면서 땀을 닦으시는데 이렇게 땀 닦으면서 머리카락을 싹 쓸어 넘기는데 아, 뒷머리카락이 영 부스스한 게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1: 아이고 이발을 해야 되는데
0: 아,
1: 저 이 집에
0: 예.
1: 오느라고 이발하러 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0: 그러셨구나.
1: 예.
0: 아 근데 저 요즘 미용학원 다니는데.
1: 아유.
0: 아 저기 누나가요.
1: 아 그래? 아 이거 삼계탕도 해오시고. 아유.
2: 아 저기 그거 말고요. 그 누나 아니에요.
1: 누나 누나.
2: 네, 누나예요.
1: 어 손재주가 있구나. 네. 따님이.
2: 네. 저기 그런데 미용 도구 다 있는데 좀 다듬어 드릴까요?
1: 그럴래?
0: 이 그럴래가 너무 많. 그렇게 우리 누나는 가위와 보자기를 갖고 왔고 아저씨는 육아만 교체했는데 저희 집에서 삼계탕 드시고 이발도 하셨어요.
1: 야 잘 자른다.
2: 아, 네.
1: 어, 이왕 저 깎는 거 말이야. 그 옆에 말이야. 여기 아, 귀 네. 위쪽을
2: 아, 예.
1: 좀 이렇게 살짝 좀 다듬어 주면 어떨까?
2: 아 여기요?
1: 어.
2: 아 이렇게?
1: 그렇지 그렇지. 아 잘 자른다 잘 잘라. 어. 아유 뭐 저 바로 인정 그냥 나가가지고 미용사 해도 되겠네. 어. 저 거기 아들.
0: 아 예 예.
1: 저 목대비 쪽에 머리카락 있나 봐봐. 한번 지금 따가워 지금.
0: 아. 어.

0: 예. 어,
1: 봐봐, 나 안 보여.
0: 그러네요. 여기 저기 어떻게 드라이기를 좀 털어드릴까요?
1: 그럴까? 그래. 아이고 이발하니까 아주 인물이 바로 사네.
0: 그렇게 누나는 미용사가 됐고 저는 보조가 됐고 드라이기로 머리카락까지 다 털어드렸습니다.
1: 어이 좋다. 정수리 쪽, 정수리.
0: 아 예.
1: 이제 정수리 쪽은 볼륨을 좀 살려야 돼.
0: 아 예예예. 예, 예.
1: 어이 좋다. 그래 아이고. 아이고 좋다. 그 인제 난 가발 쓰건데.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기 아버지가 작업비 드리라고 준비해놓고 가셔가지고요.
1: 옛날부터 너네 아빠가 그 문명환이가 말이야.
0: 네.
1: 그렇게 꼼꼼해서 이제 친구들이 다 좋아해. 아이고.
0: 왜 그러세요?
1: 아이고 이게 장비가 네?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 아우. 아유.
0: 아. 아유.
1: 아유 못되게. 아유 무거워.
0: 아 그러세요? 아까 혼자 들으신 것 같았는데.
1: 아이고 아이고.
0: 뭐가 더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1: 아유 아니지. 아이고 아이고. 예.
0: 그럼 제가 차까지 들어다 드릴까요?
1: 그럴까?
0: 질문도 하기 전에 그럴까가 시작돼서 차까지 실어다 드렸어요. 아저씨가 또 자신의 트럭 바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야 이거 봐라 이거. 동네 골목이 비포장이라 그런가. 야 이거 타이어에 이제 돌매가 많이 박혔네. 이 들어가면 타이어에 펑크가 날 수도 있거든.
0: 그래요?
1: 이거 빼야 되는데.
0: 그럼 제가 같이 빼드릴까요?
1: 그럴까?
0: 분명 아저씨는 유가만 교체했을 뿐이거든요. 예, 저는 아저씨랑 같이 트럭 타이어에서 잔돌을 빼고 있더라고요.
1: 아유 수고했네. 그럼 인조 나는 갑니다.
0: 그렇게 아저씨는 우리 집 유가만 교체하고 호텔급 힐링 제대로 받으시고 즐겁게 집으로 가셨습니다. 제대로 남는 장사 하신 거죠. 그래요 뭐 누구라도 즐거우면 된 거죠 뭐. 아저씨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사연의 킬포 그럴까?
2: 네 아저씨가 그럴까를 좋아하시네.
0: 야 킬링 포인트다 진짜. 아니 네. 근데 너무 착하신데?
2: 이정님님께서 네. 어머나 세상에 뭔 일이래요 그래. 일하러 오신 거야 놀러 오신 거야 그래. 아우 천식님 왜 이렇게 웃겨 그래. 크크크.
0: 근데 좀 약간 귀여우신 게 네. 어리광 부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딴 집에서는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2: 그죠.
0: 그러니까 경계를 확실히 이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2: 평소에 좀 심심하고 외로우셨던 건 아닐까 싶어요. 그죠?
0: 친구 집이니까 네. 뭔가 좀 더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 나 너희 아빠랑 너무 친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에이. 방수영님 아 진짜 크크크크 천식 씨 아 나 진짜 안마의자 소리 지독하게 잘한다 진짜 크크크 10만원 더 줘라 방송국 놈들아 예. 하셨어요.
2: 마음은 받겠습니다 방수영님.
0: 어차피 안 줄 거 한 예. 천 더 주세요.
2: 그렇습니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무브.
0: 네. 건조. 어. 건조.
2: 건조랑 무브.
0: 아 너무 싫어. 건조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6257님 네, 네. 피스 박는데 너무 웃겨서 구멍을 못 찾겠네. 너무 웃겨요 하시면서 네. 지금 막 이렇게 떨어지고
2: 사업 사진 보내주셨네요 진짜로. 네.
0: 다 떨어졌어 어떡해.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죠. 아 네. 사연을 워낙 또 재밌게 써 주셨고 또 문천식 씨가 그럴까? 네. 너무 맛있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안마의자도 오랜만에 컴백했어요. 지난번에 안마의자 그죠. 저희가 쇼츠로 인별그램 한번 올렸던 적 있죠.
2: 오래되죠 벌써. 네,
0: 맞아
2: 네.
0: 오래전에.
2: 0619님이 아 웃겨 천식이 형 철 안 드셨네 하시면서.
0: 어림도 없어요. 네. 무슨 철을 들어. 네.
2: 집에서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저희 중2 아들이 아빠 언제 철 들라 그래요.
0: 어머 너 지금 학비 누가 되는 줄 알아? 아빠가 안마의자 소리 내가 되는 거야.
2: 참.
0: 너 지금 주하나. 너 아빠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돼.
2: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가 더 어떻게 돈 버는지. 네.
0: 아빠 철 들면 수입 끊긴다는 걸 그렇죠. 계속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세요.
2: 큰일 납니다.
0: 네. 네. 5048님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문장 하나 남겨주셨네요.
2: 뭐라고요?
0: 둘이 잘 논다.
2: 아하.
0: 그래 나도 같이 놀고 있었지 진짜. 네. 아 깜빡했네.
2: 제가 정선 선배 옛날에 잘 나가고 싸우 나올 때 그렇게 혼나가면서도 열심히 이렇게 옆에 있었던 이유가
0: 그렇죠.
2: 대단한 잘 선배입니다.
0: 내가 잘 혼냈어.
2: 네, 대단한 선배. 재주가 많고 웃겨. 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0: 그때 클럽에서 내가 안 빼왔으면 클럽 보냈어요. 광고 듣고.

0: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7: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6: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7: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6: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7: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6: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하는 이야기.
1: 아, 내가 이제 이거 고쳐줄게.
2: 감사합니다 아저씨. 예.
1: 아이고 나 죽게. 아이고 머리. 아이고 너무 아프다.
2: 아 소파에 누우세요.
1: 아이고 그럴까? 아우 이제 조화리도 아프네. 아이고 마사지기 좀 줘.
2: 아 예 여기 있어.
1: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유 기운 빠져.
2: 아 삼계탕 좀 드실래요?
1: 삼계탕 있어 그럴까?
2: 육아 교체하시고 네. 할 거 다 하고 가셨어요. 호텔 풀 패키지로 관리 받으셨죠.
3: 수리비가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그죠?
2: 아버지 친구 어드밴티지지 뭐.
3: 그렇죠. 아, 많이 누르셨어요 아버님께서.
2: 그러니까 네. 최근에 저희 누수 관련해서는 뭐 이슈가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실리콘으로 작업 쳐야 될 때가 조금
3: 맞아요.
2: 끼더라고요.
3: 실리콘도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그렇죠?
2: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세면대 밑둥 있잖아요. 거기 실리콘으로 한번 쫙 둘렀는데 문천식 씨는 좀 잘 고치잖아요. 뚝딱뚝딱 문천식
3: 하는 편인데도 10년이 넘어가니까요. 조금씩 망가지더라고 집이.
2: 그러니까 아니 제가 네. 선풍기를 새로 어머니 때문에 조금 고급 선풍기를 구매해드렸는데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고장이 났어요.
3: 아이고
2: 이걸 어떻게 버리진 못해 지금.
3: 아, 버리면 안 되죠.
2: 근데 AS 센터가 좀 멀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애물단지로 계속 안 돌아가는 선풍기가 한 대 있어요.
3: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죠?
2: 그래서 오늘 이런 애매한 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버리기는 애매한 고장.
3: 예를 들면 선풍기가 되긴 되는데 뭐 강풍이 안 된다든지.
2: 그렇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람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실지 알아서 그래요.
3: 그리고 사람
2: 배우지 안 돼요.
3: 사람은 안 고쳐져요. 그리고 TV 중 화면이 절반이 나갔어요. 그래서 키스하는데 혼자 하는 것처럼 보여.
2: 그 왜 또 장면을 그렇게 네. 유독
3: 네, 그런 장면 있을 수 있죠. 반이 나갔어 모니터가.
2: 하나는 밤이고 하나는 낮이야. 네. 깜깜해 하나는.
3: 그렇죠.
2: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애 키우는 집은 액정 나간 지 꽤 있어요.
3: 맞아요.
2: 뭐 애기들이 이제 뭐 발로 차거나 던지고 뭐 이럴 때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알람 시계. 이게 소리는 우렁차고 명료해. 근데 시간이 틀려.
3: 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울어. 알람 시계가.
2: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시간을 바꿔.
3: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2: 애매하게 고장이 나서 어찌저찌 쓰고 있는 버리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로 해요.
3: 맞습니다. 사람 안 됩니다. 샵 네.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하, 재밌기는 사람이 재밌는데. 네. 사람 할까?
3: 아니야. 사람. 그럼 사람이 너무 많이 와요.

0: 늘려야겠지 그러면. 네. 자 문자 소개되시면 편의점 상품권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C3 홈케어 세트 얹을게요.
1: 네, 문자 주신 동안 노래 들을까요?
0: 나훈아 씨의 노래입니다. 고장난 벽시계.

0: 자, 버리기는 애매한 고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네. 0680님. 컴퓨터 의자가 오래돼가지고 앉아있으면 조금씩 내려갑니다. 화상회의 중에도 점점 낮아져서 화면에서 얼굴이 사라진 적도 있어요. 팀장은 카메라 꺼진 줄 알았고 저는 회의보다 의자부터 바꾸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
1: 김대리! 김대리 어디 갔어?
2: 야, 여기 있습니다.
1: 어?
2: 야, 잠깐.
1: 어디 있어? 김대리 나... 거기 왜 있어?
0: 아니, 의자가 자꾸 내려갑니다.
1: 잤어?
0: 아니야, 의자가 내려가요.
3: 예. 근데 화상회의 때 진짜 이렇게 낮아지면 진짜 웃기겠다.
0: 맞아요. 방송 사고 영상 중에도 어떤 아나운서분이 의자가 계속 꺼지는 게 있어가지고.
3: 맞아, 맞아. 그거 네. 아침 방송이었어요.
0: 맞아요.
3: 진짜 계속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아, 너무 웃긴다. 1216님. 네.
4: 체중계가 올라갈 때마다 달라요. 어쩔 때는 57kg. 네? 때로는 61. 때로는 53.
5: 우리 집 여자들은 제일 작은 숫자를 자기 몸무게라고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4: 라고 아하. 남자분이 제보해 주셨네요. 아, 53이에요. 평균을 내야죠. 57, 61이면 때로 53이 정답이에요.
0: 그래요? 53이에요?
4: 네, 53이에요.
0: 근데 50 안 맞죠?
4: 그거는 네? 40짜리를 입어서 그래요. 작아. 작은 거 입었어.
0: 네, 알겠습니다. 네. 네.
4: 그 체중계가 수평이 안 맞으면 그렇게 지멋대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4: 체중계도 수평을 좀 보세요. 집에서도 가장 수평이 잘 맞는 데다가 놔야지 조금 삐뚤삐뚤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집이.
0: 근데 체중계가 체중 못 재면 버려야 돼요, 솔직히. 그죠?
4: 그럼요. 네. 몸을 버릴 순 없잖아요. 네. 체중계를 버리는 게 옳아요. 그럼요.
0: 안 웃긴 개그맨, 저는 버리지 마요, 누나.
4: 아니 웃겨. 아까 안마의자 봤잖아.
0: 네, 나는 버리지 마.
4: 안마의자를 6개월은 걷드니까.
0: 알겠습니다.
4: 가요, 가.
0: 네, 노래 못하는 가수도

0: 좀 더 연습하면 돼요.
1: 그럼요. 네. 저 6개월 기다려줘야 돼. 맞아요. 1742님. 드라이기요.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갔는지. 네. 타는 냄새가 나더니 냉풍이 안 되네. 아, 버리긴 아까고 선풍기 틀어놓고 사용 중이에요. 아, 이게 아. 드라이기 진짜 머리 타는 냄새 나는 거 되게 무섭지 않아요?
0: 그렇죠. 무섭죠.
1: 머리카락이 진짜 빨려 들어갔나? 그럴 수도 있잖아.
0: 이게 공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나오는 부분이 막히는 경우가 그쵸?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1: 그거 송풍 뭐 이렇게 잘 되는지 봐야지. 단백질 타는 냄새 계속 나면 찝찝해요.
0: 그렇죠. 위험합니다. 그거
1: 그래,
0: 진짜.
1: 그래 맞아. 진짜 위험해요. 525님.
0: 우리 집 피아노 건반 솔. 도레미 파솔. 아. 솔이 고장났어요.
1: 네네.
0: 고쳐야 되는데 피아노 줄을 갈아야 된다고 해서 아, 예. 그냥 솔 없이 딸아이가 치고 있습니다.
1: 아, 안 되는데?
0: 그래서 그런지 늘 음감이 엉망이에요.
1: 아, 그러니까.
0: 학예 때도 실제로 노래를 혼자만 이상하게 부르더라고요.
1: 아, 어떡해.
0: 안 돼.
1: 안 돼, 안 돼. 빨리 고쳐야 돼요. 안 돼. 저처럼 돼요. 제발. 우리 집도 피아노가 고장났었나? 안 돼, 안 돼. 이게 어렸을 때 빨리 잡아야 돼요. 나 우리 오빠 때문에 망하거든. 우리 오빠가 음치 박치거든.
0: 아, 따라 불렀구나.
1: 응, 오빠가 그 학교 중에 땡땡땡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네 학교 교가 이런 걸 날 가르쳐주단 말이야.
0: 아, 배울 사람한테 배웠어야 되는데.
1: 지는 회사 생활하면서 노래방을 그렇게 가가지고 멀쩡히 잘 불러.
0: 좋아졌어요?
1: 어. 정세진 가만 안 둘 거야.
0: 아하.
1: 나를 망쳐놓고. 그리고 이거 빨리 고쳐주세요. 네. 제발.
0: 박재민님.
1: 집에 있는 러닝머신이요.
0: 네네.
1: 스톱이 안 멈춰져요. 스톱 눌러도 안 멈춰요.
0: 아.
1: 그래서 코드를 잡아 빼야 됩니다.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운동 안 할 때 옷걸이로 이불 널 땐 요긴하게 쓰입니다. 아, 이불 잘 널리죠.
0: 그렇죠.
1: 러닝머신만큼 이불을 널널하게 잘 널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0: 맞아요. 재민이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
1: 맞아. 네. 자전거도 깨운하게 안 널려. 러닝머신이 아주 넉넉하게 담요까지 잘 널 수 있어요.
0: 정답이에요. 네.
1: 아, 이게 코드를 잡아 빼야 되는구나. 그럼 2인 1조가 돼야 돼.
0: 에이.
1: 러닝머신 뛰다가 여보!
2: 왜?
1: 빼 지금 빼.
2: 패스.
1: 아, 고마워. 이렇게 돼야 돼.
0: 그러네. 혼자 있을 땐 쓰면 안 되겠네요. 예.
1: 5208님.
0: 뻐꾸기식이에요. 총각 때부터 쓰던 건데 지금 제 나이가 56세입니다. 뻐꾸기도 울지도 않고 부리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오랜 친구 같아서 버리지도 못하고 걸어놓기만 하고 있어요. 진짜 옛날 이 뻐꾸 해줬는데.
1: 뻐꾸 이렇게 안 하고
0: 들어가는구나. 아, 어떡해.
1: 뻐꾸 울지도 않, 소리도 안 난대. 그럼 이렇게
0: 들어가는구나. 아이고.
1: 나 이게 더 신경 쓰여서 시간 약속 잘 지키겠다. 네. 근데 애착템이 있어요.
0: 정들면 못 버려요. 네,
1: 그 어떤 물건에 깃든 서사가 있으면 버리기 힘들어요.
0: 네.
1: 윤이니님. 로봇 청소기요. 저희가 오래전 산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아우, 옛날 거라 그런지 물건이 쌓인 곳은 부딪히고 막 헤매고 박치기하고 난리야.
0: 아.
1: 요즘 거는 알아서 자기가 탁탁 피해다니고 청소하다던데. 아, 이거는 내가 그냥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죄다 옮겨줘야 돼.
0: 아하. 옛날 건가 보다. 그죠?
1: 요새 그 쇼츠 영상 보면은 네. 오래된 로봇 청소기 계속 벽에다 박치기만 하고 있는 거 있어.
0: 그러니까요. 1세대 옛날 거.
1: 그치. 요즘은 네. 그냥 싹 센서가 있어가지고.
0: 요즘은 문지방도 건너가요.
1: 그러니까. 네. 노끈이.
0: 네.
1: 근데 이제는 좀 더 뭐 한 6, 7세대로 가면은 사람 모양을 하고 청소를 해주겠지?
0: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봇가 거의 개발이 됐잖아요. 지금.
1: 그렇죠. 이미 나왔는데 요거를 네. 이제 상용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0: 아직 많이들 안 사서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6313님.
0: 예, 발 마사지기가 있습니다.
1: 네.
0: 다리 두 짝을 이렇게 집어넣고 종아리까지 이렇게 주물러주는 그런 건데.
1: 그건 알아요.
0: 예, 예. 이게 한쪽만 돼요.
1: 예?
0: 한쪽만 된다고. 그래서 한쪽 끝나면 다른 발 넣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 돼요. 아,
1: 이거 저도 있는데 저도 안 썼거든요 요새. 그 선이 하나가 이제 접촉이 안 되나 보다.
0: 그런가 보다.
1: 네, 그러면 또 안 돼.
0: 양쪽이 다 돼야 되는데.
1: 그냥 장화 한쪽만 남겨놓고 더 번갈아서 씻는 그런 느낌이겠다.
0: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오래돼가지고 AS도 잘 안 돼, 그죠?
1: 안 돼요. AS 네. 진짜 힘들어요.
0: 아이고.
1: 근데 20분씩이거든 이게 한 번 타임에.
0: 네네.
1: 그러니까 20분 돌리면 또 20분.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사지가 40분 걸리는 거야.
0: 하다 잠들면 그 다음 날 한쪽만 부어가지고 큰일 났다, 그죠?
1: 아. 여보, 나 오른쪽 신발이 안 들어가.
0: 왜 이렇게 쩔뚝이야 그래?
1: 안 되겠어. 오른쪽 오늘은 오른쪽만 해야지.
0: 아이고 아이고 저런.
1: 자, 이승기 씨의 노래 듣고 갈까요?
0: 네.
1: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0: 네, 버리기는 애매한 고지장 보고 있는데요. 4892님, 저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집 TV가 어제부터 반쪽만 보여요.
1: 아, 드디어.
0: 아직 키스 장면 반반은 아니지만 커플 매칭 프로그램 있잖아요.
1: 네네.
0: 그때 상대가 누군지 목소리만 들었어요.
1: 아, 대박이야.
0: 그리고 소지섭 씨 얼굴 겨우 봤네.
1: 아, 김 부장님 얼굴이 안 보여. 김 부장님 죄송한데 왼쪽으로 좀 옮겨서 서주시면 안 될까요?
2: 그러게요.
1: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 화면으로는 이제 왼쪽이 새까매요.
2: 반이 나갔어요 지금.
1: 어머 아. 어떻게 김 부장님이 지금 오른편에 서 계시는데 안경테만 살짝 보여.
2: 저 잘생긴 소지섭 씨 얼굴이 안 보이네.
1: 아 이게 대박이야. 아 커플 매칭 프로그램 짝이 안 보이겠구나.
2: 그죠. 아, 결말에 누구랑 짝 되는지 보려고 보는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1: 잠깐만 있어봐. 여보 조용히 해봐. 지금 목소리가
2: 왜왜
1: 아,
2: 왜?
1: 아 목소리 세 번째 남자인 것 같은데.
2: 왜 아니, 여자 많이 서 있어?
1: 매기남인가? 아니 아니야. 어. 같이 서 있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매기남이랑 된 것 같아.
2: 아 TV가 반이 나갔구나. 아,
1: 목소리가 깜깜해서 안 보이네.
2: 아니 라디오랑 뭐가 다르냐면 얼굴이 안 보이네 지금.
1: 반 TV 반 라디오.
2: 아이고.
1: 반 TV 반. 네. 황영진님 DSLR 카메라 줌이 고장났어요.
2: 네네.
1: 그래서 저는 와이프 찍어줄 때마다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2: 아...
1: 여보 지금 지금 뛰어 뛰어 가가가 와와와와 가가가가.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줄 때 많아요.
2: 아이고 살 때 비싸지고 사실 텐데.
1: 제대로 찍는 분이시구나 두 분 다. 그쵸.
2: 초점을 뛰어가서 맞춘 다음에 뒤로 물러나서 찍어야 되니까.
1: 그쵸. 줌이 고장나면 뛰어야지 뭐.
2: 그쵸. 아유.
1: 아 대박이다 진짜.
2: 8569님. 재작년에 보험에서 사은품으로 선풍기를 받았습니다.
1: 아 예.
2: 그런데 1단 2단 3단 모두 강풍이에요. 너무 세서 사람한테는 못 쓰겠습니다. 안방 화장실 건조용으로 사용해요.
1: 아. 여보 나 화장

0: 화장실 했는데 선풍기 좀 틀어주면 안 돼?
1: 어 약하게 틀어볼까?
0: 아 약하게 미풍으로 해봐. 여보세요.
1: 아 연결해볼까요? 네.
0: 선풍기 통신원.
2: 네 안녕 여보세요.
1: 네 연결됐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순천에 있는 선풍기 통신원 백희선입니다. 네. 제가 사은품으로 선풍기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강풍만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미풍을 눌러도 강풍이 나와서 사람에게는 못 쓰고 샤워하고 화장실 말릴 때 잘 쓰고 있어요. 버리자니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선풍기 통신원이었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백지선님. 네, 안녕하세요.
1: 네,
2: 와, 영광입니다.
1: 아유, 아유, 말씀을요.
3: 저희가 영광이죠.
2: 네, 네 감사합니다.
3: 아, 너무 웃었어요. 아이고. 3단까지 다.
1: 아니, 처음 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 받을 때부터 그랬어요?
2: 네,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네. 이게 강풍만, 1단, 2단, 3단이 다 강풍만 나오더라고요.
1: 아니, 하필 불량이 왔네요, 그죠?
3: 아, 네. 대박이다, 진짜. 아,
1: 어떻게.
2: 남편님 버리라고 그러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1: 그쵸? 맞아, 아까워.
3: 네. 일단 바람이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니까.
2: 네, 너무 세서.
3: 그리고
2: 네,
3: 있잖아요.
2: 이렇게, 네.
3: 아니야, 말씀하세요.
2: 아, 네, 너무 세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바람이 오면 눈이 시릴 정도로.
3: 눈 안약 넣어야지.
1: 와.
3: 아, 너무 웃긴다. 아니, 저희 집은 그 세탁 네. 돌리고, 저희 건조기를 네.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셔서 건조기 대신 세탁 후에 말리거든요. 예, 예. 거기 선풍기를 꼭 틀어놓으시더라고 엄마가. 어. 약간 그럴 때도 쓰면 좋지 않아요?
2: 네, 저도 뭐 그래서 수거하는 건조기 돌리고 겉옷 같은 거 돌릴 수 없는 옷 있잖아요. 장마 때. 네,
3: 맞아, 맞아.
2: 그때 이제 선풍기 그거 틀어놓으면.
1: 그렇지.
2: 어, 네. 좋아요.
3: 잘 말라요?
2: 어 일반 다른 선풍기보단 빠른 속도가 좀 빨라요.
3: 어 일은 하네 애가.
1: 그래도.
2: 네, 네. 그래서 못 버려요.
1: 진짜 버리기 뭐하네 그죠?
2: 네네네 맞아요.
3: 어, 어떻게든 써 어떻게든 쓰면 돼요.
1: 지선 씨 전국 맞아요. 방송 연결되셨는데 혹시 소중한 분들에게 이것 또 이벤트인데 네. 한 말씀 하실까요?
2: 어 이런 영광이 저한테 올 줄 몰랐는데 저를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 네 저 방송 탔어요.
1: 방송 탔어요.
3: 귀여우셔라. 네. 남편한테도 한 말씀 하세요.
2: 남편 어 저희 남편 일이 좀 많이 힘든 일이거든요. 바다에서 하는 일이어가지고
1: 바다에서요.
2: 네 그래서 건강 잘 지키고 돈 열심히 버느냐고 고생합니다.
3: 눈물이 지금
1: 울컥하셨다. 울컥하셨어.
2: 네.
1: 평소에 쌓아뒀던 진심이 훅 튀어나왔네요. 아이고. 네.
3: 자 오늘 또 이렇게 전화 네. 연결됐으니 세상 사는 네. 퀴즈 할까요?
2: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잘 때 더위를 많이 타는데요. 선풍기가 없을 땐 어떻게 할까요? 1번 얼린 수건을 대고 잔다. 2번 바닥에 누워 잔다. 3번 참는다.
1: 얼린 수건 바닥에 누워 잔다. 3번 참는다인데요. 샵 8001번으로 네.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2: 네,
3: 준비한
2: 감사합니다.
3: 예,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3: 네. 행복하세요.
2: 행복하세요.
3: 네.
2: 네.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6: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8: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1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4: 네, 선풍기 통신원이 선풍기 없을 때 더위를 이기는 방법 정답은요?
5: 2번 바닥에 누워 잔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 예,
5: 시원해요.
4: 그렇죠. 예.
5: 자, 7550님, 8898님, 이오키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4: 문자 조금 더 볼게요. 버리기 애매한 고장. 4932님, 결혼 12년 차 때 3년 된 중고차를 샀어요. 우리 부부 첫 차였는데 22만 큐를 타다 보니까 와. 갑자기 어느 순간 라디오가 안 나와요.
5: 응?
4: 근데 조수석 쪽 문을 주먹으로 빵 치면 오디오 소리가 또 잘 나요. 그래서 보조석에 탄 사람이 그쪽 문을 치면서 다녀요.
3: 하죠.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5: 옆차에서 신고하겠다. 저기요, 분노 조절 장애가 옆차 라인에 있어 불안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왜 이렇게 때리면 잘 나오지?
4: 접촉 불량일 거야 대부분.
5: 아, 그래서 그런가? 예. TV도 그랬잖아.
4: 그렇죠.
5: 그래서 우리가 못된 버릇이 있는 게 여러분 안 되면 일단 때려봐요. 예. 아, 접촉 불량이라서 말 그쵸. 된다 진짜. 예. 아, 너무 웃긴다. 그럼 우리 한 대씩 맞으면서 라디오 하는 거야 지금?
4: 그렇죠, 계속.
5: 어쩐지 나 오른쪽 볼이 좀 우신거린다 했어. 7903님 핸드폰 충전기가 이상하게 고장났어요.
4: 네네.
5: 이 접촉하는 게 문제가 있는지 각도를 어떻게 하면 충전이 되고 잘못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충전되는 걸로 거의 금고 따는 것처럼 쫙 돌리고 맞춰놓고 그대로 둬야 돼요. 하, 그래도 이게 고속 충전이라 안 버리고 있습니다.
4: 아...
5: 저도 약간 그거 뭔 느낌인 줄 알아요. 이게 저도 하나가 있는데
4: 맞아요.
5: 이게 헐거우면 네. 안 돼요.
4: 그쵸.
5: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밑에다가 뭘 쟁여놓고 있어야 돼.
4: 네.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5: 그렇구나 우리 다.
4: 5332님. 아, 저희 집 텔레비전 틀면 소리가 안 나와요.
5: 네?
4: 끄고서 한참 있다가 틀면 소리가 나는데 그냥 키면 소리가 안 나요. 사람 미칩니다. 그것도 바로 틀면 안 되고 10분 있다가 다시 키면 소리가 나오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5: 출입으로는 못 보시겠다.
4: 못 보겠다. 아유.
5: 자,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6: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네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1: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1: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0: 쌓이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1: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5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8,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5.76% 급등한 8,088.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고 개인도 장중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2조 5천억 원을 더 팔아치운 반면 기관이 3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0.19% 오른 868.41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여러 번 올릴 거라는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30.2원 내린 1,525.6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보고서를 보면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면서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조사가 차별적이고 표적화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우선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액의 범위 안에서 1인당 1,000만 원 한도의 생계비 이용자도 연 1.5%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또 저소득 재직 노동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즉시 항고 기간인 14일 안에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 일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 그 밖에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50mm 이상, 전남 남부 최대 80mm, 경남 서부 남해안은 최대 60mm, 또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2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미국 시애틀 영재학교 교사 김소연입니다. 저의 몰입학습법은 아이들의 생활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아이들 역시 자기 일처럼 느껴질 때 몰입 스위치가 딸깍 켜졌고 현실에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일에 참여하는 순간 깊은 몰입을 경험했어요.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순간은 아이가 사는 현재에 있습니다. 공부가 자기 삶과 이어질 때 몰입은 물론이고 살아갈 힘까지 배우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이어집니다.
1: 2235님이 아니 지난주에 운전하면서 사랑극장 들었는데요.
0: 네네.
1: 딱 중요한 순간에 터널로 들어가는 바람에 잘 안 들려가지고 엄청 짜증났어요.
0: 아
1: 진짜 사랑극장 시간엔 터널 금지. 크크크. 오늘도 초집중해서 듣겠습니다.
0: 네.
1: 하셨어요. 아 터널 얘기가 많아요.
0: 그럴 때는 조수석을 때려보세요.
1: 아야.
0: 나도 농담이고요. MBC 미니 앱을 까시면 됩니다. MBC 미니 앱을 까시면 인터넷이 연결된 전 세계 어디서든 사랑극장을 들을 수 있어요.
1: 문찬식 씨, 네네. 조수석을 왜 치라는 건데 터널 통과해가지고 못 들었는데 조수석을 왜 쳐요?
0: 아니 아까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농담한 겁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다시 듣게 하면 왜 쳐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0: 네 오늘도.
1: 아 근데 사실 주차장에서 잘 못 올라가고 있다랑 터널이 제일 많았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미니 앱을 까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하는데요. 아, 현재 이 두 분이 탑성우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럼요. 네. 우리랑 함께하는 성우가 탑성우예요.
0: 예.
1: 우리랑 관계 없는 사람은 그냥 아저씨 아줌마예요.
0: 저기 정선 씨.
1: PD도 나랑 같이 일할 때 PD야.
0: 그렇죠.
1: 예. 지나고 나면 그냥 옆집 아저씨예요.
0: 자 오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이 들고요. 긴 문자 포트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두드림 SNC
0: 주식회사 본 컴퍼니
1: 전국 시도자치 경찰위원장 협의회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환인제야
0: 국민연료 써연료
1: 데이팩
0: 웰템
1: 한국주택금융공사
0: 음식물 처리기 휴렉
1: 빅토스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부너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3: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이끌어주실 아름다운 두 분,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아, 젊은 시절 얘기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1090님, 내가 30대 초반에 아는 형이 네가 결혼해주면 집을 한 채 준다고 하면서 소개해준 여자가 있었지. 오. 그래서 만났는데 집을 준다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 등가리 승가리 아주 그냥 아유 감당을 못하고 씁니다. 아니야 여보. 예. 아, 그럼 선생님 집을 받으신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0: 받으셨지. 받으셨지.
1: 받으신 것 같은데?
0: 받으셨지. 에. 일단
1: 네, 축하드립니다.
0: 아니요, 예. 집을 준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야, 오늘 이제 참 옥석이 가려지네 이렇게. 네. 예, 이유가 있네요.
1: 보통 집을 사는데 20년 정도 걸리니까 네네. 그 시간 한 방에 얻어내셨잖아요.
0: 예. 아프지만 마세요.
1: 예.
0: 잘 견디시고 건강관리 잘하시면 괜찮습니다.
1: 힘내십시오. 예. 예.
0: 자, 오늘 사랑사연 결말 예측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는 이따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 누가 보내주신 사연일까요?
1: 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안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0: 아, 이게 참 전략을 또 바꾸시네. 우리가 자꾸 제목으로 네, 추측을 하니까.
1: 그러게요. 아, 여주 이름 남유정이라는 유정 씨 성함으로 가명 소개하겠습니다. 네.
0: 1998년 가을, 유정 씨는 은행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주로 예금 업무를 담당했는데 시골이라 오시는 고객들의 대부분이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그런가 유정 씨를 많이들 예쁘게 보셨습니다.
3: 아이고 참 참하게 생겼다.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를 꼭 닮았어. 잘생겼단 얘기지.
4: 네. 어르신 닮았으면 진짜 잘생겼겠네요. 자, 여기 통장 받으시고요.
3: 아, 그럼 어떻게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가 대대로 쌀 농사를 짓는데 네. 요 앞에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우리 땅이야. 이 통장에는 돈이 별로 없지만 땅이 많단 얘기지.
5: 아 진짜 제 여자친구 뭐 수다를 그렇게 떨고 있어요. 어떤 나와.
3: 뭐가?
5: 나도 빨리 저금하고 들어가 봐야 돼요.
4: 어르신 뒤에 손님이 좀 밀려서요. 다음에 또 뵐게요.
3: 아이고.
6: 29번 손님.
0: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 네, 행복을 드리는 지라시 은행 남유정입니다.
7: 저기요.
6: 네, 말씀하세요 고객님.
7: 저 김용선인데요.
6: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7: 저 좀 한번 만나셔야겠는데요.
6: 네?
0: 만나줄 수 있느냐? 만나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닌 만나셔야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6: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모르겠는데요.
7: 아, 저하고 만나셔야 된다고요.
6: 아, 저기요. 저 그런 전화만 하루 수십 통씩 받아요. 지금 어디서 수작이세요?
7: 아니 그게 아니고.
6: 저희 은행에 한 번도 온 적 없으시죠? 여기는 시골이라 제가 손님 한 분 한 분 다 아는데요. 김영선이라는 이름은 듣도 보도 못했고요. 이렇게 함부로 전화하시는 것도 불쾌합니다.
7: 그게 아니고요.
6: 끊겠습니다. 어디서 장난질이야.
0: 그런데요. 그 전화는 점심시간에 또 걸려왔습니다.
7: 김영선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6: 이게 어디서?
0: 그렇게 몇 번을 전화가 왔고 그때마다 전화를 끊었던 유정 씨. 그런데
8: 아 유정 씨 자리에 전화 고장 났어?
6: 아니요. 언니 왜요?
8: 아니 자기가 소개팅 시켜달래서 우리 시동생 친구한테 자기 자리번호 알려줬는데 수학이만 들었다면 뚝뚝 끊어먹는데 김영선이라고 전화 안 왔어?
6: 어머 그 남자 언니가 소개하는 거였어요? 아 언니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지.
8: 아니 자기 자리에 메모 남겼잖아. 봐봐. 여기 있네. 소개팅을

0: 해줘도 난리야.
1: 못 봤어요. 죄송해요 언니.
0: 아무튼 만나봐. 괜찮은 사람이야.
1: 언니 근데 언니 목소리가 너무 도둑놈 같아요.
0: 아이고 목소리로 사람을 어떻게 알아.
2: 그래서 일단 나가기는 했는데요. 유정 씨는 그날 알았습니다. 목소리로도 사람을 알 수 있다. 유정 씨가 상상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1: 목도 짧은데 웬 검정 목폴라? 다리도 짧은데 배바지를 입었네. 아니 머리는 깍두기 머리라고. 어머 이마에 저 주름 세 줄은 뭐지?
3: 자 일단 제 명함 받으시고요.
1: 뭐야 영업해?
3: 저희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형제관계는요? 양치는 뭐 다 살아계시고요?
1: 뭐지? 이 판에 박힌 질문은?
2: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유정 씨 마음속에선 이 두 글자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1: 거절, 거절, 거절, 거절, 반드시 거절.
3: 저 식사 다 하셨으면 차 마시러 가실래요?
1: 저는 집에 일찍 가봐야 돼서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3: 유정 씨!
2: 그리고 유정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 아무래도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래요.
2: 그러자 그의 단호하고도 당당한 반응.
4: 저는요 한번 보고 거절당할 그런 하찮은 사람은 아니라고요. 앞으로 최소한 세 번 더 저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1: 네?
2: 너무도 당당한 태도에 유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답니다.
1: 네.
2: 그날 이후 유정 씨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김영선이라는 남자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라. 그래서 옷도 대충 입고 화장도 대충 하고 말도 거리낌 없이 막 해댔죠.
1: 어떻게 소주 한 병 진하게 까실까요?
2: 유정 씨는 소주를 냅다 퍼마시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쭉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 진짜 제가 그래가지고요. 나 진짜 우리 팀장 너무너무 싫거든요. 근데 은행을 그만둘 순 없잖아요. 전 진짜 제 동생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누나가 되고 싶었거든요.
5: 은행 안 다녀도 자랑스러워 할 것 같은데요.
1: 내가 그 얘기 안 했구나. 제 동생이요 지적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난 정말 더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내 동생 귀 안 죽이고 싶어서.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못 갔어요.
5: 아유 참나. 그래요 울어요. 울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1: 진짜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돼요?
2: 유정 씨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 우리 오늘 세 번째 만남인 거 아시죠?
5: 예.
1: 이제 그만 만나죠.
5: 예?
1: 영선 씨 내 타입 아니에요.
2: 혹시 너무 매달리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그는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5: 그러시죠 뭐. 저도 저 같은 남자를 못 알아보는 여자를 계속 만나고 싶진 않습니다.
1: 네? 네.
5: 저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우시겠죠?
1: 네. 네.
5: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1: 어머? 뭐야? 뭔데 저렇게 쿨해?
2: 분명 유정 씨가 거절한 건데 유정 씨는 꼭 차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들어오는 족족 소개팅을 했고 대기업 경찰관, 공무원, 은행원 등등 직업도 다양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유정 씨 마음에 꼭 드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너무 죄송해요. 늦어서. 입출금 계산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6: 괜찮습니다. 미리 식당으로 연락도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메인 요리는 주방 마감을 빨리 한다 그래서 제가 대충 그냥 몇 가지 시켰어요.

0: 네. 아, 고맙습니다.
1: 예. 혹시 사천 탕수육 시켰는데 매운 거 잘 드시나요?
0: 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1: 아, 제 우려가 맞았네요. 그래서 그냥 탕수육도 시켰습니다.
0: 어머.
1: 예, 그 매운 탕수육은 포장해서 제가 가져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2: 이렇게 잘 생겼는데 자상하기까지 한 남자가 있다니. 유정 씨는 첫 만남에서부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 저는 차를 가져와서 못 마시긴 하는데요. 술 한 잔 하실래요?
0: 아니에요.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1: 아, 예. 아, 은행에서 아주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0: 아니 그냥 어르신들이 좀 예뻐해 주세요.
1: 저는요, 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명함.
0: 네. 얘기 들었어요. 지라시 물산. 거기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던데.
1: 아니에요. 운이 좋았죠 뭐. 잠깐만요.
2: 그는 벌떡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돌아온 그의 손엔 커다란 곰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1: 이게 통창 너머로 보니까 인형 가게 문 닫는 게 보여서요. 사실 아까 기다릴 때부터 오늘 인연이 될 분 같으면 사드리고 싶다 생각했어요.
0: 어머.
1: 이거 제 차에 싣고 가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들고 가나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0: 어머.
2: 그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1: 이 근처 같은데.
0: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돌아가시네요.
1: 아니에요. 어차피 회사에 잠깐 들러야 돼서요.
0: 이 시간에요?
1: 네, 처리 못하고 온 일이 있어서. 근데 집이 어디예요?
0: 네, 저기 빨간 벽들 집 2층이에요.
1: 그 앞이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0: 주인집에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나 봐요. 주인집에 불 들어오면 괜찮아요.
1: 걱정이네요. 대문 안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이 차 헤드라이트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
2: 유정 씨는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천식 씨는 어느새 차에서 내려 유정 씨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죠.
1: 잘 자요. 오늘 내가 주인공이네.
3: 112, 112.
1: 왜 112예요?
3: 112.
1: 아니.
3: 위험해. 이 남자 위험해.
1: 모든 게 다 맞면 되잖아요.
3: 그 고민형. 윌슨이야 윌슨. 거기 카메라 있었어. 아니야.
1: 아니 정선에서 남자가... 속고만 살았어요?
3: 스토커 기질 있어. 윌슨이야 윌슨.
1: 완벽해.
3: 이철주님. 영선 씨 같은 남자가 진국입니다. 산적 같은 스타일에 더 나은 사람일 때가 확률적으로 많아요. 저도 영선 씨 같은 남자가 진국이라는 거예요. 한 표.
1: 그래요?
3: 네. 살면서 좀 외롭긴 할 거야. 리액션이 뻣뻣해가지고. 근데 진국은 진국.
1: 9629님은 천식이 안 돼. 고민형 안 돼.
3: 고민형 안 돼. 고민형 윌슨이야. 네. 고민형 뜯어봐. 빨리 집에 가서 뜯어봐. 해체 작업 실시. 네. 고민형 대장 내시경 실시. 천식이 목소리 선수다. 무조건 믿고 걸러라. 최연학님. 아니 그 비음 있잖아요. 공기반 소리반. 아니 JYP야 뭐야. 너무 나와가지고. 조심해요. 잘 가요. 마침 인형이 있네요. 너무 무서워.
1: 아이고.
3: 너무 무서워. 범죄 냄새가 스멀스멀.
1: 너무 다른 두 남자를 지금 유정 씨가 만났어요. 그죠?
3: 예, 예,
1: 산적 한 명이랑 젠틀맨.
3: 네네.
1: 예.
3: 그 지금 약간 감칠맛 나기는 여기 천식 씨 쪽이 좀 감칠맛 나죠.
1: 그렇죠. 누구라도
3: 막 본질을 하고
1: 훅하죠.
3: 그러니까 너무 교본 같잖아요. 너무 교본 같지 매끌매끌하다. 손잡이가 없어. 사람이 그냥 온통 매끌매끌해.
1: 그래 미꾸라지 같아요?
3: 네. 그런 사람은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1: 아니 이성을 많이 만나서 선수가 됐나 보죠.
3: 그게 뭔 소리야?
1: 그게 곧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선수님 그렇잖아요.
3: 그게 바람둥이를 뜻하는 건 아니다.
1: 그러니까 매너가 몸에 쌓였다는 게 꼭 양다리 걸치라는 건 아니잖아요.
3: 맞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문천식 씨가 연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덧입혀진 걸 수도 있어요.
1: 네.
3: 근데 여러분도 같이 들었잖아요. 나만 이래? 나만 쓰레기야? 여러분도 같이 느꼈잖아요. 네. 마침 인형이네요. 잠깐만요. 저기 빨간 벽돌집 너무 어둡지 않아요?
1: 구혜선님도 친절한 남자 싫은가 봐요. 아니 왜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쳐다보고 그래요?
3: 봐봐, 문천식 씨가 연기해서 다 이렇다니까. 집 알아내려고 큰 인형 사줬대잖아. 이성민 씨가.
1: 성민 씨 왜 이렇게 의심들을 하실까 오늘?
3: 윌슨이야.
1: 에?
3: 그 인형은 윌슨이야. 제가 거기다가 왼손 약지 걸게요. 약속할 때 쓰는 색소가 걸어야겠다.
1: 9699님은 왜 때문에 문천식 씨 역할은 싸구려 설명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멋있는 거죠?

0: 그 문전식 씨가 되게 매너 있고 매끌매끌 그 멋있는 척 연기할 때 쓰는 그 끙끙 호흡이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웬일이지? 이런 거. 그 끙끙 호흡.
1: 참.
0: 그게
2: 난,
0: 굉장히 불안해요.
2: 난 좋던데.
1: 그럼요, 형님. 아유, 형님 알아보시네. 내가 청각대 끙끙이로 얼마나 내가.
0: 홍대 끙끙이.
1: 저기 누나.
3: 아, 천식이 오빠 올 때 됐는데 뭐야? 아, 나 최근에 만나기로 한 오빠인데 홍대 끙끙이라고.
1: 끙끙이야 뭐야?
3: 끙끙끙.
1: 끙끙이.
3: 좀 이따 들어오기 전에 끙끙 소리 들릴 거야.
0: 여긴가? 여긴가?
1: 아이고. 자, 그러면 젠틀맨과 산적 둘 중에 누구를 존 씨가 만날지 노래 듣고 또 계속 얘기 나누죠.
0: 네. 절친이네, 절친.
1: 어, 시경이다.
0: 예, 비슷한 맥락에 네. 성시경 씨의 그 노래. 목소리 참 이분도 엄청나게 기술 끝내주게 넣잖아요.
1: 네, 성시경입니다. 아, 내게 오는 길.
0: 끙끙.

0: 명문대 합격의 사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우리 안 할까요?
1: 과연 유정 씨는 천식 씨 덕분에 잘 잘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뒷얘기가 시작됩니다. 천식 씨는 잘 자라고 했지만 유정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들뜨고 설렜기 때문이었죠.
2: 설마 애프터 신청 안 하는 건 아니겠지?
1: 그런데 그때였죠. 어디선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집과 유정씨 방 사이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프레쉬 불빛이 이리저리 오가는 게 보였어요. 유정씨는 직감했습니다.
2: 도둑이다!
1: 하지만 너무나 무서웠던 유정씨는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 도둑이야 라고 소리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둑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기에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2: 어떡해!
1: 유정씨는 누구한테든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동료 여직원을 부르자니 그 여직원은 또 얼마나 무서울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 천식 씨였죠.
3: 어차피 회사에 잠깐 들러야 돼서.
2: 그래, 회사로 간댔으니까 받을지도 몰라.
1: 그래서 천식 씨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 받질 않았습니다.
2: 어떡해.
1: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기 옆에 있던 명함 한 장. 네, 바로 영선 씨 명함이었습니다. 앞뒤 제일 정신이 없었던 유정 씨는 일단 영선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영선 씨는 사업을 하는 관계로 당시 흔하지 않았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죠.
4: 여보세요?
2: 저 남유정인데요. 저 지라시 은행 한 달 전쯤에 소개팅하고.
4: 예. 이 밤에 웬일이세요?
2: 저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주인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서요.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1: 유정 씨가 생각해도 너무 황당한 전화였기에 당연히 거절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영선 씨의 반응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4: 예,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저랑 계속 통화하세요. 집이 어디쯤이죠?
1: 그렇게 영선 씨는 한밤중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때 시각 밤 1시.
2: 나 진짜 정말 너무 죄송해요.
5: 아유, 이제 저 오는 길에 그 근처 파출소에 들러서 순찰을 돌아달라고 했습니다.
2: 아, 네.
5: 자, 일단 오늘은 다른 데서 주무시죠.
2: 네, 네? 다른 데요?
5: 뭐 제 차 안에 계셔도 좋고요.
1: 그렇게 두 사람은 예정에 없던 한밤의 드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2: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5: 아닙니다. 뭐 차로 몇 바퀴 돌고 나면 새벽이니까 그땐 들어가도 될 거예요.
2: 네. 무례한 부탁.

0: 책인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1: 저 일단 저쪽 방향으로 돌아볼까요?
2: 그날 유정 씨는 2시간가량 영선 씨의 차를 타고 돌았는데 사연에 의하면 그 2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놀라운 건 보통은 이렇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일 법도 한데 유정 씨 눈에 그는 여전히 산적이었습니다.
0: 자,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3: 아, 저기 잠깐만 저기 저 혹시 내일
0: 안녕히 계세요.
3: 예?
2: 유정 씨는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은행으로 걸려온 전화.
0: 네, 행복을 주는 지라시 은행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0: 아, 네.
4: 잘 잤어요?
0: 어, 아니요. 저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한숨도 못 잤어요.
4: 네? 아니 저한테 전화를 하시지. 안 되겠어요. 오늘 제가 은행 앞으로 가겠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0: 어머, 아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2: 그날 천식 씨는 진짜 은행 앞까지 와주었고 유정 씨는 고마운 마음으로 차에 탔습니다.
0: 아, 죄송해요. 괜히 아 근데 저희 동네에 요즘 도둑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5: 아 빨리 결혼을 해야겠네요.
0: 아, 네?
5: 제가 장남인 건 아시죠? 근데 저는요 부모님 안 모시고 살 겁니다.
0: 아 오붓한 거 좋아하시는
5: 동생들하고 살 거예요.
0: 네?
5: 동생이라고 해봐 뭐 5명인데
0: 네?
5: 올해는 아니고 결혼해서 나가기 전까지만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요.
0: 저기 동생이 몇 살인데요?
5: 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컸어요. 네, 막내가 중학생이니까 뭐 내일 모레면 장가갈 나이죠.
0: 네?
2: 그때 유정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 나랑 안 맞는다.
0: 저 이 앞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5: 왜요? 집 앞까지 가시지?
0: 아,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너무 감사해요.
2: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드라마처럼 집 앞에 서 있던 사람 영선 씨는 아니고 큰언니였습니다.
6: 엄마가 너 반찬 떨어졌을 거라고 뭐라도 좀 싸다 주라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져왔어.
0: 어, 고마워 언니.
6: 너 저기 뭐야 그 소개팅 요즘 많이 한다며? 어떻게 됐냐?
0: 그게 그래서 고민이야.
6: 아...
0: 한 걸음에 달려와준 영선 씨가 진짜 너무 고맙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얼굴이 진짜 내가 언니 외모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조선시대 산적이야.
6: 그래?
0: 그리고 천식 씨는 장남인데
6: 어.
0: 동생들하고 살 거래. 부모님하고 사이도 안 좋은 것 같고.
6: 아 중간이 없다 진짜. 야 산적이 그 좀 걔 많이 산적이야?
0: 처음에 딱 보고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어 언니.
6: 야 너 언니 말 잘 들어. 보통 그러지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 뭐 불 끄면 다 똑같다 뭐 그러잖아. 근데 아니야. 내가 자다가 네 형부 얼굴 보고서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 줄 알아?
0: 어?
6: 적응 안 돼 너 그거. 언니 말 들어. 그래도 시동생들하고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평생 살 거 아니잖아. 장가가 전까지만이잖아.
0: 그건 그렇지만.
6: 그래 너.
2: 야 유정 씨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매너 좋고 잘생겼지만 시동생들과 줄줄이 같이 살아야 하는 천식 씨냐. 얼굴이 정말 리얼 산적처럼 생겼지만 무서울 때 한 걸음에 달려와준 영선 씨냐.
0: 아 도대체 누굴 선택해야 되는 거냐.
7: 아 언니 진짜 너무 웃긴다.
5: 언니도 오빠가 이렇게 미남은 아닌가 봐요. 그죠? 남편이
7: 깜짝깜짝 놀랐잖아. 네. 적응 안 된다잖아.
5: 그쵸.
7: 아, 네. 우연숙님이 아 천식인 애인 있었다에 500원 겁니다. 7044님 제발 산적을 선택해주세요. 조심스럽게 우리 8372님이 문천식이 도둑인 것 같아요.
8: 와,
7: 나도 약간 돌 던진 거 문천식 같았거든.
5: 설마.
7: 약간 그런 네. 결혼 빨리 해야 되겠네요. 결혼을 앞당기기 위한 술을 쓴 것 같았거든.
5: 7044님
6: 아, 제가 살아.

0: 본 결과 천식이는 연애할 때만 행복할 것 같고요. 산적은 또 결혼 상대자로는 합격이에요. 듬직하고 믿음직하고 생활력 강하고 저는 산적을 원해요.
1: 네, 정말 여러분 이게 제가 저도 이게 영선 씨 쪽으로 기우는데 산통을 깨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의외의 상대가 또 배신을 때릴 땐 가드도 못 올리고 당합니다. 설마 너는 아니겠지. 내가 정말 너는 믿었는데. 이런 사람이 또 헛발질을 하면은 그것도 아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려는 우려일 뿐 우려가 다 실제가 될 순 없어요. 저는 두 가지 우려라면 영선 씨 쪽으로 기울인다는 거죠. 천식이는 너무 매끌거려. 너무 손잡이가 없이 매끌거려.
2: 맞아요. 사람 또 외모 보고 몰라요. 그죠? 예, 살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1: 아, 근데 이정 님도 약간 속상하셨어. 아, 근데 오늘 사연은 왠지 유정 씨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1: 마음 잡고 잘 살고 있는 산적 영선이 마음을 왜 흔들어 놓는 건데요?
3: 그러게요, 그러게요.
2: 어, 그렇게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1: 왜냐면 봐봐요. 명함이 거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딱 그렇게 유정 씨가 선을 안 긋고, 걷나? 도망갔잖아. 갈게요! 이러고 도망갔잖아. 걷나? 아, 근데 진짜 어쨌든 이거는 갈피를 못 잡겠지만, 소망이 있다면 영선이랑 됐으면 좋겠어요. 천식이 아닌 것 같아.
2: 그러게요. 자, 난, 여러분 결과 맞춰주십시오. 젠틀맨 천식이랑 이어진다 하면 1번이고요. 아니야, 산적 영선 씨랑 될 것 같아 하면 2번입니다. 네. 그것도 아니다. 둘 다 안 될 것 같아 하면 3번 보내시면 되겠어요. 자, 어디로 보낼까요?
4: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산적이랑 살면 고기는 많이 먹지 않나?
2: 그렇죠. 맞아요.
1: 뭐 천식이랑은 맨날 인형뽑기 하겠지 뭐. 고민형뽑고
4: 그래, 자기야. 그래 무폴라티 안 입히면 되죠.
1: 그러니까. 뭐. 내일은 키티 인형 뽑아줄게. 뭐 이러겠지.
4: 골반바지 입히면 되고.
1: 그럼 브이넥 입히면 돼. 산적은요. 우리가 또 데코를 어떻게 해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4: 그럼요.
1: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편애가 심하죠.
2: 인생은 선택이라 뭐 고르기 나름이죠 뭐.
1: 그렇죠. 네.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네. 노래 듣고 마지막 부분 함께 할게요.
2: 궁금하다 그죠?
1: 그렇지. 네. 진짜 이번엔 궁금하다.
2: 아하.
1: 베이시스입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조차 희미해질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0: 그렇게 큰언니를 보내고 유정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
1: 아니 잠깐만, 그러고 보니 참, 내가 걱정도 안 되나? 영선씨는 전화도 한 통이 없냐?
0: 유정씨는 갑자기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가 너무 냉큼 차에서 내려버렸나? 후회도 들었습니다.
1: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야, 됐다 유정아, 됐어.
0: 그런데 말입니다. 문단속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창가로 가는데 익숙한 차가 한 대 보였습니다.
1: 저 낡은 차 내가 어디서 봤더라? 영선 씨?
0: 그랬습니다. 유정 씨네 집 대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는 바로 영선 씨. 유정 씨는 바로 차로 내려갔고 그곳엔 정말 영선 씨가 있었습니다.
1: 아니 여기 어떻게?
2: 이제 은행으로 가니까 이미 퇴근하셨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순찰차처럼 동네 몇 바퀴 돌다 가려고요.
1: 아니 왔으면 맞다고 말씀을 하시지.
2: 아 이제 밤늦게 여자 집에 좀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타세요 얘기해요.
0: 그날 유정 씨는 영선 씨의 차를 타고 노래방에 갔고
2: 재밌다.
0: 노래방에서 영선 씨의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1: 노래 잘하네. 그래, 생각보다 그렇게 험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2: 다음은 따끈따끈한 신곡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1: 진짜 어떻게 하냐?
0: 그 후 유정 씨와 영선 씨는 뭐 사귀자는 말도 딱히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이가 됐고, 천식 씨에겐 정중하게 끝인사를 고했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영선 씨가 말했습니다.
2: 우리 집에 인사 가요.
1: 네? 아니 우리 아직 그런 정도의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언제예요?
2: 지금요.
1: 지금 어떻게 가요? 선물도 못 샀는데.
2: 제가 양주하고 케이크 사서 차에 실어놨어요. 자, 갑시다.
1: 그게
0: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영선 씨 어머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유정 씨 엉덩이를 막 토닥토닥 하셨습니다.
3: 오고 이뻐라, 오고 얼른 와요. 아이고 이뻐.
0: 그 후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1: 만난 지 두 달 만에 상견례를 했어요. 너무 빠르죠?

0: 친오빠 말에 따르면 상견례 장소로 오는 내내 저희 엄마가 우셨대요.
1: 아니 은행 잘 다니는 우리 딸이 왜 강식으로 시집을 가야 돼 그래. 얼굴은 또 산정처럼 생겨가지고 아우 속상해.
0: 근데 어쩌겠어요. 전 이미 산적 같은 그의 얼굴이 너무 멋진 미소년처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상견례 후 2주 만에 결혼해서 지금은 결혼 27년 차가 됐습니다. 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한 그 두 달이 진짜 귀신에 홀린 듯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해봤는데 그날 도둑이 안 들었다면 남편도 다시 만날 일이 없었겠죠? 아, 이거 참 도둑에게 감사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을 메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단개 타령입니다. 하루 종일 들판을 누빈 고단함을 소리 한 자락에 풀어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0: 네. 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Nothing Better에 이어서 광고까지 들으셨습니다.
1: 네, 결말이요. 네. 이번 영수한 씨와 이어진다 했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이렇게 안심해 본 적이 없어요.
0: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1: 조금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익숙해지는 거죠. 네. 지금 너무 꽃미남으로 보이기 시작했대잖아요.
0: 꽃깍지의 힘이죠.
1: 네, 그럼요.
0: 0223님. 사연 속 영선 씨 딱 저희 남편인데요. 산적에다가 키 작고 목 작고 다리 작고 근데 진짜 진국이에요. 세상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1: 아, 사진 보내주셨는데 잘생기셨는데요?
0: 산적 아니세요.
1: 자랑하시려고 산적 아니신데. 자랑하시려고 보내시는데요. 아, 멋지신데요 진짜.
0: 그러니까요. 자, 이번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1: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사연 주신 분께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참고로 오늘 우리가 비밀리에 소개 안 했던 제목이
0: 네.
1: 그대요 도둑에게 감사할 일 아닌가 였습니다.
0: 너무 스포네요 제목이.
1: 100% 스포네요. 진짜. 자, 뭐 사랑에 관한 모든 이야기 이렇게 사랑극장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만나게 녹여드립니다.
0: 네.
1: 뜨거운 여름을 맞아서 뜨반 보내신 여러분들 사랑사연.
0: 그렇죠. 굉장히. 7월은요 특별히 좀 뜨겁게 대인 사연 있잖아요.
1: 아, 대인 사연.
0: 뜨겁게 대인 사연.
1: 뜨겁게 이렇게 합쳐진 사연도 좋잖아요.
0: 네. 네,
1: 마음이 합쳐지고 또 사랑이 네. 합쳐진.
0: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아니면 정말 그냥 야, 나 진짜 이런 쓰레기 만났다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뭐 이런 것들.
0: 세상 사람들 저는 이런 쓰레기도 만나봤어요. 이런 사연.
1: 이건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털고 가는 겁니다.
0: 그렇죠.
1: 일종의 어떤 주술적인 행위니까 털고 가는 거예요.
0: 내가 잘 걸러냈다 이런 그렇죠. 사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1: 도와드릴게요.
0: 네.
1: 자, 두 분 감사드립니다.
0: 네, 다음 주에 만나요.
2: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SSA.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5: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4: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6: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10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폐기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업무를 맡은 송파구 선관위 직원을 불러서 보관상자 폐기를 결정한 시점과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과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 지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과 조은석 내란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대검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유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유담 씨는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의 유담 씨 입건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 일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 그 밖에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50mm 이상, 전남 남부는 최대 80mm, 경남 서부 남해안은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4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 미국 어느 기업가의 고백인데요. 그녀는 노벨 문학상 작가 토니 모리슨을 참 좋아한답니다. 사실 토니 모리슨의 문장은 읽기가 꽤 어렵죠. 그런데 한 남자가 토니 모리슨의 책을 두 달 동안 읽고 독후감을 써서 보내줬답니다. 그녀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했죠. 나중에 보니 그 남자는 딱히 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해보자 이 마음으로 바짝 집중한 거죠. 누군가를 위해 안 하던 걸 해보려고 애쓰기, 그게 사람 마음을 흔듭니다.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

0: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매미는 수년간 축축한 땅 속을 기어다니다가 단 2주 땅 위로 올라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래합니다. 느리고 게으른 동물의 대명사 나무늘보도 갑자기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내는 순간이 있는데요. 두 동물이 눈을 번쩍 뜨는 그 순간 바로 암컷을 향해서 마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덥고 습해서 축축 처지는 여름에도 갑자기 몸을 일으키게 하는 그 무언가. 동물들한테는 아무래도 사랑인 것 같은데 여러분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힘 뭘까요? 7월 3일 금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여러분에게 활력을 일으키는 무언가 무엇인지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랑도 좋고요. 사람도 좋고요. 맛있는 음식이나 취미도 좋습니다. 참신한 무언가를 보내주시는 분께는요. 선물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톡톡 울산 소식. 또 관광서 공무원을 사칭한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북구 소재업체 네 곳에서 구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를 건 일당이 실제로 공무원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급하게 자제가 필요하다.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며 공사 견적과 물품 납품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이들을 수상하게 여겼던 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구청에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직접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유사한 전화를 받으셨으면 반드시 담당 부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남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2개월간 임금 체불이 이어지면서 간호인력 40여 명 중에 30여 명이 집단 퇴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갑작스런 인력 공백으로 병원 운영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환자 6명당 간호인력 1명을 최소한 갖춰야 하는데 현재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약 150명, 남은 간호인력이 19명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위험 환자를 우선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조치가 됐는데요. 다른 요양병원들도 병상 사정이 넉넉지가 않아서 단기간에 전원할 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강제 전원은 아니며 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울산시와 남구보건소에서는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어요. 보건당국은 의료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의료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 오늘은 임주희 시민 리포터와 산들바람 따라 걷기 좋은 해파랑길 걷기 코스, 그 매력을 짚어보고요. 스포틱톡에서는 8월에 태화강에서 세계 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이 대회를 준비 중인 울산대학교 조정부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만드는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도 준비하고 있어요. 홍보나 이벤트 필요한 분들께 저희가 무료로 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2848 혹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이나 연락처만 가볍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전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 시각이 6시 9분.

0: 33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열어놓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으로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어두운 바다에서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길잡이이자 고독과 희망을 상징하는 해양문화자산. 국제항로표지협회에서는 이 시설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매년 7월 1일을 세계 이것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맞춰서 올해 이것이 있는 지역에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제8회 세계 이것의 날과 제3회 대한민국 이것 주간을 맞이해서 14일까지 간절곡과 울기항로표지관리소에서 아름다운 이것 사진전을 개최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 방두포, 영광 대신 그리고 포항 양포, 해남 목포구 그리고 울산 슬도에 위치한 이것까지 전국의 아름다운 이것 풍경을 담은 작품 22점이 소개됩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항로 표지를 넘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등대, 2번 전봇대.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OIL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시민들이 발로 뛰어 만드는 생생한 우리 지역 이야기 우리 동네 리포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인데요. 오늘은 임주희 시민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임주희입니다. 요즘은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느끼고 잠시 쉬어가는 걷는 여행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걷기 좋은 길도 많은데 오늘은 그 가운데 울산을 지나가는 해파랑 길과 그 길을 함께 걷는 길동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0: 예, 잠깐만요. 마이크를 조금만 조정을 해드릴게요. 가까이 네. 써주시면 훨씬 소리가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해파랑 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가 진짜 바다 보면서 천천히 걷기 좋은 길인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50코스, 750km 우리나라 대표 장거리 걷기 길인데요. 울산 동구 구간은 연포산부터 주점까지인데 바다와 숲, 마을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풍경보다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함께 걸으면서 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길동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0: 저도 주전 인근에서 해파랑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거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1: 아, 네.
0: 그러면은 지금 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길동무를 만나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1: 아니요. 동굴을

0: 지나가는 해파란 길은 8, 9코스에는 길동무라는 이름의 안내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길을 안전하게 안내하면서 그 길에 담긴 역사와 문화, 자연을 함께 나누고 걷는 즐거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자께 들어보겠습니다.
1: 길동무는 해파란 길을 시민들과 함께 걷고 즐기며 길이 가진 자연과 역사, 문화를 알리는 시민 참여형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설과 체험을 함께 진행해 해파란 길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파란 길은 동해 바다를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걷기만 해도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울산 구간은 탁 트인 바다와 기암절벽, 대왕암공원, 술도, 주전 몽돌해변 등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업도시 울산의 독특한 풍경이 함께 어우러져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그냥 걸으면서 자연 풍경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시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길동무와 함께 걷는다는 건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자연을 느끼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길동무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3: 평소에 걷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해파란 길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길동무 활동을 알게 되었고 직접 교육을 받은 뒤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해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도 소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같은 바다라도 날씨와 계절에 따라 소리가 모두 다르거든요. 여기에 갈매기 소리와 바람 소리까지 더해지면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음악을 듣는 것 같아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2: 지금 길동무로 활동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0: 네.
2: 배경으로 들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였어요?
0: 네, 그 인터뷰를 울기등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2: 와, 그러면은 길동무와 함께 걸으면서 뭔가 듣고 이야기도 들으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걸까요?
0: 네, 해파란길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예약만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 3일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여름에는 여름 저녁 특별 사운드 워킹을 운영하고 있으니 프로그램마다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신청하시면 길동무와 함께 해파란길을 걸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2: 사운드 워킹이라는 게 뭘까요?
0: 사운드 워킹은
2: 그 파도 소리 이런 것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0: 네네, 그 지향성 마이크라는 게 있는데요.
2: 네.
0: 그 소리가 우리가 듣는 일반 소리보다 더 이렇게 크게 확장
2: 증폭해서
0: 잘 들리게 하고
2: 네.
0: 그 헤드셋을 쓰고 길 가면서 파도 소리랑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아, 헤드셋을 장착하면서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밤에?
0: 네. 네.
2: 너무 좋고 낭만 있어 보이거든요.
0: 네.
2: 그러면은 이렇게 길동무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0: 네, 대부분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길동무가 되기 위해서는 약 3개월 정도 해파란 길에 대한 교육과 현장 실습 을 꾸준히 받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길을 안내하는 방법부터 지역의 역사와 문화까지 하나하나 배우며 준비한 만큼 함께 걸어보니 왜 길동무라고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2: 그 지역과 길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사랑하는 분들이실 텐데 그런데 해파란길 코스는 말씀하셨듯이 진짜 길잖아요. 그러면은 길동무는 동구하고 연결된 길에서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 해파란길은 전국으로 이어져 있지만 울산 동구에서는 길동무와 함께 걸으며 길에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바다와 숲,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풍경은 물론 지역의 역사와 문화까지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찾아 찾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네. 덕분에 재미있게 걷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요. 또 길동무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매일매일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시는 거잖아요. 다양한 추억이 정말

0: 정말 많으시겠는데요.
1: 네, 길동무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해파랑길을 찾는 관광객들을 길동무 삼아 다양한 추억을 남기고 계셨는데요. 길동무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과 새로운 추억을 남기기 좋은 길을 추천받아봤습니다.
2: 걷는 길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함께 걷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죠.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참가자분들이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인데도 오늘은 유난히 처음 보는 길처럼 느껴진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죠. 대왕암 공원에서 철도를 지나 망어진 향으로 이어지는 해파랑길 구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동해 바다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기암 절벽과 등대, 파도 소리가 우러져 울산만의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길이지요. 언제 걸어도 새로운 감동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0: 뒤에 있는 파도 소리가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지금 저희 문자로도 7374번님께서 해파랑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꼭 한번 가볼게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올해 해파랑길 한번 걸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어요.
1: 네, 그렇죠. 저는 길동무와 함께한 시간 중에서 사운드 워킹, 그러니까 지향성 마이크와 헤드셋을 사용하고 소리에 집중해서 걷는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네.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새소리와 파도소리, 몽돌소리, 바람소리처럼 평소에는 지나쳤던 자연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담당자께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3: 사운드 워킹은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착용하고 해설과 음악, 자연의 소리를 함께 들으며 걷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파도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에 집중하면서 길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일정은 해파랑길 운영기관이나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모두 무료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부담없이 참여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0: 직접 체험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좋죠.
1: 네, 네.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네. 지향성 마이크와 헤드셋을 착용하고 걸으니까 평소에는 스쳐 지나쳤던 파도소리, 바람소리, 새소리가 물론 함께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까지 또렷하게 잘 들렸습니다. 특히 몽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익숙했던 길도 전혀 다른 풍경처럼 느껴졌고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0: 그리고 조금 전에 인터뷰 듣는 동안 제가 또 슬쩍 여쭤봤잖아요. 요즘 워낙에 장마철이고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이렇게 걷기를 하시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한다고요?
1: 네, 지금은 이제 아직은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비옷을 입고 이제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이제 계획은 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0: 특히 비 내리는 날 아이들 데리고 우산 쓰지 않고 우비만 입고 딱 같이 걸어도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요즘처럼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저는 덕분에 천천히 자연을 즐기면서 걷는 것의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꼭 유명한 여행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바닷길, 우리 동네 산책길도 천천히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이어폰을 잠시 빼고 바람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내 발걸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던 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걷는 길 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 네. 정말 오늘 해파랑길과 길동무 그리고 천천히 걷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실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저도 걸어봤어요. 걷기 참 좋습니다 하는 경험담도 이야기해주고 계시고요. 꼭 걸어봐야겠네요 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 참가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해파랑길 걷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주희 시민 리포터셨어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지역의 사람과 이야기를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5: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4: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6: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7: 97.5.
0: 네, 지금 시각이 6시 27분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두운 바다에서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길잡이이자 고독과 희망을 상징하는 해양문화자산. 국제항로표지협회에서는 이 시설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매년 7월 1일을 세계 이것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울산에서도 제8회 세계 이것의 날과 제3회 대한민국 이것 주간을 맞이해서 14일까지 간절곡과 울기항로표지관리소에서 아름다운 이것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 방두포, 영광 대신, 포항 양포, 해남 목포구, 그리고 울산 슬도에 위치한 이것까지 전국의 아름다운 이것 풍경을 담은 작품 22점이 소개가 되는데요. 단순한 항로 표지를 넘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품은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등대, 2번 전봇대.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이죠. 8월에는 태화강에서 세계 각국의 젊은 조정 선수들이 모입니다. 바로 2026 울산 세계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이 열리는 건데요. 오늘 스포틱톡에서는 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울산대학교 조정부 이야기, 그리고 조정이라는 스포츠의 매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울산대학교 조정부 지도교수이시자 감독이시고요.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신소희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8: 아,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조정부 발대식과 출전 보고회를 열고 이제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8: 네.
0: 지금 선수들의 훈련 분위기는 어떠실까요?
8: 아, 예, 저희 선수들은 우선 발대식 하고 나서 일단 눈빛부터 달라졌고요. 예, 저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춰왔는데,
0: 네.
8: 예전에는 저희 어쩔 수 없이 나왔던 학생들도 이제는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커졌고요. 예, 지금 매일 새벽 6시, 오후 4시에 예, 두 번씩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도 태화강에서 실전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밝은 분위기에서 힘들긴 하지만 즐거운 분위기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선수들이 대회 준비하는 사진들 그리고 동영상들을 네. 감독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네. 청취자들과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8: 네.
0: 멋진 청년들이 많은데요.
8: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훈련했던 사진들.
0: 아, 오늘 새벽 사진이에요?
8: 네. 네, 맞습니다.
0: 우와, 네. 아니 울산의 태화강이 이렇게 해외처럼 네. 이국적인 풍경이 나오는 줄은 몰랐어요.
8: 너무 멋지죠.
0: 그러니까요. 네. 울산대학교의 조성부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8: 아, 저희가 계기가 된 게 지금 울산 세계명문대학, 세계명문대학 조성 페스티벌을 매년 8월에 울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0: 네.
8: 네, 그게 계기가 되었고 지금 이 대회가 9개국 15개 대학이 참가하는데
0: 네.
8: 뭐 말씀만 들어도 그 잘 아실 만한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뭐 동경 대학과 같이 세계적인 그 대학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 명문대 학생들이 이렇게 태화강이라는 멋진 곳에 한 자리 모이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은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쉽게 마지막으로 들어왔거든요.
0: 네.
8: 근데 올해는 새로 다시 재정비를 해서 그 우승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전 포인트로는 저희 울산대 조정부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좀 지역 주민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이게 그러면 원래부터 조정을 했던 분들이 선수 출신들이 있으신 게 아니라
8: 그쵸,
0: 울산에서 네. 이런 국제대회가 열리네 해서 만들게 그렇죠. 되고 창단된 맞아요. 팀인 거예요?
8: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면은 네. 대부분 처음 조정을 접한 학생들과 훈련을 시작하신 네. 거겠네요?
8: 그렇죠. 예. 네.
0: 지금
8: 네.
0: 우승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8: 네.
0: 그러면은 그동안 훈련 과정에서 어려운 점 분명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8: 네. 일단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데 그 학생들이 주말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훈련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었는데
0: 네.
8: 그 학생들을 나오게끔 하는 게 처음에 쉽지가 않았었고요.
0: 네.
8: 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 태화강 물살을 시원하게 가르는 순간 함께 같이 합이 맞아서 가르는 순간에 그 쾌감이 굉장히 와. 크거든요.
0: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만 봐도
8: 네.
0: 이 스피드가 진짜 멋지네요.
8: 그렇죠. 멋지죠.
0: 예.
8: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재미를 느낀 학생들이 이제는 뭐 이제 알아서 열심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0: 그러면 지금 울산대 조정부의 선수들은 총 몇 명 정도 됐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8: 아, 예. 저희 울산대 조정부는 지금 스포츠과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들,
0: 우와.
8: 의과대학 학생들 2명 그리고 아산 아너스 칼리지 학생 해서 한 40명 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공도 다 다르고 학년도 다 다르지만 예, 같이 모여서 하나의 팀이 되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0: 저희 이 동영상들을 네.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네. 청취자들께서
8: 네.
0: 멋집니다.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감탄을
8: 네.
0: 해주고 계시거든요.
8: 그러니까,
0: 지금 이렇게 40명 정도 되는 선수들이 학과도 네. 다 달라요.
8: 그렇죠.
0: 그러면은 조정부가 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8: 아, 네. 저희 조정부는 저희 울산시 체육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울산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훈련에 조금 더 집중을 하라고 이렇게 훈련비도 지원을 해주셔서 네, 그리고 울산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도 저희 조정부의 훈련 지원금을 후원을 해주셔서 덕분에 저희 학생들이 그 장비라든지 그런 환경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고 그 세계대회를 준비하는데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0: 그런데요, 감독님.
8: 네.
0: 감독님은 어떻게 해서 조정부의 감독을 맡게 되신 거예요?
8: 저는 일단 스포츠과학부 교수이고요.
0: 예.
8: 그리고 이제 울산대학교도 세계명문대학 페스티벌에서 조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0: 예. 계속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아, 지원을 하셨고 원래 네. 조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0: 저도
1: 거예요?
0: 저도 없죠. 아, 저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코치님은 그 울산광역시 조정협회 전무이사님이 맡아주고 네. 계십니다.
1: 와, 그러면은 교수님 그리고 감독님이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저는 굉장히 이색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0: 네.
1: 학생들도 저마다 조정을 시작한 계기가 제각각일 텐데요.
0: 네.
1: 혹시 감독님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또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0: 일단은 그 진행자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만기 선수라든지
1: 네.
0: 그 강호동 선수들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때 빵이나 우유를 준다고 해서 씨름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유명하거든요.
1: 네네.
0: 저희도 조금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학생들이 조정이 어떤 운동인지도 잘 몰랐고 그냥 단순히 배를 타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략적으로 남학생은 키가 180 이상, 그 여학생은 170 이상, 일단 하드웨어가 좋은 학생들한테 맛있는 밥 사줄 테니까 한번 조정 체험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1: 네.
0: 이렇게 권했던 게 시작이었고요.
1: 와.
0: 근데 막상 태아강에 나가서 직접 노를 저어 보니까 그리고 친구들이랑 호흡이 잘 맞아서 배가 쭉 나가는 순간에 그런 짜릿함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하나둘 조정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1: 아니 정말 영상만 보면요. 왜 영화 속에 하이틴들을 네. 다룬 영화들, 외국 영화들 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네. 정말 그 취미생활 멋지게 하는 그런 풍경처럼 진짜 나오거든요.
0: 너무 멋지죠.
1: 네, 정말 네. 멋집니다. 그러나 그 조정이라는 종목이 아직은 일반인들한테는 좀 낯선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0: 네.
1: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조정의 매력이나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0: 예, 일단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이나 우리 도심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강이나 호수 같은 곳에 직접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한 번도 조정이라는 그 종목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태화강에서는 저희 세계적인 대학 선수들의 경기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관전하실 때는 그 배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선수들의 노가 동시에 물에 들어가고 또 동시에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리고 배가 얼마나 흔들림 없이 매끄럽게 잘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고요.
1: 예.
0: 호흡이 잘 맞는 팀은 정말 한 사람이 노를 젓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진짜 그렇겠네요. 이게 국제대회이긴 합니다만
0: 네.
1: 다른 뭐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로 치면 홈 경기인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태화강의 특징이 있을까요?
0: 태화강의 특징은 일단은 물이 깨끗하고 주변 경관이 정말 아름답고요. 네, 그래서 다른 작년에도 세계 명문 대학 학생들이 와서 훈련을 같이 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마천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도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이 경기장을 타고 태화강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
1: 그럴 것
0: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대회가 8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네. 일자가 혹시 나왔습니까?
0: 8월 18일부터 3박 4일간 진행이 되고요.
1: 네. 일반인들이 구경 갈 수 있는 그쵸. 거죠?
0: 네, 당연하죠. 네. 일반인들도 시민 여러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태화강에 직접 오셔서 여기 세계적인 대학 학생들의 멋진 레이스를 직접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조정이라는 스포츠 매력에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8월 18일부터 3박 4일간 태화강에서 열리는 국제 경기라고 합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네. 울산대학교 조정부 신소희 감독님과 말씀 나눴는데 우승이 목표라고 하셨어요. 저희도
0: 그렇죠,
1: 우승하실 네. 수 있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0: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울산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샵 2848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저 달동에 살고 있는 모닝커피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믹스커피를 한 잔을 해야만이 하루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커서 고깃집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외로 조금 이런 나이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97년생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켜본 결과 아들이 정말로 제 아들이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하거든요. 4-5년을 일하는 걸 배워가면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작년 5월에 5월 말쯤에 오픈을 했는데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한데 계절 장사하더라고요. 1년을 해보니까 좀 더 힘을 내라는 의미에서 제가 홍보를 하고 싶었습니다. 삼산동인데 여천천 도로변에 보면 자동차 학원인가? 그 골목에서 백화점 쪽으로 가는 골목에 있어요. 삼산동로 16-1번지예요. 거기 큰 간판 저기요 어디 가세요? 라고 적어놓은 얼굴 사진은 저희 아들이에요. 처음에 간판 보고 언니 얼굴 좀 사진 좋은 거 넣지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랬지만 자기네 나름대로의 재미있는 사진을 골라서 넣었대요. 인물이 더 잘생겼을 거예요. 저는 차돌박이가 맛있었고요. 특이하게 돈두롤이라고 있는데 동그란 모양인데 처음 본 건데 고기 꿀꿀해서 너무 맛있어요.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고기가 맛있다라고 어필을 많이 해주니까 저도 힘이 나고 좋더라고요. 포차에 가까운 고깃집이라서 고깃뿐만 아니라 퓨전도 많고요, 종류가. 그래서 가족 단위로도 가고 또 뭐 연인끼리도 가고 친구들끼리 가고 술 한잔 생각나면 많이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항상 주변 분들한테 아들이 너무 성실하고 부지런히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와주시면 더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한테 홍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제 또 얼굴은 보고 왔지만 부모로서 너무 안쓰러운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키워본 결과 아들이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성실하고 조금 힘들지만 아직은 좀 힘들지만 배우는 가정이고 살아가는 가정이라 생각하고 좀 더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정민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도아트와 문화공장 방어진에서 전시 기획을 맡고 있는 이만아라고 합니다. 문화공장 방어진에서 이민정과 정예슬 작가의 2인전, 단단한 선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기꺼이 풍경이 된다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화공장 방어진은 방어진 활어센터 옆에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조성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데, 지역 콘텐츠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획과 대관 공모 전시,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님들이 방어진앙의 장소성에서 영감을 받은 전시예요. 이민정 작가님은 사적 영역과 그 사이의 관계를 방어진앙의 건물에 비유를 해서 종이와 회화 작업으로 담아내서 서로의 빛과 그림자가 겹치는 모습을 표현을 했고요. 정예슬 작가님은 방어진앙의 풍경을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풍경들을 이제 해체하고 다시 재조합해서 한 화면에 표현을 해서 경계들이 다변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계를 무언가를 나누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들은 그 경계가 오히려 다양한 존재와 시선이 만나고 또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바라보면서 시각 언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채로운 색감을 가지고 있는 평면 회화 작품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주요 요소가 되는 작품들이고 또 그거랑 같이 입체 작품이나 드로잉 작품 같이 회화 작품의 기초가 되는 작품들을 같이 배치를 해놔서 뭐 색연필이 주는 느낌, 오일 파스텔이 주는 느낌 이런 걸 비교해보면서 느낄 수 있고요. 평면 회화 작품을 바닥에 세운다든지 조형적 요소를 가미해서 바다처럼 만든다든지 이렇게 설치적 요소가 가미돼 있어서 그런 거를 보면 면서 바뀌는 풍경을 느끼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방어진 항의 풍경을 재해석한 전시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다가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방어진 항의 활어센터의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방어진 항의 배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풍경을 찾아보는 그런 재미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또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에서 서로가 어떻게 만나고 또 연결이 되는지 우리 경계 너머에는 또 어떤 존재들이 있을지 이런 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7월 19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료로 관람 가능하시고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월요일은 휴관을 하니까 방어진과 셀도를 방문을 해주시면서 부담 없이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지역 작가님들과 신진 작가님들의 다양한 시도도 한번 만나보시고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일 동화 속에서 신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꼭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색동의 울산지부 회장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색동에는 스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 사랑, 나라 사랑으로 만드신 단체입니다. 저희는 그 정신을 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화 증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색동의 울산지부는 39년째 울산에서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색동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 바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어머니 동화구연대를 거쳐서 회원이 되신 분들이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서 동화도 들려주고 공연도 해주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제28회 색동이와 함께하는 동화잔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순수구연 사랑의 빛이라고 작년에 제31회 울산 어린이 동화구연대회에서 수상을 한 배시우 어린이가 초롱초롱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사랑의 빛 순수구연을 들려주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 멋쟁이라고 해서 관람객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손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화 뮤지컬로 도로시와 오주로라고 해서 오주의 마법사를 우리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각색을 해가지고 새로 만든 작품이 있는데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찾는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사자와 함께 떠나는 도로시의 재밌고 신나는 여행길 이야기입니다. 저희 색동의 회원님들이 사실 아마추어신데 3개월 동안 긴 연습 과정을 거쳐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열정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오시면은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동화잔치는 7월 4일 총 2회 공연이 진행됩니다. 1회는 오후 1시 30분, 2회는 3시 30분에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요. 중국 문화의 전당 함월홀에서 진행합니다. 무료 공연이고요. 선착순 좌석 무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오시면은 무료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052-223-6177 색동의 울산지부 뒤쪽으로 전화 주시면 공연 관련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동화 속에서 나오는 멋진 친구들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내일 공연장으로 오면은 오주의 마법사 속에서 나왔던 도로시와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예쁜 꿀벌과 토끼와 고슴도치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공연장에 와서 재밌는 공연도 보고 사진도 찍고 신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꼭 보러 오세요.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성원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성원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8: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인세 성원에드피아.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10: 현대 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등대였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선물 받아가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7184번님께 한주소금 한 상자, 그리고 0251번님께 바른사진관에서 드리는 촬영권, 0970번님께 양떼목장 4인 가족 이용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등대 사진전이 다다음 주 화요일 14일까지 간절곡과 울기 등대에서 진행합니다. 여름 바다와 함께 등대가 담아온 아름다운 풍경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관열 아나운서가 퇴근길 톡톡 특별 MC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들어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퇴근길 톡톡 이관열 아나운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해서 그 고깃집 그래서 어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신데 아주 강력한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태연의 불티 들으시고요. 주말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저녁엔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마지막 일정으로 오늘 경남에서 영남권 첨단산업발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삼성과 하나 등 기업들이 약 312조 원 규모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영남권을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충남 아산에 이어 경남 진주를 찾아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차세대 배터리 양산라인 구축 등의 60조 원, SK그룹은 2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조성 등에 1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는 위성 발사체, 우주 국방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 55조 원, 현대차는 AI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에 4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5조, 9조 원대 투자를 예고한 두산과 LG그룹까지 포함해 총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기업인들을 향해 박수를 보낸 이 대통령은 구미산단과 울산의 자동차, 조선산업, 포항 철강산업 등을 나열하며 영남을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영남의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첨단 산업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세계 제조업 1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2: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 이 영남이 이제 대한민국 초격차 첨단 산업의 태동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1: 특히 우주항공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꼽으며 위성과 발사체, 미래항공기와 우주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산업 벨트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겠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 곳에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방정부를 향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기업 밀착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0: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노사정 협의를 요구한 데 대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며 도끼에 채 발등을 찍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가 끼어들어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며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액 주주들이 보고회와 주주총회를 요구한 것도 함께 언급하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대체 불가 정당이 되달라며 대중의 수요에 잘 응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강 실장이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강연하며 대중은 굉장히 쉽게 변하고 정치는 100%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란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일을 할 땐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30원 넘게 떨어져 1,525원대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릴 거란 우려가 다소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5.76% 급등한 8,088.34로 거래를 마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를 밟아왔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법원이 오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건데요. 직원들과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3: 법원이 오늘 오전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추진했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생계획에 필요한 운영자금 2천억 원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홈플러스의 일부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나머지 부문 매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영업매출도 감소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을 유지시키는 경우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때 전국에 140여 개 점포를 갖추며 대형마트 업계 2위 자리를 지켰던 홈플러스는 11년 전 레버리지 바이아웃, 즉 차입 매수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사모펀드 NKB 파트너스의

0: 인수된 뒤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데 1년 4개월 만에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 직원과 입점업체 등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홈플러스 직원 12,000여 명에 간접 고용 인원 1,000명까지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곳도 평균 7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자금을 확보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하면 이번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회생계획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장 자금 2천억 원을 끌어올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만큼 가능성은 낮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1: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우선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액 범위 안에서 1인당 1,000만 원 한도의 생계비 융자도 연 1.5%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또 저소득 재직 노동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즉시 항고 기간인 14일 안에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트노조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사태의 주범인 MBK와 홈플러스를 통해 막대한 금융이익을 거둔 채권단 메리츠는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을 외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4일 안에 공적 자금 투입을 포함한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수십만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투기자본 MBK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유영 장관과 박지성 피파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현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는 혁신위는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축구 혁신 요구에 부응해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 일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 그 밖에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150mm 이상, 전남 남부 최대 80mm, 경남 서부 남해안은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의 경우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1688-4596.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사이킥 이번 주 특별 진행을 맡은 MBC 이정은 기자입니다.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화제를 모은 정치인들의 말말말을 유쾌한 성대모사를 통해 정리해드리는 3부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말에 보면 좋은 영화들을 추천해드리는 4부 하이킥 테마극장. 오늘은 어떤 테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함께하겠습니다.

0: 텐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6: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7: 아이고.
8: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9: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8: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10: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해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8: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10: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9: 좋다.
8: 두루누리라고?
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12: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뉴스 하이킥.
13: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신 스틸러들.
14: 확실하게 밥 보겠습니다.
13: 이상민 노영희의 신스틸러. 이번 주 화제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네, 노영민 노영희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15: 네. 네, 안녕하세요.
13: 아, 네. 아니 제가 너무 그 이상민 크리에이터님을 처음 뵈서 네. 너무 제가 지금 너무 좀 떨려가지고요.
14: 저도 영광입니다.
13: 왜냐하면 네. 제가 라디오 들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거를 다 이렇게 복제를 할까.
14: 네, 아유, 부끄럽습니다.
13: 그래서
14: 네.
13: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 신기할까 네. 되게 기대가 됐었거든요.
14: 많이 웃어주십시오. 네.
13: 알겠습니다. 아, 이제 첫 번째 소식 월드컵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월드컵 소식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32강 진출 실패. 그러니까 본선 도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 동안 내내 마음앓이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경찰 수사로까지 상황이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독 선임에 대한 수사가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수사가 뭐 빨리빨리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15: 네. 이게 사실 2년도 더 된 고발인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근데 네. 법리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13: 네.
15: 이제 뭐 그거보다도 저는 오늘 홍명보 감독이 세운 두 가지 불명예 기록을 좀 네. 조사를 해왔습니다.
13: 네, 네.

0: 이게 동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두 번이나 탈락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1: 아, 세계 최초요?
0: 네, 세계 최초. 네, 게다가 이게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우리가 조 하위를 기록해서 탈락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이 월드컵 중에서 우리가 또 거의 꼴등의 기록을 이제 34위를 했는데 네. 이게 1998년 프랑스 대회 30위 이후에 가장 낮은.
2: 아, 98년. 네, 제가 4살 때입니다.
1: 네. 아, 4살 때라고.
2: 사적을 붙였습니다.
1: 지금 제가 산수를 하려다가 못 쳤습니다.
0: 네네네. 게다가 네네네. 오늘 또 체코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왜 안 넣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밝힌 또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안 넣는지 아셔요?
1: 왜 안 넣었다고 하셨습니까?
0: 그때 처음에 우리가 체코전에서 이겼었잖아요. 아니,
1: 남아공전. 남아공전에서 결
0: 체코전에서도 뺐고 남아공에서도 후반에 뺐죠. 네, 네. 근데 그게 왜 안 됐냐면 체코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뺀 게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도대체 있었는지 없었는지 궁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온 국민이 화가 났고 네. 이재명 대통령님도 좀 많이 화가 나셨겠어요.
2: 예, 이재명입니다. 인사가 만사인 것 같아요.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인 불구나무로서 저도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을 넘어서 황당함을 느낍니다. 이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가지고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은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예,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1: 그런데 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님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네요.
3: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동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1: 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3: 축협을 욕할 자격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체육행정 개혁을 운운했는데 따지고 보면 체육행정의 주요 부처가 어디예요? 어디냐고.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네. 그러면 최종 책임자가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은근슬쩍 묻어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 아, 근데 월드컵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3: 책임져, 책임져.
1: 이게 좀 너무 심각한.
3: 책임지세요.
0: 아니, 그렇게 따지면 김기현 의원님,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게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1: 비가 오면은.
0: 네, 비가 와도 책임.
3: 그렇게 은근슬쩍 묻어가지 마세요. 책임지세요, 책임져. 사과했어요, 사과.
0: 알겠습니다. 엇가도 엇가도.
1: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또 뜨거웠던 소식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같이 이제 청와대에서 만나서 오찬을 하신 게 꽤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굉장히 또 바쁘실 것 같아요. 뭐 축구도 봐야 되고 당내 갈등도 관리해야 되고 또 전직 대통령 모셔가지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두 분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4: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이고요. 국민통합으로 나가려면 우선 민주개혁 진영의 더 큰 단합과 더불어서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한 말씀 하세요.
2: 예, 내부 단합도 매우 중요한데 속이 단단해야 된다.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0: 와, 네. 너무 똑같죠.
1: 그러니까요.
4: 비빔밥 맛있었겠죠? 미네탕 먹고 싶죠?
0: 네. 좀 주세요.
2: 예, 아무리 졸라도 안 줍니다.
4: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아, 근데 두 분 목소리 이렇게 바로바로 하시는 거는 더 힘드신 거 아니에요?
2: 예, 그게 바로 이상민의 매력이자 장점인데.
4: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어떻게 녹음기에 트는 줄 알겠지?
0: 와, 진짜 대단하다.
1: 그러니까요. 실제로 봐도 너무 신기해요.
4: 숨이 조금 차요.
1: 아, 죄송합니다.
0: 그래서 저한테 말을 많이 시키셔야 돼요.
1: 아, 그렇구나. 네,
0: 상민 씨가 조금 조절할 시간.
2: 저 좀 그만 쳐다보시고 노변으로 쳐다보시고 숨 찹니다, 이거.
1: 근데 그 이 발언을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약간 뭐 보수지도 그렇고요. 이게 이 두 대통령의 말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그 분석도 있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0: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당내 단합을 먼저 좀 강조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확장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셨기 때문에 네. 두 분이 지금 약간 미묘하게 관점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는 한. 하는 언론이 많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전현직 대통령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다 통합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외연확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렇게 꼭 악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이 서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꽤 그 길게 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앞부분에는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단락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걸 바탕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그렇죠. 되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약간 좀 점증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만남 이후에 그러면 좀 민주당 내 갈등이 이제 좀 누그러지는 거냐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근데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지금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바로 식기는 힘든 것 같아요.
0: 네, 바로 식기는 힘들어도 일단 우선 그 효과로 그 멸칭으로 불려지던 이제 이름 맨 앞에 우리 그 전직 대통령의 성함이 있었었는데 그게
4: 얘기하지
0: 빠졌어요.
4: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0: 예, 네, 그게 많이 빠졌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함부로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조롱하거나 혐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분위기가 많이 좀 누그러지고 좀 톤다운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 아, 그리고 이제 친송계라고
0: 저요?
1: 지난 방송에서 친송계로 정의가
0: 그건 우리 박상철 변호사가 네. 저를 일부러 놀려먹으려고 하는데
1: 네, 조영희 변호사 나와 계시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님도 한마디 준비하셨다고요.
5: 송영길입니다. 그동안 우려하던 일들을 해소해냈습니다. 이 두 분 대통령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합과 확장으로 성과를 만들고 또 그 성과를 증명한 진짜 여당으로 가야 됩니다. 두 분의 당부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덮어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1: 아, 진짜 비슷하시네요.
0: 아, 너무 똑같죠.
5: 그렇습니까?
1: 네.
5: 칭찬을 받으니까 또 물병을 던지고 싶은
1: 심정이.
5: 물병 일부러 안 갖다 놨네요.
1: 참으십시오.
5: 알겠습니다.
1: 네, 네, 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지금 당권 주자 세 명 구도가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있고 이제 김민석 전 총리랑 송영길 의원은 이제 좀 정 전 대표랑 약간 좀 각을 세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송영길 의원은 또 보니까 김민석 전 총리만큼 아주 또 막 각을 이렇게 첨예하게 세우지는 않는 듯하기도 하고요.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근데 사실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의원의 페이스메이커로 나온 네.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처음에 있었었고 네. 결국에는 이제 정대 김의 그런 싸움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오히려 요즘에는 또 아니다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의원하고 또 이제 같이 또 뭐 경쟁할 거다 이런 예측들도
5: 맞습니다.
0: 있어요.
5: 제가 들러리로 보입니까? 저도 당대표 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1: 완주하시는 겁니까?
5: 완주해야 되는 걸 목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 물병을 던지고 싶습니다.
1: 참으십시오.
5: 네. 참아야 됩니까 또? 네. 네. 제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또.
1: 아니 물병은 참으시고요. 완주는 응원하겠습니다.
5: 그 음료수병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진행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1: 안 됩니다.
5: 황당합니다 정말.
0: 왜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5: 기자입니다.
0: 기자님한테.
5: 그렇습니다.
0: 죄송합니다.
5: 저널리즘. 예.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해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좀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또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면은 또 정청래 전 대표가 좀 더 높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는 진짜 호남을 계속 가시더라고요. 네네. 오늘도 거기서 올라오셨거든요.
0: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여론기관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 조원 CNA 에서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한 여론조사였잖아요. 네. 또 다른 데서는 또 좀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전부 다 내가 당대표 선거에 나갑니다라는 말을 아직 확실히 안 했어요.
1: 공식적으로는 안 하셨죠.
0: 예. 네. 물론 이제 그 행동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상황으로 전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좀 보긴 하는데 지금 저는 전당대회 자체가 사실 축제로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이렇게 과열돼서 네. 싸우는 건 좋지 않다고 보고요. 분명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그 오찬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 점점 바뀌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 이게 오히려 축제 분위기로 좀 정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근데 오늘 그 의원 워크숍 보면은 네네. 그 테이블에 세 분이 이렇게 쪼로록 같이 앉으셨잖아요.
0: 쪼로록.
1: 쪼로록. 나란히. 네. 나란히 그래서 기자들이 보고 아, 정말 저것은 숨 막히는 쓰리샷이다 막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0: 근데 보세요. 세 분 다 어쩜 저렇게 막 그 호탕하고 서로 사심 하나도 없는 듯이 웃고 계시잖아요. 어, 정치인들이 다 서러우는
5: 것 같아요. 그런데 밥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1: 저렇게 웃으시면서 송 의원님은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5: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 앞에 물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병이 있어야 정말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1: 던지시면 안 됩니다. 식사는 맛이 있으셔요.
5: 기자님 말씀 들어서 던지지 않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됩니다.
1: 맞추는 건 됩니까 그러면?
0: 아유 안 됩니다.
2: 저한테 던지십시오.
1: 동료 아니었습니까 한때?
0: 네, 그런가 하면은 최근 조사는 이번 주 조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가 약간 멈춘 걸로 나오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조국 전 대표가 최근에 지지율 관련해서 또 한마디 했었습니다.
1: 예, 조국입니다. 유럽 순방 성과 그리고 코스피 9000 사상 최고 수출 등 치적에도 불구하고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왜 빠졌는지 확실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예.
0: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왜 빠지는지 직시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랑 오늘 조사 나온 거 보면은 그 하락세가 꺾였거나 반전해서 오른 조사들이 나왔거든요.
2: 맞습니다. 네. 갤럽하고 MBS 조사가 이제 그 말씀하신 네. 그 두 가지 조사일 텐데요. 여기서 각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54%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58%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0: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2: 아 죄송합니다.
0: 하락세가 멈췄다.
2: 예, 이미 말한 네. 거니까 네. 어쨌든 간에 때 게다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지율 격차도 또 많이 벌어지는 모양새가 좀 네. 나와 있어서 네.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의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이유를 보통 물어보면은 뭐 경제 분야에서 일을 잘한다, 뭐 외교 일을 잘한다, 어쨌든 일을 잘한다는 답이 많더라고요.
2: 그렇죠.
0: 네. 네. 그런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주 또 초에 또 큰 뉴스가 그 반도체,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가 프로젝트가 여러 지역에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호남에 그 팹이 생기는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반대 목소리가 좀 나왔었습니다.
3: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800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인 메모리 팹 4기를 모두 특정 지역에 몰아놓고 타 지역은 사이드 메뉴로 취급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0: 네,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좀 섭섭해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4: 예, 이게 뭐 선물 나눠주기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동네는 왜 그렇게 안 나눠주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정말 주민분들은 섭섭할 수 있겠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부호하나 등 해가지고 같이 화내고 그러면은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0: 네. 부안해동에서 같이 화내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근데 오늘은 또 사실 영남 지역 투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영남만 너무 소외됐다라는 주장을 또 마냥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지난번에 발표됐을 때도 뭐 이제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영남권에 골고루 사실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게 발표가 됐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서도 AI 관련해서 좀 우주항공산업 네. 다 좀 더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쪽은 오히려 저는 그동안에 이제 발전되었던 것이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비교해 보면 뭐 그런 얘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이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이원택 전북지사가 말했던 전북 소외론 네. 관련된 얘기였고 사실 정청래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얘기를 하신 걸로 지금 보이는데 정청래 대표도 이거는 원론적인 수준의 그냥 얘기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는 이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는 지금 보입니다.
0: 네. 근데 이 메가 프로젝트 가지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도 또 한마디 하셨던데요.
5: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호남 도약의 계기죠. 호남에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되고 전기가 부족하다. 그럼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통해서 산업용 전기를 갖다가 보완해 주면 됩니다. 최소 10년 걸리는 국토 대개조 사업을 정쟁으로 삼는 거는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던 야당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래 봅니다.
0: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쟁적으로 혹은 뭐 지역 대결적으로 보지 말고 국가 미래 전략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5: 그렇죠.
0: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김성태 전 의원은 좀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6: 김숙수입니다. 사실 이번 광주 투자 부분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발을 걷어붙이고 이재용 회장이랑 사실 이 최태원 회장이랑 딱 세워놓고 그 얘기 합시다. 400조씩 박박 투자하세요. 이렇게 뭐 하는 거로 이거 뭐 4년 안에 뭐 임기 안에 될 수 있을까? 이 사실 제가 그 걱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면은 위험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0: 아, 그러니까 이게 뭐 혹시 뭐 관치 경제 아니냐? 정부가 뭐 좀 기업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6: 4년 할지 이제 말이에요.
0: 네.
6: 가만히 계세요. 저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

0: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넣은 거죠. 예.
1: 네, 말씀 끝내셨습니까, 의원님?
0: 어, 투비 컨티뉴드.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가 좀 기업을 과하게 압박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2: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 TSMC 그 대만에서의 그런 성공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인프라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은 협조가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아, 이렇게 보죠.
1: 아,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재판이 있었습니다. 본인 그 SNS에 그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물을 올려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3: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현에 불과한 단문 글두개 가지고 내란 선동죄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당시에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만 선포된 것을 알고서 그 상태에서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1: 근데 이게 죄가 되는 건가요? 기소가 됐잖아요.
2: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검찰에서는 이게 유죄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우원식 한동훈 체포하라 뭐 이런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한 표현이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왜? 이분은 대통령 직무대행도 했고 총리까지 하신 법무부 장관 출신의 분이다. 예.
1: 알겠습니다. 방금 노영애 변호사가 언급한 여론조사들은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항공 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들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휴, 숫자를 말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2: 죄송합니다. 유급무원입니다.
1: 아, 네, 나 진짜 스틸러 너무 즐겁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2: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안전 1번지 여기는 울산. 시민이 안전의 주인이 되어 전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놀면서 배우고 느끼는 체험중심의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족공동체가 공감하는 2026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방복을 입고 직접 불을 끄는 화재진압체험부터 지진대피와 암벽탈출체험까지 심폐소생술과 소방시설 교육, 심리안전교육 등 재난에 대비하는 유익한 안전체험을 만나보고 소방안전과 불조심을 주제로 한 안전 골든벨과 전국 119 소방동료대회 울산대표 선발전도 즐겨보세요. 우리 가족 안전지수를 높이는 특별한 경험을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에서 함께하세요.
1: 건축물 붕괴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5: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 시작됩니다. 현재 제주도의 장맛비가 내

0: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남해안으로, 밤에는 그 밖에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권까지 비구름이 올라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기 북부와 충북에도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이번 주말비 이 제주 산지와 전남 남부에는 요란하고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부산 21도,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청주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인천 나들목 이후로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시간 전에 부평 나들목에 좀 큰 사고가 일어나서 처리하는 데 지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2: 매주 테마를 정해 영화 소개해드리는 하이킥 테마 극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답니다.
2: 아, 네. 이것도 네. 사실 이 코너도 제가 즐겨 들었었거든요. 아, 애청자로서.
3: 예. 그래서 예전에 회식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2: 네,
3: 있죠.
2: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테마 뭔지 궁금합니다.
3: 아, 오늘은 이게 영화만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 네.
3: 불안과 집착이라는 테마로 가져왔습니다.
2: 오, 네.
3: 오늘 다룰 영화들이 이제 샤프트 형제의 영화들인데 샤프트 형제의 영화들을 설명하는 코드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일단 네. 이 사람들은 주로 뉴욕을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뉴욕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하층민들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빈민가 이런 곳에서 이제 종횡무진 달려나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하는 감독이고요.
2: 네.
3: 그리고 정체성이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굉장히 불안과 집착에 시달리는 유태인 주인공을 가지고 결국 삶의 어떤 부분을 표현해내는 감독들이죠.
2: 네.
3: 이번에 마티 수프림이라는 영화가 국내에서 개봉을 했는데
2: 네.
3: 아카데미 시상식에 여러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지만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2: 아, 네. 네. 근데 배우가 상을 많이 받았죠.
3: 배우가 이제 그 전까지 뭐 골든글로브나 이런 것에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
2: 네.
3: 아카데미 시상식 직전에
2: 네.
3: 본인 이름을 건 톡쇼에서 망언을 뱉어버리는 바람에
2: 티모시 샬라메가요?
3: 그렇습니다.
2: 왜 그랬을까?
3: 이미지가 한참 좋았는데
2: 네.
3: 저는 이제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남들이 굳이 시간 내서 보러 와줘야 되는 예술에는 종사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해버렸어요.
2: 왜 그랬죠?
3: 잠깐 미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발언이었거든요.
2: 네.
3: 그래서 앞에 앉아있던 매튜 맥커너이가
2: 네.
3: 얘가 왜 이러지라는 눈빛으로 한참 동안 쳐다봤던
2: 네.
3: 예, 그 쇼 이후로 상당히 배우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아카데미가 의외로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2: 네.
3: 예, 특히나 안 그래도 젊은 젊고 잘생긴 남자 배우한테 상 안 주는데 얘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발언까지 해버리니
2: 네.
3: 상을 마이클 B. 조던에게 남은 전상이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상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2: 네.
3: 그냥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고요.
2: 네.
3: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티모시 살라미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연기를 한 이 마티 슈프림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
2: 네.
3: 국내 팬들이 많이 궁금해했는데
2: 네.
3: 이것도 이제 A24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작사에서 제작을 했고 백룸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뒤집기 전까지는 A24에서 만든 영화 사상 가장 많은 흥행 수익을 올린 영화이기도 했어요.
2: 네.
3: 그래서 국내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국내 개봉이 좀 어렵다라는 말이 돌다가 개봉이 결정돼서 바로 이틀 전이죠. 수요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2: 어떤 영화인가요?
3: 마티 슈프림이라는 영화는 마티 라이스먼이라는 실존 탁구 선수가 있어요. 뭐 완전히 전설급 레전드급은 아닙니다.
2: 네.
3: 이 선수는 상당히 상위권에 머물렀고 그리고 꽤 오래 이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어떤 시대를 풍미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한 끝발 정도 부족한 탁구 플레이어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탁구 선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슬러였어요. 허슬러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독종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 이런 말뜻도 있지만 사기꾼 협작꾼이라는 말뜻도 있습니다.
2: 사기꾼이요?
3: 예. 근데 실존 인물인 마티 라이스먼이라는 사람은 내기 탁구 선수였어요.
2: 네.
3: 근데 거의 사기에 가까운 내기 탁구를 쳐서 돈을 벌다가
2: 그 정도로 잘 친다는 건가요? 아니면?
3: 이런 거죠. 이제 동네 탁구장에 가면 당시 네. 이제 1950년대 정도 뉴욕에는 탁구가 이제 새로운 생활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 네.
3: 마치 예전 70, 80년대 우리나라 당구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2: 예.
3: 거기 가면 이제 탁구 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2: 네.
3: 딱 가서 처음에 되게 못 치는 척을 해요. 예. 그래서 막 되게 허접한 실력을 갖고 있는
2: 네.
3: 척 하다가 이제 구경꾼들이 막 모여들고
2: 네.
3: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이 자식 호구구나. 이러고 너 나랑 큰 돈 걸고 한 판 하자.
4: 아.
3: 주변 사람들도 막 돈을 걸어요.
4: 네네네.
3: 얘가 이기는데 얼마 건다 이런 식으로. 큰 돈을

0: 걸게 만듭니다.
1: 네.
0: 그런 다음에 제 실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발라버리고.
1: 나쁘네.
0: 네, 굉장히 나쁜
1: 네, 나쁘네.
0: 예, 이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 네, 네.
0: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실력은 진짜로 좋았어요.
1: 어.
0: 전 뭐 이제 세계 챔피언십급의 탁구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캐릭터를 가져와서
1: 네.
0: 사실 거의 창작에 가깝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중간중간 역사적 사실들도 들어가 있는데
1: 네.
0: 뭐 영국 챔피언십에서 일본 선수에게 패해서 준우승에 그쳤다든지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인데 거기에 이제 감독들이 자기의 창작력을 발휘해서 이 인물이 영화 속에서도 더 심하게 그려지거든요.
1: 네.
0: 더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
1: 어. 네.
0: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자의식과 자만심이 너무 큰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영국 탁구 챔피언십에 출전하기도 전에
1: 네.
0: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나 곧 탁구 챔피언 될 사람이다.
1: 오.
0: 그러니까 미리 나한테 투자를 해라. 같이 사업하자.
1: 정말 사짜 기질이 약간.
0: 예. 네. 아, 일단 대놓고 사짜입니다.
1: 네네. 네.
0: 돈 빌려줘라. 내가 챔피언십 하고 오면 내가 두 배로 갚아주겠다.
1: 어?
0: 혹은 열 배로 갚아주겠다.
1: 네네.
0: 나 갈 때 이제 비행기 타고 갈 돈이 없으니까 자기 삼촌 구두방을 털어요.
1: 네.
0: 네. 그래서 비행기 값을 마련하고.
1: 어.
0: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되는 대로 막 사는 친구였습니다.
1: 네.
0: 아, 그리고 그 막 사는 친구가 여기까지는 얘기해도 되겠죠?
1: 네.
0: 그 영국 챔피언십에 나가면 당연히 자기가 우승할 줄 알았고.
1: 네네.
0: 그랬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일본 선수를 만나서 결승에서 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된 거죠.
1: 네네.
0: 다시 뉴욕으로 터벅터벅 돌아왔는데 이제 앞에서 그 호언장담했던 뻥뻥 질렀던 것들이 다 청구서를 내미는 겁니다.
1: 네.
0: 야, 너 챔피언 되면 돈 갚는 데면 돈 갖고 와. 너 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1: 네.
0: 같이 사업하기로 해놓고 우승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든 대충이라도 수습을 하고 이제 일본 탁구 챔피언십에 또 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이 며칠간에 요 몇 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1: 아~
0: 예, 그러니까 전기 영화랑은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1: 네.
0: 예, 이 마티 라이스먼 혹은 마티 라이스먼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마티 마우저라는 인물이 뉴욕 거리를 막 질주하면서 어떻게든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1: 그러니까 저는 티모시 샬람의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0: 네.
1: 뭐 Call Me By Your Name 아니면 예. 작은 아씨들 사는
0: 네.
1: 사실 저는 거기까지 보고 그 뒤엔 안 봤어요.
0: 네, 예.
1: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인이 되고 나선 영화를 영화를 제가 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0: 듄의 주인공으로 나왔었죠.
1: 네, 제가 듄을 완결이 되면 보려고
0: 아껴놓으셨군요.
1: 네, 저는 예. 그런 거 궁금해서 못 기다리는 성격이라서
0: 네.
1: 그래서 그때 봤던 뭐랄까 되게 해상한 그 그
0: 꽃미남의 이미지.
1: 네네네. 예, 예. 소년의 이미지. 약간 그리고 약간 병양미? 막
0: 네.
1: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예고만 봤는데
0: 네.
1: 전혀 그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0: 최선을 다해서 못생기려고 노력을 했더만.
1: 아, 그렇군요. 예. 못생겨지려고.
0: 일단 그 안경도 이렇게 쓰면 눈 요만해지는
1: 네네네네.
0: 안경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런 네모진 안경을 쓰고
1: 네.
0: 피부도 이렇게 더 안 좋아 보이게. 왜냐하면
1: 아.
0: 실존 인물이 되게 깡마르고
1: 아.
0: 되게 좀 이렇게 영양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1: 네.
0: 네. 그런 상태. 태를 연기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못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는데
1: 네.
0: 연기만은 정말
1: 오.
0: 아, 이 친구가 차세대 헐리우드 신성이 맞다.
1: 탁구는 자기가 친 거예요?
0: 탁구는 이제 당연히 CG로 했습니다.
1: 예. 아, 그렇군요.
0: 아, 물론 정확한 폼을 이제 연기를 해내기 위해서 6년간 탁구 수업을 받았다고 해요.
1: 오, 예. 네.
0: 근데 뭐 이건 들리는 말이고 사실 배우들이 나 몇 년간 뭐 배웠어요. 거의 뻥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0: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빡세게 받지 않았나? 뭐 이런
1: 아.
0: 예. 어쨌든
1: 네.
0: 아, 연기력은 정말 최고로 끌어올렸는데 이런 인물을 연기하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1: 네.
0: 이제 토크쇼에서 예, 실연을 했다가 아, 나무주연상을 눈앞에서 놓쳤죠. 네, 그러나 이 영화는
1: 네.
0: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추천하십니까?
0: 저는 완전 강추합니다.
1: 네. 아, 알겠습니다.
0: 2시간 반인데 제가 영화 보는 게 직업이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영화는
1: 네.
0: 한 중반쯤 가면 끝이 어떻게 될지 대충 그려져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버티는 거거든요.
1: 네네.
0: 과연 감독이 이 끝까지 어떻게 간지 한번 보자.
1: 네.
0: 근데 이 영화만은 상영시간 2시간 반이 다 끝날 때까지
1: 네.
0: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지?
1: 오.
0: 이런 생각 때문에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1: 아, 예. 이게 어떻게 수습될지 예상이 안 되는
0: 네.
1: 그런 전개다.
0: 수습이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1: 아, 네. 사고를 많이 쳤구나.
0: 예. 아니, 목숨이 한 10개 있나? 뭐 이런
1: 아.
0: 근데 뭐 당시 이제 또 1950년대의 뉴욕의 분위기도 좀 알아야 되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대공황 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무슨 짓이든지 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보더라도 사고를 너무 많이 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1: 네. 네. 그다음에 이 형제들의 영화 중에 또 다음 영화 굿타임 예. 오늘 소개해 주시죠.
0: 굿타임은 이제 로버트 패틴슨을 진짜 배우로 만들어준 영화죠. 그 전까지 로버트 패틴슨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1: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그렇습니다. 꽃미남 네. 뱀파이어 네. 얼굴 하얗고

0: 하얗고 입술은 빨갛고. 네.
1: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0: 네네네. 네. 그것도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예. 또. 네.
1: 그것도 다 시리즈 끝날 때까지 아껴놨다가.
0: 아, 그거 아니요. 그거는 네. 나올 때마다 봤습니다. 예. 감상하는 그 재미가 아, 있으니까요.
1: 사실 네. 뭐 제일 잘생겼을 때 감상하고.
0: 네네네. 네. 예. 그렇죠.
1: 로버트 패틴슨은 사실 트와일라이트 찍을 때 죽고 싶었대요.
0: 왜요?
1: 너무 찍기 싫어서.
0: 너무 오글거렸을까요?
1: 예, 스스로 또? 그런 걸 좀 잘 못 참는 성격이었다.
0: 그 영화가 겁니다. 되게 오글거리긴 해요. 영화 자체가.
1: 예, 저는 정말 보고 네. 영화 유튜버니까 보긴 봐야 되는데 네, 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예, 머리카락이 너무 쥐어뜯어서. 예. 네. 하지만 그런 로버트 패틴슨이 굿타임 이후로 아 얘가 맞아 우리가 몰랐는데 얘가 연기를 엄청 잘하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준 영화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네. 샤프트 형제의 영화들은 스토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코니라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네. 이 형입니다.
0: 로버트 동생이 패틴슨이 예. 형이고
1: 동생이 한 명 있어요. 네. 닉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뉴욕을 떠나서 여기는 있어봐야 우린 도시 빈민밖에 안 되니까 한탕해서 네. 다른 데로 가자라고 네. 하는데 이 어설픈 2인조 강도 행각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중간에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네. 벌어지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새로운 일에 휘말리고 형은 이제 동생은 이제 장애시설에 감금된 형을 구하려고 들고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 도움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냥 도와줄 리는 없고 그래서 뉴욕 거리를 막 질주하는 로버트 패티슨의 이야기인데 샤프트 형제 영화 특징이 있어요. 네. 이런 정말 어떻게 막다른 골목길에 몰려있는 주인공들한테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엄청나게 당겨서 네. 카메라를 거의 뭐 얼굴 뭐 이목구비가 거의 화면을 꽉 채울 정도로 네, 네, 네. 카메라를 당겨서 감정이입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관객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로버트 펜틴스는 나쁜 놈입니다. 심지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을 데려다 같이 강도질을 네.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네, 짓이죠. 네. 그리고 차라리 동생 입장에서는 장애인 수용시설로 가는 게 낫습니다. 이런 형이랑 붙어있느니. 근데 화면에는 계속 로버트 패틴슨이 동생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굉장한 뭐 딜레마를 느끼게 되는 거죠. 과연 내가 마음속으로 로버트 패틴슨을 응원하는 게 맞아? 아니면 얘가 실패하길 바라야 되는 건가? 이런 딜레마를 품고 영화를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게 샤프트 형제 영화의 매력입니다.
0: 근데 그 로버트 패틴슨이 그래서 정말 되게 뽀샤시한 꽃미남이었는데 네. 제 요 영화를 이제 좀 축약된 것만 잠깐 보고 왔는데 네. 완전 쾌하고 네. 삐쩍 마르고 예. 그리고 정말 한계에 다다를 만큼 다다른 사람 그리고 정말 배고파 보이더라고요.
1: 아, 예.
0: 정말 배가 고파 보이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네. 강도를 해서라도 어떻게 계속 살아남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네. 절박해 보이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되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되게 막 카메라가 저희가 이제 그 저희 방송용으로 데모찌리라고 하는데
1: 네네 데모찌 이렇게, 걸고 찍는 거예요.
0: 네네네. 네. 근데 되게 막 흔들리고 막 그 불안한 예. 심리를 막 드러내는 그러니까 좀 그 카메라 워크도 좀 이렇게 좀 일부러 그렇게 의도를 했나 싶기도
1: 그렇습니다.
0: 하더라고요.
1: 100% 의도한 거고요. 네, 지금 주인공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몰려 있고 네. 불안하고 네. 그리고 집착하고 있죠. 네. 그 심리 상태를 화면을 넘어 관객들한테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공과 같이 격렬하게 카메라도 흔들리는 겁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은 이 영화 찍을 때 누가 봐도 네. 트와일라이트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뉴욕 뒷골목에서 한 3일 정도 굴러다니다가 등장한 노숙자의 밥을 못 먹고
0: 네.
1: 밥 대신 술을 먹은 것 같은 꼴로
0: 네.
1: 등장하죠. 아마 본인도 상당히 일을 박박 갈면서 이 영화 촬영에 임했다고 하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별것 없는 이야기인데
0: 네.
1: 사실 사이즈가 큰 이야기는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듀 얘기를 했지만 듀는 막 우주 전쟁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뉴욕 거리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한 남자가 발버둥 치는 얘기예요.
0: 네.
1: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우주 전쟁을 보는 것처럼 박진감 넘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도덕적 딜레마를 품고 예.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불안이나 집착은 다 있잖아요.
0: 네.
1: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너 올 때마다 우리 권순표 앵커의 방해를 뚫고 어떻게든 영화를 끝까지 다 소개해야 된다는 불안과 집착에 시달렸었거든요.
0: 지금 제가 지금 너무 방해를 안 한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0: 아,
1: 너무 상쾌하네요 오늘.
0: 아, 그래요?
1: 오늘 저는 카메라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0: 아 프로그램 굉장히... 정체성을 제가 지금 훼손한 거 아닌가요?
1: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굿타임이라는 제목이
1: 네.
0: 정말 굿타임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역설적인 거예요?
1: 완벽한 반어법이죠.
0: 아.
1: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굿타임이라고 할 만한 지점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거든요.
0: 아이고 안타깝네.
1: 네. 네. 굿타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요.
0: 네.
1: 전작 이 마티 슈프림 같은 경우에도 이 주인공 마티는 슈프림, 그러니까 신의 네. 위치에 네. 오르고 싶은 세상 모든 변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도박과 스포츠잖아요.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두 개입니다.
0: 그러네요.
1: 예.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하다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요 재미로 영화를 보는 것이죠. 아,
0: 네.
1: 예, 마지막 언컷 잼스도 역시 비슷한 류의

0: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언컷 잼스, 잼스 보석인가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언컷이면
0: 원석.
1: 세공 안 한 거?
0: 예.
1: 원석.
0: 역시 예. 네. 네. 영어를 저는 사전 찾아보고 왔는데.
1: 네네. 네.
0: 예, 세공을 안 한 원석이라는 뜻이죠.
1: 네.
0: 여기서는 좀 더 심각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담 샌들러가 연기를 하는데
1: 네.
0: 뉴욕에서 살고 있는 유태인 전포상 주인이에요. 예, 이 친구도 역시 사짝기가 낭낭한데 예, 이제 에티오피아인가 어디서
1: 네.
0: 그 수정 오팔이라고 하죠.
1: 네.
0: 수정이 박혀 있는 원석을 하나 그 밀수를 해옵니다. 이 원석을 깎아내면 안에 있는 오팔이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1: 네.
0: 해요. 근데 또 이 친구도 정말 대책 없이 사는 친구이기 때문에 신용이 엉망입니다.
1: 아.
0: 돈을 막 여기저기 닥친 데를 빌리고요.
1: 여기서 쫓기고 있겠네요. 그러면.
0: 그럼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1: 쪽. 예. 네.
0: 그리고 그 돈을 다 어디다 쏟아붓느냐.
1: 네.
0: 스포츠 도박에 쏟아붓습니다.
1: 또 도박입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 게임만 이기면 내가 돈 다 갚을 수 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제 불가능한 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얘기죠.
1: 다 좀 주인공들이 한탕을 노리네요.
0: 그렇습니다.
1: 왜 한탕을 노리는 거야?
0: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의 삶이 실패로만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로만 얼룩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굴의 의지라도 보실 수 있겠죠.
1: 네.
0: 실패를 떠안고 그냥 침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진짜 좀 사기를 치고 등을 쳐먹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라는 게 약간 그릇된 방향으로 발현되는 인물들입니다.
1: 몰리다 그 방법까지 가는 건가?
0: 원래 그 방법이 친숙한 친구들이죠.
1: 아, 그렇군요. 예.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쳐놨던 모든 사고들도
1: 네.
0: 한 방만 성공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1: 네.
0: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아담 샌들러가 본인 커리어 최고 연기를 합니다.
1: 그래서 굉장히 코믹 영화나 로맨틱
0: 네.
1: 코미디 이런 데 많이 나왔잖아요.
0: 그래서 그렇습니다.
1: 저는 제일 즐겁게 봤던 게 그
0: 네.
1: 드루베리모어라 저 너무 옛날 영화 이야기하네요. 근데
0: 맞네요.
1: 첫 키스를 하고 싶었지. 제 연식이 드러나네.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굉장히 유쾌한 모습
0: 네.
1: 그 많이 봤거든요. 근데
0: 네.
1: 저는 이 그 포스터만 보고도 이 사람이 아담 샌들러라고 라고 생각했어요.
0: 아담 샌들러도 여기서 연기 명세를 한기 위해서
1: 네.
0: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망가지고 박살이 나거든요.
1: 네.
0: 사실 그 이제 영화계에서 아담 샌들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기도 한데
1: 네.
0: 너무 뻔하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맨날 찍는 영화 똑같지 뭐 나와서 뭐 개그나 치고 몸개그 하고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미녀랑 엮여가지고
1: 네.
0: 어리버리 하다가
1: 네.
0: 뭐 이런 비판도 많이
1: 이루어져 버리고
0: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죠. 드류 베리모어 같은 사람이랑
1: 네. 예. 이루어져 버리고 네.
0: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본인의 틀을 깨기 위해서 샤프트 형제 영화에서 이제 사짜 보석상 역할을 하는데
1: 네.
0: 절정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1: 알겠습니다. 아
0: 예.
1: 근데 오늘 거의 없다님도 마지막이라고 해서요.
0: 예.
1: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한 말씀 어떤 거에 대한 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지.
1: 본인의 뭐 느낌. 네. 프로그램을 떠나게 됐으니까.
0: 뭐 뉴스 하이킥 맡아서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요.
1: 네.
0: 그리고 권순표 국장님하고 정말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고 살면서 존경할 만한 어른을 만나는 건 되게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권순표 국장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1: 네.
0: 농담이고
1: 그렇게 선회하겠습니다.
0: 예,
1: 네.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거의없다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6: 핏.
5: 눈 뜨자마자
6: 핏.
5: 아이와 함께
6: 핏.
5: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기러기들은 장거리 비행을 할 때 V자로 대열을 갖춥니다. 맨 앞에 선 기러기가 온몸으로 바람을 가르면 뒤에 선 기러기들은 수월하게 날 수 있죠. 이를 아는 기러기들은 선두가 지쳤을 때 언제든 교대할 준비를 합니다. 또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힘내 우리도 잘 따라가고 있어 라고 응원을 보냅니다.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눠지려는 마음 그것이 수만 킬로미터를 함께 날게 하는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다음 주부터는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얼마 전 국내 한 항공사가 특별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항공편에 간호사 출신 승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건데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항공사들이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모순된 행동을 해왔죠. 자사 승무원들에게 구두와 정장 차림을 강요한 건데요. 움직임이 불편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이미지를 앞세웠던 항공업계, 이번 변화를 계기로 안전을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어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보고서를 보면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나와 있어 저희가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며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가 차별적이고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거나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0: 되고 있던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1박 2일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 앙카라에서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 나토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할 예정이며 이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대표들과의 소인수 회담에 참석합니다. 특히 정상회의 핵심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해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 발언을 할 예정이며 8일에는 방산 등 실직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을 조율 중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오후 경남 진주시에서 영남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주요 기업별 투자계획과 영남권 첨단산업발전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영남을 포함한 지방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는 수도권 생산 거점과 충청권의 패키징 거점, 영남권의 차세대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영남권에는 2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미와 포항, 대구, 창원을 잇는 첨단 로봇 초혁신 벨트를 중심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의 피지컬 AI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 일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 그 밖에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150mm 이상, 전남 남부 최대 80mm, 경남 서부 남해안은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지역에 따라 비 예보를 한 상황입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M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비혼자분들은 이런 질문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 또는 아내랑 또 만날 거야? 결혼할 거야?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셨나요? 엊그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2026 결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성 응답자 가운데 41%는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답을 했지만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20%만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을 한 여성은 35%에 달했는데요. 남성 응답자 중에서는 15%가 결혼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고 하네요.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기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볼 따름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또 한 번의 생이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 말고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만나실 건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다이 위더 스마일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0: 세상이 끝난다면 내 마지막은 당신 곁에 있고 싶다.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노래인데 여러분이 남겨주신 글들은 조금 네 다르네요. 박종희님. 네?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만나다니요? 왜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김명자님은 전 다른 남자 만날래요. 도용재님.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크크크크. 정은근님은 다음 생에는 결혼 안 할 겁니다 하셨고요. 이재영님 다시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신박한데 꼭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외계인으로 태어나겠다고 답변합니다. 오 재영님. 4788님 젠디 출석해요. 오늘은 문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워킹맘인데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안 할 겁니다. 아이 낳는 기쁨은 있지만 결혼은 안 하고 싶네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굉장히 논란이 있을 법한 주제였죠. 결혼 생활에 대한 남녀의 온도 차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 결혼하겠다 41% 정도 답을 했다고 하고 여성 응답자는 20%만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는 쪽을 선택했다고 하고요. 또 앞에서 말씀 문자도 주셨지만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여성도 35%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남녀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까 그 육아 워킹맘 이야기도 했지만 가사 돌봄의 부담도 있고 지금은 이제 같이 돌보는 가정들이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 조심스럽네 이렇게 말하기가 어쨌든 이렇게 좀 현실에서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여자들이 많다. 반면에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권엄미님, 이제 곧 결혼 30년 차가 되어가는데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도 있고 결혼을 후회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다음 생에도 한 번 더 만나도 되겠구나 싶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직은 행복이 좀 더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엄미님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갈등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좀 더 그 고생한 만큼 행복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뜻이신 것 같고요. 신동욱님은 올해가 아내와 사귄 지 28년, 결혼한 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호주에서 20년째 기쁨과 슬픔을 언제나 함께해준 지금의 아내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싶네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왠지 다시 만날 것 같네요. 와, 28년 되셨고 사귄 지 8년 정도 연애하시고 결혼하셨나 봐요.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올해가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20주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답들이 들어와서 재밌네요. 오늘도 여러분 많이 글을 남겨주셔서 이따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금요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또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고요. 문자와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3부 귀로 하는 등산, 주말엔 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산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지 이따가 3부에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 모셔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본컴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펙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얼마 전에도 유럽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른바 오메가 열돔이 유럽을 덮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만 폭염과 관련한 사망자가 지난달에 3천 명 넘게 나온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메가 열돔은 그리스 문자 오메가 모양의 고기압이 제트 기류를 막아서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서유럽 상공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극심한 더위를 유발하는 현상인데요. 이 영향으로 프랑스 남서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44.3도까지 치솟았고요. 헝가리도 42도까지 오르는 등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라 깨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둘러싼 이번 폭염은 이번 달까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프랑스 전역에서 냉방기기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 대형마트에서 진행한 냉방기기 할인 행사에서 이른 아침부터 인파가 몰려들면서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한낮 무더위 속에 세 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소방력이 대거 투입되는 등 전력 및 방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악의 성적으로 월드컵에서 탈락한 한국 축구가 개혁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오는 6일 혁신위가 첫걸음을 뗀다고 전했는데요. 혁신위에는 이영표 해설위원, 박주호 해설위원 등 축구인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등이 참석하고요. 또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축구 혁신 요구에 부응해서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이번 혁신위를 통해서 그간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고민을 담아서 대한민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K축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늦게 찾아온 장마가 이번 주말에는 전국으로 영역을 넓힙니다. 내일은 제주와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에 최대 80mm, 충청엔 5에서 10mm,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요. 강도도 강하겠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공기는 더욱 꿉꿉해지고 있는데요. 주말에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수도권에도 올 여름 첫 장맛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32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긱스 피처링 수민의 비가 오네 듣고 왔습니다. 조광희님이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이상 기온이 심해질 듯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0511님도 여름에 그나마 선선했던 유럽에서 폭염으로 사망자가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여름은 얼마나 더워질지 걱정이네요. 이러다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을 다 11월이나 12월에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글 남겨주셨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 유럽에서 지금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더운 날씨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의료, 교통, 전력 시스템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재난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미 사망자도 너무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장마가 끝난 뒤에 7월 말 8월 초부터 유럽처럼 오메가 열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뭐 가능성이긴 하지만 관측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경주님이 41도라니 숨이 턱턱 막힐 것 같네요. 뉴스에서 에어컨을 끌어안고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보니까 기후위기가 실감났어요. 도로에 빗물 바지, 쓰레기 막힘도 점검하고 장마 대비도 철저히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폭염도 폭염이고 장마도 또 오고 있고 하니까 이 기후에 관련해서 대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열사병이요. 폭염 이어질 때 제일 중요한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온열 질환이잖아요. 이게 몸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의식도 흐려지고 막 쓰러질 수 있는 엄청 심각한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혹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덥다 이러면은 미리미리 물 챙겨 드시고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시고 그리고 실내 온도도 적정하게 유지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뉴진스의 노래 같이 들을게요. 어텐션.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벌써가 아닌가? 어쨌든 금요일이라 너무 신나네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박지연님이 젠디 오늘이 사랑하는 엄마 생신이에요. 멀리 지방에 계셔서 생신날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예쁜 젠디 목소리 통해서 사랑과 축하의 마음 건네고 싶어요.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옆에 계셔주세요. 오, 어머님 생신이시구나.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연님 그리고 지연님 어머님도 생신날이라서 좀 직접 찾아뵙고 얼굴 보고 축하드리면 좋을 텐데 아마 멀리 계셔서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 전하는 것만으로도 어머님께는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상호님은 사무실 사람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지만 금요일이라서 모두가 일찍 먹고 헤어졌어요. 불금은 옛말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예전처럼 이렇게 회식을 해도 늦게까지 자리를 이어가기보다는 맛있게 먹고 각자 또 시간 존중하면서 헤어지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 짧아도 그 시간만큼 또 밀도 있게 즐겁게 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거나 푹 쉬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금요일에는 특히 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이런 짧고 굵은 만남이 다음에 또 부담도 덜하고 또 기다려지고 이럴 것 같습니다. 상호님 오늘도 편안하게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박현진님 창원은 오늘 흐리긴 한데 비는 안 오고 시원해서 모처럼 자전거 타고 퇴근했어요. 7월인데 이상할 만큼 안 더워서 올해는 11월까지 더운 게 아닐까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창원은 또 안 더워요 날씨가? 장마철이라서 그런가? 서울은 좀 더운데 막 지난주처럼 그렇게 덥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덥고 좀 후텁지근한 날씨거든요. 창원 지금 23.9도라고 하네요. 이 정도 날씨면 진짜 시원하죠. 서울은 25.4도예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더운 것 같지 밖에. 어쨌든 오늘 자전거도 타시고 좋은 날씨였나 봐요. 나중에 더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하겠네요. 근데 예전만큼 그 기후가 좀 많이 달라져서 계절이나 뭐 날씨를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모처럼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자전거 타고 퇴근한 이 시간 너무 잘하셨고요. 그 8698님은 오늘도 시골 텃밭에 심어놓은 작물을 보살피고 왔습니다. 애플 수박인데 현재 사과만하게 자라서 달려있습니다 하면서 사진 공유해주셨어요. 우와 수박이 정말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 둘 세 개 큼직하게 달려있네요. 사과만한 크기예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커 보이는데 조금 더 이제 잘 자라면 먹을 수 있는 거군요. 이렇게 매일같이 텃밭에 가서 물도 주시고 정성껏 돌보신 그 결실이 이렇게 멋지게 맺어 있는 걸 보면은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8698님도 그렇고 많이들 직접 기르신 작물들을 사진으로 또 이렇게 자랑을 해주시는데 너무 보기만 해도 예쁘네요. 방수영님은 토요일은 남양주, 일요일은 서울 가야 하는데 장맛비가 온다니 엄청 귀찮아지겠네요. 그래도 잘 다녀올게요. 저 일요일 오전에 토익 스피킹 시험 보고 오후에는 방송 아카데미에 상담 받으러 가요. 성우에 관심 있어서요. 헤헤, 부끄부끄. 와, 주말 일정 정말 알차게 계획하고 계시네요. 토요일에는 남양주 가시고 일요일에는 서울 가서 토익 스피킹 시험 보시고 또 방송 아카데미 상담까지 다녀오신다고 하네요. 설레는 주말이 될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시면 이렇게 성우에 또 관심이 있고 도전을 하시려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수영님. 새로운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 자체가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가 진짜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저도 응원하겠고요. 상담도 잘 받고 오시고 시험도 잘 보고 오시고 또 소식 전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사운드 오브 뮤직 OST입니다. 줄리 앤드류스의 My Favorite Things.
2: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줄리 앤드류스의 My Favorite Things 듣고 왔습니다. 9982님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소개팅을 한다고 해요. 그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젠디 오늘은 위로가 필요한 밤이에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어떡해. 그 소식 듣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짝사랑하는 사람이 소개팅을 한다. 괜히 마음이 또 철렁 내려앉고 그렇잖아요. 근데 상대는 아직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9982님이 좋아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갑자기 고백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9982님이 소개팅을 하고 와서 일단 표현을 먼저 좀 은근슬쩍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후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몰라서 또 소개팅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부도 한번 물어보고 먼저 말도 걸어보고 또 뭐 커피 한잔 할까 밥 먹을까 이러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작은 용기는 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서 그때 한 번이라도 내 이야기 고백을 한번 해볼 걸 하면은 너무 슬플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지나간다 치고 꼭 빠른 시일 내에 용기를 내서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혜영 작가님이 잘 안 되길 소개팅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셨네요. 저도 같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6416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빠랑 배드민턴 치고 왔다고 문자 보냈던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오늘도 아빠랑 배드민턴 치고 왔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검도 대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우승했어요. 와 대단한데요. 우리 6416님 기억나요? 지난번에 아빠랑 같이 배드민턴 치고 왔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또 다녀오셨군요. 아빠랑도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함께하고 또 검도 대회 나가서 우승까지 했다는 이런 기쁜 소식까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이 사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보니까 우리 6416님은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뭐든 꾸준히 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검도도 배드민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승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처럼 즐겁게 또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또 이루고 싶은 일들 꿈들을 이루면서 멋지게 자라나기를 너무 어린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6416님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정연숙님, 나의 오늘은 퇴근 시간이 8시인데요. 오늘은 9시 넘어서 퇴근하게 됐어요. 저는 베이비시터인데 아기 엄마가 저녁 약속이 있다네요. 집에 가면 11시 될 것 같아요. 아, 힘들다. 지금은 6살 아이가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라 시간이 있어요. 아, 우리 연숙님은 아이 돌봐주시는 시터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시겠네요. 그래도 아이들이랑 있다 보면은 그래도 귀엽고 예쁘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손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쉴 틈 없이 하루를 보내실 것 같아요. 오늘 또 9시 넘어서까지 계셔야 되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당제 함께 하면서 지금 아이가 수업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 숨 돌리실 수 있겠네요. 좀 뭐라도 챙겨 드시고 그렇게 계셨으면 좋겠고요. 9960님은 오당제 들으면서 영상강 끼고 러닝 중이에요 하고 문자 남겨주셨네요. 러닝 오늘도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러닝하면서 특히 또 많이들 들어주시는데 날씨가 아까 창원에서도 그렇고 오늘 좀 괜찮나 봐요. 선선하게 달리기도 좋고 0311님 태권도 사범이에요. 차량 운행 중인데 오늘 합숙날이라서 복귀하는 길이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벌써 피곤하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짧게나마 힐링하고 있습니다. 오 오늘 합숙을 하는 날이에요? 아 합숙을 하고 또 복귀를 하는 날이에요? 와 태권도에서도 이렇게 합숙을 하는구나. 고생 많으셨고요. 0311님 이제 내일이면 주말이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931님은 문자는 처음 보내네요. 화물차 기사입니다. 일 끝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유유 파이팅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얼마나 힘드실지 저는 우리 기사님들 문자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하시지만 우리 기사님들은 몇 시간이고 그 좁은 운전석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정말 멀리 다니시고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에 가는 길 끝까지 안전 운전해 주시고요. 앞에서 짝사랑 중이신 9982님을 위해서 우리 피디님이 이 노래를 준비해 주셨네요. 아, 딱 좋은 노래. 뜨거운 감자의 고백. 그리고 혁우의 윙윙 두 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 3555 롯데건설.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아픈 아기가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자 아기를 걱정하면서 아기 엄마의 단예도 거절한 택시기사님의 미담이 알려져서 화제입니다. 6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는 아기가 분유를 먹고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안에서 아기가 갑자기 구토를 했고 차 안이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놀란 아기 엄마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기사님은 오히려 물티슈를 챙겨주고 아기 엄마를 진정시켰다고 하네요. 집에 도착 후에 아기 엄마가 청소를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기사님은 아기가 그런 건데 괜찮다면서 그냥 떠나셨다고 합니다. 택시 호출 어플을 통해서 기사님의 연락처를 찾은 아기 엄마가 계좌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답례를 사양했다고 하는데요. 기사님의 배려에 눈물이 났다는 아기 엄마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험한 세상에 뭐뭐뭐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다면서 기사님을 칭찬했는데요. 이 뭐뭐뭐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1번 드라마, 2번 놀면 뭐하니, 3번 나 혼자 산다. 자,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극을 뭐라고 하죠? 배우들 나오는 그걸 골라주시면 돼요. 1번 드라마, 2번 놀면 뭐하니, 3번 나 혼자 산다.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시소에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교인들을 무더기 가입시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1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늘 김건희 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진성배 씨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4일을 시작으로 이르면 올해 12월 안에 1심 선고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를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전 의원을 당대표로 지원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가 산하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익명의견 수렴과 현장 면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노무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0: 3조직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상호관세 유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우량 주식을 대거 사들이거나 정부 지원 발표를 앞두고 해당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해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계좌에서 애플, 버크셔 해서웨이 등 우량주 327개 종목 360만 달러치, 한화로 약 55억 원어치의 주식 매수 거래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큰 호재성 재료인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가 이뤄졌고 증시가 급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정보들이 이번 주 초 공개된 900여 쪽 분량의 트럼프 대통령 재산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드론을 날려 유럽 주요 시설을 조직적으로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 일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 그 밖에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150mm 이상, 전남 남부는 최대 80mm, 경남 서부 남해안은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주식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여도 투자에 참여하기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이죠. 대부분의 증권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인데요. 음성 해설이 지원되지 않아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결국 매매를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 증권사를 찾아가거나 전화 주문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더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경쟁하는 증권사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아픈 아기가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자 택시 기사님이 아기를 걱정하면서 아기 엄마의 답례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담을 듣고 한 누리꾼은 뭐뭐뭐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뭐뭐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순태님 1번 드라마. 작은 배려가 훈훈함을 선사해 주네요. 미니 로그인 못하고 있다가 로그인해서 처음으로 메시지 남겨요. 청취자님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셨어요. 순태님 처음으로 또 글 남겨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 또 정답 맞춰주셔서 5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인터넷에 이 사연을 올린 아기 엄마는 이 글을 기사님께서 보시거나 주변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전해달라면서

서울 어디 어디 구에 송머머 기사님 아이와 저를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3, 4부는요. 웰템,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바지통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주말엔 산으로!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 월간산의 윤성중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중입니다.
0: 기자님, 수요일 코너 내 마음 보고서 시간에 이런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5990님이 저의 루틴은 등산인데요. 30년 동안 주말마다 클라이밍 등산을 하다 보니 등산을 못 가는 주중에는 불안하고 기분도 좋지 않아서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동네 뒷산이라도 꼭 올라요. 저 등산 중독일까요? 하셨는데 이분의 마음을 기자님이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기자님도 산에 못 가는 날이 계속되면 좀 불안하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편이신가요?
1: 네. 일단은 저는 뭐 불안하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편은 아니고요.
0: 네네.
1: 조급해집니다.
0: 왜요?
1: 네. 다른 사람들은 저기 산에 가서 막 사진 찍고 뭐 자기 SNS에 올리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이 사람들보다 SNS보다 더 빨리 이
0: 취재를
1: 주변 그 환경을 캐치를 해서 잡지에 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급함이 아주 커지는 편인데
0: 그렇구나.
1: 네. 근데 이분은 30년 동안 클라이밍 등산을 했다니 저랑 비슷한데요. 경력이.
0: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5990님은 등산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중독을 이미 넘어가신 것 같은데
0: 진짜.
1: 저는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처럼 주중에도 산에 가고 그러면은 산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꼭 참았다가 주말에 빵 터뜨리는 거죠. 위켄드 워리어 아시죠?
0: 네.
1: 그 위켄드 워리어를 목표로 주중에는 꾹꾹 참고 있다가 산에 가서 빵 터뜨려가지고 으아 하는 거죠.
0: 멋지네요. 네,
1: 아무도 못 말리는 위켄드 워리어가 되는 겁니다.
0: 와, 윤근식님도 산에 가고 싶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주말엔 산으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5990님처럼 산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어떤 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지난주에 이경숙님이 미니로 이런 사연 남겨주셨더라고요.
0: 네.
1: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산도 부탁드려요. 저는 요즘 케이블카가 있는 산을 타파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딱 여름 산행하고 맞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비교적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는 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 있는 산.
1: 네, 케이블카를 타면 가벼운 비가 오는 날에도 산을 즐길 수 있겠죠.
0: 네.
1: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월간산 기자들은 산에서 케이블카 탈 일이 얼마 없어요. 예, 저 역시 왠지 산에서 케이블카를 탄다 하면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0: 그래요?
1: 예, 그래서 케이블카를 가급적 이용 안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체력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한테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물론 이 케이블

0: 설치에 대해서 자연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이 아주 큰데 저도 물론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1: 네.
0: 다만 더 들여다보면 결국 이 케이블카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케이블카가 설치됐을 경우 그 아래로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가지고 자연환경이 복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다 장단점이 있죠.
1: 그렇네요.
0: 네, 일단 오늘은 이미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고 또잘 운영되고 있는 산에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1: 오, 이미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산, 어딘가요?
0: 아, 네, 저는 스키장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1: 스키장.
0: 네, 스키장은 겨울이 제철이죠.
1: 그렇죠.
0: 네, 하지만 여름에 가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1: 오, 그래요?
0: 흰 눈에 덮인 스키 슬로프가 초록색으로 변해 있는 광경을 보면 아주 낯설고 색다를 거예요.
1: 네.
0: 예, 젠디, 저기 스키장에 뭐가 있을까요?
1: 케이블카가 있겠죠?
0: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케이블카가 있죠.
1: 네.
0: 일명 곤돌라라고 부르는데요.
1: 맞아요.
0: 이걸 타고 산 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가요? 좀 색다를 것 같죠?
1: 네.
0: 예, 제가 묘사를 한번
1: 오,
0: 해볼게요.
1: 좋아요, 좋아요.
0: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록은 시원한 색상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따뜻한 분위기에 더 가까운데, 하지만 이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초록색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창문을 통해서 보는 초록, 그리고 그 인공적인 구조물 안에서 안락하게 감상하는 숲과 산은 확실히 달라요. 아마 저기 구조물 안에서 나오는 에어컨 덕분일지도 모르겠는데,
1: 네.
0: 뭐 그거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자연 풍경은 아주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예, 자, 상상해 보세요.
1: 네.
0: 목장에서 띄어놓는 젖소가 막 떠오르고요.
1: 와.
0: 그리고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고소한 우유를 그냥 벌컥 마시는 기분도 들
1: 오,
0: 거예요.
1: 너무 좋다.
0: 예, 그리고 마치 시원한 냉장고 야채칸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에요. 예, 싱싱하고 싱그러운 느낌.
1: 그렇네요.
0: 네,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라가는 거는 여름 산을 즐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이런 기분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랑산입니다.
1: 바랑산?
0: 네.
1: 어디에 있는 산이죠?
0: 네, 바랑산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고요.
1: 네.
0: 진부면 대관령면에 걸쳐 있어요. 높이가 1,459m입니다. 이산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높이죠.
1: 그렇네요.
0: 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겨울에 여기 스키장 이용객들이 이용하던 케이블카 곤돌라가 이산 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1: 네.
0: 곤돌라가 아주 쾌적해요. 네, 속도가 살짝 빠르기도 한데 무서울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 네.
0: 그리고 거리가 꽤긴 편이에요. 그 아래 스키 슬로프 길이가 우리나라 최장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1: 오.
0: 그에 따라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아주 깁니다.
1: 얼마나 돼요?
0: 무려 18분입니다.
1: 와, 18분 동안 그러면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0: 네.
1: 오, 꽤 긴데?
0: 네, 꽤 길죠. 그래서 강원도 평창 일대의 산을 편하게 감상하기에는 이 18분이라는 시간이 좀긴 시간이에요. 그렇게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면서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정상에 닿습니다.
1: 네.
0: 정상에서 보는 풍경도 아주 근사합니다. 거기서 보면 한국에 산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산들이 우르르 모여 있어요.
1: 와.
0: 여기 바랑산 원래 뜻이 왕이 발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왕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1: 오.
0: 예, 그 꼭대기에 서면은 산들이 절을 향해서 막 절을 하고 있는 느낌.
1: 진짜?
0: 네.
1: 와.
0: 아주 근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여기서 정상 부근에 얼마 전에 스카이워크라는 구조물이 또 생겼어요.
1: 네.
0: 이게 높은 전망대인데 데크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위에 서면은 발 아래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산에 왔는데 좀 걷고 싶다는 분들 있을 거예요.
1: 그쵸.
0: 예, 전망대 아래에 데크길이 또 있거든요. 경사로가 아주 완만합니다. 여기서 보는 주목숲이 또 아주 볼만하고요. 예.
1: 주목숲?
0: 네, 주목 뭔지 잘 모르시겠죠?
1: 네.
0: 주목이 해발 700m 이상의 고산에서 서식하는 나무인데 수명이 아주 길기로 유명합니다. 보통 천년 주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나무가 아주 여기 빼곡하게도 있습니다.
1: 오, 멋지겠다.
0: 예, 이 나무를 감상하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1: 그렇네요. 그럼 케이블카는 이용료를 내고 타는 거겠죠? 얼마 정도 되나요?
0: 네. 바랑산 케이블카 이용료는 조금 비싼 편인데
1: 네.
0: 왕복 2만 7천 원 정도예요.
1: 좀 비싸네요.
0: 네. 편도는 2만 3천 원인데 편도로 끊었다가 내려올 땐 걸어서 내려와도 됩니다.
1: 아, 4천 원 차인데?
0: 네. 뭐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걷고 싶은 분이 좀 많을
1: 그럴 수
0: 수도
1: 있죠.
0: 있어요.
1: 네.
0: 예, 물론 등산로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여기보다 이용료가 살짝 저렴한 곳이 인근에 또 있습니다.
1: 어딘가요?
0: 강원도 정선에 있고요. H 리조트에 있는 케이블카예요.
1: 아.
0: 여기 이용료는 2만 원 선입니다.
1: 오, 그래요.
0: 예, 이 케이블카도 저기

0: 해발 1400m까지 올라가요. 네, 케이블카 정상 인근에 백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네.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근처에 운탄고도라는 둘레길이 있어요.
1: 네.
0: 여기 산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정선이 옛날에 탄광지대였거든요.
1: 네.
0: 이 탄광에서 캔 석탄을 큰 트럭에 싣고 운반해야 했는데 그러니까 운탄고도는 옛날 이 트럭들이 다녔던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널찍하고요. 경사가 비교적 세지 않아요.
1: 네. 네,
0: 가볍게 걷기 좋은 곳입니다. 이 외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산이 꽤 많은데
1: 네.
0: 몇 개 말씀드리면 설악산에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가리왕산, 삼악산, 춘천에 있는 삼악산,
1: 네.
0: 화천에 있는 백암산, 그리고 전라도 완주에 있는 대둔산, 그리고 제천에 있는 청풍호반 케이블카, 경남 밀양에 있는 영남알프스,
1: 네.
0: 대구에 있는 팔공산, 또 대구에 있는 압산, 그리고 구미에 있는 금호산, 통영에 있는 미륵산, 무주에 있는 덕유산, 정읍에 있는 내장산,
1: 네.
0: 해남의 두륜산, 목포의 유달산, 아 그리고 서울의 남산에도 있습니다.
1: 아 그렇네요.
0: 네, 아 이거 꽤 많네요.
1: 그렇네. 이 대구의 압산은 그 산 이름이 압산인 거예요?
0: 어, 네, 맞아요.
1: 압산이 아니고 뒷산
0: 네.
1: 압산이 아니고.
0: 네, 앞에 있는 산 압산입니다.
1: 오 이름이요?
0: 네.
1: 오 신기하다.
0: 네, 이 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기에 아주 좋아요.
1: 아.
0: 네, 그래서 이 크고 작은 케이블카가 있는 산을 꼽자면 전국에 한 20군데 정도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아까 케이블카가 있는 산만 다닌다는 이경숙님?
1: 네. 네.
0: 좀 바쁘게 했어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20군데, 아, 몇 군데 소개해 주셨죠? 엄청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경숙님 들으셨죠? 참고해 주시고요. 기자님 그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산행 준비물은 좀 평소보다는 많이 필요하진 않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많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데
1: 네.
0: 하지만 지금 저기 산 꼭대기 가면 서늘해요. 추울 수도 있어요.
1: 네,
0: 여름에도 추울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체온증에 걸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래서 레인 재킷이나 얇은 보온 의류를 꼭 배낭에 넣고 가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오래 걸을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등산화도 꼭 신으시고요.
1: 네.
0: 그리고 간식도 넉넉하게 챙기시고 헤드랜턴하고 등산용 스틱도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저기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다고 해도 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1: 그렇죠.
0: 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짐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옛날에 제가 대둔산에 간 적이 있는데
1: 네.
0: 그 산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케이블카 막차를 놓쳤었어요.
1: 어떡해.
0: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걸어서 내려왔는데
1: 네.
0: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케이블카 시간을 꼭 확인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장비 아까 말씀드린 거 꼭 챙기시고요.
1: 네. 그래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신 것처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산이라도 이렇게 준비물들 좀 챙겨주시고요. 범진호님이 바랑산 케이블카를 타면 발이 왕 편하겠어요.
0: 아, 네. 오늘도 오셨군요.
1: 네, 뭐, 기억하시는군요.
0: 네. 발이 좀 편하긴 합니다. 네, 정말 편합니다. 발이.
1: 네. 임채영님이 바랑산이 겨울연가 촬영지 아닌가요? 전에 갔을 때 사진들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0: 맞아요. 이게 스키장일 거예요 아마.
1: 네,
0: 스키장에서 촬영을 했을 거예요.
1: 그래요?
0: 네.
1: 아 스키장에서 촬영했어요? 바랑산 케이블카에 아직도 겨울연가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0: 네. 아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1: 네. 네,
0: 흔적이 발견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1: 한번 가서 발견해보는 재미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김경준님이 주목나무 앞에서 애들한테 주목했다가 조금 썰렁했었어요.
0: 아, 네.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 산 꼭대기 좀 추우니까요. 네, 이런 농담 함부로 하시면 체형탈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2272님 등산 갈 수 있는 시간 좀 있었으면 하셨네요.
0: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안타깝네요.
1: 아니 네. 그 요즘에 그 휴가 또 철이잖아요.
0: 네.
1: 그 산으로 좀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272님 혹시 휴가 있으시면은.
0: 네. 마음 바쁘신 것 같은데 어느 때든 바쁜 거는 항상 바쁘니까요. 그 그냥 시간을 내시고 갔다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1: 가까운 산이라도.
0: 네.
1: 앞산 뒷산이라도.
0: 네.
1: 케이블카 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등산 다녀오신 분들도 자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케이블카 타보신 경험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0: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 있는 산 만나봤는데요. 안덕화님이 저는 지금 집 앞 용마산, 아차산 야간 등반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산바람이 엄청 시원합니다. 크크 하고 보내주셨네요.
1: 오, 야간 등반을 하고 계시군요.
0: 네. 여기 용마산, 아차산 야간 등반하기 괜찮아요?
1: 네, 좋습니다. 여기 산이 좀 낮고요. 그리고 길도 잘 나 있어가지고 네. 네, 야간에도 가기 좋습니다. 오. 지금 그리고 장마가 좀 늦게 와가지고 네. 조금 날씨가 시원한 편이에요.
0: 아.
1: 네, 산에 올라가면 좀 춥기도 할 텐데 네. 네, 좀 그 가실 때는 야간 등반 가실 때는 좀 보온 의류도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 날씨가 너무 덥다 하실 때는 산에 가면 되겠네요.
1: 그렇죠. 시원하니까. 산이 뭐 근데 여름에도 그렇게 시원하진 않습니다.
0: 아까 시원하시다.
1: 네, 그러니까 시원하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오르막을 네네. 또 올라가야 되니까.
0: 그렇죠. 오를 때는 덥죠.
1: 네, 그때는 더우니까 그냥 계곡으로 가세요. 산에 있는 계곡.
0: 1938님, 저희 엄마는 등산을 참 안 좋아하셨는데 요즘 케이블카 타는 재미로 친구분들과 다니세요. 나름 체력이 많이 안 따라주시는 분들에게는 케이블카 좋습니다.
1: 아, 네, 등산 싫어하는 분들한테도 케이블카는 아주 유용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케이블카가 좀 심심할 거예요.
0: 네.
1: 네, 천천히 이제 밖에 나가서 걷다 보면 등산 왕이 될 겁니다.
0: 네, 저는 좀 약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케이블카 탈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1: 네.
0: 안전할까 이게?
1: 아,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자동차도 못 타는 건데.
0: 그렇죠.
1: 네,
0: 안전하겠죠.
1: 아, 네, 네, 안전하고요. 그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산에
0: 네.
1: 가려면.
0: 네. 신지현님이 설악산 남산 케이블카 타봤는데 너무나 편했어요.

0: 네. 설악산도 케이블카가 아주 잘 돼 있죠.
1: 네.
0: 예, 경금선까지 올라가는데 거기도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1: 7706님, 경남 사천에 있는 섬과 산을 연결한 한려수도가 보기 좋은 각산도 있어요. 바다 위를 지나갈 때는 운이 좋으면 살갱이도 볼 수 있습니다.
0: 오, 상갱이도 볼 수 있군요.
1: 상갱이.
0: 네.
1: 상갱이가 뭐예요?
0: 약간 돌고래처럼 생긴 건데.
1: 뭔지 알아요.
0: 네, 이게 아마 바다 위에서 그 지느러미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는데요.
1: 와, 각산. 여기도 케이블카가 있군요.
0: 네.
1: 2343님, 저도 예전에 영남 알프스 완등할 때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탔었어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덕분에 편하게 등산했습니다. 사진은 케이블카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와,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 우리 기자님이 좀 한번 묘사를 해주시겠어요?
0: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초록. 그 신선한 초록, 야채 칸에 있는 그 야채들 같은 모습.
1: 와, 진짜 갓 수확한 파 같아요. 파 색깔이
0: 싱싱하죠?
1: 네, 싱싱해요.
0: 네, 그 케이블카를 타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와, 너무 멋진 그 산의 풍경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일단 또 저희가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는 게 바랑산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럼 거기 갔다 와서 우리 뭐 먹으러 가면 좋을까요?
0: 아, 네. 이 바랑산 근처에도 맛집들이 많은데 여기는 뭐 한우도 유명하지만
1: 네.
0: 이게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면서 배도 채울 수 있고
1: 네.
0: 하는 음식이 있는데 황태국입니다.
1: 황태국?
0: 네.
1: 유명하죠. 여기 강원도 황태.
0: 네. 저는 여기 가면 황태국을 꼭 먹어요.
1: 오.
0: 네. 황태는 명태 말린 버전인데
1: 네.
0: 강원도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1: 네,
0: 겨울철 산간 지역에서 수없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완성이 되는데
1: 네.
0: 노랗게 변해요.
1: 네,
0: 그래서 황태라고 부릅니다.
1: 아하.
0: 네, 이게 대관령이나 강원도 인제 같은 곳에 황태덕장이 있어요.
1: 네. 네,
0: 황태를 말리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를 가면 황태를 꼭 먹어야 됩니다.
1: 네.
0: 영령회관이라고 있어요. 네, 황태구이도 있고 찜도 있습니다.
1: 네.
0: 전골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주로 황태해장국을 먹습니다.
1: 맛있겠다.
0: 네,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국물 맛이 아주 진해요. 네.
1: 네, 국물 맛이 아주 진하다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는데 광고 듣고 와서 황태국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 있는 산 강원도 평창에 있는 바랑산 만나보고 있는데요. 바랑산에 다녀온 뒤에 먹을 수 있는 황태국 이야기해주고 계셨습니다. 황태해장국 국물이 아주 진하다까지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가요? 네. 계속해서
3: 이 집에서 아마 그 황태를 넣고 오래 끓였나 봐요. 네. 그래서 국물 맛이 아주 진하고요. 오. 그리고 국물 안에서 이렇게 질겅질겅 씹히는 황태의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물론 맛도 아주 고소하고요. 네. 이 황태국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 네. 바로 그 새우젓을 약간만 넣어서 먹는 거예요. 네, 그런 국물 맛이 더 진해집니다.
2: 새우젓을 넣으면요.
3: 네, 그 시원한 거 먹을 때 하는 그 감탄사 있죠?
2: 네.
3: 감탄사. 네, 그 소리가 절로 나올 거예요.
2: 구수한 소리가.
3: 근데 이 집에서는 새우젓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따로 달라고 하면 주실 텐데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 강원도 갈 때는 네. 새우젓을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2: 진짜 이 황태국에 넣어 먹기
3: 네, 위해서? 네, 맞습니다. 와. 전혀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우와. 잘 챙겨왔다 싶을 거예요.
2: 말씀만 들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준비물이 꽤 많네요. 그 산에 가기 위해서.

0: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있고 새우젓까지 가져가야 되고.
1: 네, 맞아요. 새우젓 강원도 가려면 뭐 인제나 여기 대관령 쪽 가려면 네. 새우젓도 꼭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신지연님이 저도 강원도 가면 황태국도 먹고 황태채도 사와요. 황태채는 뭐예요?
1: 황태채는 그냥 말린 거.
0: 말린 거.
1: 네, 그걸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됩니다.
0: 아, 그냥 이렇게 고추장에 네. 찍어 먹는 그런 네네, 느낌으로. 맞아요. 오, 김경준님, 황태를 들기름에 다글다글 볶다가 물 붓고 4-5시간 푹 고아서 드시면 사골 곰국보다 더 좋은 보양식이 됩니다.
1: 아, 네,
0: 팁을
1: 맞아요.
0: 주셨네요.
1: 네. 그 이걸로 미역국도 끓이면 맛있어요.
0: 황태 미역국. 네. 오, 그렇겠네요. 들기름에 다글다글 볶아서 물 넣고 4-5시간 푹 고으면 진짜 진하고 맛있는.
1: 네. 아, 가스비가 좀 나오겠는데요?
0: 그러게요. 김영란님, 바랑산 갔다가 양고기 먹었는데 아주 맛있는 고기를 먹고 왔어요.
1: 여기 양고기집도 유명하군요.
0: 오.
1: 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0: 오,
1: 그럼 다음에 가볼게요.
0: 네. 0925님, 케이블카 타고 오르는 산은 대구 팔공산이죠. 팔공산 케이블카에서 딱 내리면 매점에서 사 먹는 파전이 최고죠 하셨어요.
1: 아, 아쉽게도 저는 팔공산 가서 네. 케이블카를 아직 못 타봤습니다.
0: 오, 진짜요?
1: 네, 아까 말씀드렸죠. 산에서 케이블카 타면 약간 죄짓는 기분이라.
0: 네,
1: 다음에 한번 꼭 타보고
0: 네.
1: 내려서 매점에서 파전을 한번 꼭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0: 매점에 파전이 있나 봐요.
1: 네.
0: 맛있겠네요.
1: 아, 입이 침이 넘어가네요.
0: 그러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 기자님, 이번 주말에는 뭐 하세요?
1: 아,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0: 네.
1: 위켄드 워리어. 네, 저도 산에 가가지고
0: 우와.
1: 네, 빵 터뜨리려고
0: 어디
1: 산에
0: 가세요?
1: 가서 뒷산에 가가지고 우와 한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0: 잘 다녀오시고요.
1: 네.
0: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월간산의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우효의 민들레 듣고 올게요.

오효의 민들레 듣고 왔습니다. 2757님이 황태국 맛있게 먹는 방법은 술 먹은 다음날 먹는 겁니다. 하하하 끝내줍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7768님 황태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해서 단백질 덩어리라네요 하셨는데 그렇죠. 황태가 이제 명태를 말린 거잖아요. 겨울철 찬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말린 건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하네요. 단백질이 진짜 엄청 많대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막 기력 떨어졌을 때 먹으면 좋다고 하고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아무튼 건강에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너무 짜게 먹지만 않으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바랑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황태만 남았네요. 3733님 안녕하세요 젠디. 전 남편이랑 저녁마다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날이 더워지다 보니 날벌레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차 앞쪽을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다 심각하지만 특히 앞유리요. 매일 앞유리를 물티슈로 빡빡 문지르고 와이퍼로 쓱싹 닦아내야 해요. 살충마가 된 느낌. 벌레 너무 싫어요. 유유. 그렇죠. 특히 밤에 운전하면 불빛 때문에 막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3733님 진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그 여름의 고충이잖아요.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닦... 물티슈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앞유리를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제가 한번 슬쩍 찾아보니까 그런 거 있다던데 자동차 유리 버그 리무버 이런 게 있어요. 그 벌레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게 있대요. 세정제가. 와우, 혹시 우리 혜영 작가님 바로 아시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 저는 처음 알았는데 뿌려놓고 불리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좀 사용하시면 어떨까. 아, 이걸 뿌린 뒤 한 1, 2분 기다렸다가 닦으면 잘 닦여준다고 하고 아니면 미지근한 물에 적신 뭐 극세살 타월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청소할 때 싹 이렇게 닦이는 거 그런 걸로 좀 닦으면은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우리 3733님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벌레가 빨리 좀 사라지는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6605님 저희 엄마도 오늘 생신이신데 제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보지도 못하고 축하도 못하고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아까 다른 사연자분의 생일 축하 사연 들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께 전화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서 엄마에게 한번 가고 싶어요. 젠디 힘 좀 주세요. 아, 6605님 진짜 그런 마음 드셨겠네요. 오늘 또 어머님 생신이신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가신 거잖아요. 아마 어머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전화 드려서 이런 상황 때문에 못 가지만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다 이런 말씀 드리시면 어머님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1713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전화데이트 했었던 늦깎이 대학생입니다. 이번에도 드론 교관시험 떨어졌어요. 안 돼. 울고 싶습니다. 라디오 듣고 달래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다시 도전해야겠어요. 아, 진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랐는데 그 떨어졌다는 소식을 또 몇 번 전해드렸거든요. 한 두 번 정도 떨어지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1713님. 이게 또 처음 본 시험이랑 두 번째 본 시험이랑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쵸?

점수가 그래도 조금 더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다음에는 분명히 합격하실 거예요. 진짜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음에 꼭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다음 시험 또 끝나고 연락 주세요. 이재창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예전에 아침 방송할 때 사연 당첨돼서 인터뷰도 하고 선물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야간 근무 중에 듣고 있어요. 앞으로 예청하면서 잘 듣도록 할게요. 너무 반갑네요. 아, 우리 재창님도 예전에 새아침 가족이셨나 보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아침에 함께하다가 저녁에 어떻게 알게 되셔서 듣게 되신 분들 글 남겨주시면 너무 반갑고 진짜 기쁘더라고요. 어떻게 또 이 야간 근무를 하는데 딱 또 만났네요. 재창님을 다시 앞으로 또 5당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2님, 젠디 저는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너무 바쁜 하루였어요. 아이 학교 데려다주고 사무실 일지도 내고 밭에도 가고 마트도 다녀오고 이제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전에 애플 수박 수정됐다고 문자했었는데 수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하고 또 수박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와, 진짜 수박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세 개 보이네요. 세 통, 저 멀리 네 통. 와, 정말 수박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렁주렁 아주 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런 농작물 자랑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쉬는 날이었는데 바쁘셨군요. 우리 1072님 밭도 가시고 마트도 다녀오시고 이제 조금 쉴 틈이 나신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음악 끝까지 들으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좀 쉬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볼게요. 주말에 비 소식이 있지만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말에 뭐 하면서 보내실 건지 5당제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9896님이 신청해 주신 아이유의 반편지, 그리고 길버트 오설리반의 Alone Again.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레.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2139님은요. 교통사고가 나서 주말에 병원 치료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밭에 오이 수확해야 돼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우리 2139님. 많이 다치진 않으신 거죠?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이게 치료 받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그 병원에서 이만큼 받으세요 하면 꼭 그 정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또 후유증이 있으면 안 되니까 괜찮은데? 병원 가지 말까?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 잘 마무리하시고요. 무리하시면 안 될 텐데 오이 수확까지 하셔야 돼요. 내일 좀 컨디션 보시고 몸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410님, 내일은 모처럼 쉬는 날 바람 쐬러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날씨가 어떨지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비 소식이 있는 곳도 있어요. 아까 오늘의 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이번 주말에 전국적으로도 장마 영향이 있어서 제주, 충청 이남 지역 비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죠. 그래서 외출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0410님 계신 곳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고 좀 실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좀 계획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전주영님, 내일도 태권도 운동하러 가요. 본 수업이 있고 심사 볼 사람들을 위한 특강도 있어요. 2시간 운동 열심히 하고 올게요. 오, 우리 주영님 태권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내일도 건강하게 운동 잘 하고 오시고요.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이순태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 과연 뭘까요?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하루에 하루만 더 신청해 봅니다. 딸이 좋아하는 그룹이라 저의 애창곡은 다음에 발라드 팔아서 끝곡으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오, 따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또 신청해 주신 멋진 아빠시네요. 순태님. 다음에 순태님 신청곡도 꼭 보내주세요.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하루에 하루만 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형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지난해 열린 국회 청문회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국회가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의거해 차별 없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의회 보고서가 청문회 당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고객의 개인 식별을 위한 연계정보 17,000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고객 공지를 통해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 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됐다고 알렸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해 암호화한 연계정보와 고객의 닉네임으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같이 직접적인 정보는 아니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는 8월과 9월로 예정된 북극 항로 시범 운영에 대해 선박을 구하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외교적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한 상황에 있어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차관은 어제 오후 해수부 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상업운항을 하려면 화물이 필요한데 화주나 삼자회사를 통해 화물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유럽에 화물을 가져다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0: 에서 가져올 화물이 필요해 민관 협의체를 통해 전반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동전쟁 종전합의로 개방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 우리 국적 선박이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라고 선사에 알리고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 일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엔 그 밖의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 전남 남부 최대 80mm, 경남 서부 남해안은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8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4.3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안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군의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는 갈수록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한 민가에서 숙식하면서 갯벌 체험도 하고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군청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민가시설 점검 결과와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선 학생들의 이동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또 농가 운영자는 각종 안전,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죠.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푸소. 민관이 힘을 모으니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 고민도 싹 풀리는 것 같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요즘 장을 보다가 달걀 가격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달걀 한 판을 사려면 만 원은 줘야 한단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오른 데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과 폭염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달걀은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데다 농가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거치는 단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달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노준기 대림농장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화 스타젠.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1: 토익은 해커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달걀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노준기 계림농장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4: 예, 요즘 달걀 한 판 가격이 만 원을 넘는 곳이 흔해졌다. 이런 소식 더도 들었습니다.
5: 네네.
4: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5: 일단 뭐 그 소비자들이나 그 정책을 하신 분이 다 알고는 있는 내용인데 네.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전체 사육수수 한 8천만 수 정도 되는데 1,300만 수 이상 살처분을 했습니다.
4: 네.
5: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란은 부족하게 됐고 또 AI 방역 기간 동안 그 계란을 이렇게 이동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량이 줄은 거죠. 수량이 줄은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4: 아.
5: 그 두 번째는 농가에서 계란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계란에 유통하시는 분들이 계란 가격을 부족하면 계속 오르잖아요.
4: 네, 그 경제
5: 계속 원리죠. 올라서 예. 이렇게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4: 예.
5: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계란 자체가 우리나라 소비 지수가
4: 네.
5: 다른 거 대비 높습니다.
4: 소비 지수가 높다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
5: 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상품에 비해서 뭐 우리가 뭐 소고기 가격이 비싸면은 닭고기로 대체가 되잖아요.
4: 그렇죠.
5: 근데 계란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4: 아, 그렇네요.
5: 네, 그러다 보니까 계란의 소비 지수가 110이 넘습니다.
4: 야.
5: 예, 네, 그러니까 계란 소비는 늘어나고 계란은 부족하고 그리고 AI 방역 기간 동안 닭은 입식을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네. 하나씩 한번 좀 잘라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급이 줄어든 이유는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때문이다. 이건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5: 네네.
4: 계란 수요 이것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는 상태를 계속 공급이 못 맞춰주고 있는 겁니까?
5: 계란 수요가 우리 1인당 2017년도로 보게 되면 1인당 계란을 한 250개 정도 먹었거든요.
4: 연간이요?
5: 예, 1인당.
4: 예.
5: 근데 2026년 기준으로 350개가 넘었어요.
4: 이야, 100개를 예. 더 드시네요.
5: 예, 30% 이상 그 우리가 국민들이 더 많이 먹고 있는 거죠.
4: 예.
5: 그러면 2017년도에 닭은 얼마가 키웠고 2026년 얼마나 키웠냐 그것도 비슷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4: 예.
5: 예. 그런데 소비 지수도 올라갔고. 그러니까는 양계 산업은
4: 네.
5: 우리가 수입을 하는 가격이 더 비싸요.
4: 예.
5: 전 세계적으로 내수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4: 아.
5: 저희가 자급자족의 형태로 움직이는 계란 시장이다 보니
4: 네.
5: 계란을 저희가 뭐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저 찾는데 계란 시세는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죠.
4: 네.
5: 예.
4: 그러면 달걀은 대부분 다 내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5: 네, 그렇습니다.
4: 아, 수출 거의 안 해요?
5: 수출하는데 수출 물량이 1%도 안 돼요.
4: 아, 그렇네요.
5: 예. 또 각 나라별로 AI가 걸리면 수출이 예. 또 통제가 되고
4: 네.
5: 또 우리가 수출한다 그래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정도지 그쪽 나라는 양계장이 없어요.
4: 네네.
5: 그래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그런 계란들이 같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4: 도시국가 정도는 사실 양계장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5: 없죠. 네, 어렵죠.
4: 그러다 보니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을 조금은 하는 거군요.
5: 네네.
4: 자, 그러면 왜 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0: 연간 한 사람당 100개 이상의 계란을 더 먹는지 그 뭐 그런 시장 조사도 좀 되신 게 있을까요?
1: 그런 데이터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네. 일단 베이커리 시장이 커졌습니다.
0: 네.
1: 이 베이커리에 들어가는 액란 시장이 한 40% 이상 커졌어요. 거기 계란에 들어가는 게 전란,
0: 예.
1: 난황,
0: 예.
1: 남백 이런 액란으로 들어가는 수량이 엄청 늘었고
0: 예.
1: 그리고 다이어트가 이렇게 붐을 이루면서
0: 예.
1: 계란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또 샐러드 시장까지 커졌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샐러드에 계란이 또 들어가요.
0: 야.
1: 그러면서 커졌고 또 우리나라 뭐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죠. 냉장고가 또 커졌어요.
0: 네.
1: 그러니까 냉장고가 커지다 보니까 계란을 또 많이 쌓아놔요.
0: 아, 그렇죠.
1: 예전에 냉장고 작았거든요.
0: 하면서.
1: 19짜리 계란이면 되는데
0: 네.
1: 요즘에는 뭐 우리 아시다시피 뭐 큰 할인마트 가보면
0: 예.
1: 2판난이라고 있습니다.
0: 예, 예.
1: 69짜리.
0: 와.
1: 이런 계란을
0: 사서.
1: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두 달 이상 먹어도 되니까
0: 예.
1: 그렇게 하고 있죠.
0: 아, 그렇군요.
1: 소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네. 결정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 탓만 할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1: 네네.
0: 그러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만약에 유발하지 않았어도 계란 가격은 굉장히 불안정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전망해도 되는 겁니까?
1: 아, 그건 아니고요.
0: 예.
1: 작년 대비해 가지고 사육 수수는 미비하게 줄어 있어요. 지금 예. 많이 들어왔거든요.
0: 예.
1: 닭 숫자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통으로 나가는 계란들은 좀 이렇게 주령수가 좀 짧아요.
0: 예.
1: 그러니까 젊은 닭이 낳은 계란이거든요.
0: 아, 예.
1: 20주 닭이 병아리가 알을 낳는데 한 20주 정도 지나면 알을 놓습니다.
0: 네.
1: 빠르면 18주. 그게 제가 한 60주까지 이렇게 끊어서 유통에 공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계란들은 유통으로 나가는 양은 줄었고 그리고 노계 아이들이 많아요. 좀 예. 주령수가 처진 계란들은 저희가 액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소매점으로 좀 네. 빼고 있는데
0: 예.
1: 중요한 게 그게 쓸만한 계란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어떻게 보면 예. 제가 받고 제대로 유통할 수 있는 계란 숫자가 줄어든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1: 예. 그러니까 노계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노계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게 계란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다
0: 해야
1: 보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생란 같은 경우에는 난각이 좀 두껍고 노른자가 좀 이렇게 살아있는 싱싱한 걸 고객들이 원하거든요.
0: 네.
1: 그런 계란 숫자는 지금 많이 줄어 있다.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AI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0: 네.
1: 제가 2, 3월부터 병아리 들어간 숫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뭐 예상은 한 빠르면 8월,
0: 예.
1: 늦으면 9월 뭐 후반 되면 계란이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또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 흥미로운 게 계란은 다른 식자재와 달리 대체품이 없습니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1: 네네.
0: 진짜 오늘 고기 좀 먹을까 했는데 마트 갔더니 소고기 너무 비싸지면
1: 네,
0: 그냥 돼지고기 먹자 이렇게 되고
1: 네, 그렇죠.
0: 돼지고기도 좀 심상치 않으면 야 그냥 닭 먹자 이렇게 되는데
1: 네, 예.
0: 계란은 전혀 대체품이 없는 겁니까? 뭐 매출이야는 안 될 것 같고.
1: 네.
0: 그러면 필수품이네요. 어떻습니까 예. 주로?
1: 아 계란을.
0: 예.
1: 계란은 뭐 집에서 후라이도 해 먹고,
0: 네.
1: 계란찜도 해 먹고,
0: 뭐
1: 삶아도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0: 예. 네.
1: 근데 그거 대체품이라면 단백질인데,
0: 네.
1: 단백질 시장도 많이 커졌죠.
0: 뭐
1: 시리얼 관련된 시장도 커졌고, 또 우유로 드시는 분도 있는데 포만감이
0: 네.
1: 계란은. 상당히 커요.
0: 그럼요. 한번 먹으면 예. 두둑해요.
1: 네. 예. 두세 알 먹으면은 우리 한 끼 버틸 수 있잖아요.
0: 예.
1: 또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0: 예.
1: 그러면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죠. 예. 또 간편하고.
0: 그런 여러 가지 저 식습관의 변화들까지도 계란을 더 찾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네요.
1: 네네.
0: 자, 그러면 항상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특정 품목의 물가가 심상치 않으면
1: 네네.
0: 어떻게든 대안도 내놓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1: 네네.
0: 특히 계란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필수 소비품이 돼버렸는데
1: 네네.
0: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시기를 계란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1: 네네.
0: 이렇게 달걀 가격이 올라가니 정부에서 뭐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조금이라도 공급해서 물가 안정해보자 이런 건 없습니까?
1: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0: 예.
1: 예, 정부에서는 일단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전국에 있는 할인점들 통해가지고
0: 예.
1: 농할 쿠폰을 발행을 해요.
0: 예.
1: 그래도 일부 비용을 정부에서 대주고
0: 예.
1: 그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2억 개. 정도가 들어와요.
0: 예.
1: 예.

0: 2억 개면은 이게 우리 하루 소비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전국에 있는 그 계란 하루 소비량은 예. 한 5천만 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전 국민이 하루에 하나씩 먹는 셈이네요.
1: 네, 와,
0: 5천만 개를 예. 하루에 소비한다면 그러면 2억 개 해봤자 4일치밖에 안 되는데요?
1: 네, 그렇죠.
0: 이거 물가 안정이 기여 못할 것 같은데.
1: 그래도 기여를 하죠.
0: 아, 그래요?
1: 왜 그러냐면 이게 전국 할인점에 이렇게 공급이 되면 예. 일단 가격이 저희가 지금 시세대로 하게 되면 뭐 유통 큰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8,000원 후반에서 9,000원 초반에 판매되고 있을 거예요.
0: 네.
1: 개인 마트는 13,000원 정도 판매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좀 수입을 해서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좀 물가 안정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한 6,000원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게 비싸서 못 사던 고객들이
0: 네.
1: 뭐 그냥 외국 계란을 좀 드실 수 있겠죠.
0: 네. 아니 해외에서 수입까지 해온 그 2억 개의 계란이라고 하면
1: 네.
0: 거기서도 키우는 사료값 엇비슷할 거고
1: 네.
0: 그리고 운송비까지 생각하면 네. 그 가격은 국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더 비싸져야 될 것 같은데
1: 네, 네.
0: 그걸 그냥 뿌려놨다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1: 이게 좀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0: 예.
1: 다행히 계란은 그 배로는 못 들어오고 항공으로
0: 예.
1: 들어오거든요.
0: 예.
1: 당연히 운송비라든지
0: 예.
1: 검역비라든지 뭐 포장비, 재포장을 다시 해야 돼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계란은 큰 선별장에서 재포장을 해서 할인점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0: 네.
1: 통상 국내 계란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죠.
0: 예.
1: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사 먹고 싶은 소비자들한테 적정 가격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0: 예.
1: 그래서 해가지고 많은 양을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한 계란이 하루에 그 5천만 개씩 나오잖아요.
0: 네.
1: 그러면 3, 4일 정도가 좀 안정화되면 좀 계란 가격이 또 이게 한 달 가까이 또 안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예.
1: 네. 그리고 또 하절기에 또 이런 경우를 많이 해요.
0: 예.
1: 하절기 되면 방학이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럼 급식 수요도 줄어들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외국도 많이 나가고
0: 예.
1: 그러면서 이게 맞물리면서
0: 예.
1: 계란 소비가 주춤합니다. 예. 그거를 위해서 지금 수입하는 거.
0: 그렇군요.
1: 예,
0: 어찌 보면 있습니다. 국가가 약간 비싼 가격에 사오더라도
1: 네,
0: 전반적인
1: 위해서.
0: 가격 안정에 네. 크게 도움이 되는 거군요.
1: 네네네.
0: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계란은 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급할 때 어디에서 수입해 옵니까?
1: 미국도 들어오고요.
0: 예.
1: 동남아 쪽에서도 들어가 오는데
0: 네.
1: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에 있는 계란도 그렇게 남진 않아요.
0: 네.
1: 단 뭐냐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번에 조류 독감이 좀 심하게 좀 이렇게 발생을 했잖아요.
0: 예.
1: 근데 다른 나라에 그 좀 이렇게 약하게 걸린데 아니면은 좀 여유가 조금 있는 데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 뭐 계림 농장도 2년 전에 미국에 수출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도 계란이 많이 남진 않았어요.
0: 예.
1: 근데 저희가 미국에 이렇게 수출하면서
0: 네.
1: 좀 이렇게 우리나라 좀 위상도 좀 올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0: 그쪽도 급하면
1: 네. 네. 네.
0: 이제 좀 이해가 돼가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양계 사업은 잘 모르니까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대표님 말씀이 참 도움이 많이 되네요.
1: 네.
0: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예전에 이제 농업 관련해서 프로젝트 할 때 봤더니 양계라는 이게 진짜 산업이 됐고 기업이 돼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1: 네.
0: 뭐 몇백억 하는
1: 네.
0: 뭐 그 이상도 있고 사실.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있거든요. 이거 농가하고 유통업자들이 이윤 많이 남겨놓은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상당히 이게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0: 예.
1: 양계 농가들이 수익성이 좋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0: 올해. 네.
1: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0: 네.
1: 근데 유통업자들이 많이 힘들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0: 네.
1: 예전에는 그 농가를 운영하는 그 사업체가 있었고
0: 예.
1: 유통을 하신 분이 따로 있었어요.
0: 예.
1: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농가와 유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농장만 해가지고는 수익이 안 좋으니
0: 예.
1: 유통을 해서
0: 네.
1: 수익을 좀 같이 이렇게 셰어를 해야 되겠다
0: 네. 네.
1: 생각했었고 이게 한 2010 2005년.
0: 네.
1: 5년부터 이게 서서히 그렇게 이제 대형화돼가고 있는 거예요.
0: 예.
1: 양계 산업이.
0: 예.
1: 통상 크게 하는 회사는 한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계란만 3천억이 넘게 하고 있고요.
0: 이야, 달걀 팔아 3천억을.
1: 네네.
0: 대단합니다.
1: 예. 아. 그리고 뭐 작은 회사들 해봤자 뭐 한 몇백억 정도.
0: 작은 회사가 몇백억.
1: 예.
0: 이야. 예.
1: 그런
0: 어마어마하네요.
1: 대부분 농가들이 예. 전체 산업에 거의 9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이 양계는 다들 규모감 있는 네.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네요.
1: 예,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면 그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저도 외갓집이 시골이었는데 그럼 닭 몇 마리 키우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런데 싹 사라지고 그냥 진짜 뭐 엄청난 그 컨베어 벨트 같은 그런 데서 키우는 그런 분들만 남은 거네요.
1: 네. 근데 지금도 작은 농가들은 계속 없어지고 있고요.
0: 예.
1: 좀 대군 농가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오지가 않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사료들도 대군 농가에 들어가는 사료가 조금 더 싸겠죠.
0: 네.
1: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니까. 근데 작은 농가들은 뭐 이렇게 영세하잖아요.
0: 네.
1: 그런 농가들은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대형화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추세가 유통업과 생산, 농가가 직접 같이 유통까지 하는 구조가 좀 더 많아졌다고 했을 때
1: 네.
0: 결국 이 유통해가지고 어딘가 판매처에게 납품할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그게 대형마트일 수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뭐 개인마트일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렇게 했었을 때 요즘 교섭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0: 협상할 때는 어느 쪽에서 조금 더 교섭력의 우위가 있습니까?
1: 지금은 농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0: 네.
1: 예, 없으니까. 계란이 없으니까 농장에서는 뭐 더 좋은 가격에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시세는 시세라고는 또 의미가 없는 게
0: 네.
1: 작년 11월 17일부로 시세 양계협회 시세가 없어졌어요.
0: 오.
1: 예, 그냥 정부도 이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0: 예.
1: 뭐 시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뭐 안 보이는 시세들이 움직이겠죠.
0: 네.
1: 그러면서 농가의 교섭력이 너무 세졌고 유통에 교섭력은 솔직히 없어요. 유통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0: 아.
1: 예, 이 비싼 계란을 사서
0: 네.
1: 거기에 뭐 인건비 보장비를 곁들여서 유통을 하더라도
0: 예.
1: 거의 마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0: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오히려 생산 쪽에서의 협상력이 훨씬 높다.
1: 예, 그렇죠.
0: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찌 보면 농가 입장에선 꼭 이렇게 호시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 이마트에 납품하고 있어. 나는 뭐 아니면 코스트코에 납품하고 있어. 롯데마트에 납품하고 있어. 이건 큰 거래처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그 거래처에 내가 호시절이라고
1: 네.
0: 어떤 개인마트가 돈 더 준다고 해서
1: 네네.
0: 그 이마트 납품 줄이고 그 개인마트로 줬다가 나중에 또 호시절 지나고 나빠지면 그 이마트 납품 못하게 되면 또 난감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럼 무조건 이게 유통구조가 어디 더 준다고 납품도 못할 것 같기도 한데.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뭐 저희도 뭐 이렇게 대형 업체들이 거래하고 있거든요.
0: 예.
1: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거래처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0: 네.
1: 어디 딴 데 주면은 돈이 더 되죠. 이익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0: 예.
1: 사업이라는 게 항상 돈을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또 거래처와의 신뢰,
0: 예.
1: 또 소비자하고 신뢰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0: 예.
1: 예. 그냥 돈을 쫓아갔으면 저희 돈 더 벌었겠죠. 근데 예전에 마스크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어떤 마스크 업체들은 그 비싼 시기에도 정확한 그런 원가에 조금만 이익 붙여서 팔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런 기업들이 오래 가는 겁니다.
0: 그렇네요.
1: 예, 저희도 유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좀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 시장에서 신규 진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기존의 대형 판로를 확보를 해놔야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텐데
1: 네.
0: 신규 제가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대표님 네. 말씀 듣고 우리 계림농장만 하더라도 몇백억 하는 그런
1: 네.
0: 적지 않은 규모 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한번 배워보려합니다 하는 스 차렸어요.
1: 네.
0: 그럼 제가 갑자기 어디 납품할 때 못 찾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 거의 약간 그들만의 리그로 바뀌어가는 거 아닙니까?
1: 그냥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팔로보다
0: 네.
1: 일단 농가 수익성이 좀 좋아질 거예요.
0: 예.
1: 정부에서도 그 0.075로 사육 수수료를 줄이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고
0: 예.
1: 또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갈수록 그 계란 시장은 커지다 보니까
0: 예.
1: 양계에서 했던 원가보다 더 좋은 가격에 유통할 수 있는
0: 기회는 많다.
1: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팔로보다 농가를 하면서 유통업체 공급만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0: 아.
1: 단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0: 예.
1: 호시절도 있고 네. 안 좋은 시절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거를 잘 그 조절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대형업체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 예. 농가를 해가지고 지금 어디 판로를 걱정할 정도는
0: 아직은 아니다.
1: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0: 그러면요, 우리 그 대표님네 회사 같은 경우도 야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우리 대형 그 마트 원래 거래처 말고 네. 신규로도 또 공급하면 우리 돈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갈 거니 네. 지금 달걀 더 생산하자. 네. 이렇게는 결정을 못해요?
1: 아 그건 어렵습니다. 뭐냐면 네. 저희가 신규로 또 진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네. 온라인 업체하고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신규 업체들이 계란이 없다 해가지고 함부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계란이 부족하니까 또 여기 들어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나름대로 품질 기준이 명확합니다. 예, GP가 있어야 되고 예. 어느 정도 선별장이 돼 있어야 되고 예. 거기에 품질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 회사들만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뭐 계란이 없대가 조금만 농가에서 주세요 이렇게 못 돼요. 못 하거든요.
0: 네.
1: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 할인점에서는 발주 물량 대비 이제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0: 네.
1: 그런 품질 기준에 따라가려면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
0: 네. 아니 그런데 우리 그 지금 대표님네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규모감도 갖춘 곳이니까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닭을 좀 더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1: 닭을 키울 수 있죠. 그런데 예. 그 닭을 더 키울 수 있는 농가들도 없고요. 예, 저희도 자체적으로 예. 뭐 케이지 농장, 예.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 안에 사육 적정 사육 수수가 있습니다.
0: 아, 그것도 법으로 정해진
1: 예.
0: 거예요?
1: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여기는 2인실, 4인실이 있듯이
0: 닭도
1: 3만 마리만 키우세요. 5만 예. 마리만 키우세요. 이렇게 있어요.
0: 아, 예.
1: 그러다 그 사육수수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더 못 키우는 거죠.
0: 네.
1: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뭐 현대화공사를 통해서 네. 더 키워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몇 군데 농장은
0: 알아보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1: 지금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몰랐던 양계 사업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노중기 계림농장 대표 모시고 달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닭이 되기 전에 병아리도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럼 병아리는 또 얼마며 그다음에 그 병아리는 또 어디서 공급받는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4: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종계장들이 있습니다.
3: 예.
4: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을 낳고 있는 닭이 실용계 농장이라고 그러거든요.
3: 예.
4: 실용계 농장의 부모 닭이죠. 부모 닭.
3: 예.
4: 부모 닭이 종계장인데 한 7군데 종계장에서
3: 예.
4: 그 공급을 받아요. 병아리를.
3: 야, 예. 전국에 7개밖에 없어요?
4: 네, 네.
3: 어.
4: 종계장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3: 예.
4: 거기서 나오는 병아리 숫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쪽 종계장에서 나오는 병아리가 더 공급이 더 많이 되면
3: 네.
4: 계란 가격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겠죠. 근데
3: 네.
4: 그것도 그 나름대로 캐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더 병아리를 분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3: 예.
4: 그 병아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3: 네.
4: 2000원대 전후로
3: 예, 예.
4: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병아리를 받아서 6개월을 키워야 돼요.
3: 예.
4: 6개월을 키운 닭이 낳은 게 우리가 먹고 있는 계란이에요.
3: 아, 예.
4: 이해가 되시죠?
3: 네, 네.
4: 그래서 최소 이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3: 네.
4: AI가 걸리게 되면 그 사육수수가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 계란값 비쌌잖아요. 지금
3: 예,
4: 더
3: 예.
4: 비싸고
3: 예.
4: 이제 거의 7월달 됐잖아요.
3: 예.
4: 이제 계속 이제 안정화될 겁니다.
3: 아, 예. 한 6개월 정도 텀으로 항상 생각

0: 해도 되겠네요. 네네. 예, 병아리가 벌충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그 일곱 곳의 종개장 이곳에서 월 생산하는 병아리 숫자 이런 것도 대충 알 수 있을까요?
1: 네, 대충 알죠.
0: 예,
1: 그럼 뭐 데이터에도 나와 있고. 예. 한 지금 한 500만 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만약에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500만 마리의 병아리를 매달 배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로 양계장에서 예. 우리 병아리 더 필요 없어요 하면 이건 다 폐사하는 겁니까?
1: 조절을 하죠.
0: 예.
1: 예. 그냥 병아리를 이렇게 분양을 조절을 합니다. 예. 일부 그거를 병아리로 공급을 안 하고
0: 예.
1: 뭐 식란으로 뺄 수도 있는 부분인데
0: 예.
1: 그 사육 그냥 주문에 맞춰서 제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주문이 먼저군요.
1: 예, 주문을 네. 먼저 받아요. 주문을 먼저 받아야 병아리를 이렇게 암컷 병아리를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0: 그런데 예, 예.
1: 그걸 계획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고 지금은 이제 계란 가격이 좀 좋다 보니까
0: 네.
1: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 병아리는 다 분양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아 저는 또 살벌한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아니 매월 500만 마리를 병아리를 공급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50만 마리밖에 필요 없다고 찾으면 나머지는 다 살처분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1: 네. 그렇죠.
0: 불쌍하고.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가끔 어렸을 때 우리 장터에 가보면 네. 병아리 팔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그때 안 팔린 걸 그렇게 공급하나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1: 네, 저도 저도 국민학교인데
0: 예.
1: 병아리 아니 기억 나죠.
0: 예.
1: 예,
0: 그건 그런 식의 공급은 아니고
1: 예, 예. 그런 건 아예 없어졌죠. 이제 네. 동물 보호법 때문에.
0: 네. 네. 네, 미리 어떻게 보면 주문을 받아서 공급한다 이렇게
1: 네,
0: 말씀 주셨는데
1: 예.
0: 자 그런데 매월 500만 마리가 또 공급량인데 병아리가
1: 예.
0: 갑자기 500만 마리보다 병아리가 더 필요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있을 수도 있죠.
0: 그럼 병아리는 또 수입해 오는 겁니까?
1: 그 실용계 병아리는 거의 수입을 안 합니다.
0: 아.
1: 왜 그러냐면 이 닭도
0: 예.
1: 생물이다 보니까
0: 네.
1: 그 어릴 때 이렇게 수입하면 좀 이게 힘들 수가 있어요. 산란율도 나중에 안 좋아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병아리를 받아서 이렇게 성게까지 키우는 게
0: 네.
1: 산란율이 훨씬 좋아요. 병아리 같은 게 없다 그래도
0: 예.
1: 그 외국에서 수입한 병아리는 검증이 안 됐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또 다른 나라 병아리인데
0: 예.
1: 육성도 이렇게 잘 모르겠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까지는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요. 또 이것도 궁금한 게 닭이라고 우리가 통칭하지만 닭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예.
0: 그럼 우리나라는 주로 병아리로 육성해서 이 일곱 곳의 종계장에서 공급하는 그 닭의 종류는 다 똑같은 거예요?
1: 아니면 조금 틀리죠?
0: 예.
1: 위로 조상으로 올라가면 비슷한데
0: 네.
1: 내려오면 좀 틀린 게
0: 예.
1: 저희 시장에서 병아리는 그 외국 종자들이잖아요.
0: 예.
1: 그 제일 크게 하는 데가 이제 그 하이라인이란 종자가 있고,
0: 예.
1: 그리고 로만, 뭐 이사브라운, 기타는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0: 네.
1: 그 종자들이 병아리가 들어와서
0: 예.
1: 우리가 그 공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0: 예. 저희들이야 사실 모르지만 우리 대표님 같은 예. 전문가들은 어느 닭의 종자에서 낳은 달걀이냐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까?
1: 맛의 미비하게 그 차이는 저도 솔직히 모르고요.
0: 예.
1: 그 나름대로의 종자의 차이를 난각을 보면 좀 알아요. 예.
0: 그 외관을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1: 네네.
0: 그럼 또 궁금한 게 한 종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왜 국내에서도 몇 개의 종자를 키웁니까? 맛이 큰 차이가 없다면?
1: 맛의 차이보다는
0: 예.
1: 또 농가에서 그 사육 방식을 이 종자가 더 키우기 좋다는 것도 있고요.
0: 아, 예.
1: 또 난각의 질이나 내용물의 또 상태가 좀 틀리거든요. 아 나는 이거 해보니까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거 키워보니까
0: 예.
1: 너무 나한테 맞아.
0: 네.
1: 그런 게 있어요.
0: 네.
1: 예. 우리나라 돼지고기도 그렇잖아요.
0: 예, 예.
1: 지리산 돼지고기 어디 뭐 철원 돼지고기
0: 예.
1: 잘 몰라요 솔직히
0: 네,
1: 소비자한테.
0: 네.
1: 근데 나는 철원 게 맛있어.
0: 뭐
1: 지리산 산천 게 맛있어. 이런 차이지. 또 자기가 원하는 또 이걸 키워보니까 나하고 너무 잘 맞아. 잘 죽지도 않아. 살아도 적게 먹어.
0: 네.
1: 이런 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아.
1: 거기에 맞춰서 또 영업을 하게 되겠죠.
0: 그렇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제가 쉽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닙니다. 이해했습니다.
1: 네.
0: 사실 아주 정밀하게 맛에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사육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도 있고
1: 네네.
0: 외관상의 차이도 있고
1: 네,
0: 이런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결정을 좀 할 수 있는 옵션을 주고 있다. 이런
1: 예.
0: 의미신 거잖아요.
1: 예, 어떤 그 종자는 예, 그 뭐 계란이 좀 빨리 커지는 게 있고 예. 아. 어떤 종자는 좀 대란에서 머물러 있는 숫자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0: 예.
1: 예. 그런 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또 AI에 좀 뭐 강하다거나 뭐 나름대로는 뭐 차이는 없는데
0: 네네.
1: 그런 거에 좀 고정관념들이 좀 박혀 있거든요. 농가분들이.
0: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아리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네. 6개월 정도 키워야 달걀을 낳을 수 있다고 계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한 달 그 사육하는 사육비? 닭 한 마리당? 네네. 그런 거 대충 추산할 수 있을까요?
1: 어, 그럼요. 계산 대충 사료 가격이 한 예. 전체 원가 60%고
0: 예.
1: 기타 뭐 방역비부터 해서 뭐 인건비 하면 그게 한 40% 원가를 차지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계산을 하게 되면
0: 네.
1: 솔직히 그거를 일별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 물도 먹여야 되고
0: 그렇죠.
1: 사람을 써가지고 관리도 해야 되고 예.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죠.
0: 네.
1: 예.
0: 그러면 그 가격이 대충 뭐 우리가 알기로 한 뭐 월 한 마리당 뭐 만 원 든다 뭐 이렇게 봐도 돼요?
1: 이거를 뭐 농가의 사이즈라든가
0: 아, 그거에 따라 또 다르죠.
1: 예, 농가가 뭐 사이즈라든가 기타 이런 뭐 관리 방식에 틀리거든요.
0: 그렇겠죠.
1: 예.
0: 아, 예. 하긴 대규모 하는 데와 작게 하는 데는 그것도 단가 차이가 굉장히 크겠네요. 예.
1: 그래서 병아리 받아서 알 낳을 때까지는 이제 알 낳을 때가 됐어요. 닭이. 예. 그러면 만 원 넘어가죠.
0: 만 원 넘어가요? 하루에? 예.
1: 아니 그 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거 닭이.
0: 아, 예예.
1: 예.
0: 이건 진짜 쉽게 이제 구분하기 좀 어렵겠네요.
1: 네.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계란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예. 다 물어봐요.
0: 예.
1: 원가 당연히 지금 시세보다 낮겠죠?
0: 예, 그건 당연하겠죠.
1: 당연히 낮아요.
0: 네.
1: 예, 그런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 네.
1: 전쟁이 일어났죠.
0: 예.
1: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료 가격 폭등했죠.
0: 예.
1: 저 10년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 한 40% 이상 올랐습니다. 사료 가격.
0: 그래요?
1: 예. 그때 계란도 6,000원이었어요.
0: 예.
1: 왜, 근데 지금 6,000원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0: 예.
1: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0: 예.
1: 필링 가격 올라갔죠. 예. 뭐 이렇게 플러스 난자 가격 올라갔죠.
0: 네.
1: 그게 또 40% 이상 올려줬어요.
0: 네. 역정 내지 마세요. 폭리 취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1: 폭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시세가 올라갔다는 거죠.
0: 아니, 그냥 저도 시세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1: 네, 네.
0: 자, 워낙 저도 달걀 좋아하니까요.
1: 네,
0: 자, 그런데
1: 옛날보다는 네. 원가는 많이
0: 확실히
1: 올라갔다.
0: 네. 특히 이란 사태 이후 또 올라갔습니까?
1: 올라갔죠.
0: 아, 그렇구나.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닭 사료는 주로 뭘 먹이는 거예요?
1: 닭 사료는 거의 그 곡물 사료를 먹입니다.
0: 곡물로?
1: 예, 옥수수라든지.
0: 예.
1: 기타 콩 같은 거.
0: 콩 같은 거.
1: 예,
0: 대부분 수입이네요.
1: 다 거의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예. 네. 자, 그런데 양계장 운영하려면 또 다른 뭐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에 뭐 지역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어디 간담회라도 가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 이건 뭐 꼭 양계장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 전부가 경험하고 있는 이슈인데 냄새. 그다음에 분뇨 문제 이것 때문에 주변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1: 네, 네,
0: 어떻습니까?
1: 그렇죠. 마찰이 상당히 많고요.
0: 예.
1: 또 새로운 농장을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0: 네.
1: 주민들하고 합의가 없이는 허가가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그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이 좀 혐오 시설로 돼 있습니다. 뭐 양계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환기 시스템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거든요.
0: 그건 그렇죠.
1: 특히 그런 그래도 현대화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0: 예.
1: 그런 이렇게 증축도 하고 지원을 해주면서 좀 깔끔한 농장,
0: 예.
1: 청정지역 농장으로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0: 예.
1: 단 그러나 이게 옛날 농가들은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자금도 부족하고
0: 네.
1: 또 사람도 없고
0: 네.
1: 농가에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거의 이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런 농가들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좀 지원을 좀 해주면 우리 농사를 짓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요. 뭐 지자체 뭐 할인점에 그 농활 쿠폰도 좋지만
0: 네, 네.
1: 좀 그런 사업이 좀 많이 활성화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네요. 그러면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그 신축을 못 하는 거예요?
1: 많이 협의를 하겠죠.
0: 예. 아니 제가 궁금한 거 법으로 무조건 주변 주민들하고 뭐 협상을 해와라 이런 게 지자체 조례나 뭐에 있습니까?
1: 아 그런 건 없죠.
0: 아 없어요.
1: 그런 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그런 또 불만을
0: 네.
1: 잠재울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거고.
0: 그건 그렇죠.
1: 그래서 양계장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을에 있는 데보다
0: 예.
1: 이렇게 산 중턱에 있거나
0: 외진 곳에
1: 예, 반경 2km에 그 민가가 없는 곳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야, 그러면 진짜 사람 구하기 진짜 힘들겠는데요?
1: 네, 구하기 어려워요.
0: 그럼 우리나라 지금 우리 계림농장 같은 이런 좀 규모감 있는 시설물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1: 예, 그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그 외국인 근로자 뭐 네팔이라든지 예. 베트남, 네. 뭐 캄보디아 이런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고 네. 또 현장의 관리 감독은 또 한국인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0: 순회한다는 건 한 곳 말고 여러 개를 본다는 거예요?
1: 예, 같이 이렇게 봐주죠.
0: 아. 예,
1: 상주하기 어려우니까.
0: 아.
1: 저희도 상주시키고 싶죠.
0: 예.
1: 안 하려고 그래. 이런.
0: 그러니까. 예. 아. 야, 이거 우리가 먹고 있는 그 계란이 정말 외국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거네요.
1: 뭐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0: 이거는 완전 자동화가 안 됩니까?
1: 제가 농장 하나 그 예를 들어서 캐시 농장 하나 5만 수 정도 하잖아요.
0: 예.
1: 얼마 정도 드실 것 같아요, 금액이?
0: 그 저기 시설물 하나 가는데.
1: 네, 5만 수.
0: 5만 수. 대충 찍어 볼게요. 예. 뭐 한 100억? 너무 셌나요?
1: 100억까지는 안 되네요.
0: 네. 아니 뭔가 비싸시게 얘기할 것 같아서 네. 또 얼마나 됩니까?
1: 저도 5만 수 농장 하나 해도 한 30억 들어갑니다.
0: 예. 네. 이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1: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 예.
1: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대군 농가들이 많아지고 예. 회사가 그 기업 같은 회사들이 많아지는 게
0: 네.
1: 계속 투자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커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유통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농가들, 뭐 동물복지하는 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금액이 그래 크진 않지만
0: 네.
1: 그래도 억 단위 이상은 다 들어갑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근데 요즘에 좀 좋은 느낌은
0: 예.
1: 예전에는 30대 이하가 농가를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0: 예.
1: 지금 데이터상으로 봐도
0: 예.
1: 60대 이상들이 다 농장을 해요.
0: 예.
1: 젊은 친구들 농장 안 해요.
0: 예.
1: 근데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0: 와.
1: 왜 그러냐면
0: 돈이 드니까.
1: 아, 돈도 일부 되고
0: 예.
1: 또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기 싫다는 생각도 하고
0: 예.
1: 또 지금부터 내가 창업을 해서 양계 산업을 좀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그 사업가 30, 40대 사람들이 농가에 유입이 되면서
0: 네.
1: 이 산업이 좀 더 이렇게 현대화되고 고도화되고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0: 예.
1: 하고 있어요.
0: 이건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1: 네네.
0: 혁신농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건
1: 네네.
0: 진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좀 더 가서
1: 네네.
0: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지원들도 많이 있습니까?
1: 정부 지원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0: 예.
1: 또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은 많이 있고요. 단지 그 청년 창업자들이 뭐 서울이나 그 경기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 거를 일부 포기해야 돼요.
0: 그건 그렇겠죠.
1: 예, 시골로 다 내려가야 돼요.
0: 예.
1: 그리고 청년 창업인들은.
0: 예.
1: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컴퓨터도 잘하고
0: 예.
1: 데이터를 만질 줄 알잖아요.
0: 예.
1: 그러면서 이렇게 사료를 먹이면 산란율이 좋아진다. 그리고 내가 어떤 온도에서는 더 산란율이 좋아진다.
0: 예.
1: 이게 계속 고도화 돼갈 거라고 봐요.
0: 아, 그렇죠.
1: 기존에는 그냥
0: 감이죠, 감.
1: 그냥 감으로 오늘 알 많이 나왔네. 오늘 왜 죽었지? 이러는데
0: 오늘 왜 죽었지?
1: 아이고. 오늘은 데이터로
0: 예.
1: 하고 있어요.
0: 아,
1: 예. 그래서 갈수록 산란율은 좋아질 것이다.
0: 네.
1: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이건 진짜 반가운 소식입니다.
1: 예. 저는 좋은 기운이라고 봐요. 그렇게.
0: 네. 그러면 예. 많은 청취하시는 청년들 중에서 혹시나
1: 네. 예.
0: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걸 하려고 한다면
1: 네.
0: 제일 먼저 뭐부터 우리가 알아야 이걸 할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그 농업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고
0: 예.
1: 닭을 그 들어올 때부터
0: 예.
1: 나갈 때가 노계철이라 그러거든요.
0: 예.
1: 노계로 나중에 처리할 때까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0: 하긴 그렇게.
1: 내가 계란이 비싸니까 돈이 될 거라 하고 하면 저는 하라고 하지 않고 싶어요.
0: 예.
1: 내가 정말 고생해서 이 농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으면 정말 가서 직원으로 근무해봐야 돼요.
0: 아,
1: 1년 6개월 동안.
0: 네. 1년 6개월? 예. 왜 1년 6개월입니까?
1: 닭이 병아리 키울 때부터 농계 처리할 때까지 1년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0: 그게 한 사이클이군요.
1: 한 사이클이죠.
0: 예. 그러면 농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문 유통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전 전문 뭐만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권하지는 않으세요?
1: 저는 그런 시장이
0: 예.
1: 5년 전에 좀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계란은 시세에 의한 그 수익이 좀 상당히 큽니다.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격에 사서 매입해가지고 유통하는 거는 아무리 브랜드를 잘 만들어도
0: 네.
1: 쉽지가 않아요.
0: 네.
1: 계란 같은 경우는 브랜드로 사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민감한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큰 기업들 뭐 알만한 기업들 브랜드를 달지 않는 이상은 네. 소비자가 그 가격에 사가기 어렵죠. 일부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그런 청년 사업가들이 있어요.
0: 예.
1: 근데 계란을 하나 엮어서 같이 하는 거지 예. 계란만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아.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역시 계란은 뭐니 뭐니 해도 진짜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1: 예, 가격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0: 자, 그런데 요즘 산란계협회의 그 기준 가격인가? 예. 이게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기준 가격은 뭐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예, 아, 이게 뭐 제가 저도 계란자조금협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뭔가 명확하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시세가 없어요.
0: 예.
1: 그래서 산란계협회가 일부 농가들하고 유통업자들하고 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에 고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왔거든요.
0: 예.
1: 그 안에서 뭐 DC가 있고 뭐 플러스가 있고 그래요.
0: 예.
1: 근데 이거를 안 하게 되면
0: 네.
1: 그럼 우리가 농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계란 가격이 표준 데이터가 없잖아요.
0: 예.
1: 근데 표준 데이터가 없대가지고 계란이 시세가 형성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0: 네.
1: 그게 있으나 없으나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시세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협의체들을 두는 거예요.
0: 예.
1: 농장의 협의체, 유통업자의 협의체들이 와서 그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시세를 만든 거잖아요.
0: 예.
1: 그러면 도중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농가들은 이 시세 하고 싶어.
0: 네.
1: 유통업자들은 이 시세 하고 싶어. 조율해가지고 낸 시세인데
0: 네.
1: 그거라도 없으면 아. 어디를 따라야 될까요?
0: 아, 뭐 뭔가 판단의 기준 정도 되는 그런 건데 네. 그것도 없으면 애매하다 이거군요.
1: 그렇죠. 그럼 이게 어디로 힘이 실릴 것 같습니까?
0: 아, 오히려 사는 쪽 아닌가요? 파는 쪽이요?
1: 파는 쪽이겠죠.
0: 아.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산란계협회에서 공시하는 기준 가격이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가격은 아니네요?
1: 예,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가격은 아닙니다.
0: 자체적으로 그냥 거래의 편리성을 위해서 공시하는
1: 예, 강제성이 없어요.
0: 예. 예. 그러면 이 기준 가격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만든 건데 예. 이걸 만들어서 오픈하는 게 오히려 그 업계 쪽에 산란계 업계 쪽에 결코 유리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1: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요, 소비자 입장에선 네. 좀 특이한 게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샀을 때랑
1: 네.
0: 또 동네마트에서 샀을 때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1: 예, 이게 유통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0: 예.
1: 저희 같은 회사들은 뭐 개인마트도 좀 거래하고 대형 네. 유통점도 거래하거든요. 그런데 대형 할인점들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그 대군 농가 그리고 해삽시설을 갖춘 지파장이라고 있어요.
0: 예.
1: 지피라 그러거든요.
0: 예.
1: 그 지피에서 나가는 게 있고 농장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적정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고 개인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솔직히 개인마트 납품하면 솔직히 수익이 더 좋아요.
0: 아.
1: 왜 그러냐면은 시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0: 예.
1: 그런데 이런 역전현상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0: 예.
1: 예전에는 개인마트가 더 쌌어요.
0: 예.
1: 왜 그러냐면 계란이 안정화돼 있을 때는.
0: 예.
1: 근데 지금은 계란이 농가의 가격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개인마트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1: 좀 제가 돌려서 얘기 드렸는데
0: 아닙니다. 이 가격 얘기만 하면 저랑 멀어지시는 또 가까이 오세요.
1: 예. 네. 그래서 대형마트는 적정 그 저희가 이익을 많이 안 보더라도
0: 네.
1: 안정적인 공급을 해서 주고 있고
0: 네.
1: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이렇게 가리발이 나는 거죠.
0: 예. 네. 하긴 그건 진짜 유통 구조도 차이가 있고 다양한 외적 요인이 있으니까
1: 네.
0: 꼭 그게 일괄되게 똑같다 하지 않아도 당연한 걸 수도 있겠네요.
1: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우리가 즐겨 먹는 계란 가격에 대해서 또 이 양계 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고 있는데요.
1: 네.
0: 자, 이제 조금 더 궁극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그래도 이제 계란 가격을 뭐라 할까요? 불안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이 AI,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인데
1: 네네.
0: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벽하게 방역하고 통제하고 아예 이게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는 어떤 구조적인 노력들 이런 건 지금 뭐가 더 필요할까요?
1: 지금 제가 21년도에 올해보다 더 심한 그 질병이 돌았어요.
0: 네.
1: 예, 그때 계란 알당 농가의 수치 가격이 300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보다 약한 건데
0: 예.
1: 지금 우리나라 환경상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0: 예.
1: 그래서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살처분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0: 그게 법으로.
1: 예, 예. 그래서 내가 AI가 안 걸렸어도 반경 안에 들어오면은 살처분을 해야 돼요.
0: 예.
1: 이게 그 전염병이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갈수록 농가의 그 그 탈처분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네. 조치들을 정부에서 해왔고 더 중요한 거는 그 21년도에 그렇게 심하게 조류독감이 걸리고 나서 각 농가에서 그 조류 퇴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쓰고 레이저로 네. 막 쏘기도 하고 앞에 석회 가루를 농가 외부에 전체로 다 뿌리고 했어요.
0: 예.
1: 못 들어오게.
0: 예.
1: 아예 그 멸균이 되게.
0: 예.
1: 그렇게 하면서 방역을 해왔는데
0: 예.
1: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닭들이.
0: 아.
1: 예.
0: 그거 우리가 왜 그래요?
1: 제 처음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AI가 2003년도에 예.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했거든요.
0: 예.
1: 그 이후로 쭉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0: 예.
1: 그전에는 뭐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감기 안 먹고 그냥 살아도 될 정도의 환경이었잖아요.
0: 예.
1: 가서 오염도 심해지고 환경도 안 좋아지고 닭도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0: 예.
1: 그런데 최대한 농가에서는 방역을 하고 있지만
0: 예.
1: 더 중요한 그런 게 약해진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아프면 약을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0: 어 그래요.
1: 예. 또 무항생제 계란을
0: 아, 예.
1: 하기 때문에
0: 요즘은 그거 많이들 보고 사시니까 예. 또
1: 예전에는 뭐 아프면 주사도 놓고 했잖아요.
0: 예.
1: 약도 먹이고
0: 네.
1: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없으니까는 최대한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안 나가고 청소 잘하고
0: 네.
1: 그렇게 해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0: 네.
1: 어려운 시장이죠.
0: 네. 예. 그럼 반경 몇 킬로 안에는 다 살처분해야 된다고 한다면
1: 네.
0: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양계 농장들을 다 띄엄띄엄 거리를 일정 거리를 두고 이전하거나 새로 신규 허가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은데.
1: 그게 이제 쉽지 않죠. 양계장 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도 없고 그리고 예전에 농가했던 사람보고 어디 딴 데 이사 가라고 말 못 하잖아요.
0: 네네.
1: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 작업을 통해서
0: 네.
1: 더 철저하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수준까지는 가고 있고
0: 예.
1: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0: 네.
1: 이제 그 산업을 위해서 허가를 내주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증축 같은 걸 통해서 사육수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런 지자체도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지금 식탁에서 맨날 먹고 있는 달걀, 계란 이거 만들고 계신 대표님이시니까
1: 네.
0: 우리 또 식자재를 챙겨주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1: 네.
0: 정부에게 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또 지금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 좀 보여주십시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뭐 정부 제가 아시는 분도 없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최대한의 뭐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0: 네.
1: 많이 그 물가 안정화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뭐 제가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농장의 시세가 높다는 걸 너무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럼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 됐겠죠.
0: 네.
1: 근데 가보면은 영세예요. 근데 또 그렇게 또 이익이 나야 또 시사 자금으로 투입도 하고 저희가 공급을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또 계란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지방 업체부터 계란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우리가 명절 때마다 계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명절 전후로 계란 가격은 안정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또 유통의 농할 쿠폰이라든지 그 수입 계란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좋은 가격 안정화 정책이지만 농장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0: 아.
1: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시설 보수도 좀 더 추가로 해주시고
0: 네네.
1: 가보면은 정말 너무 영세예요. 저도 농장에서 몇 번 잤거든요.
0: 아이고.
1: 못 자겠어요. 너무 네. 영세해서
0: 힘들어서. 네.
1: 그런 것 좀 이렇게 좀 지원도 해주시고
0: 네네.
1: 또 환경적인 들어오는 입구도 조금 좀 도와주시고
0: 알겠습니다.
1: 그렇게
0: 네.
1: 하면은
0: 네.
1: 같이 계란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0: 그럼요. 네. 이렇게 만약 그 좀 뭔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네. 지원을 하면 기존 농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 주셨던 청년들도 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이래저래 우리 먹거리 물가 안정에도 기여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 몰랐던 사실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준기 계림농장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조강.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으로 공석이 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를 논의하는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비공개로 열린 전광희 회의에서는 A매치 일정과 회장 선거 일정, 아시안컵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협회는 또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 제도에 대해 협회 정관 준수를 기본으로 하되 상위 기관인 FIFA와 대한체육회 정관을 고려해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고민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다음 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대통령 경호처 시설에서 이른바 황제 조사한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판결 가운데 공소기각 판결이 이뤄진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어제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의 항소에 대해 항소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33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디올백 수사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우선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액 범위 안에서 1인당 1,000만 원 한도의 생계비 융자도 연 1.5%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또 저소득 재직 노동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 일부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에

0: 그 밖에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많은 곳 150mm 이상, 전남 남부 최대 80mm, 경남 서부 남해안은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8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2도입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삐뚤은 것 같다는 말, 모자를 삐뚤게 썼다는 말 모두 바르지 않은데요. 삐뚤다는 삐뚤은 삐뚤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맞게 쓰려면 액자가 삐뚤 것 같다, 모자를 삐뚤게 썼다로 표현하는데요. 비슷한 말인 빗뚤다와 배뚤다도 마찬가지로 활용됩니다. 잊지 마세요. 삐뚤은 것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삐뚤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1995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는 미국 원주민 부족의 딸 포카혼타스가 영국인 선장을 만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음악을 담당했던 작곡가들은 미국 원주민 사회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해요. 특히 원주민 부족들의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그것이 가진 분위기를 팝적으로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포카혼타스의 주제가는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플룻 연주가 더해져서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 노래는 당시 아카데미, 그래미, 골든글로브에서 모두 영화음악상을 받으며 그들의 노력에 화답했습니다.

0: 7월 3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바네사 윌리엄스 Colors of the Wind였습니다. 2412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 시작하면서 이 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이제 방송작가 출신이잖아요. 뭐 지금도 작가 일을 하고 있고 그 방송작가들이 라디오에서 무엇에 관해서 오프닝을 써야겠다, 뭐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라고 어떤 소재를 딱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 소재에 관련된 최대한 많은 자료를 다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그리고 시의적절한 그런 이야기를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는지를 구상한 다음에 글을 쓰거든요. 자료 조사가 가장 먼저예요. 근데 제가 이 Colors of the Wind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작곡가들도 비슷하구나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이 포카운타스라는 애니메이션이 미국 원주민 부족의 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음악을 만들 때에도 미국 원주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음악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다양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우리가 들은 이 Colors of the Wind라는 거. 그래서 창작자들이 약간 일하는 방식들이 대부분 비슷하구나.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골든디스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이 음악이 골든디스크에 어울릴지 이 밤 시간에 잘 맞을지를 미리 고민하고 보내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항상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때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 그래도 골든디스크에서는 이런 음악이 좀 더 어울리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골든디스크를 같이 만들어주시는 창작자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새삼스럽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자, 그렇게 심려 깊게 골라주시는 신청곡들 오늘도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6: 토익은 해커스.
8: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5306님이 신청해 주신 린다 론스테드의 Blue by You, 그리고 3586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닐 세다카의 오 캐롤까지 두 곡 함께 하셨어요. 5856님, 오늘도 출근합니다. 슈퍼트램프의 The Logical Song 신청합니다. 운전하면서 음악 들으면 너무 좋아요. 수고하세요 하셨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말을 줄이고 음악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볼까요? 5856님이 신청해 주신 슈퍼트램프의 The Logical Song, 그리고 5723님이 골라주셨어요. Weezer, Say It Ain't So. 이렇게 두 곡 이어갈게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42년생 살아있는 전설 폴 매카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폴 매카트니 영국의 락그룹 비틀스로 데뷔해서 1970년에 해체를 했고요. 그 이후로 폴 매카트니 앤 윙스와 또 솔로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폴 매카트니의 데뷔곡은 비틀스의 데뷔곡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비틀스의 처음 그리고 지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 데뷔곡이 겹치지만 비틀스의 데뷔곡이었던 Love Me Do 이 노래 1962년에 영국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폴 매카트니 20살 청춘일 때 무대 위에서 이 Love Me Do를 불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랬던 폴 매카트니가 이제 84세 노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 폴 매카트니가 최근에 새 앨범을 냈어요. 이 앨범에서 제가 Days We Left Behind라고 첫 싱글로 나왔었던 노래를 한번 골든디스크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이 앨범에서 두 번째 싱글이 나왔고요. 그 노래가 Home to Us라는 곡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 비틀스의 드러머였던 링고스타와 또 협업을 했거든요. 링고스타도 같이 노래를 하고 또 드럼 연주도 같이 해줬는데 사실 링고스타도 올해 새 앨범을 냈어요. 이 비틀스 출신의 남아있는 두 멤버가 이렇게 솔로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렇지만 또 이 Home to Us는 두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한 노래고 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싱글이어서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은 폴 매카트니의 처음 그리고 지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링고스타의 처음 그리고 지금이기도 합니다. 링고스타의 데뷔곡도 Love Me Do니까요. 자,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비틀스의 Love Me Do 그리고 폴 매카트니 링고스타입니다. Home to Us.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폴 매카트니의 처음 그리고 지금이기도 했고 링고 스타의 처음 그리고 지금이기도 했습니다. 비틀스의 Love Me Do 두 사람의 데뷔곡이었죠. 그리고 폴 매카트니와 링고 스타가 함께한 2026년 새 싱글 Home to Us였어요. 9616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보냅니다. 20대에 시작해서 야간 물류 배송을 16년째 하고 있는데 야간에만 일하고 생활 패턴도 바뀌다 보니까 좋은 인연을 못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40대 초반이 되어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내일 아침에는 퇴근을 하고 바로 전주에서 서울로 가서 웨딩 촬영을 합니다. 예비 장인어른께서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늦은 40대 초반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결혼식 전까지 결혼 준비로 바쁠 것 같네요. 런던 보이스 I'm gonna give my heart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9616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잘 됐네요. 네. 이제 웨딩 촬영하시고 또 이것저것 뭐 알아보시고 뭐 저도 결혼을 안 해서 얼마나 많은 품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걸 결정해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정신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9616님께 좋은 인연이 오신 만큼 그 모든 게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결혼식도 잘 치르시고 그리고 축하의 의미로 신청곡 지금 보내드릴게요. 런던 보이스입니다. I'm gonna give my heart.

0: 2553님,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5반입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모릅니다. 영어 노래 중에 원웨이 티켓 꼭 부탁드립니다. 전남 고흥에서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뭐 제목이든 가사든 뭐 가수든 그냥 적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찾아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신청해 주셔도 돼요. 런던 보이스의 I'm gonna give my heart에 이어서 2553님이 고흥에서 보내주신 신청곡 1옵션의 원웨이 티켓 들었고요. 여기에 3963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에이바 맥스의 So Am I까지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 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 평균분,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이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이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7월 3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카펜터스 버전으로도 유명한 슈퍼스타 지금 로드 오브 앤드로스가 부르고 있죠. 이 노래 문승우님 신청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로드 오브 앤드로스의 슈퍼스타. 저는 내일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피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다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8: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말을 타고 달림 또는 그 말을 뜻하는 우리말 주마에 등잔 등을 붙인 게 주마등인데요. 촛불로 데워진 공기의 힘으로 종이 바퀴에 달린 네 개의 종이말이 등 안에서 돌게 되어 있는 주마등은 주마등처럼 스친다, 저런 비유적으로 쓰이죠. 무엇이 언뜻언뜻 빨리 지나감을 뜻하는데요. 주마등이 스친다고 하지 않고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표현해야 어색하지 않습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 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으로 공석이 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를 논의하는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열린 전강위 회의에서는 A매치 일정과 회장 선거 일정, 아시안컵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향후 추가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 제도는 협회 정관 준수를 기본으로 하되 상위 기관인 FIFA와 대한체육회 정관을 고려해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고민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딸 유담 씨의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특혜 채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유승민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딸 채용 과정에 관여해 인천대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밤 9시 반쯤 마무리됐으며 유승민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지 않고 인천경찰청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0: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영남권을 차세대 반도체와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기업들이 총 300조 원대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화는 위성, 발사체, 우주 국방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55조 원을, 현대차는 AI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미래 핵심 부품 제조 클러스터 등에 42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성은 60조 원을 투자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차세대 배터리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SK그룹은 140조 원을 투입해 영남권에 2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영남을 포함한 지방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과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 지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 남해안, 경남으로 확대되겠으며 밤에는 충청권 남부와 전북, 경북권 남부도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울산, 경남, 광주, 전남 북부와 전북에서 5에서 40mm, 대전과 충남 남부, 충북 남부, 대구와 경북 남부는 5에서 10mm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경일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0: 헬스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김경일의 물음표.
1: 저는 오늘부터 물음표 진행을 맡은 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심리학자인 만큼 함께해 주신 분들 잘 이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J사회공헌추진단의 민희경 단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민희경입니다.
1: 간략하게, 왜냐하면 그 사회공헌추진단이라고 하니까 하나하나씩은 좀 쉬운 말인 것 같은데 합쳐놓고

0: 보니까 이게 어떤 곳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CJ그룹에서 처음으로 사회공헌 추진단이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CJ그룹에서 하는 사회공헌, 저희 김장도 담그고요. 연탄도 나르고요. 태풍이나 홍수 있으면 거기 구호팀도 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주로 생각하시는 사회공헌이고 그 외에 저희가 CJ가 재단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CJ나눔재단이고요. CJ나눔재단은 저희가 소외계층 아동들이라고 하는데요.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사회복지재단입니다. 2005년에 세워졌고요. 2006년에 세워진 CJ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거의 유일하게 저희 대중문화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젊은 창작자를 양성하는 재단입니다.
0: 네. 그 나눔재단, 문화재단을 구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나눔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재단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소외계층을 돕고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한다고 하면 뭐 두 가지가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문화재단은 영화, 음악, 뮤지컬 이 산업 생태계에서 신진 창작자들이 발굴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이렇게 소외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또 좀 있을까요?
1: 네. 네, 저희 창업 이념이 저희는 뭐 사업 보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함으로써 국가와 민족과 지금 사회에 기여한다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그 철학 중에 하나가 공존 공영입니다. 그래서 공존이라는 기치 아래 저희가 많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왜 그 오늘 또 특별히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돈을 결국 버는 게 목적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특별히 사회공헌이나 아니면 사회봉사를 하시는 경우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사실은 이제 시작을 못 하시는 경우 또 운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좀 그런 기업들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과 그다음에 뜻으로 저희가 모셨는데 근데요. 그 단장님에 대한 질문을 좀 하나 드리자면 왜냐하면 단장님 커리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사실 저는 당연히 사회복지학과나 아니면 사회사업 전공을 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아노를 또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떠나셨다기보다는 그리고는 이제 금융 분야에서 또 일을 하시고 이제 지금 활동하시는 분야는 바로 사회공헌, 사회사업 분야인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표현 좀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1: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 아니, 길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피아노 그러니까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 뭐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대학교 전공까지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꼭 음악가로서 소위 말하는 아주 최고의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0: 아, 네.
1: 반면 제가 보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도 좋아하고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과감하게 전공을 이제 경영학으로 바꿨는데 다행히 운 좋게 그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근데 그 경영 쪽에서 일하면서 늘 기업이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나 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도 뭘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CJ에서 우연히 이런 사회공헌 쪽 일을 하게 돼서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돈 안 되는 거 하시다가 돈 되는 거 하시다가 돈 안 되는 쪽으로 다시 오셨다. 너무 세속적인가요?
1: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네.
0: 저는 특히 요즘 그 나눔재단에서 하는 네.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사업들
1: 네.
0: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0: 저는 얼마 전에 아시죠? 그 완희화.
1: 네, 네.
0: 네, 네, 네. 전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1: 저희 장학생입니다.
0: 네, 네. 그 노래를 딱 듣는데 그 나눔재단에서 장학생으로 굉장히 또 지원을 잘 받았고
1: 네.
0: 아마 아니마 씨가 미얀마에서
1: 네, 네. 네.
0: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미얀마의 네. 국민 가수급에 네. 해당하는 분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어를 너무 이제 친근하게 구사를 해서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 완득이든 알겠는데 완 씨가 있구나라는 네. 걸 그때 느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다문화는 앞으로도 지금 이미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고 앞으로는 네. 더더욱 중요한 사회적 흐름이 될 텐데
1: 네.
0: 이런 그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을 좀 나눔재단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계기나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1: 이유는 있죠. 저희가 네. 저희의 가장 그 그러니까 나눔재단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방과후 아동 돌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저희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한 10년 전에 벌써 저희가 좀 그 알게 된 게 전체 인구는 2025년에도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때 벌써 10%의 그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이 이주 배경 아동이고 지금은 그 숫자가 25%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 수를 보면 25%인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보통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이주 배경 아동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보니까 거의 84%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이주 배경에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는 나눔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이거를 그냥 나눔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기회를 주면 저희가 그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뭐 잘 자라면 언어도 이중 언어, 뭐 삼중 언어가 가능할 것 같고 그 일단 수용성도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희는 미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
1: 네.
0: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아니라 혹은 유학생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학생이에요. 그런데 벌써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성장기에 청소년기에 좀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던 우리 국민이고 우리의 한 구성원인데 우리는 겪지 않았던 그런 그 어려움이나 좀 그 고충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잘 쉽게 털어놓진 않거든요.
1: 네.
0: 좀 잘 알고 계시죠. 좀 네. 어떤 그 어려움들을 아직도 겪고 있나요?
1: 뭐 이 친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같이 봉사 나갔을 때 알게 된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로 오셨다가 여기에 정착을 하게 돼서 엄마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서 났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 생각이 너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집에서 방글라데시 말도 못하게 하고 하나도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피부색이 많이 어두워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키도 크고 등치가 커요. 그래서 4학년인데 좀 약간 성인같이 보이는데 저랑 같이 이제 그 놀이공원에 이제 같이 갔는데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뭐라 그러고 너 저기 어디서 쟤 어디서 왔지? 쟤 어디서 왔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어머니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머니가 한국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이주 여성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학교 오는 거를 굉장히 창피해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 뭐, 근데 네. 또 어머니랑 같이 한국말을 같이 하다 보니까 발음이 어눌해요. 그래서 차별을 많이 당하는데 아까 말한 완희화 학생이 이제 완희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딕션 발음 교정하는 데다가 돈을 쓰라 이렇게 해줬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두 달 전에 저희 장학 행사에 완효 학생이 왔는데 발음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0: 아니 그 완효 학생은 원래 발음이 그렇게 좋은 학생이 아니었었나 보죠.
1: 티가 났죠.
0: 오 네. 그렇구나. 네. 뭐 저는 이제는 전혀 뭐
1: 전혀 아니죠.
0: 네네네. 어 그런 발음에 대한 것도 이제 또 지원이 되는.
1: 네 완효 학생하고 또 어떤 네. 학생이 네. 영화 배우가 꿈인데 그 학생도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막말로 한국 사람이 좀 한국말을 조금 못해도 뭐 사투리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거 그냥 좀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약간 이주 배경 학생이 발음이 나쁘거나 액센트가 있거나 그 억양이 좀 그러면 거기서 바로 차별을 당합니다.
0: 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차별 중에는 조금
1: 그러니까 오디션 가서 계속 떨어지는 거죠.
0: 오디션에서.
1: 네.
0: 그렇군요. 사실 그 우리도 많은 교민들이 해외 나가서 네.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런 차별을 경험했었고 또 가슴 아파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들을 해와서 점점 이제 개선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다문화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 우리는 또 아직도 경험이 좀 네. 적은 편이니까 뭐 이게 완전한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아직은 좀 수용성이 좀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그렇게 느끼시죠? 어떠세요? 네. 좀 피부로 현장에서 보고 계실 때는.
1: 그. 확실히 그런 게 있고요.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심리학적으로 좀 자기하고 비슷해야지 친근함을 느낀다며요. 그러니까 다름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편견이 항상 좀 약간 부정적으로 되니까 저희 가 나눔 철학이 있는데 이건 저희 이제 CJ 회장님의 나눔 철학인데 저희가 모든 사회 공헌 활동을 할 때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임직원이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저희 하는 사업과의 연계성이에요. 그게 뭐 저희가 사업에서 득을 보겠다는 것보다는 그 반대로 저희가 사업 인프라들을 이 사회공헌에 쓰면 훨씬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모든 사회공헌이 약간 문화 교육이나 뭐 그 문화 쪽으로 이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긴 한데요. 사회공헌하면서 이 수용성이 낮으니까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CJ ENM하고 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매체가 가지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뭐 TVN이나 뭐 Mnet 같은 데서 이런 그 이주 배경 사람들이 나오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좀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기획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앙상블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한 17개국에 31명이 아동들이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0: 17개국?
1: 네. 오. 그 학생들이 이제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TVN에서 방영이 됐었는데 그럼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똑같은 과정을 저희가 이제 사회에서도 서로 마음을 열고 친구를 만들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하고 저희 그 사업하고 좀 바로 좀 엮였던 그런 경우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0: 왜 이제 저는 심리학자이지만 뭐 인구학자, 뭐 네. 경제학자, 그다음에 뭐 인간의 노동 생산성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 걸친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면 사실 한국의 생존 역량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 소위 말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몇 개 나라만 빼놓고 모든 대륙에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는 사회가 아니라 네. 적게 낳고 그다음에 잘 키워서 각 나라의 소중한 인재로 그 키워나가는 게 핵심 역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수용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어떤 창조적이거나 혁신적인 것도 다 여기서 이제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그다음에 교류할 수 있는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이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수준이 아직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가야 될 길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 사회 이제 뭐 재단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시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더해서 재단이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가 어떤 쪽의 방향을 좀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계획하신 것도 있을 거고 정부나 사회에 좀 더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지금 사실

0: 모든 이런 기업 재단이나 복지 재단 중에 거의 한 가지 테마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 문화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 한번 그 맵을 한번 그리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조금 비어 있다 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 대부분의 이제 사실은 실질적인 지원 예를 들면 뭐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럼 그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뭐 기회가 주어지느냐 예를 들면 취업에서부터 그런 문제죠. 부분들이 네. 별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기회 쪽에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취업 단계로 가고 그거와 병행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그게 거의 가족 같아요. 학교가 끝나면 가서 저녁 먹고 집에 갈 때까지를 그 한 30명 되는 아동들이 같이 보내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거든요. 중요한 자기 친구들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어도 그 안에서는 편견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융산업공익재단하고 한 4년 전부터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 개선 캠페인이 이제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으시고 선생님들이 그걸 가져가서 저희가 부교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해요. 뭐 요리도 만들어 보고 뭐 부모님도 와보고 뭐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지리 공부죠. 요새 그걸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 수도가 어디고 뭐 이 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 그래서 꼭 그 학생이 들어와 있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커뮤니티는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198개국 중에 하나죠.
1: 하지만 또 우리는 또 더 많은 나라랑 네. 교류해야만 또 네. 살아갈 수 있는 또 나라이기도 하고요.
0: 그런데 뭐 그 안에서 뭐 쟤는 어디서 왔어 얘는 어디서 왔어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도 주고 뭐 각 나라의 음식이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문화를 보면 다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만큼 남의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 저희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1,000곳 정도 마쳤습니다. 네.
1: 저는 얼마 전에 시작한 공부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
0: 네.
1: 이제 태국부터 네. 이제 필리핀까지 왜 너무 모르더라고요. 제가.
0: 네.
1: 너무 진짜 무지의 극치를 달리고 네. 있는데 공부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쪽에 있는 한 사회학자랑 얘기하다가 혼났어요. 인도 차이나라는 말을 썼다고.
0: 네.
1: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1: 그게 얼마나 몰지각한 표현이냐면 그게 서양에서 네. 보니까 인도랑 차이나 중간에 있는 그냥 모든 네. 나라들을 그렇게 불러서 인도 차이나라고 부르는 거라고 어떻게 그런 무식한 표현을 쓰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그 역사 강의하시는 최태성
0: 네.
1: 선생님이 제발 세계사랑 지리 공부 좀 하자. 세계
0: 네.
1: 세계사랑
0: 네.
1: 세계 지리 공부 좀 하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우리 비즈니스나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공부인데.
0: 네.
1: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에피소드를 경험하면서 아주 요새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이런 문화적 다양성이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
0: 네.
1: 너무 오히려 또 활용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0: 네.
1: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다문화 이야기에 이어서 조금 이제 일반적인 나눔 이야기를 좀
0: 네.
1: 나눔 재단 그렇죠? 단장님께서는 이 나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 나눈다라고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이제 모시기 전에 제가 친한 어떤 사업하는 친구한테 나눈다라고 했더니 디바이드?
0: 아 그렇네요.
1: 네, 그냥 나눠?
0: 네.
1: 왜 나눠?
0: 네.
1: 왜 나눠줄 게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우스갯소리를 해서 제가 야 임마 너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 나눔다라는 게 어떤 철학이나 의미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그 행위잖아요. 어떤 그런 좀 철학이나 아니면 의미를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0: 저희 그 CJ 재단은 다 항상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게 그 단순한 뭐 복지 지원이나 뭐 도움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많은 재단이 나눔 재단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뭐 디바이드보다는 다 쉐어라는 의미에서지만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첫 번째 재단들이 제일 많이 한 게 장학금 지원이에요. 근데 그 장학금 지원은 사실은 두 가지 면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을

0: 해외에 유학을 보내서 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를 이끌어갈 그런 왜 그런 장학금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데 그래서 그 전에 1세대 장학생들을 보면 법대생 이런 의대생 이런 장학금을 줬는데 요새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장학금이 저희도 그렇지만 돈을 주기보다는 어떤 그 학생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스포츠 저희가 이제 육상 선수를 하나 장학생을 줬는데 저희 그 전까지는 아,
1: 고정현
0: 네 고정현 아, 학생입니다.
1: 그 첫 월급 기부했다.
0: 네네네
1: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0: 아 네. 네네네 제가 그 선수 전까지는 저는 육상은 돈이 안 드는 스포츠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1: 아, 돈 많이 드나요?
0: 네 그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이 뛰면요 운동화가 거의 뭐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1: 운동화 비싼데.
0: 운동화 네,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학생은 좋은 운동화를 뛰어야 되고 운동화가 또 빨리빨리 닳아 없어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운동화는 다치고 성적이 안 나옵니다. 정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매일 10시간씩 뛰고 운동을 하면요. 그 운동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부상당해도 부상당한 것도 뭐 물리치료도 더 많이 받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아무 그런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를 지원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그리고 이제 또 국악도 마찬가지인데 국악도 가야금은 사실 뭐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악기값도 싸고 그래서 가야금은 별로 돈이 안 드는 줄 알았는데 하다못해 경연 하다못해라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경연 대회를 나가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예체능에 사실은 지금은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예체능 쪽을 지원을 하고
1: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네. 네, 네. 그리고 요리도 사실은 요리가 지금 뭐 굉장히 요리 잘하는 요리사들이 거의 셀레브리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미각이 열몇 살 전에 발달이 끝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까지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이 맛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미묘한 뭐 맛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먹어보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제가 14살 전까지 집밥밖에 먹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군요. 아까 그 우리 고정현 그 이제 학생이 아니죠 이제 그 네. 취업을 했으니까 네. 이제 스포츠 선수 육상 선수로 네. 제가 운동화값만 계산을 해봤는데도 1년에 1,0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와, 하긴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0: 네.
1: 사실 왜 그 AI 시대에 네. 이제 그냥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구경수도 있지만 진짜 예술 그다음에 체육 공부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0: 네. 그러니까
1: 정말 모든 AI 전문가들이 인간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사실 그런데 이 예술과 체육이 가장 소위 말하는 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그 학생들이 기회를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더더욱 저 하나 좀 예민한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기업은 돈 버는 곳이고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돈 쓰는 데다가 이렇게 말이야. 예? 계속 이렇게 계속 이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기업 내부에서도 고운 시선만 보내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제가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네. CJ가 이걸 왜 하느냐. 그거는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푸드뱅크라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이제 푸드뱅크가 완전히 큰 조직이 돼서 그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누적으로 가장 큰 기부자고요. 그러니까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꼭 뭐 그 돈이 되고 이런 것보다 그 젊은이의 꿈지기란 걸 굉장히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꿈이라는 거 뭐 예체능에 대한 꿈도 있고 또 학업에 대한 꿈도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하긴 합니다.
1: 사실 왜 그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이 또 많이 가서
0: 맞아요.
1: 그 봉사활동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게 자발적인 건가 아니면 좀 약간 아,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것까지 시키냐고 또 뭐 아니면 불평하는 직원들도 또 있지 않을까요?
0: 다 자발적이고요. 뭐 100% 참여하는 건 아니니까.
1: 그렇죠. 원하시는 그런데, 분들이 희망하시는 네. 게 하겠죠.
0: 근데 회사 분위기가 그런 거를 확실히 많이 참여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어떤 거는 이제 뭐 그 대유를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그 전에도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생긴 일인데 본인의 생일 파티를 친구들이 이제 생일 파티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생일 파티 돈, 뭐 생일 선물 이런 거를 다 저희 재단에 기부를 하라 그런 거예요. 저 임직원 중에 한 명이 그래가지고. 꽤 많이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저희 막 직원들이 거기에 고무돼가지고 야 그럼 이걸 하나 제도를 만듭시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다 자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기부도 저희 뭐 임직원 기부도 그렇고 저희가 임직원이 기부를 하면 저희 재단에서 1:1 매칭을 해주거든요.
1: 그래서 대신만큼 거기다 매칭을 네. 시킨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사실 왜 그 외국의 기업들이 또 이런 그런 이제 사회봉사라든가 나눔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저도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약간 굳이 또 그런 시선으로 보면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오히려 약간 또 왜곡된 시선으로 보시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새로 들어온 또 큰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걸 활성화시키지 못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많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업의 사회봉사라든가 나눔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잘 인식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평소에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0: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부나 이런 그 사회적 책임 그런 퍼센티지가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1: 네.
0: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안 하는 데가 없고 근데 이제 뭐 각 나라 중에서 특히 인도하고 베트남이 무조건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기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 공헌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이 자발적으로 사실 그런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데는 우리나라가 제일 높고요. 최근에는 사실 트렌드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같이 기부 봉사만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요새 또 많은 데서 하는 거가 이제 뭐 ESG하고 엮여가지고 환경 관련 쪽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많이 하는 거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키는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육성을 잘 하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자 그런 얘기들을 그렇죠.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1: 저도 영상 몇 개 소개 영상을 봤는데 가난하다고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네. 쪽에 보면서 아 나눔재단은 확실히 이쪽에 좀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해외 기업들이랑도 그 어떤 나눔재단이라든가 사회봉사 영역에서 해외 기업의 재단이나 아니면 그런 기금과도 교류들을 많이 하시나요?
0: 나눔재단은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재단.

0: 라는 얘기 때문에요. 네네. 한국에서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원해야 되고 문화재단은 사실 우리나라 유학생이 해외로 가는 경우를 지원을 그 해외의 기관들하고 같이 이제 지원하는 걸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베트남의 젊은 감독을 위한 베트남 영화제나 중국의 젊은 감독을 위한 젊은 그 중국 영화제, 한중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 교류의 입장에서 저희 감독들도 거기 가서 교류 상영회를 하고 베트남 젊은 감독들도 여기 와서 단편 영화 교류 상영회를 하고 이러므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K컬처가 뻗어 나가고 성공적인 것만큼 이제는 약간 사람들이 뭐 견제는 아니지만 문화적 제국주의 이런 말들이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주로 서양 나라들이 그러니까 동양에 와서 아니면 아시아에 와서 무슨 활동을 했었을 때 나오는 말들이 이제 우리나라 K컬처가 그런 말들이 나올 수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해외에도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요즘 뭐 한국 관련된 굿즈나 한국 네. 관련된 뭐 아이템 하나 선물로 보내주면 네. 노벨상 수상자도 섭외가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시절이 올까라고 이제 왜냐하면 단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50대 중반으로 들어가니까 사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던 네. 시절을 경험을 했었잖아요. 참 상전벽해라는 말은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영화감독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감독이 가장 늦게 피는 꽃 아닌가요?
0: 맞아요.
1: 전 제 주위에 네. 실제로 영화감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늦게 피는 직업은 처음이다. 그리고 못 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라고 하는데 영화감독도 지원을
0: 네,
1: 해주시나 봐요.
0: 문화재단이 사실은 대부분의 문화재단이 이제 클래시컬 음악 쪽하고 미술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시작부터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들어가면서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키워야 되겠다. 그 산업 생태계란 게 좋은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창작자가 있어야 된다. 그 셋 중에서 이제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CGV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재단이 맡은 거가 젊은 창작자 양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양성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돈 안 되는 분야 있잖아요. 뭐 음악이라도 약간 인디 장르나 뭐 재즈나 그 영화라도 예술 영화나 단편 영화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 그 지원하는 목표가요. 이 사람들을 전문 예술가로 생계가 가능하면 저희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안 하고 음악하면 음악 그 저희가 1년에 6명씩 뽑는데 모든 각 분야 음악 6명, 영화 6명, 뮤지컬은 한 4팀을 뽑는데 전부 다 그 목표가 음악하는 사람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안 하고 음악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성공.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사실 최근에 장편 영화까지 만들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아직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위 그걸 입봉이라고 하는데 장편 영화를 제작하는 그 수준까지 가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저희가 20대 후반에 감독을 뽑아서 한 30대 후반 40살 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다였거든요. 그리고 봉준호, 박찬욱 이런 감독들은 다 20대에 다 장편 영화 데뷔를 했는데 재작년에 그 신인 감독상 타신 분이 48세셨거든요.
1: 오, 48세면 저랑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 분이.
0: 그러니까 그분이
1: 70년대생이시네요. 그러면.
0: 네, 20년을 조감독을 하셨더라고요.
1: 20년 조감독. 네, 그래서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한 네,
0: 그래서
1: 분야군요.
0: 그래서 저희도 계속 여러 가지로 고민 중입니다. 조금 이제 영화가 너무 우리나라 영화가 수준이 높아져서 신인 감독 영화를 안 만드는 거죠. 다 기성 감독들 영화를 좋아하는 거죠. 그게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 거에 약간 생각지 않았던 단점이더라고요.
1: 그러게요. 사실 과거에는 모든 대부분의 분야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네. 경지에 이르거나 아니면 질적 향상이 없었던 상태에서는 젊은 스타나 아니면 젊은 나이에 주목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구조인데 이제는 어디에서나 요즘 젊은 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이게 모든 분야가 그렇군요. 그 저는 그런 얘기도 요즘 좀 봅니다.

0: 왜 단순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사업이랑 아예 연계를 좀 해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움직임들도 최근에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도 조금 보고 계시는 어떤 측면이나 강조하시는 그런 측면들이 있나요?
1: 사업이 되면요. 네. 그건 사업에서 돈이 되면 그건 사업에서 해야죠. 그래서 네. 저희는 왜냐하면은 사실 돈이 되면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지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 근접지까지는 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돈이 되는 순간부터 그건 사업의 영역이고 저희는 또 돈이 안 되는 배고픈 그런 아티스트를 찾아서 다시 지원을 해야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그 지원 방식을 여러 가지로 바꿔 오긴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지원의 대상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사업 쪽에서 기회를 그러니까 저희가 기회를 줘서 사업 쪽에서 이 사람의 재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딱 그 부분까지인 것 같습니다.
0: 그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어떤 기업이든 혹은 어떤 그 사회든 이런 것들을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이런 데서 또 파생적으로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네 아니면 또 사회의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가 꽤 있거든요. 혹시 이 분야에서는 혹시 단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사업들을 보면 야 이런 의외의 또 파생적인 긍정적인 영향이 있네 라고 또 느끼셨거나 확인하셨던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1: 뭐 의외의 파생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나눔재단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인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회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네. 많은 기업들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기술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호종료 청년이나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호종료 청년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소득층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한 11년 돼서 한 1,000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저희 계열사 취업과 연계해서 그 계열사에 취업이 되는 기술을 가르쳐서 계열사에 정직원으로 취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턴 기간을 좀 길게 해서 그런 청년 중에 사회성이 좀 부족한 청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집안도 어려웠고 혼자서 부모님 없이 자랐거나 그런 경우에 인턴 기간을 거쳐서 좀 약간 소프트 랜딩을 시키는 거죠.
0: 저도 이제 기업에서 많은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사회사업과 관련된 일들도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선 사실은 의외로 꽤 이전부터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그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단순한 그냥 예산을 조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를 하는 정도. 물론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행동이지만 이렇게 조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기업에 또 오히려 스스로의 영속성도 더 길어질 텐데 지금 이제 AI 혁명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앞으로 일어나면 당연히 또 새로운 기업 또 전통적인 기업 외에 또 새로운 사업 분야가 또 올라오고 거기서 또 막대한 부를 또 쌓을 수 있는 또 상당한 이윤을 또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길 거거든요. 속된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될 수도 있죠. 누군가가 사업을 하고 기업을 만든다면 이런 일들을 언제부터 생각을 하면 좋고 또 뭐 한 번쯤은 어떤 철학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 기업에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또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또 후배 기업들 또 많이 올라오는 그런 인더스트리에서 올라오는 성장하는 그런 수많은 미래의 경영자들 파운더들이라고 하죠. 이분들한테 한 번쯤 조언해 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제가 만나는 분 중에

0: 이제 영화계 같은 데는 갑자기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는데도 생각이 뭐냐면 조금 더 벌면 그러면 그때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기업 문화란 게 너무 중요한데 그 문화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창업 이념이거든요. 근데 창업주의 창업 이념 중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보국도 있고 공정공영도 있는데 그 두 가치가 달라지지가 않았는데 저희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그 신입사원들한테 그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 아까 심리학자시니까 이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맨날 회사 다니다 보면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보면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이런 날도 있을 텐데 그런 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다 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돈 별로 없으시면 제가 별로 돈 별로 안 드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거든요. 이거는 금액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철학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게 기업의 문화가 돼야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사 세운 날부터 생각하라.
0: 네.
1: 그리고 그거는 사회 속에서의 그 기업이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의미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이제 그분은 이제 아주 큰 기업에서 그 이제 만들고 이제 또 못지않은 그런 활동을 기업의 어떤 이익을 통해서 하시는 분인데 참으로 중요한 건 그게 있어야 사내 정치도 많이 컨트롤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그러니까 비전이나 아니면 꿈이나 선한 목표가 없는 기업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많이 연구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 결국 기업은 존재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조직이고 또 그 기업이 또 만들어내는 선한 가치나 아니면 또 사회적인 어떤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오늘 설명을 좀 잘 해주셔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단장님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단장님 원래 음악을 전공하셨으니까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혹시 단장님 좋아하시는 노래는 어떤 노래?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문화재단에서 그 음악 하시는 네, 네. 수많은 분들을 단장님께서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노래나 음악은 뭐가 있는지 한번 추천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0: 모든 음악 다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한동안 클래식 좀 덜 듣다가 제가 임윤찬 씨 덕분에 클래식을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네, 이분이 네. 제가 어쩜 저렇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최근에 레파토리를 보면 정말 지루하고 치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듣기는 너무 지루한 곡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곡들을 정말 너무 잘 치셔가지고 제가 그 작곡가의 후손이 이분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되겠다. 저 곡을 다시 저렇게 끄집어내갖고 그 정도예요. 제가 나중에
1: 네, 네.
0: 그게 스크리아빈이라는 작곡가인데 제가 그런 그러니까 정말 잘 연주되는 곡은 모든 곡이든지 다 좋아하고요. 하드록도 되게 좋아하고요. 저는 영국
1: 인디밴드 음악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0: 인디밴드 음악도 네, 좋아하고요. 네. 저는 영국 그 하드록 밴드 음악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올타임 저는 뭐 퀸, 비틀즈 네, 네. 그다음에 뭐
1: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0: 네. 그리고 요새 밴드로는 퀸이라는 밴드를 좋아합니다.
1: 퀸.
0: 네.
1: 네, 네.
0: 그 아이리시인지 영국인 자기가 영국 쪽 밴드입니다.
1: 네.
0: 그런 음악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요 중에서는 요새 앙상블이 불러가지고 맨날 그 버터플라이
1: 네,
0: 그 요새
1: 네, 네.
0: 매일 듣고
1: 네,
0: 있고요.
1: 네, 네, 네.
0: 그다음에 그 이적 씨 달팽이도
1: 네,
0: 열심히
1: 네,
0: 듣고
1: 네,
0: 있고 네, 그렇습니다.
1: 자 이제 결승전이 앙상블의 버터플라이와 이적 씨의 달팽이로 좁혀졌는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에 표를 주신다면
0: 아 그래요?
1: 네네.
0: 둘 중에 하나
1: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제작진께서
0: 네.
1: 예, 틀어주실지도 몰라요.
0: 아 네, 그래요?
1: 그래서 네네.
0: 아 그러면 달팽이를 듣겠습니다.
1: 달팽이. 감사합니다. 단장님의 꿈 개인적인 꿈을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0: 아 이게 제가 이 일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1: 네.
0: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남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도 못 가지고 가는데 남을 준 거는 남더라고요. 그게 어떤 호의든지 아니면 어떤 격려의 말이든지 아니면 뭐 정말 누가 필요할 때 단돈

0: 뭐 몇만 원을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손에 쥐어졌든지 학생들한테 제가 가끔 용돈을 주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런 학생들이 용돈을 받을 데가 없더라고요. 누가 자기한테 용돈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아는 친구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데 그냥 조금 주변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냥 몇만 원 줘. 용돈으로 줘. 그러고 이거는 아무 꼬리표 없는 거니까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는 돈이다 하는 돈을 줘서 그러니까 작게나마 계속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파 그런 거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잘 많이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제가 그런 느낌 받았어요. 단장님은 잘게 여러 번 소소하게 잘 나눠주시는 네. 그런 동네 어른이실 것 같다는 또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CJ사회공헌 추진단의 민희경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까지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유튜브로 먼저 방송되며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의 이야기, 김경일의 물음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새벽
1: 공기를 가르며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날개
2: 죽지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하거나 특정 기업을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만약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으로 공석이 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를 논의하는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열린 전강의 회의에서는 A매치 일정과 회장 선거 일정, 아시안컵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축구협회는 감독 선임과 관련한 다각도의 방향성을 검토했다면서 대표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향후 추가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 토너먼트에서 탈락한 독일 축구대표팀 나겔스만 감독이 중도 사퇴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협회장의 제안에 따라 나겔스만 감독과 계약 종료를 감독이사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나겔스만 감독이 전날 면담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지만 현지 매체들은 자진 사퇴를 권유하며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경찰이 딸 유담 씨의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특혜 채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유승민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딸 채용 과정에 관여해 인천대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밤 9시 반쯤 마무리됐으며 유승민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지 않고 인천경찰청 청사를 빠졌습니다.

0: 함께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훈련 중 지급된 생수 일부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확인됐다며 자체적으로 식별한 즉시 해당 생수를 회수 조치하고 예비군들에게 관련 사실을 설명하며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 남해안, 경남으로 확대되겠으며 밤에는 충청권 남부와 전북 경북권 남부도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미국 시애틀 영재학교 교사 김소연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하루 1시간씩 페이퍼 프리 시간이 있는데요. 종이로 된 책, 문제지 모두 내려놓고 마음껏 뛰어노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잘 노는 아이가 종이 세상으로도 깊이 들어가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기. 이 새삼스러울 것 없는 기본만 지켜줘도 몰입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스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유럽 폭염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낮 기온이 40도가 넘으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베네수엘라로 가겠습니다. 지난달 24일 큰 지진이 일어났고 아직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피해 규모와 각 나라의 대응 짚어보겠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자율주행기술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지나친 맹신은

0: 안전을 위협합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건 맹신이 아닌 당신입니다.
1: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2: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앤뉴스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빈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그리고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유럽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5: 네, 프랑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례적인 폭염에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장례식장도 마비될 정도거든요. 예. 여름철에 통상 30에서 45% 수준이었던 전국 장례식장의 점유율이 66%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장례식을 치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이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는 파리 인근의 교회나 더 멀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랑스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 동안 평년 대비 1,000명 정도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네. 사망자의 85%가 65세 이상 노약자였고요.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기온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프랑스는 6월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이 기록적 폭염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체코나 뭐 이 폴란드 서부 지역 독일도 41도를 다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최소 1억 9,100만 명이 35도 이상의 폭염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예. 특히 독일이나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더위가 올해는 더욱 이제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가 기온도 기온인데 여기는 에어컨 문제가 있다면서요.
5: 너무 더운데 너무 에어컨이 없어요.
2: 이게 이제 사실 파리 올림픽 때 이 에어컨 얘기가 좀 한때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안 달아줬다. 선수들의 경기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가져갔다고 했던 거 뭐 했던 거 하여간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5: 맞아요.
2: 그래서 결국 달아준다 뭐 못 달아준다 뭐 이런 얘기 논란이 있었던 거 아는데
5: 네.
2: 유럽이 에어컨 다는 걸 왜 그렇게 그 막는다고 해야 되는 거죠?
3: 네. 근데 제가 프랑스 취재 가서 보면 건물이 대부분 석조 건물이에요. 우리는 이제 에어컨 설치하려면 벽을 타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콘크리트 벽에 타공하면 되는데 거기는 엄청 벽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더웠어도 저녁 되면 선선했고 또 밖엔 더워도 안에는 시원하고 이런 거였는데 기온이 이제 뭐 올라가면서 이게 또 상관이 없어져서 에어컨이 이렇게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 건물의 미적 감각 그다음에 뭐 자존 환경적인 뭐 이런 자존심 이런 게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 석조공 건물에 구멍을 뚫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2: 뭐 실외기 연결하면 뭐 좀 약간 보기는 안 좋기는 하죠.
3: 그래 그래서 네. 도시의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건축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시청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늘의 별따기래요.
2: 아, 에어컨 달려면 시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3: 네, 받아야 된다고
5: 허가를
3: 하더라고요.
5: 받아야 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2: 네.
5: 런던 같은 경우는 주택 6채 중에 한 채가 그러니까 영국 전체로 봤을 때 6채 중에 한 채가 1900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을 달려 그러면 거짓말하고 한 대 달 때 그 실외기 달린 거 4천만 원 듭니다. 4천만 원 들고 누가 그 공사를 하겠어요?
2: 건물에 4천씩이나 들어요?
3: 아니 그 석조 건물이니까 그걸 뚫어야 될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타공 그런데 그 드릴로 그냥 착.
5: 아니 우리나라처럼 인테리어 업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감들이 엄청 크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나 영국도 이거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건물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일반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사실 못 달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뭐 가디언이나 현지 언론들을 봤을 때 여론조사 결과가 이 응답자 6명 중에 한 명은 너무 더워도 뭔가 환경을 위해서 나는 참을 수 있어.
2: 오요.
5: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2: 환경 보호를 위해서.
5: 네. 그래서 그 시민들 보면 78%는 에어컨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맞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2: 그러니까
5: 이런, 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도 최대한 좀 버티려고 정말 이 무더위에 그냥 부채 하나 들고 다니는 겁니다.
2: 인버터 에어컨도 있고 한데.
5: 어, 그거가 지금 엄청 팔리고 있어요.
3: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세입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파리 시내 보면 이제 전부 월세 뭐 이런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이 달고 싶어도 주인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닌 게 내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에어컨을 안 설치하겠다. 이거는 사실 박수 받아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죠? 근데 네. 문제는 그것이 너무 더운 건데 너무 더운 게 그냥 올 한 해만 반짝하고 또 내년부터 다시 평년기온 돌아가서 버틸만 해. 하면 괜찮을 텐데. 지금 기후 변화가 흐름이 있고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1: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법적 다툼이 계속 벌어진 상황이죠. 왜냐하면 오늘 내일로 끝날 이게 아닌데 계속 규제와 그 이 해제 사이에서 사람들이 싸운 사람들도 이제 분쟁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사는 어떤 30대 남성은 희귀 질환 때문에 계속 인공호흡기도 써야 되고 휠체어도 써야 되는 남성인데,
0: 그렇죠, 그렇죠.
1: 이 남성이 에어컨 설치 허가를 못 받은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 그래서 누구랑 싸우냐. 나라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민하고 싸워요. 같은 아파트에. 왜냐하면 그 실외기 못 달게 하려고 주민들이.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안에서의 갈등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2: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그 한국에서 나오는 그 창문형 에어컨 그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0: 아, 예, 예. 그 실외기 없는 창문형 에어컨이 있어요.
2: 예. 예. 그 집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의 집에는 이제 아기가 너무 어리거든요. 예.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더위에 너무 아기가 힘들어 하니까 이제 그 창문형 에어컨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는데 그게 수입이 프랑스에서 되나 막 여기서 알아본다고는 했지만 그런 거면 조금 석조 건물을 좀 버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0: 그렇죠. 금방 안 떨어도 돼요.
1: 맞아요.
2: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뭐 얼리 어댑터가 없는 거죠 많이.
0: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가 막 더울 때 은행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죠?
1: 맞아요.
0: 은행 이런 데서는 저기. 네. 빵빵하게 틀어주고 이래서
1: 집에 에어컨 시원했어요.
0: 집에 에어컨 없을 때 네.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관공서나 네. 공공 건물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있는데
3: 지금 뭐 각 그 유럽 국가들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공공 장소를 마련해서 특히 이제 노약자들이 와서 우선적으로 이제 있어라라는 것들하고
0: 거기는 냉방을 해주고
3: 냉방해주고에 네. 그리고 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물대포 있잖아요. 경찰 물대포.
0: 아, 물 뿌려줘요?
3: 그걸로 물 뿌려 사람들한테 물 뿌려주고 뭐 소방 호스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길에다가 놓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 한국은 이제 이 에어컨 문화라는 게 완전하게 적응돼서 그게 없는 상황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내놓는 조치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식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선풍기를 틀 때 뒤에다 냉수를 놓으면 더 시원하니까 선풍기를 놓으세요 하는 캠페인, 캠페인 이런 거 하고.
0: 익숙하죠. 예, 아 그리고 저 시골 때는 그 더우면 그 마당에 물 뿌리고 했어요 진짜로.
3: 예,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조치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템들이 등장했다 그래요.
0: 어떤 게 있어요?
3: 우리 그 저기 내란 때 방 한 예, 예. 그 이불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방염 이불로 사람들이 그걸 사서 이제 덮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 이런 그 선풍기 분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핵심 템으로 등장해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젤팩 그래서 온도 낮춰주는 우리 야구장에서 쓰는 거 있을게요.
0: 뭐 아, 이마에 붙이는 거 있어요. 있어요. 파스 같은 거
3: 예,
0: 있어요.
3: 그런 게 이제 지금 급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0: 하면서 그 얘기도 좀 우리나라 선풍기 말고 손풍기 있잖아요. 들고 네, 다니는 거. 네. 그 수출하면 많이 팔리겠는데.
2: 근데 44도면 그게 별 효과가 없어요. 없어요.
1: 손이
2: 오히려,
1: 뜨거워져요.
2: 네, 오히려 네. 이게 열을 더 발산하기 때문에 난로가 돼요 얘가.
0: 근데 그러면 이게, 유럽에는 네. 부채는 없나요? 부채?
1: 아니 부채를 있죠. 들고 다녀요.
0: 부채를 들고
1: 제일
0: 다녀요.
1: 많이 들고 쓰는 게 부채인데 그 이게 지금 문제가 저희가 아까 뭐 체코, 뭐 프랑스, 그러니까 런던 뭐 이런 도시들 국가들이 지금 40도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이렇게 덥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는
0: 그렇죠,
1: 거거든요.
0: 그렇죠.
1: 원래는 더워도 30도 초반 아무리 더워도 원래는 유럽 날씨가 그랬는데 이게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40도를 넘는 때가 없으니까 아예 체코 같은 어떤 체코의 어떤 도시는 그냥 역사상 최초로 40도를 넘었어요. 이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죠.
0: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쉬어서 쉬어가는 코너로 세 분이 겪었던 나이 폭염 경험기를 지금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대표님은 국내외 막론하고 아 폭염 엄단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2: 네, 제가 이제 뭐 중동 아프리카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게 점점 익숙해지기는 해요. 한 10년 되면 약간 익숙해지긴 한데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이라크 나제프가란 데가 있는데

0: 남부 쪽인데 그날 거의 47도가 넘어가는 거라서 차에서 나가면 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포를 쏘는 거예요, 양쪽이.
1: 오, 예.
0: 그래서 불을 보태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게 한 인간이 한 50도 육박하고 이러면 정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1: 근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로는 중동은 엄청 덥지만 대신 습도가 낮아가지고 견딜만하다고 하던데요.
0: 그러니까 그늘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물이 뭐 이렇게 좀 크고 뭐 이런 그늘이 별로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야자수 밑에가 제일 시원한데.
1: 직사광선을 직접 맞으니까.
0: 근데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 야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 뭐 양산 쓰고 다닙니다.
0: 그러니까 양산도 쓸 수 없는 게 이렇게 카메라 들고 이렇게 장비가 많다 보니까 뭐 이거 받치고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1: 그래서
0: 막
1: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이제 의류가 그래서 몸을 휘감는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직접 쐬는 것을 막기 위한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면 아마 팔 다리 뭐 다 그러니까. 화상 입을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워서
1: 우리 장 교수님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2: 비슷한 게 그때 카타르 도하에 이제 트랜짓으로 하루를 자서 호텔로 이제 택시 그 우버를 잡아서 가는데요. 이게 확인해 본 거 아니라서 아닐 수도 있는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우버 그 운전사가 얘기해 준 게 카타르에서는 구치소에 사람들이 잡히면 뭐 그 유치장에 넣지도 않고 수갑도 안 채우고 신발 한 짝만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3: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2: 그래서 신발 한 짝만 가져가면 바깥이 뜨거워서 어차피 밖으로 못 나간다고.
0: 맞아요.
3: 저도 들은 적 공식적이잖아요.
1: 유머실이지 않냐?
3: 비공식인데 들은 적은 있어요.
0: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사막 한가운데 건물이에요.
1: 신발이 한 짝밖에 없나? 신발장 없어요?
0: 아니, 그러니까 탈옥을 할 수가 없고 정말 뜨거워서 다니지를 못해요. 겪어보면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전 농담이 아니라고 들리고
1: 네. 송 기자는?
3: 저는 폭염으로 인한 홍수에 대한 기억이 있죠. 오. 엄청 더웠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그 비가 이제 엄청 쏟아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근데 아주 어릴 때인데 제가 살던 동네 아주 큰 사거리가 진짜 성인 그때는 전 초등학생이고 성인의 허리춤까지 물이 차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빠가 저를 무등을 태워서 그걸 건너주신 거예요. 근데 아주 어릴 때인데 나는 신난 거지. 이제 아빠의 무등을 타고 근데 그때 저희 동네가 진짜 물에 막 그 홍수 때문에 피해가 엄청 컸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내 기억 속에는 미화되어서 아 그때 엄청 더웠고 비가 엄청 왔는데 나는 재밌었네 라는 기억을
1: 뭐야
3: 네. 했었죠. 네.
1: 저 같은 경우는 1994년 기억나십니까?
2: 예.
1: 그날 이제 북한의 김일성 죽던 해 그 해에 아마 거의 40도까지 갔었어요. 그때 제가 9억 옥탑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서면 거의 제 이제 그 이 천장이 달랑 말라가는 아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정말 그때 아마 최고로 더웠던 해라면 지금도 기록이 되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옥탑방에 사니까 물을 뿌렸어요. 옥탑 그 저기 그 이제 거기다가
3: 마당에다가
1: 금방 증발해 버려요.
0: 정말로 물이 되는 거죠.
1: 금방 증발해 버려가지고 도저히 방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팬티 바람으로 밖에 나오니까. 집이 다닥다닥 붙었으니까
3: 신고해야지.
1: 옆집 아저씨가 역시 트렁크 팬티 바람으로 옥탑에 올라와가지고 담배를 물고 계시면서 서로 아 내가 그 이 고충을 나누면서 아주 정담을 나눴던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막 이러면서 정담을 나눴던 기억이 있네요.
3: 얼마나 더웠으면
1: 네. 진짜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0: 프랑스도 지금 어르신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내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3: 너무 더워서.
0: 너무 더워서.
1: 그러니까.
0: 그렇게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고 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냉동 컨테이너를 좀 왜냐면 시신 둘 데가 없으니까 그걸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인데 지금 뭐 파리 시청에서 임시 안치 시설을 지금 만들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턱없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와 이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 안전한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3: 근데 지금 그 폭염이 어느 정도냐면 그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저희가 다 봉쇄를 하면 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엄청 컸잖아요. 네. 그거에 버금가는 경제적 피해가 지금 발생했다고 보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학교는 당연히 문을 닫았고 상점도 낮에 문을 못 열고 그러면은 철도도 이게 문 사고 위험이 있어서 운행을 못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 규모가 저희 코로나19 겪어봐서 알지만 엄청 컸잖아요. 거기에 버금간다라는 평가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1: 그나저나 이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3: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폭염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홍수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발생의 위험들이 커지잖아요.
1: 더위 그 자체가 아니라?
3: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 AI 센터가 폭염을 부른다라는 표현도 저는 맞다고
1: 열을 보거든요. 엄청 발생시키니까?
3: 열을 발생시키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냉각팬을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 냉각팬이 내뿜는 열기가 다 외부로 이제 배출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주변에 열섬 현상이 이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폭염의 원인이 AI 센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AI 센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AI 센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에어컨 보급률이 한국이랑 똑같이 한 90% 정도 돼요. 근데도 폭염을 엄청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때문에 냉방수요가 몰려버리면 AI 센터가 마비가 되면 실제로 캘리포니아가 그래가지고 이 순차적 정전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들은 전기를 엄청나게 먹잖아요.
3: 그렇죠.
1: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전력 공급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간당간당한데 막 폭염이 와요. 그럼 에어컨 가동률이 뭐 그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제 일반 가정 전기 수요 소비도 엄청나게 늘어나. 근데 우선은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돌아야 되니까 전력 공급을 해버려. 이러면 여기서 이제 또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2: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건립한다는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그 항의
1: 하고 반대 시위 뭐 이런
2: 반대 시위 같은 게 엄청나고 그게 조직돼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센터 건립을 늦춘 나라도 많고요.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심각한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의 특징이 물과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그걸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후 더워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피크가 겹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이 AI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그 초대형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수백 메가와트를 잡아먹어서
1: 뭐 그 수백 메가 정도가 아니고 거의 기가로 가잖아요.
2: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몇십만 가구가 쓰는 전기를 여기 데이터센터 한 군데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많이 써서 예를 들면 조지아주 같은 데서는 몰래 데이터센터에서 물을 가져다 썼대요. 그래서 주에 그 물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데이터센터를 이제 건설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예. 그 이득은 이제 큰 빅데이터 그 기업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미국의 환경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걸 막고 있고 최근에 그 미국의 지금 중간선거 예비선거가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이제 그 예비선거 당선된 후보들도 이 데이터 센터 건립을 막겠다는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1: 아, 그 정도요?
2: 당선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는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렇죠. 발표하고 이러면서 AI 데이터 센터 심지어는 해외 기업 유치 얘기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0: 근데
1: 상황인데.
0: 근데 이게 지금 그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그 주변이 다른 지역보다 9도 가까이가 높대요. 그러다 보니까
1: 9도?
0: 예, 네. 9도 정도가
3: 그게 이제
0: 높대요.
3: 그게 열섬 현상.
0: 열섬 현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식히려면 이제 물을 이제 수랭식 그러니까 냉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계들이. 그 얘네들은 특징이 24시간 돌아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챗지피티 몇 마디 하는데에 종이컵 한 컵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과 전기, 그러니까 전기 먹는 하마인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스타트업이 있었던 AI 센터가 세워질 만한 그런 도시들은 주민들이 다 예민한 거예요 이제. 이게 되면 물이 전기가 끊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전기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쓰면 실외기에서 열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도 영국도 이제 유럽 전체 이제 에어컨을 줄이자 그래야지 된다라는 게 이제 시민들한테 인식이 확산된 거예요.
2: 그래서 한국이 이제 뭐 데이터 센터도 계속 이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고 또 서남부 지역에 지금 반도체도 사실 전기와 물을 많이 먹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국가 주도로 하는 거니까 좀 더 이게 지속 가능한 그런 경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1: 사전에 이것도 좀 공론에 붙여서 대책을 세우면서
2: 해야 됩니다.
1: 추진을 좀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유럽의 케이스가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어떤 경종을 울려준 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1588-937.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5: 네,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6: 네, 사망자 수는 2,200명을 넘어섰고요. 실종자도 1만 명 이상입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라과이라주에서만 하루에 약 750구의 시신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렇게 커진 게 저희가 이제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39초 간격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저희가 지금 이중 지진 또는 쌍둥이 지진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어떤 특수한 지진의 형태의 영향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베네수엘라 위성 영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5만 8,900채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걸로 나왔는데 정부가 집계한 걸로는 855채예요. 격사가 너무 심하잖아요.
5: 너무 심한데.
6: 베네수엘라 정부가 일부러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 혹시 여기 이제 불법 주택, 신고되지 않은 이런 것도 되게 많을 수 있는 거죠?
6: 그런 것도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자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5: 행정력이
6: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는 이게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약탈도 벌어지고 공무원 몇 명이 그 구조 현장에서 귀중품 훔쳐가다 걸렸습니다.
5: 아이고 참.
6: 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약탈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5: 일단 좀 제일 급한 건 수색 구조 아니겠습니까?
6: 네.
5: 이제 이거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의 행정력만으로 이걸 다 수행하기는 힘들 것 같고 국제적인 지원 이게 좀 필수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6: 일단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는 있어요. 가장 빠르게 지원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군대도 바로 투입을 하고요. 헬기를 보내서 뭐 공항이나 항구도 정상화에 나선 상황이긴 한데 지금 국제사회 구호가 엄청나게 들어가고는 있지만 당장 현장에서 이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예컨대 구조 인력이 들어오거나 자원봉사자가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허가증을 발급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허가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도 안 되고 구호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5: 예.
6: 게다가 지금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붕괴 위험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는 석유 부국인데 석유가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굴착기를 못 써요. 그러니까 2차 붕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손으로 파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7: 지금 베네수엘라 내에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
0: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행정력이 너무나 없고 특히 이제 군대가 재난관리보다 시위진압에 특화돼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를 파견해야 되는데 옆에서 뻔히 중장비들이 있는데 가동도 안 하고 사람들 통제만 한다 이런 불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27개국 이상이 이제 베네수엘라에다가 구조 인력과 장비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도 이제 문제가 있고요. 미국의 입장은 참 지금 난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마두로를 축출하고 델라 로드리게스를 부통령으로 만들고 이제 미국의 석유를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목적은 저비용으로 뭔가 후견국 같은 거를 하나 이제 만들려고 한 건데 이런 재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미국이 그 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조차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게 미국이 우리 꼭두각시 정부를 이제 막 이용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불만에 불만을 계속 가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장기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꿀만 빨고 석유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런 위기상에 다시 과연 미국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되게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7: 일단 좀 하나는 그럼 실종자 수색 구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뭐 자체 인력만은 가지고 일단 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런 구조 인력을 파견을 하는데 현장 투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8: 그러니까 지금 의료 시스템 자체가 완전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조를 한다 해도 병원으로 가서 살아날 확률이 없는 거죠. 병원, 그러니까 그 이제 피해 지역 자체 이제 90여 개 이제 응급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의료진도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금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병원이 이제 거의 마비 현상을 겪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7: 이야, 그럼 또 이제 그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
8: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생존했다 하더라도 안전한 식수 확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항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 비행기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구호물자 이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7: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이재민들 있잖아요.
6: 네.
7: 어떤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6: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거의 지금은 이루어지기 왜냐하면 현장 수습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실종자 파악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부상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곳의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AP통신에서 인터뷰한 한 부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이죠. 그러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직접 약을 구해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자들은 당연히 더 뒷전으로 지금 밀려져 있는 상태죠.
7: 그러니까 뭐 생필품 공급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
8: 그러니까 원래도 가난해서 생필품 사기가 힘들었는데 이 지금 보면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 정부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두로 대통령 잡혀가고 제대로 이 정부가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지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의 안 된다. 진짜 국제사회의 지원 아니면 지금 이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지금 현재 저 참사에서 뭔가 구조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긴급 구호 활동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게 또 참사 현장에 외국 구호 인력이나 구호품이 오면 또 이게 중간에 또 작동하는 게 또 부정부패예요.
7: 빼돌리는 거예요?
8: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런 악순환에 있는 가운데 있고 어떤 이제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극복이 가능한 건데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의지할 데가 많이 없는 거죠.
7: 날씨도 안 도와주고 있다면서요?
6: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지역에 폭우가 덮치면서 이제 그 붕괴 위험이 더 커진 상태고요. 그래서 뭐 구조와 구호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이 지났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기적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혹시라도 또 목숨을 잃었다면 시신이라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구호 활동을 버리고는 있지만 예. 날씨도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보호국으로 만들든 뭐 식민지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베네수엘라의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놨던 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그래서 석유 판매금을 다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반대로 통장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빚을 미국이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너무 정신 팔려 있는 게 많죠. 이란 전쟁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느냐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8: 근데 이제 그냥 매년 베네수엘라 이제 폭우만 내려도 그것만도 참 재난이거든요. 근데 그 더블 지진에다가 폭우까지 쏟아졌으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뭐 이거 엄청난 견적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딱 생각이 들 텐데 굉장히 난감해진 거예요 이게.
0: 그 상황 통제가 안 된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 아까 지금 현재 파악된 사망자는 2천 몇백 명 나오지만 사실은 뭐 어떤 그 뭐 유엔이나 다른 데서는 5만 명까지도 예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뉴욕타임즈에서 항공사진으로 본 거랑 정부 발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과연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희생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복귀까지는 길게는 몇 년 짧게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외부의 원조들도 이 지금 무력한 행정력이랑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결합을 해서 더 많은 그 복구를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을 지금 이제 난민이 된 사람들과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방구에서 이 자기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축출하고 일종의 이제 그 위성 정부를 세웠는데 지금 이제 그 계획이 근본부터 지금 흔들릴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했다고 봅니다.
7: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참사가 발생하면 전국 곳곳에서 자원봉사자가 달려가고 그다음에 성금 모으고 그다음에 각종 구호 물품 보내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학자는 어떤 개념 쓰냐면 재난 공동체라는 이제 개념을 썼거든요. 오히려 그래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공동체 의식이 발동을 하면서 말 그대로 십시일반 이런 걸 하는 어떤 그 문화적 전통이 있다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우리나라만의 얘기입니까?
8: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십시일반할 그 십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한국 국민들만 하더라도 그래도 세계 10위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니까 아무리 없다고 해도 베네수엘라 없는 걸로 그거와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십시가 없는 거예요.
7: 그러니까 일단 이제 당장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
8: 그런 상황이고 이게 국가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할 때 되게 놀랬거든요.
7: 무정부 상태예요?
8: 네. 거의 그렇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살육전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니까 뭐 식량이 좀 있다 소문나면 난리가 난대요.
7: 약탈 뭐 이런 게 그냥.
8: 네, 누구네 집에 뭐가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우랑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재난에서 이렇게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그것도 좀 문제겠지만 아 저는 앞으로 벌어질 그 부정부패 향연도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걸 보고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이제는 뭐 이렇게 법치주의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쉽게 말해서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간 선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적이 또 하나 나타난 거예요.
7: 학자가 될 거라고 보시죠.
8: 그럼요. 이걸 보면서 다들 그 뭐 중남미에서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막 지금 미국 TV에 뉴스에 계속 뭐 떠내려가고 지진 나서 난리가 나고 이런 영상들이 계속 되풀이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라티노들 그러니까 이 중남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굉장히 냉정하구나, 아, 남을 나라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선거에 생각지도 못한 더 악재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6: 그런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행정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가장 큰 사례가 저는 지진이라고 보는 게 뭐 홍수도 있고 산사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많은 자연재해 중에서 지진은 아직까지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자연재난 중에 하나고 가까운 미래도 예측할 방법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재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우리도 한국도 더 이상은 이제 지진 안전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진을 우리 그러면은 행정력을 통해서 어떻게 대비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숙제를 우리는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력이 완전히 무너져 있거나 행정력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 지진이라는 거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보고 배워야 되는 게 있는 거죠.
7: 근데 행정력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이유가 뭘까요?
8: 그 거의 제가 거기 공무원들이나 정권을 잡았다고 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뭐 교육을 받았고 또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체포된 이후에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군인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7: 그래서, 군인들이 한 자리씩 자제하고
8: 네,
7: 있는 거예요?
8: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계급이 맨날 달라져요. 물어보면. 그래서 어디서 저 계급을 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행정력이 엉망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저런 사태가 났을 때 구호 활동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부정부패로 뭔가 뭐 이렇게서 약욕 강식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이제 내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되고
7: 너무 앞서가는 거 너무 멀리 나간 거 아니에요? 내란까지 얘기하는 건
8: 이미 내란이었는데요.
7: 그래요?
8: 네.
7: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0: 그 저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럽이나 여기 베네수엘라나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라든지
7: 그렇죠.
0: 이런 그 재해들이 또 더 많은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국가 능력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안 그래도 최근 한 10년 동안 계속 구급 체계라든지 소방 장비라든지 병참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전문 인력이 빠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과연 이런 큰 문제가 생길 때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고 아까 물어보셨던 이제 주변 국가들도 거기에서 가장 먼저 그 도움을 주긴 했어요. 예를 들면 멕시코가 구조 인력 250명, 엘살바도르가 300명, 그리고 물자 50톤. 콜롬비아도 60명 장비 12톤을 보냈는데 예. 아까 지금 김영민 PD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 국가들도 사실 되게 지금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베네수엘라에 접근하기 그래도 가능한 쉬운 국가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유럽이나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뭐 장비를 보내고 지원을 하지만 거기에서 보낼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고 너무 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인데 미국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이걸 적극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먼저 베네수엘라 이제까지 있었던 이제 경제 제재를 일단 잠정적으로 해제하고 그다음에 그 1,500만 불 이상 이제 우리가 지원할 거라고 발표는 하고 이제 구호 인력을 보냈는데 이게 이제 과연 미국이 앞으로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7: 이스라엘도 뭐 저기 구호 인력 보냈다면서요?
6: 원래 이스라엘이 차베스 정권 때부터 정말 정말 사이가 안 좋다가 이제 2006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을 했고요. 2009년에 가자 전쟁 벌어지면서 아예 단교를 했던 나라들인데 그때 당시에 베네수엘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지원을 결정을 이번에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랑 이란 전쟁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미지였는지 저희가 떠올리면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말 안 듣고 떼쓰는 그런 국가의 이미지가 굳어진 상태였는데 이걸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고 현재의 임시정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번 재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먼저 베네수엘라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어떤 플랜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재난이 터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아예 이제 재난 지원을 공개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7: 일단 뭐 저기 그 마두로 체포 압송 때문에 이제 그 베네수엘라 정정 자체가 되게 불안정했었는데 결국은 이번 이 지진 사태로 이 정정 불안이 더 심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8: 그렇죠. 예. 지금 이스라엘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2009년도에 단교한 이래 무려 10여 년이 넘은 다음에 이렇게 나선 이유가 있는데 이게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이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못하는 거를 나는 지금 하고 있어라는 어필도 한과 동시에 지금 진짜 공식 채널이 외교 채널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를 돌아서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지금 굉장히 전쟁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란하고 여러 뭐 레바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거 중에 특히 이제 이번에 베네수엘라 파병된 인력들이 누군가 했던 이스라엘 방위군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쪽에서 전쟁하던 사람을 절로 뺀 거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좀 이미지 개선을 좀 하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진심에서 갔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다고 바라고 싶지만 이제 하필 왜 이때?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위기에 처했던 게 지금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왜 나갔을까 했을 때 이게 단교 상태를 유지하고 양국에 진짜 군인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번 지진 참사를 계기로 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적인 이미지를 좀 개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7: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유엔 차원에서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6: 유엔 차원에서 당연히 움직이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그 심각하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유엔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다뤘지만 유엔이 어느 순간 식물 기구가 되어 있어서 사실 국제사회에서 각각의 국가가 따로 움직이는 게 더 빠른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7: 우리 정부는
0: 우리도 지금 500만 달러 그 유엔이나 적십자 같은 중립적 국제기구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베네수엘라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직접 지원보다는 이렇게 국제기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여전히 뭐 유엔이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유엔 난민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적극적으로 여기 이제 대응을 하기 왜냐하면 이거를 대응을 또 해야지 존재 이유가 더
6: 맞아요.
0: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는 사실 뭐 많은 인원을 파악한 거 아니고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지원을 보낸다고 해도 보통 이제 수십 명 정도밖에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거리나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 생각할 때 대규모 인력은 힘들고 EU 차원에서는 이제 520명 규모의 대규모의 인원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이제 아직 계획 단계고 이게 이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제 기구들도 지금 이 국제 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NGO나 이런 그 각종 기구들도 지금 이 베네수엘라 사태 그 이 지진에 도움을 주려 하는데 이제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이 행정력의 부재 때문에 이런 그 도움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7: 알겠습니다.
0: 될 것 같습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 뭐 이럴수록 오히려 또 국제사회 지원을 좀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5: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6: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5: 자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6: 그래? 어,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군. 알려줘서 고맙네.
7: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및 종합 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8: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9: 동네 산책길에 곰을 만났어요.
8: 엄마, 무서워.
10: 어? 우리 개는 순한데.
11: 패티캣 지키셔야죠.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맹견은 입마개도 해주세요. 모두를 위한 패티캣.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13: 권용주
12: 강다솜의
13: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14: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6: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17: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0: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MC 캠페인 S51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8: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7: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8시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지난해 열린 국회 청문회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국회가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의거해 차별 없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보도 자료를 내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시와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청문회 역시 이러한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2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시에드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현재 시간 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 테헤란과 시아파 성지 마슈하드 등에서 열립니다.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지 126일 만입니다. 4일과 5일 이틀간 테헤란에서 열리는 조문 행사에는 이란 인구의 20%가 넘는 최대 2천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의 기습 가능성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테헤란 주변의 경계를 최고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으로 공석이 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를 논의하는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열린 전강위 회의에서는 A매치 일정과 회장 선거 일정, 아시안컵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축구협회는 감독 선임과 관련한 다각도의 방향성을 검토했다며 대표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향후 추가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가 승부차기 혈투 끝에 호주를 따돌리고 북중미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이집트는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 32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면서 오는 8일 아르헨티나 카보베르데의 승자와 8강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일본에 이어 호주도 토너먼트 첫 판에서 지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 9개 나라는 모두 16강에 들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 남해안, 경남으로 확대되겠으며 밤에는 충청권 남부와 전북, 경북권 남부도 영향

0: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7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노르웨이의 숲에서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말하죠. 위대한 개츠비를 세 번 이상 읽은 사람이면 누구든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어.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도 이 소설을 사랑하는데 저자 셀린저는 젊은 시절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위대한 개츠비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독서광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는 약혼식 의상으로 개츠비의 옷을 따라 입고 집도 개츠비의 저택처럼 지었다지요. 이 정도면 우리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죠? 본격적인 여름, 선풍기 옆에서 책 좀 넘겨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용주
3: 정다희의
2: 차카
3: 차카.
2: 안녕하세요. 권용주 정다희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용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잠시 자리를 비운 강다솜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인사드리고 있는 MBC 아나운서 정다희입니다.
2: 목소리가 참 힘차시군요. 자,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의 5부제가 끝났어요.
3: 정부가 자원 안 보이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한 결과죠.
2: 그렇죠. 네.
3: 2부제와 5부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분들은 많이 좀 불편하셨을 텐데 이제 끝났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한동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자동차로 돌아가겠네요.
2: 제 생각엔 1부는 돌아가겠지만 아마 이번 기회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꽤 괜찮은데? 이걸 느끼신 분들은 앞으로도 이용할 것 같아요.
3: 그럴 수도 있겠네요. 최근 중동 사태로 대중교통 혜택이 꽤 많아졌잖아요.
2: 야, 승용차 2부제, 5부제는 끝났는데 모두의 카드 할인과 유연근무 지원과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은 9월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3: 당근 작전이 계속되는 셈이죠.
2: 이게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3: 아주 쉬운 방법으로 지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대중교통 더 많이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잘 보세요. 내 옆에 정다희 아나운서가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토요일 권용주의 정다희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들으신 곡 카펜터스의 Close to You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1: 오늘 월데카 자율주행 규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0: 차카차카 클릭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와 함께 부산 모빌리티쇼 소식과 이제 정말 끝난 개소세 인허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1: 전문가 오셨네. 월간 모나콘 정비상담 날입니다. 정비 관련 궁금증 있으시면 지금 보내주세요.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립니다. 정비 궁금증과 교통사고 법률 상담 대환영입니다.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차카차카 카믈리에가 해결해 드리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자율주행의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1: 정다희 아나운서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네. 지금 시중에 로봇택시가 상용화돼 있다라고 하면 믿고 타시겠습니까?
0: 저는 못합니다. 약간 불안할 것 같긴 해요.
1: 그러니까 그 기술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국가마다 조금 달라요.
0: 예.
1: 그러니까 자동차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조금씩 신뢰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거죠.
0: 그래요.
1: 대표적으로 미국이 최근에 자율주행 이동수단인 경우에 브레이크 페달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공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사이드 미러 와이퍼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어서 페달도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로봇이 운전하든 인간이 운전하든 이동수단의 제동 성능이 중요한 것이지 자동 제동일 경우에 수동 페달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데 그 페달이 있으면 뭐하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 자율주행 기업들은 박수치면서 환영의 메시지를 쏟아냈는데 그만큼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운행 수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자동 변속기 레버도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배제 대상으로 정한 거죠. 그런데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선에는 역사적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과거의 안전 기준이 오히려 자율주행 시대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렇지 않겠어요?
0: 그렇죠.
1: 인간 운전에 기반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놨더니 나중에 AI가 운전하는데 인간이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자율주행 시장의 주도권을 쥐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로 중국의 속도보다 앞서가야 된다.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0: 예.
1: 물론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당장 미국의 여러 업체들은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로봇택시를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여러 기업들이 로봇택시 운행 대수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완성차 제조사 가운데 페달 없는 자율주행의 대량 생산에 적극 나서는 곳과 손을 잡으려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개조된 로봇택시를 운행하는데 본격 상용 운행 단계에선 인간 조작 장치를 최대한 배제하는 생산 파트너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규제 철폐랑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예요.
0: 예.
1: 대표적으로 급발진 페달 오조작 사고 막자고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했잖아요. 이때 전제는 인간 운전이에요.
0: 그렇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조금 달리 차라리 미국에서는 고령자가 운전이 불안하다면 고령자는 운전하지 않고 차라리 탑승을 자율주행으로 옮기는 방안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위험인자를 보유한 고령의 운전자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것보다 차라리 로봇택시 이용하세요. 그래야 로봇택시 기술도 빨리 발전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이 페달 기능 강화로 모아지는 거죠.
0: 네.
1: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겠냐. 그런 약간 회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복잡한 교통 체계를 핑계로 안전을 최우선하지만 결국 자율주행 기술의 성패는 단순 기술력의 우위를 넘어서 뒷받침하는 국가적 규제 혁신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 시장 주도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도 없애고 페달 의무 장착도 없애는 과감한 규제 철폐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술에 대한 낮은 신뢰 때문에 안전 제일주의에 갇혀서 오히려 인간 운전을 전제로 한 규제를 강화하니까 조금 상반되는 행보다라는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교통환경의 특수성과 안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 일변대의 정책은 우리나라 모빌리티 기업들의 손발을 묶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로 연결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진정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

0: 전향적인 제도 개선과 과감한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1: 좋습니다. 지금까지 길어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였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모빌리티의 모든 것 MBC 라디오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1: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첫 소식 부산 모빌리티 쇼 소식이라고요. 직접 다녀오신 거죠?
3: 네, 서울 모빌리티 쇼랑 함께 국내에서 열리는 또 다른 모터쇼죠. 부산 모빌리티 쇼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개막했는데요. 저도 올해 어떤 게 전시됐는지 미리 둘러보고 왔습니다.
0: 둘러보고 온 거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3: 맞아요. 만났어요.
0: 저도 갔는데 낯익은 얼굴이 있더군요.
1: 그래서 같이 가신 건 아닌데.
0: 아닌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부산 모빌리티 쇼는 가장 눈에 띈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3: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이 부산 모빌리티 쇼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그동안 전기차에만 집중했던 이 모터쇼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이 몇 년 전만 해도 국내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터쇼 주인공이 전기차였잖아요.
0: 네.
3: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주인공은 하이브리드 차였는데요. 이 전기차 수요가 예전만큼 빠르게 늘지 않고 또 충전 걱정과 가격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도 있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이 하이브리드를 앞세워서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1: 네. 그러면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는 어떤 하이브리드 차들이 등장을 했나요?
3: 네, 일단 올해 신차가 두 대나 출시됐는데요. 이 두 모델이 둘 다 하이브리드입니다.
0: 예. 그래요?
3: 네, 먼저 현대차가 8세대 아반떼를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국내에서 아주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대표 세단이죠. 물론 가솔린 모델도 있지만 이제는 하이브리드 모델 수요가 더 높고요.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가 시라이언 6DMI라는 신차를 내놨는데요.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전기를 직접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0: 야, 아반떼 얘기 나오니까 정말 오래된 모델이긴 한데 그죠? 제 기억나는 게 1990년 엘란트라부터 시작한 건데 벌써 8세대가 됐군요. 자, 어쨌든 작년부터 이 BYD 전기차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경쟁을 하게 된 거네요.
3: 그렇죠. 사실 수입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들보다 더 저렴한 전기차를 내놔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BYD가 출시한 이 시라이언 6DMI의 가격이 3,750만 원으로 발표됐거든요. 이 PHEV는 원래 전기 충전이 가능해서 배터리 크기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보다 크다 보니까 가격도 더 비쌉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는 팔지만 국내에서 PHEV를 팔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런데 PHEV는 비싸다라는 공식을 BYD가 또 한 번 깨버린 겁니다. 동급 차종인 현대차 투싼이나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풀옵션 가격이 4,300만 원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산차 업체들도 긴장이 많이 되겠죠.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차 보조금보다 하이브리드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저기 김나진 아나운서가 스튜디오 밖에서 인사를 해줘가지고
1: 굉장히 반가운 삿대질을 많이 하시고 네, 가셨어요.
0: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외에 또 눈여겨볼 만했던 건 어떤 게 있었나요?
3: 네, 이 밖에도 뭐 기아가 PV5의 신규 라인업을 전시하면서 상용차 시장에 좀 집중을 했고요. 제네시스는 고성능 콘셉트인 마그마 GT와 이번에 르망에서 달린 하이퍼카 콘셉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BMW는 7시리즈 한정판 모델을 처음 내놨고요.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 비행기나 소방 드론 같은 항공 모빌리티도 전시가 됐습니다.
1: 네, 부산 모빌리티 쇼 이야기 잘 들었고요.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달부터 차 가격이 올랐다고요.
0: 네.
1: 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 네, 이번 달 1일부로 국내에서 모든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올랐습니다.
0: 아이고야.
3: 예, 자동차를 살 때 붙는 개별 소비세, 흔히 개소세라고 부르죠. 이 세율이 6월 30일까지는 3.5%였는데 7월 1일부로 다시 법정 세율인 5%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세금이 이제 그렇죠. 정상적으로 되돌아온 건데 너무 오랫동안 인하를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항상 가격이 그만큼 저렴해졌다라고 해서 올해도 이번에도 연장될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그러면 그렇죠. 얼마나 늘어났어요?
3: 네, 그동안 정부가 이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금을 30% 깎아주고 있었는데 네. 이 혜택이 끝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소세 본세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인데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최대 143만 원 수준입니다.
1: 예, 이 개소세 인하 관련 내용을 저희가 꽤 오랫동안 전해드렸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개소세 인하가

0: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1: 네, 이제 쭉 훑어볼 때가 됐죠. 어. 네, 이 개소세 인하 정책이 코로나19 때 시작된 내수진작 카드였어요. 예. 2020년 3월에 코로나19로 소비가 얼어붙자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1.5%까지 낮췄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을 해서 3.5% 적용을 했고요. 예. 이 조치가 여러 차례 연장되면서 2023년 6월까지 이어졌죠. 그러다가 같은 해 7월부터 2024년 말까지는 다시 5%로 돌아갔는데 이후에도 내수 부진이 계속 이어지니까 정부가 지난해에 다시 30% 인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차례 연장돼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거고요. 정리하면 이번에 끝나는 조치는 작년 초부터 보면 1년 6개월간 이어진 거고요. 코로나 이후로 보면 6년 동안 반복적으로 활용이 된 겁니다.
2: 그러면 다시 환원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자동차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런 예측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요즘 시장에서는 차 안 팔리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1: 그렇죠.
2: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사실 업계에서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국내 완성차 내수 판매가 작년이랑 비교하면 5%나 떨어졌거든요.
2: 그런데 왜 연장 안 한 거예요?
1: 네. 근데도 정부가 이 추가 연장을 안 하는 건 아마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개소세 인하는 종료 직전에는 소비를 앞당기긴 하는데 또 끝난 뒤에는 수요 공백이 생길 수
2: 그렇죠.
1: 있죠.
2: 그렇죠.
1: 네, 매번 또 연장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또 연장이 되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정책의 긴장감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2: 어차피 살 건데 미리 사고 늦게 사고 그 차이만 있을
1: 그렇죠.
2: 뿐 뭐 별로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본 거로군요.
1: 맞아요. 또 이게 한시적인 조치인데 거의 뭐 매번 감면을 해주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이 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정부도 이제 내수 지원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개소세 인하보다는 다른 방안을 좀 고려해보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2: 다른 방안이 뭘까?
1: 기대해봐야겠죠.
0: 지금까지 차카차카 클릭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기쁘다 전문가 오셨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간 문학훈 정비 상담을 해드리는 날입니다.
1: 오산대학교 자동차공학계열 문학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올해는 평년보다 조금 늦은 지각 장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마와 여름철 집중호우가 겹쳐서 비로 인한 피해가 커질까 봐 걱정이에요.
1: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뵙는데
2: 네.
1: 12번 보면 1년 가는 거네요.
2: 아, 그렇죠. 금방 이제 나이가 드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1: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2: 왜 잘못 얘기했나요?
1: 지금 저기 늦장마에 갑자기 네. 불어난 물에 자동차가 침수되기도 하고 또 물난리 한번 나고 나면 그 침수차가 시중에 유통되는 게 늘
2: 그렇죠.
1: 문제로 지적이 되잖아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령을 좀 알려주세요.
2: 뭐 별다른 요령은 없어요. 일단 비가 많이 오면
1: 맞아요.
2: 네. 그냥 차를 안 갖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면 되면 하면 되긴 하시는데 사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저지대에 있는 차들 있잖아요. 주차해 놓고 한 여기 우리 고수부지라든지 이런데 장기 주차해 놓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차를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첫 번째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있을 때 또 침수가 되면 우리가 언제 그 불어나는 게 급속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빼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기기
1: 때문에. 보통 이제 장마 큰 비가 예상이 되면 거기에 주차돼 있는 차들을 옮기라고 경찰에서 통보를 해주죠.
2: 맞아요.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침수가 되면
2: 네.
1: 보상이 되지 않죠.
2: 그렇습니다. 이게 네. 문을 사실은 열어놓고 그 안에 침수가 됐다든지 하게 되면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1: 그러니까.
2: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장마 때는 유의를 하셔야 돼요.
1: 말 잘 들어야 됩니다.
2: 그렇습니다.
0: 또 주의해야 될 점 있어요?
2: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할 때 보면 도로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가 이제 한쪽으로 가장자리로 모아서 배수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거나 특히나 이제 일반 우리가 이렇게 쨍쨍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 배수로에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 있어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0: 네.
2: 경우가
0: 네.
2: 있어요.
0: 맞아요.
2: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측으로 붙지 마시고 요 중앙 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물이 너무 많으면 속도를 가능한 한 줄여서 가시는 게 감속해서 주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1: 그러니까 줄여서 가는 건 좋은데
2: 네.
1: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물에 다 잠겼는데 도로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2: 그렇죠.
1: 그래서 가운데로 가면 오른쪽 바퀴는 엄청나게 많이 잠기고
2: 네.
1: 왼쪽은 적게 잠기는 경우.
2: 네.
1: 이때는 뭐 타이어의 3분의 1만 잠겨도 가도 된다 그러는데 뒷차가 딱 보니까 왼쪽 바퀴는 3분의 1인데 오른쪽 바퀴는
2: 근데 이제 그 주행을 하다 보면 그 정도 되면 사실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물이 튀어 올라와서 본넷 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앞에 라지에다 그릴 안쪽으로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 흡입구가 있어요.
1: 예.
2: 그래서 그걸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엔진으로 유입이 되면 엔진이 서버리는 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천천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 본넷 위쪽으로 왔다 그러면 사실은 그쪽으로 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구는 없어요.
1: 없잖아요.
2: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거기 물이 많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가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나 이런 데는 전부 방수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는 약간 그런 차이는 좀 있다.
1: 그럼 장마철에는 기름차보다 네. 전기차가 좀 더 강하다.
2: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물을 지나갈 때는 없습니다.
1: 네.
2: 흡입구도 없고. 근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이 본넷 정도로 올라오면 굉장히 좀 위험하죠.
0: 그러면 가끔 비가 정말 많이 올 때 있잖아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럴 때도 그냥 그 물 웅덩이를 굳이 안 지나가더라도 차에 약간 무리가 될 수 있는.
2: 뭐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이제 흡입구를 통해서 사실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뻥 뚫린 거는 아니고 그 정도로 이제 되지는 않고 속도가 빨라지면 엔진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공기를 빨아들이는 물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사실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0: 네.
2: 그런 경우는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지나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도로에 물이 얼마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0: 네.
2: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참고로 그 낮은 차 스포츠카 타시는 분들이
0: 네.
1: 장마철에 침수 피해가 좀 더 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차체가 낮으니까
0: 네.
1: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앞에서 이제 흡입구에 물이 들어가니까.
2: 그래서 RV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위로
1: 네.
2: 이전에 보니까 강남 쪽에 이제 그 침수됐을 때 지붕 위로 올라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차량이 그때는 좀 높은 차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
0: 일단 뭐 침수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차량에 침수가 되고 그 차가 또 이렇게 어둠의 경로로 거쳐서 중고거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많이. 자, 이럴 경우 운전자가 이 차가 침수 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사실 선택지는 많지는 않아요.
0: 네.
2: 왜냐하면 이제 침수가 완전 침수가 되면 그 안에 부품들을 거의 다 교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면 그 조수석에 보시면
0: 네.
2: 차대번호를 볼 수 있는 운전석 밑 조수석
0: 네.
2: 시트 밑에 보면 차대번호를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커버가 있어요.
1: 네.
2: 그걸 싹 드러내면 차대번호도 나오지만 매트 밑에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매트 밑에를 보면 보통 그 흙탕물이나 이런 것들이 고여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침수가 됐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매트를 살짝 들고 프레쉬 같은 걸로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매트 밑에를 보실 수가 있어요.
0: 여기 발 밑에 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2: 그렇죠. 아니요. 발 밑에 매트 말고 네. 조수석에 보면 그 플라스틱 커버 차대번호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들으시면 약간 좀 한 20cm 되는 플라스틱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보시고 프레쉬로 이렇게 비춰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1: 지금 이 얘기를 네.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들이 듣고
2: 네.
1: 여기도 닦아야 되겠다.
2: 네.
0: 거기 바짝 말리시면 어떡하죠?
1: 이야 이거 꿀팁이다.
2: 그런데 네.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제 차량의 매트 전체를 교환을 해야 돼요.
1: 아.
2: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그게 딱 하나짜리가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 차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을 다 드러내야지만 아하. 그 매트를 교환할 수가 있어요.
1: 어둠에 계신 분들이 야 이거 닦는 병이 더 든다.
2: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시트 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몸에 매잖아요.
1: 네.
2: 그럼 그 안에 벨트가 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잡아당기면 끝까지 볼 수가 있고 그 안으로 흙탕물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흙탕물이 또 마지막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확인하면 되는데 이것도 수리하시는 분이 벨트까지도 갈아야 돼요.
1: 어둠의 경로에 계신 분들이 아시더군요.
2: 그럼요. 그래서 시트벨트 전체를 갈아버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1: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든 침수가 되면 차가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를 그렇죠. 강제하고 있는데
2: 그렇습니다.
1: 아 폐차가 되지 않고 자꾸 말씀하신 어둠의 경로로 흘러나오는 것들. 아, 요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0: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청취자들의 정비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The Look of Love.

0: 오산대학교 자동차공학 계열 문학훈 교수와 함께 자동차 정비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청취자 질문 해결 들어가겠습니다. 2706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24년식 소렌토를 타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간혹 커피잔 경고등이 나타나는데요. 장시간 운행하는 게 아닌 짧은 운전 중에도 나타납니다.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1: 이 커피잔 경고등이라고 하는 건 일단 쉬어가라는 얘기죠.
2: 커피 드시라는 얘기인데.
1: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고속도로를 장기간 시동을 걸은 상태에서 장기간 주행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고등이 떠서 좀 쉬어가십시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냥 말씀 주신 것처럼 짧은 운전 중에도 자주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 주행을 할 때 그 주행 시간도 카운트를 하지만 지금 뭔가 불안정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좀 쉬어가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운전자가 졸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핸들이 자주 주행 중에 움직인다든지 그러면 아 이분이 졸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카메라라든지 또는 이제 깜빡이라 우리 방향지시등이라고 얘기하죠.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방향지시도 안 켜고 간다든지 이런 졸음으로 판단을 해서 커피잔 경고등을 통해서 아 좀 쉬어가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는 그냥 고속도로 쭉 가시지만 졸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고등으로 쉬어가십시오. 안전하게 쉬어갔다 운전하십시오. 이런 경고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제가 그 경험상 네. 보통은 이제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그게 2시간 정도 지속이 되면 이제 커피잔을 띄워 주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그렇죠.
2: 근데 이분은 지금 10분마다 뜨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커피를 그러면은 한 시간 동안 6잔을 먹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요?
1: 이제 뭐 차량,
2: 이게 문제인 거죠
1: 차량
2: 지금?
1: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면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전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만약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내가 특정적인 운전 조건에서 나타났는가를 좀 판단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건 앞에 이제 그 유리창 카메라가 있잖아요. 예. 카메라가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럼 이게 차선 감지를 하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카메라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카메라를 손으로 좀 닦아주신다든지 또 유막을 닦아주신다든지 이렇게 센서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앞유리창도 유막 제거를 한번 싹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어쨌든 뭐 점검이 좀 필요하겠네요.
1: 그렇습니다.
2: 10분마다 뜨는 건 너무 자주 뜨는 거
1: 그렇습니다.
2: 3204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제네시스 BH330을 운행 중인데요. 하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삐걱삐걱. 부싱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금액이 비싸다고 하네요.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교체 비용은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혹시 교체하지 않았을 때

0: 일이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세요. 2010년식이고요. 현재 14만 5천 킬로미터 주행했습니다.
1: 뭐 일단 주행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찌그덕찌그덕 거린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해요. 그래서 네. 소리가 나는 것은 좀 신경이 쓰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주유소 가면 하부 세차를 해줘요. 1,000원이나 2,000원 이렇게 더 추가로 내면 네. 겉에만 말고 네. 그래서 하부 세차해서 고압으로 분사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래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청소를 해주시는 게죠. 저도 실제로 해보면 확실히 소음이 줄어요.
0: 아 그래요? 예,
1: 하체 소음이 줄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모래 같은 건 사실은 우리가 차 외관만 세차를 하지
0: 그럼요.
1: 차 밑에는 세차를 안 하는데 밑에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 그 사람으로 얘기하면 뼈 있잖아요.
0: 뼈죠, 뼈.
1: 뼈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로암, 어퍼암, 뭐 스테빌라이저, 저 스테빌라이저, 그다음에 쇼컵 쇼버에 들어가 있는 고무류. 이런 고무류에 그런 그 모래 찌꺼기나 이런 게 들어가면 결국 이렇게 찌그덕 찌그덕하는 현상이 생길
2: 밑에는 이렇게
1: 없어요.
2: 다 그냥 열려 있나요?
1: 그렇죠. 오픈돼 있습니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 주유소 가면 하부 세차 그러면 추가 금액을 주시면 네. 겉에도 세차를 해주지만 하부도 세차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이 지나면 염화칼슘 같은 것 한 번도 닦아보진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네. 아마 하부 세차 안 했을 거예요.
2: 하부 세차를 해본 적이 없어요.
1: 그래서 우리가 또 볼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유소 가시면 하부 세차 합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추가 요금 주면 밑에서 고압으로 싹 분사를 해줘. 그럼 느낌이 벌써 틀리실 겉에 했던 느낌하고 다르게 하부 세차 싹 되실 거예요.
0: 그래, 가끔 저 자동 세차장에 하부 세차 가능 이렇게 써붙인 곳을 그렇죠.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기름 넣고 보면 우리가 자동 세차 들어가다 보면 하부 세차 추가 금액 얼마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이런 찌그덕 소음도 어느 정도는 감소를 시킬 수가 있으실 거예요.
0: 어쨌든 그러면 이 3204님이 일단 하부 세차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면
1: 네. 이제 부싱들을 교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싱이 그냥 부싱 단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셈블리 형태로 나와요.
0: 아 전문용어는 이제 아세이로.
1: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이 굽어지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연골 있잖아요. 네. 연골이 부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바꾸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 무릎 안 좋으면 뚝뚝거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럼 부싱 나간 겁니다.
0: 네. 아주 훌륭한 비유예요.
2: 지금 한쪽 부싱이 제가 살짝 나가가지고 아이 낳고
1: 교환하셔야 됩니다.
0: 교환해야 된다고.
1: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그 교환한다. 그러면은 그 밑에 거는 어느 정도 다 교환을 하려고 그러면 총 교환하게 되면 한 120만 원, 160만 원 정도 사실 들어가는데
0: 많이 들어가네요.
1: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부품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리 나는 부위를 사실을 정비사들도 어디서 나는지 차가 주행해봐야 되기 때문에 잘 확인이 좀 불가능한 그런 사례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품을 교환할 때 아주 스테빌라이저 부싱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하시면 일단 하나하나 해볼 수밖에 없어요.
0: 알겠습니다.
2: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9433님께서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산차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수산차들이 주행 중에 바닷물을 방출하는 모습도 자주 봐요. 바닷물이 도로에 뿌려지는 게 도로에도 안 좋고 뒷차에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1: 그럼요. 네, 바닷물이 이제 도로에 아스팔트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0: 네. 소금물이니까
1: 소금물이잖아요.
2: 네.
1: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겨울철에 염화칼슘 뿌리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 도로 파손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2: 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맞았다고 해서 잠깐이니까
2: 네.
1: 맞았다고 해서 뭐 도로가 완전히 파손되는데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 주변에는 수산차가 계속 움직이니까 바닷물이 계속 2차 저차에서 다 쏟을 거 아니에요.
2: 네.
1: 그럼 도로의 파손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한번 앞에 가는 그 수산차에다가 뭐 그 물을 맞았다라고 해서 차에 어떤 큰 영향이 있느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좀 아쉽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세차 한번 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도로에는 파손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2: 예.
1: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바닷물을 싣고 다니는 수산차는 그 차주분들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는데요. 늘 소금으로 싣고 다니니까 본인 차들
1: 그렇죠.
0: 그렇죠. 부식될까 봐.
1: 그리고 그 차들 보면 그 적지한 부위가 다 이미 썩어 있어요. 차체가 부식돼 있어요. 녹슬어 있고 떨어져 나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바닷물이 사실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죠.
0: 알겠습니다. 5706님의 질문이에요. 저는 전기 화물차 5년 차입니다. 16만 킬로미터 탔는데 미션 오일 및 대오일 교환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1: 사실 전기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기차는 네. 미션이 없습니다.
0: 그 순간 저 당황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미션 오일?
1: 대우오일 옛날에는 대우오일이지만 사실 이게 이제

0: 디퍼런셜 오일이라고 해서 차동기 오일이에요.
1: 그렇죠. 예. 대우자동차 오일이 아니죠.
0: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변속기 오일, 대우 오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기차는 변속기가 없는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감속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1: 아, 이 감속기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0: 그래서 엔진의 모터에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감속을 시켜서 타이어로 전달을 동력을 전달을 해야 돼. 모터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엔진에 돌아가는 속도보다 엄청 빨라요.
1: 아, 그렇구나.
0: 3배에서 4배 이상 빠르니까 바퀴를 그 속도로 바퀴를 주면 바퀴가 슬립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감속을 시켜서 바퀴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 강하게 감속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군요.
0: 그렇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감속기 오일이 들어가요.
1: 그 안에 오일이.
0: 근데 이 감속기 오일을 전기차는 감속기 오일은 안 교환하시는 줄 아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제 감속기가 손상되는 사례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차 우리가 일반 그 여기서 말씀하셨던 대우 오일이나 뭐 미션 오일보다도 그 구동 토크가 크다 보니까 오일의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속기 오일도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
1: 이건 뭐 막 적당한 교환 주기가 있겠죠?
0: 그렇습니다. 이게 한 뭐 한 10만에서 한 15만 정도 되면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좋고
1: 이분은 지금 이분은 이제 교환 주기는 그러니까
0: 딱 질문을 아주 적재적소에 딱 해 주셨어요. 이때 교환하시면 됩니다.
1: 착각 아니면 이런 정보를 들 수가 없어요.
0: 그렇습니까? 지금 딱 교환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교환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소모품을 그렇게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엔진 오일도 없고 변속기 오일도 없고 이 감속기 오일만 싹 갈아 주시면 또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좀 갈아 주시고
2: 네. 네, 깔끔한 정비 상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산대학교 자동차공학계열 문학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6: 한인제약.
8: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0: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방송 못 들으신 분들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2: 차가차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카차카를 빌려드릴 시간이죠.
1: 8804님께 빌려드립니다.
2: 저는 컴퓨터 시대가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차 때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아기를 낳고 재취업 면접을 할 때였습니다. 면접관이 엑셀 할 줄 아나요? 해서 엑셀 운전할 줄 압니다. 아, 엑셀 밟을 줄 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면접을 계기로 컴퓨터 엑셀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모닝을 잘 운전하고 다니는 5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게 엑셀은 자동차 엑셀이고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엑셀이라는 자동차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겠지만
2: 아 엑셀이 자동차
1: 있었어요. 아주
2: 아 저는 엑셀을 밟았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1: 아, 자동차 이름입니다.
2: 아
1: 30년 전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자동차였어요.
2: 그렇군요. 결혼 후에 아이 낳고 재취업에 도전하신 거면 경력 단절로 힘드셨을 시기였을 것 같은데 좌절하지 않고 면접을 계기로 엑셀을 배우셨다니 정말 멋집니다.
1: 정하나 네. 선물 좀 보내주세요.
2: 보내드릴게요. 네. 제가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주소랑 이름 남겨주시면 선물 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끝곡 신촌블루스의 아쉬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1: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2: 정다희의 차카차카였습니다. 차카차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에세이.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0: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재집권 후 자산이 급증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화폐 대박 논란에 대해 문제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공개된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혁신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이든 인공지능이든 기술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든 모든 미국인이 그것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족 소유의 가상화폐 기업을 통해 5억 8,800만 달러, 자신의 밈 코인을 통해 6억 3,600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지분 매각으로 1억 9,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미국 정부윤리청에 신고했습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지난해 열린 국회 청문회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국회가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의거해 차별 없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의 기초에 평가가 이루어진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시와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청문회 역시 이러한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2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 4일부터 일주일간 수도 테헤란과 시아파 성지 마슈아드 등에서 열립니다.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지 126일 만입니다. 4일과 5일 이틀간 테헤란에서 열리는 조문 행사에는 이란 인구의 20%가 넘는 최대 2천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의 기습 가능성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테헤란 주변의 경계를 최고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승부차기 혈투 끝에 호주를 따돌리고 북중미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이집트는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의 32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면서 오는 8일 아르헨티나 카보베르데의 승자와 8강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일본에 이어 호주도 토너먼트 첫 판에서 지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아시아축구연맹 소속 9개 국은 모두 16강에 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부와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 남해안, 경남으로 확대되겠으며 밤에는 충청권 남부, 전북, 경북권 남부 지역도 영향권에 들겠습니다.